8루트 3이 나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83번 같은 문제의 경우는요, 물론 이제 얘가 루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계산 실수를 할수 있으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면 합하고 차한 걸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계산 간단히 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8루트 3이었습니다. 자, 이제 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84번은요,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풀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그 x를 라지 x, 그죠? 로그 y를 라지 y로 치환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은 xy가 마이너스 1이고요. x 더하기 2y가 1 나와요. 그러면 x 대신에 뭘로 써도 되겠네요. x는 1-2y라고 쓸수 있네요. 그죠? x는 1-2y.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y-2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이 식은 2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되나 하고 봤더니 2y랑 y로 묶어낼 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주고 여기에 플러스 1 주면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에요. 근데 이 y가 사실은 뭐였냐면 로그 y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로그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러면 이때 로그 x는 자동으로 나와요. 이때 로그 x는 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역수에다가 부호만 바꾼 2가 될 거예요. 이때 y의 값은 10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때 x의 값은 10에 제곱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알파고요. 이게 베타인데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탈락. 그다음 두 번째. 로그 y가 이번엔 얼마일 때? 1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 그러면 로그 x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y는 이때 10의 1제곱. 이때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알파에 해당되는 x랑 베타를 비교해 봤을 때 베타가 지금 더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y값이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 얘가 조건을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해당되는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은 지수법칙에서 10의 1제곱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의 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경우는요, 우리가 요 케이스를 나누는 과정에서 치환하고 풀고 y의 값이 몇 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y의 값이, 즉, 로그 y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될 때랑 1될 때로 나누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될 때, 그리고 1될 때로 나누어 푼다. 그러면 로그 x는 그에 따라서 바로 구해집니다. 왜냐?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된다고 했으니까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끔 하는 2. 그죠? 그 다음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에 따라서 y의 값 구할 수 있죠? 이것에 따라서 x의 값 구할 수 있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쓴 것들은 다 뭐다? 로그의 뜻.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뜻을 활용해서 x, y를 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두 개냐 하고 살펴봤더니 문제에서는요, 항상 앞에 조건, 수식어처럼 나와 있지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어차피 로그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진수가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니까요. 근데 이 x랑 y를 비교했을 때는요, x보다 y가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x보다는 y가 더 큰가 하고 봤더니 첫 번째에서는 x보다는 y가 더 작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요, x보다는 y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요 상황은 이때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 알파,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해서 답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84번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85번에 해당되는 로그 부등식 문제부터 다뤄볼 예정입니다. 로그 부등식의 경우도요, 로그 부등식 하기 전에 지수 부등식 있었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곳에 유념하셔서 미리 풀어보시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재해설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로그 부등식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맞춰서는 특강 인류와 사상. 저는 한보라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서양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이 서양 윤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출발하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피스 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말 정말 중요한 서양 윤리의 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능 윤사에서도 또 내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들입니다. 당연히 수능에서도 굉장히 변별력 높게 출제가 되고요. 내신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내신에서는 소피스트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문항들 굉장히 촘촘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요, 플라톤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까지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서양 철학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들. 내가 이번 내신 시험에서 이런 사상가들이 나오면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지금 내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 3인방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렇게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소크라테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소피스트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들의 어떤 이런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살펴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적인 사상을 배우면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특징을 보다 더 선명하게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먼저 소피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되던 곳이었었죠.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많은 대중들을 이런 유창한 말로 언변으로 휘어잡는 능력이 필요했는데요. 소피스트들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 수사학, 변론술,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가르쳐 주던 직업적인 교사들이었어요. 아, 한마디로 이런 소피스트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구나. 그만큼 부와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중시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기술인 변론술, 수사술을 가르쳐 주던 직업적인 교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만큼 소피스트 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부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거야. 얘들아, 부는 뭐니? 그렇지, 돈막 이런 거잖아. 한마디로 내 눈으로 볼수 있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아하,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겠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진짜 내 손에 잡히는 거, 진짜 내 인생을 더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거야. 진짜 나에게 실용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것을 강조했고요.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인간의 감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어때? 사람마다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잖아? 따라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윤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불러? 그렇죠.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피스트들로는요, 요 3인방을 들수 있어.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 이름들이, 야 얘들아, 이름이 제일 어려워, 그치? 소피스트 사상가들의 이름이 제일 어려운데, 좋을 거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푸트고. 자, 출세의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하면서 난 성공을 향해 타고 올라갈 거야. 자, 프로급으로 부와 명예를 막 향해서 타고 올라갔던 프로타고라스 한번 생각해보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각 개개인이 모든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즉, 각 개개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회,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보편타당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개인이 모든 것의 척도이다라고 바라보았던 그의 입장, 윤리적 상대주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프로타고라스도 한 사회, 한 문화권 안에서는 통용되는 규범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 모든 문화에서 다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은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프로타고라스의 사상, 윤리적 상대주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살펴볼 사상가는 트트트 정 이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트트트라고 주장했던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자, 그는요, 이 강자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나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 후에 이 법이 정의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정의란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디까지나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정의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정의라고 하는 것도 각 정치 체제에 따라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주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고르기아스는 이런 난해한 말을 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얘들아, 이 중에서 아무것짜리의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한번 넣어봐.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알수 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런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극에 다다른 결과 고르기아스는 그러므로 윤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얘들아, 의심을 품는다. 우리 그걸 회의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회의주의적인 관점에서 절대적인 존재나 진리,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 인식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푸트고,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트니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요, 오늘의 묵직한 울림을 주는 사상가 소크라테스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무리 100명의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 옳음은 하나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묵직하게 이야기하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주장했던 그런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생각해봐.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옳은 진리는 없다잖아? 근데 얘들아, 언제 어디서나 옳은 진리는 없다라는 소피스트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옳은 건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그런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아하, 소크라테스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르게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보편타당한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윤리, 보편타당한 진리, 보편타당한 옳음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는 이처럼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을 중시했겠지? 우리 그걸 지라고 부르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지, 곧 참된 암, 이것이 바로 덕이며 이렇게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지, 덕, 복, 합일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지덕복 합일설의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 투척하고 싶어요. 자, 친구들이 이제 내신 시험에서 소크라테스 문항을 풀거 아니야. 그럼 제시문에서 딱 소크라테스가 제시가 되잖아. 그럼 친구들, 선생님 강추드립니다. 옆에다가 이 여섯 글자 써놓고 풀어보세요. 지덕복 합일설.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그 어떤 어려운 선지들이 나와도 친구들이 이 지덕복 합일설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그 선지를 OX로 변별해낼 수 있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이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정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암, 보편타당한 진리, 보편타당한 옳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앎을 강조하잖아. 이렇게 보편타당한 옳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라고 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야? 덕이다. 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많이 부를 수 있어. 그렇죠. 지식이 곧 덕이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제시문 볼때 지식이 덕이다, 혹은 덕이 곧 지식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 소크라테스네, 지덕복 합일설이네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아는 것이 곧 덕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아는 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아는 것이 곧 덕이고요. 그 덕을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게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과 덕과 행복은 하나로 합치된다라고 하는 지덕복 합일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 중요해. 얘들아, 너무 중요해.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런 의미에서 아는 것과 덕과 행복, 이것은 예외가 없는 필연적인 관계야. 자, 알면 반드시 덕을 갖추게 되고요. 덕을 갖추면 반드시 내그 덕을 실천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예외 없는 필연적인 관계다. 그러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앎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앎이 바로 무엇이었어? 좋아요. 덕이었네요. 쌤, 왜 이렇게 그는요, 아는 것이 곧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예가 대범함과 같은 예예요. 자, 대범함. 자, 영혼의 대범함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영혼에서 대범함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자체로는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그렇죠, 유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범함이 지식과 결합하면 무엇이 돼? 좋아요, 용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범함이 무지와 결합한다면 어떻게 되지? 그래, 대범한데 무식한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이 돼? 그래, 괜히 자기의 힘을 으스대고 자랑하면서 만용을 부리면서. 그렇지? 어리석게 이렇게 사고를 치는 사람이 될거 아니야. 63빌딩에서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용감하다 하면서 외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용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냥 만용을 부리는 사람일 뿐이야. 한마디로 용기라고 하는 덕두야 결국은 무엇과 결합한 상태야? 그렇지, 암, 곧 지식과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덕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곧 덕이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해석이 성립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이렇게 덕을 갖추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덕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유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덕이 곧 앎이고 앎이 곧 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는 걸 진짜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런 사상을 아는 것을 중시했다라고 해서 주지주의적인 속성 있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얘들아, 알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무지부터 깨달을 것을 강조하죠. 제대로 자신이 무지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앎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이것을 너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자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의 핵심은 그렇지, 지, 덕, 복, 합일설, 즉, 주지주의적인 면모에 있었어요. 정리해보자.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아는 것은 바로 덕이고 그런 암, 즉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그 덕을 실천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결국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그는 취하고 있었다는 것알수 있어요. 정리해봐. 알면 반드시 덕을 갖추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삐뚤어질 테다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 띵띵,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외치면서, 아, 사람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암과 실천, 암과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이다라고 한 지행합일서를 주장하죠. 그럼 예들아 생각해봐.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삐뚤어질 테다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악행을 저지르는 거지?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바로 모든 악행의 원인은 바로 무엇 때문이야? 그래, 몰랐기 때문이야 라고 바라보죠. 너무 중요해.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모두 다100% 무엇 때문이야? 몰라서 그런 거야.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 그렇게 선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유독한 사람인 거고,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거야 라고 생각하죠. 계속해서 아는 것, 참된 알을 강조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스스로, 아,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앎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우리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좋아요, 대화법, 문답법이라고 부르고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삼파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삼파는 아기가, 그렇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길을 스스로 찾아오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그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런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앎을, 그렇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기술을 삼파술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크라테스는요, 아, 돈이나 명예, 이런 세속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보면서 선하게 살아가고 성찰하는 삶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영혼, 즉 각자의 내면, 즉 각자의 정신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영혼을 돌보고 수련하는 것이다. 영혼의 돌봄이라고도 나오고 여러분 교재에 따라서는 영혼의 수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했어요. 내가 그동안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것이었는지 무지를 자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사회 가치도 없다.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사회 가치가 없다라는 말까지 남겼죠. 아, 이러한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 묵직한 소크라테스의 울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답니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 승택관 교재에 나와 있는 좋은 말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지? 옳지. 지, 덕복 합일설 떠올라야 되겠죠? 지, 덕복. 좋아요. 지식이어야 하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게도 되고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라네. 우리 대범함이라고 하는 영혼의 속성이 지식과 결합하면 용기라고 하는 덕이 되지만 무지와 결합하면 만용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아주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신만의 멋진 사상을 펼쳐나갔던 소크라테스의, 그렇죠, 제자, 플라톤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플라톤은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존경했죠. 너무너무 존경했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많은 사상들을 잘 흡수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멋진 사상을 펼쳐 나갑니다. 자,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사상가로 평가받는데요. 오늘날의 플라톤을 그 플라톤으로 만들어준 플라톤의 시그니처 개념이 있죠.
맞아.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데아론입니다. 자, 우리 플라톤 하면 이데아론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데아론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돼. 플라톤은 우리가, 그렇지, 살아가고 인식하는 이 세계를 크게 둘로 구분했습니다. 아, 세계를 둘로 구분했구나. 한마디로 어때? 그렇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쌤, 현상계는 뭐고 이데아계는 뭐예요? 자, 얘들아,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볼까? 현상계. 이게 왠지 더 만만해 보이지 않니? 자, 현상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현상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저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를 무슨 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현상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 이 현상계에 있는 많은 것들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그렇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계는요, 불완전한 세계예요. 이게 왜 불완전하지? 왜냐하면 얘들아, 감각적인 경험으로 파악되는 현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때? 영원하지 않잖아. 완전하지 않잖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어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싱그럽던 젊음, 청춘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 결국 노화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계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정리해보자. 현상계는 우리의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되는 불완전한 세계이구나. 그렇다면 이데아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렇지. 이데아계는 현상계와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한 세계야. 그리고 아하,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이데아계를 볼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 영혼의 눈, 즉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세계예요. 아, 이데아계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완전한 세계이구나. 얘들아, 도대체 이데아계가 뭐길래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완전한 세계이다라고 죄송해요. 플라톤은 이야기하는 걸까? 일단 얘들아,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좀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데아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뭐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 그래, 아이디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가장 완전한 원형을 뜻해. 자, 이데아라고 하는 건각 사물의 가장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원형이야. 서클. 우리 서클의 예를 들어볼까? 자, 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우리가 현상계에 수억 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원들이 존재하겠지. 근데 얘들아, 현상계에 있는 모든 원은요, 그것이 눈에 보이게 그려지는 순간, 어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가져와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완벽해 보이는 원을 그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0.00001mm의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현상계에서 그려지는 순간 그 원은 반드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완전한 원, 너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그 원의 정의를 생각해봐. 중심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이런 완벽한 원은요,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야. 무엇으로서? 그렇지. 원의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거야. 자, 현상계에 수많은 꽃들이 있어. 그런데 현상계에 있는 수많은 꽃들은 결국은 다 어때? 불완전한 것일 뿐이야. 그럼 얘들아, 완전한 꽃, 그건 어디에 존재해? 그렇죠. 이데아계에 존재해. 무엇으로서? 꽃의 이데아로서 존재하는 거야. 다시 해보자. 어렵지 않아. 할수 있어. 이데아라고 하는 건그 사물의 가장 완벽하고도 이상적인 원형이고요. 각 사물은 그 사물에 매칭되는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물에 매칭되는 이데아는 현상계에 있는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해? 그렇지. 이데아계에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거야. 아, 이데아라고 하는 건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보자. 현상계는 어디까지나 그런 이데아계를 모방한 무엇일 뿐이야. 그림자일 뿐이구나. 완전한 세계는 이데아계구나. 이데아계에는 완전한 원형인 이데아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러한 이데아계는 현상계와 똑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이원론적 세계관,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데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바로 선의 이데아다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제 내신 시험 치러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은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바로 쨍하게 잘안 줘요. 그럼 플라톤이게 너무 쉽게 티가 나잖아.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뭐 자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인데 이걸 좋음 자체 혹은 선 자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좋음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요. 너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지. 플라톤은 그래서 자신의 이데아론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예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여기 지하 동굴이 있는데 죄수들이 있어. 이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꽁꽁 묶여서 벽 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몸이 고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나무 모형, 꽃 모형도 있고요. 가장 뒤에는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고 있어. 따라서 죄수들이 바라보는 벽면에는 나무 그림자도 보이고 꽃 그림자도 보인다. 죄수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요 그림자가 진짜 나무, 진짜 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에 한 죄수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거야. 동굴 밖으로 나온 이 죄수는 깜짝 놀랐어. 드아. 왜냐하면 이곳에 진짜 나무, 진짜 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짜 나무와 진짜 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빛나는 태양. 진짜 나무, 진짜 꽃이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빛나는 태양이 있었거든요. 얘들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죠? 일단 세계를, 그렇지, 둘로 나눴네. 동굴 속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 현상계라고 부를 수 있겠다. 현상계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모방,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동굴 밖에 있는 진짜 세계가 무엇이야? 좋아요. 이데아계가 되겠네요. 여기 있는 진짜 꽃과 진짜 나무는 각 사물의 이데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 이 태양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무엇이야? 좋아요. 선의 이데아가 되겠죠. 이런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모두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아하, 그것들이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존재의 근거로서 최고의 이데아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이데아인 무엇을 좋아요 선의 이데아, 즉 좋음 자체를 모방하고 실현하는 삶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었네요. 자,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던 걸 한번 또 정제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동굴 속은 현상계, 동굴 바깥이 이데아계였죠. 죄수들은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깥의 진짜 사물들이 여러 가지 이데아들이 였고요. 가장 최고의 이데아,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 선의 이데아가 그렇지 존재와 인식의 근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보자. 동굴 밖으로 나와서 진실을 본 사람이 있었지. 우와, 이 사람은 어때? 그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철학자라고 이야기했고, 플라톤은 이러한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통치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플라톤의 영혼론과 덕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혼론과 덕론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뭔가 꽉차 있지 않니, 얘들아? 이런 거 중요하지. 자, 플라톤의 영혼론과 덕론은 굉장히 또 들어보면 귀가 솔깃하는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플라톤은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어.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리에 해당하는 영혼이, 그렇죠, 이성이 되겠다.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좋아요, 기계가 되겠네요. 배,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 좋아요, 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욕구라고 볼수 있겠다. 자, 영혼도 각각 이성, 기계,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영혼 3분서를 주장했어요. 자,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둬야 돼요. 자, 이 이성은 당연히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기계. 가슴은 언제나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이잖아? 아, 기계는 격정, 즉,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배는요,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 빵 달라. 그래,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세 부분은 각각, 덕과 연결이 됩니다.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욕구부터 한번 가보자. 자, 욕구 부분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덕은 무엇일까? 그래, 욕구는 언제나 좀 눌러줘야 되잖아. 좋아요. 절제가 되겠네요. 자, 절제라고 하는 건 일단 욕구와 관련된 덕이야. 자, 이번에는 기계 한번 가보자. 얘들아, 기계. 뜨거움, 격정을 느끼는 부분이지? 어우, 떡 벌어진 이 가슴은 무엇을 상징해? 좋아, 용기를 상징하잖아. 아, 이건 용기가 되겠다. 마지막. 너무 쉽지? 이성과 관련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지혜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제, 용기, 지혜라고 하는 덕을 둘 수 있는데 잘 보자. 이 각각이 무엇인지도 얘들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해해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고 내 것으로 가져가고 이번 시간 암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보자. 머리, 가슴, 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거기에 해당하는 영혼을 생각해봐. 옳지, 이성, 기계, 욕구. 그것과 관련된 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욕구부터 가보자. 욕구는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하는 부분은 어디야? 이성이야. 이성. 그렇죠? 지배하는 부분은 이성이야. 그리고 지배받는 두 부분. 아까 이성이 지배한다고 했지? 무엇과 무엇을? 그렇죠. 기계와 욕구를 지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배받는 두 부분이 기계와 욕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지배하는 부분인 이성과 지배받는 부분인 기계와 욕구 사이에 서로 반목하지 않는 덕. 한마디로 싸우지 않는 덕.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의 지배를 기계와 욕구가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덕. 이성의 지배를 나머지 지배받는 두 부분이 받아들이는 덕. 이것을 뭐라고 플라톤은 불렀어? 그렇죠. 절제라고 불렀어. 그런데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잘 보자. 이런 절제는 욕구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다 갖추어야 할 공통의 덕이야. 즉 이성도 기계도 욕구도 공통적으로 무엇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절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절제가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기계와 욕구 각 세 부분이 다 에브리바디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플라톤은 국가도 세계의 계층으로 구분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 절제는 국가의 세 계층,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이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절제는 세 부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계 부분에 해당하는 용기 보겠습니다. 용기는 뭐니 얘들아? 그래,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덕이야.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걸 용기라고 불러? 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그렇지. 플라톤의 용기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덕이다. 다시. 플라톤의 용기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덕이다. 이렇게 맨날 나와. 맞아, 틀려? 틀리지. 얘들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결코 용기가 아니야. 선생님, 아까 소크라테스 할 때도 얘기했잖아. 63빌딩에서 나는 안 무섭다 그러면서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잖아. 아, 용기라고 하는 건 어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지혜는 각 부분, 세 개의 각각의 부분뿐만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덕. 헤아리는 덕. 아, 각각의 부분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죠. 자, 이렇게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것이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 상태. 그런 덕을 플라톤은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라톤이 덕을 총 몇 개 말한 거야? 지혜, 용기, 절제.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룬 정의까지. 아,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 좋아요. 정의까지 이야기했구나. 이 앞글자 따서 지용절정. 한번 해봐. 뭐라고? 옳지. 지용절정은 플라톤이 중시했던 네 개의 대표적인 덕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좋아요. 사주덕이라고 불러요. 다시 앞글자 따서 좋아. 지용절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플라톤이 강조한 사주덕 지용절정은 이후에 수많은 서양 철학의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 알아둬. 지용절정. 자, 플라톤의 사주덕이었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플라톤 이처럼 영혼의 세계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영어로 하모니, 조화를 이룬 상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그렇죠. 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플라톤도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서 이성의 역할을 계속해서 중시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다스리는 부분, 이끄는 부분은 이성입니다. 즉,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무엇과 무엇을, 그렇지, 기계와 욕구를 잘 다스려서 영혼이, 즉, 내면이 무엇을 이룰 때, 조화, 즉, 하모니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플라톤 이렇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구성한 것처럼, 우리 국가도 역시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 플라톤은 아까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신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라고 생각했다고? 그래,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구분했잖아. 그것처럼 영혼도 그렇지, 3분절 셋으로 구분했어. 계속 얘들아, 이제 내신이잖아. 더 이상 여러분 갈데 없잖아. 그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 쌤을 만났다는 건 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 이 자리에서 외우세요. 선생님 반복한다는 거 외워야 된다는 거야. 자, 머리, 가슴, 배에 매칭되는 영혼 생각해봐. 옳지. 이제 해야 돼. 옳지.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 생각해서 나와야 돼. 옳지. 이성, 기계, 욕구였어요. 이성은 어떤 부분이었어? 기억나니? 그렇지.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 좋아. 기계는 어떤 부분이었어? 뜨거움, 격정. 그렇지. 잘했어. 격정을 느끼는 부분. 육체는 어떤 부분이었어? 죄송해요. 욕구? 욕구는 어떤 부분이었어? 밥 달라, 빵 달라? 그렇지.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 이렇게도 나와. 어려운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성이나 기계나 욕구라는 말 대신에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 격정을 느끼는 부분, 육체적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들아, 각각이 어떤 부분인지를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혼은 이렇게 이성, 기계,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잖아. 그것처럼 무엇도, 그렇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도 세 개의 계층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생각해봐. 이성을 발휘해야 돼. 이성은 다스리는 부분이야. 다스리는 계층? 쌤, 이거 통치자죠? 맞아, 통치자. 기계는 뭐였어? 그렇지, 격정을 느끼는 부분. 그렇지,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 어떤 덕과 매칭이 됐어? 용기. 용기가 뭐였는데? 그렇지.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끝까지 지켜내는 덕이었어. 얘들아, 용기를 발휘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그렇지, 지켜내는 계층은 어떤 계층이야? 너무 잘했다. 방위자 계층. 쉽게 말하면 군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위자 계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욕구. 우리 배를 생각하면 좋지. 꼬르륵, 꼬르륵. 얘들아, 욕구는 어떤 덕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제해야 되겠다.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생산에 힘써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계층. 그렇죠. 생산자 계층. 요렇게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암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한 개인의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국가도 역시 세 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통치자, 방위자, 좋아요. 그리고 생산자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플라톤이요, 이런 국가의 세 개의 계층은 각각 어떤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얘들아,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보자. 생산자부터 가볼게요. 생산자는, 그렇죠, 절제의 덕을 갖춰야 되겠죠? 선생님, 어렵지 않네요. 생산자는 절제. 좋아. 이제 방위자 가볼까? 방위자는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그렇지. 용기겠다, 용기. 근데 방위자는 절제는 없고 용기만 있으면 될까? 안 되지. 안 되지. 반드시 절제도 가지고 있고 용기까지 갖춰야 되겠죠. 왜? 기억나니? 옳지.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절제는 기억나니? 좋아요. 세 부분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공통의 덕이었잖아.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도 이성, 기계, 욕구가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을 다 갖추어야 했고요. 국가 안에서도 세 계층이 모두 다 절제는 공통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공통적인 덕인 절제 플러스 방위자가 갖춰야 하는 용기까지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엥? 그러면 통치자는 어떤 덕을 갖추어야 할까? 그렇지. 너무 잘했다. 통치자 당연히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하고요. 그렇지. 용기까지도 갖춰야 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통치자는 좋아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갖추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지혜, 용기, 절제를 모두 다 갖춘 그런 사람들만이 통치자가 될수 있는 거구나. 근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그런 상태가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아, 지용절정,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 국가의 통치자가 될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플라톤은요, 아, 통치자는 아무나 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알수 있어요. 플라톤이 보기에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어떤 덕까지 갖추고, 좋아요, 지혜의 덕까지 갖추고, 인격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까지 고루고루 갖춘 어떤 사람들, 그렇죠.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을 주장하죠. 우리는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불러? 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 좋아, 좋아.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철인 통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들아, 잘 봐봐. 플라톤은 이렇게 국가가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플라톤이 생각할 때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걸까? 얘들아, 우리 앞서서 정의가 어떤 덕이었는지 기억나니? 정의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서로, 그렇지,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였잖아. 어? 마찬가지야. 한 개인 안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인 것처럼 국가가 정의로워지는 방식도 동일한 거야. 자, 한마디로, 그렇지, 국가의 세 부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라고 하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룬 상태? 그렇지, 하모니를 계속 생각해야 돼. 너무너무 잘했다. 조화를 이룬 상태가 바로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정리해보자. 통치자는 어떤 일을 하면 돼? 그렇지, 통치하는 그 일만 하면 돼. 얘들아, 방위자는 어떤 일을 하면 돼? 그렇지, 국가를 방위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생산자는 어떤 일을 하면 돼? 그렇지,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면서 부지런히 생산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너무 중요해. 불가능해.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보자.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 간의 조화를 이룬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죠? 각각 세 부분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다함으로써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일 테니까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각자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 틀려? 놉. 방금 안 된다고 했어. 간섭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돼. 생산자가 감히 통치자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통치는 통치자가 하고 생산은 생산자가 하는 거야. 즉, 역할 간섭 안 돼. 쌤, 역할을 바꾸는 건 어때요? 역할 교환. 아우, 나 맨날 생산만 하니까 좀 지루하네. 아, 내가 지금 방위자도 좀 돼볼까? 이렇게 역할을 막 교환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놉. 역할 교환 안 돼. 얘들아, 이거 어때? 내가 스스로 역할을 좀 선택해 볼래. 아, 저는요, 앞으로 통치자가 되는 게제 꿈이에요. 전 열심히 해서 통치자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막 역할을 선택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들아,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 플라톤이요, 이 각각의 계층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냐면, 아기가 응애응애 태어나잖아? 그럼 그 아기를 국가에서 공동 양육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각자가 타고난 자질, 각자가 타고난 소질이 있잖아. 그 타고난 자질을 잘 살펴. 그럼 어떤 아이는, 아, 좀 방위자의 자질이 보이는데, 아, 쟤는 좀 어떤 생산자의 자질이 보이는데, 이런 자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질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요. 이렇게 쭉 국가가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길러나가다가, 10대쯤 되면 1차 테스트를 해. 그래서, 이렇게 쫙 구분해. 생산자가 될 계층을 먼저 10대 정도의 테스트를 해서 이제 걸러내요. 그러면 얘들아, 생산자 계층이 먼저 걸러지고 나머지 두 계층이 남겠지. 좋아. 이렇게 통치자와 방위자가 될수 있는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남겠지, 얘들아. 얘들아, 통치자나 방위자는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건 플라톤은 이런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을 뭐라고 불렀냐면 국가를
수호하는 자들이 다시 이거 수호자 계층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봐봐. 이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수호자 계층인 통치자와 방위자는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청렴 결백해야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들은 수호자 계층, 즉 통치자와 방위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은 아, 통치자와 방위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봤구나. 하지만 누구는 사유재산 가질 수 있어? 그렇지. 생산자는 사유재산 가질 수 있는 거야. 생산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사유재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이런 진술이, 그렇죠.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건 아니야. 생산자 계층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10대 때 먼저 테스트를 해서 생산자 계층을 걸러내고요. 한 40대, 50대쯤 돼서 다시 한번, 네, 파이널 테스트를 한번더 치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통치자를 또 선별해야 한다. 아, 그만큼 통치자는 타고난 소질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교육과 훈련까지 이런 거쳐서, 그렇죠? 테스트를 통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선의 이데아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까지도 갖추고 있는 모든 덕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그의 철인 통치 사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우리 공부했던 많은 사상의 내용들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 많은 문항은 풀지 못하고요. 한 문항을 풀어볼 텐데, 그럼 내신 시험 준비할 때는 그렇죠. 다양한 문항들 풀어보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능 특강에 수록된 여러 좋은 문항들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다른 문항들도 그치, 해설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우리 꼼수체크. 윤사, 우리 수능 특강 윤사 강의 들으면서 나머지 그저 문항들에 대한 해석들도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래요. 선생님 대표적인 문항들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갑과 을의 가상 대화죠. 자, 갑입니다. 같은 바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의 감각과 경험입니다. 각 케이는 모든 것의 척도이며 모든 사람의 견해는 다그 자체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참이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그렇지 참인지 무엇이 선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이는 모든 것의 척도다. 부와 명예를 향한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타고 올라갔던 좋아요. 프로타고라스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갑은요 소피스틴 프로타고라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참이라면 누군가의 견해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참이 됩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자기 자신에게도 참이 되지 못하죠. 즉,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상대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언제 어디서나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을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 즉 영혼을 잘 돌보고 수련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묵직한 울림을 주었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가상대화는요,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친구들 내신 시험 준비할 때 반드시 대비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도덕 판단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얘들아, 소피스트들은요, 특히 프로타고라스는요, 이렇게 보편적인 객관적인 도덕 판단 인정하지 않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으로 각 개인에 따라서,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옳음과 그름은 각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다? 아니죠. 오히려 프로타고라스는요, 동일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죠. 왜? 각 개인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 이런 상대주의적 속성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잘못됐다는 것알수 있어요. 3번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꿔야 합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중시했잖아.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검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즉,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정한 알미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무지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삶을 얻는 것을 중시했잖아. 이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즉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영혼을 수련하는 그러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4번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알수 없다. 아니죠. 4번은 오히려 그래 회의주의자적 면모를 보였던 고르기아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하고요. 또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인정하지 않겠죠.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통해서 보편타당한 참된 나임을 얻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형광펜 드시고요. 본인의 수능 특강 펼쳐서 개념 밑줄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이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의 모의고사 중에 이제 벌써 네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1회차, 2회차, 3회차 넘어오고 이제 네 번째 모의고사인데요. 회차마다 이 문항들의 스타일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다양한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4회차 정도까지 오면 사실 어떤 특정한 단원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이 약점을 내가 좀 미흡한 단원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 안배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시간에 쫓기면서 내가 아는 것을 놓치는 그 경험치들, 그러한 경우들이 조금씩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분의 시간 동안 60%, 60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넘겨가며 풀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푼다. 그리고 남아있는 40분 동안 풀지 못한 문항 중에 풀수 있을 것 같은 문항을 먼저 푼다.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이제는 내 실력의 90%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도 또 다양한 실전 모의고사들 EBS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쫓기지 말고 우리 남아있는 4회차, 5회차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4회차 모의고사 총평 들어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문항 구성 굉장히 우수합니다. 진짜 상위권인 학생과 그리고 좀 가짜 상위권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한 유형에 이제 집중력을 올려놓은 경우에 이 4회차 모의고사에서 딱 판가름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가원의 기조는 뭐냐? 그럼 어디까지나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잘 해석해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이번 4회차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하는 문항들도 일부 있었어요. 몇번 있어요? 7번이나 혹은 12번, 그리고 19번과 같은 이 수학2에서 다항함수, 3차함수 그래프에 해석하는 형태에서 이제 스킬들이 일부 적용이 되죠. 이 3차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비율관계라든지 혹은 정적분 대신에 도형의 넓이를 구해내는 공식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스킬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조금 틀어놓고, 혹은 곡선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변형해놓고, 그래서 스킬이 단순한 형태로 적용되지 않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일부 줄여내는 것, 물론 도움은 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정의라는 사실, 결국 잊지 말자. 그래서 수학 1 문항들을 살펴보면, 기하적인 해석이 들어간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4회차에서 조금 독특한, 특이한 부분들은, 이게 15번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삼각함수의 활용이 나왔다는 거죠. 삼각함수 활용 문항이 13, 14에만 출제가 되어도 문항 번호에서 주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15번에 나왔다? 사실은 풀지 않고 넘겼다가 나중에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어요. 15번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문항 나왔고요. 그리고 22번에서 22번에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나왔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수학2로 넘어가서 이제 극한, 그리고 연속, 미분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이고요. 사실 13번 같은 경우

하나가 이제 평행선을 주어지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이 등장을 하는 순간 무조건 닮음에 대한 발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수능 기간에서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도형 문제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건 75도의 특수각을 45도와 30도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이제 쪼개는 이런 발상들이 있다면 문제의 계산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각 둘을 더해서 만들어낸 75도 혹은 이제 60도와 45도를 가지고 만든 105도나 혹은 45도와 30도의 차로 나타나는 15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제 특수각 30도, 45도, 60도 가지고 더하고 빼고 만드는 건 덧셈 정리해서 조금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통해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이러한 연습들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합과 삼각함수에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와 대칭성이 있잖아요. 삼각함수를 가지고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수열에도 뭐가 있을 거야? 주기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주기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디까지나 대입하고 관찰해서 발견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계산 과정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빈칸 채원에는 완성형 수열 문항 20번에 출제가 되었고요. 사고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22번 고난도 문항으로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칭성, 다음에 이게 지수 함수 이야기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얹고 가는 게 평행이동 때문에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야 하고요. 이 내분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선분의 길이를 분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보는 순간 무조건 또 대칭성 생각을 해야 하죠. 근데 기울기 알고 선분의 길이 알아요? 뭘할수 있을까?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지수 로그 함수에서 고난도 문항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았던 22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수학2예요. 수학2도 단원별로 고르게 나왔죠. 13번 같은 경우에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부정형 0분의 0꼴에서 결국에 분모가 0이 될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에 겉보기에 표현이 조금 복잡해 보여도 막상 파고들면 계산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러면 14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들을 좀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이제 도함수의 부호와 극값의 그 연결고리들 생각을 하고 연속성까지 생각을 하면서 14번 풀어내기에 조금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문제 좀 어려웠고요. 21번으로 가면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섞여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 도함수의 부호와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불연속도 있지만 뾰족점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속이면서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딱 하나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함수의 그래프 기형을 추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또 이거 도함수의 부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2차 함수에서 근의 분리 이야기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5번, 21번, 22번. 이렇게 세 문항이 이번 4회차 모의고사의 최고난도 문항, 여기에 14번이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항인데요. 이세 문항을 놓고 봤을 때 난이도, 뭐 학생들의 또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21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15번, 22번 요런 느낌이었어요. 22번 같은 경우에 계산 과정 얼마 없고요. 그리고 대칭성과 평행이동에 대한 사고 과정만 있으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항. 21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번 회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보면 당황할 것 전혀 없죠. 실수인 지수에 대하여 지수법칙 계산 문항이에요. 다만 밑도 무리수, 지수도 무리수, 뭔가 무리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루트 2,
깔끔하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루트 2의 거듭제곱 그대로 갈까요? 루트 2의 루트 3제곱 있고요. 얘는 루트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에 2 플러스 루트 3제곱입니다. 그러면 루트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이에요. 이제는 지수들을 더해주세요. 루트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러면 역수치에서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2분의 1입니다. 그냥 위치 무리수라 놓고 전혀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 그대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밑을 2로 통일하고 싶다. 그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2의 2분의 1제곱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2 플러스 루트 3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2의 2분의 루트 3제곱과 곱해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수들을 더해줍니다.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정답 2분의 1. 이렇게 와도 되겠죠. 그래서 밑을 루트 2로 두고 계산할 거냐, 아니면 밑을 2로 두고 계산할 거냐,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몇 차? 2차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딱 보는 순간 0분의 0 꼴이니까. 그냥 넣고 계산해도 물론 될 겁니다. f(x)가 2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2번 문항 계속 1회차, 2회차, 3회차 해오면서 뭘 의미하는지 알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알죠? 자, f'a는 불러보세요.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 뭐야? 미분 계수의 정의야. 근데 a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2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찾으라는 거야? f'e를 찾으라는 거야. f'x는 도함수 불러보세요. 시작. ex 더하기 a이고요. 이때 f'e는 누구? 4 더하기 a인데 얘가 얼마야? 6이라는 거지. 자, 따라서 a는 얼마? 정답 2 되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f'e가 6이라는 거다. 이 부분만 해석할 수 있으면 2번 문제도 깔끔하게 끝. 자, 3번으로 갑니다.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x는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근데 x는 1에서 뭐라고? 연속이라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고요. 자, x는 1을 경계로 왼쪽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입니다. 오른쪽 누구? ex 더하기 2a예요. 자,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지만 x가 1보다 작은 범위 연속이고요. x가 1보다 큰 범위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x는 1에서만 연속이 되면 사실 얘는 누구랑도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 맞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라고 표현이 주어지더라도 결국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체크하면 된다. x는 1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과 그리고 x는 1에서의 함수값. 마지막 x는 1에서의 우극한. 얘가 전부 다 같으면 된다는 거죠. 결국엔 x는 1을 왼쪽 시계도 오른 시계도 오른쪽 시계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 맞죠? 자, x는 1 대입해 보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1 대입해 보세요. 2 플러스 2a가 같습니다. 자, 정리.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 되네요. 자,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이고요. 3점짜리 첫 번째 문항 가볍게 해결 끝. 자, 첫 페이지의 마지막 문항으로 갑니다. 4번이에요. 여기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수열의 합 시그마. 결국에 시그마라는 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잖아요. 시그마의 성질 알죠? 우리가 단답형에서 많이 만났던 문항들입니다. 시그마는 말이야,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맞죠? 스텝 1.
이 문제를 보면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시그마를 분배해 주는 거라고.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얘가 30이에요. 이렇게 했어. 근데 얘를 처리 가능할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예요.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야. 그냥 1부터 5까지의 합이잖아요. 1부터 5까지 그냥 더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사실 얘도 등차수열 아니겠습니까? AN도 등차수열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애도 등차수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합은 뭐야? 가운데 있는 3이 5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15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 넘어가서 60 되겠죠?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가 60이에요. 그래서 찾은 결론. J1부터 J5까지 더하면 이거 얼마라는 거야? 20이라는 거야. 이제는 스텝 2. 자,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자연수의 합 넘어왔습니다. 위에서 했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J1항, J2항, J3항, J4항, J5항. 등차수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입니다. 근데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합니다. 왜? 5개 더한 게 20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항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누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제3항 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등차중항, 평균값 위에서 1, 2, 3, 4, 5처럼. 여기 있는 5개를 몽땅 더하세요. 근데 가운데 있는 얘는 등차중항. 그래서 평균값 A3가 5개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거지. 그게 얼마라고요? 20. 그래서 제3항은 정답 4 되겠습니다.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 문항이고요.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우선 덧셈, 뺄셈에 가나요? 분배 가능하다. 상수변은 튀어나와서 우선 첫 번째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등차수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0이야. 나머지 항은 몰라도 제3항의 값이 4라는 건알수 있다는 거죠. 자, 4번이었습니다. 5번은 간단하네요. fx가 몇 차면 돼요? 1차 곱하기 2차. 그러니까 3차 더하기 1차니까 fx가 3차 함수입니다. 미분 단원에서 보너스 문항. 아까 2번에서 미분 계수의 정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너스 문항 뭐예요? 이건 그냥 도함수 구해서 미분계수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미분하는데? 다 정기에서 미분해도 되고요. 혹은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도 되겠죠. 자, fx를 보면 첫 번째 할수 있는 생각은 진짜 3차 함수 다 정기해버려? 그리고 미분할래? 이렇게 와도 되겠죠. 몇초 차이 안날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둘이 곱해져 있으니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곱의 미분법 갑시다. F'X는 앞미분 뒤 그대로 플러스 앞 그대로 뒤 미분 3X는 미분해서 3 이렇게 되죠. 근데 땡큐!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이뻐. F'1이에요. 뭐가 이쁘다는 거야? 1 넣겠다는 거야. 근데 누가 있으니까? X-1이 있으니까 이쁘다는 거야. 얘를 그냥 가리고 대입하는 것, 여기에 플러스 3,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치? 1을 대입하는 순간, 3, 빵, 더하기 3, 정답 6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미분해서 도함수 구할 수 있나? 대입해서 미분 계수 찾을 수 있나? 정계에서 미분해도 좋고요. 곱의 미분법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이제 4회차까지 오다 보면 앞쪽에 2점짜리 문항, 그리고 3점 문항, 특히나 3점 중에서 이제 초반부에 있는 문항, 문제의 유형이 바뀌지 않아요. 같은 문항 번호에 같은 문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6번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부호와 관계, 삼각함수의 정의 묻고 있는 6번 문항이에요. 근데 이제 앞쪽에서도 조금은 더 까다로운 문항도 살펴봤잖아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주어져 있어요. 5분의 1에.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코사인 따로, 탄젠트 따로, 얘들 각각의 부호를 생각해 볼까? 라고 와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탄젠트 세타가 누구이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이니까.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사인과 같다는 거야. 물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이제 0은 아니라는 확신은 있잖아요. 아, 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거군요. 스텝 1입니다. 사인 세타의 부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라는 사실로부터 누구도 알수 있어요. 사인의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 근데 곱해서 양수가 되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뭐야? 얘도 마이너스. 아,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군요. 사인과 코사인이 마이너스라고? 제1사분면부터 제4사분면까지. 얼, 사, 탄, 코. 코사인과 사인이 마이너스 찾았습니다. 제3사분면에 각이네요. 여기까지 주어진 거예요. 됐나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사인이 음수야. 사인이 음수면 코사인도 음수야. 사인과 코사인이 음수야? 그러면 제3사분면의 각이야, 까지. 됐죠? 근데 어느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알면 한 개의 삼각함수 값으로부터 나머지 두 개의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얘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 누가 주어져 있어요? 곱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라고. 오케이. 뭘 이용해야 돼요?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자, 스텝 2.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입니다. 그러니 합으로부터 곱을 구하고, 곱으로부터 합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요.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뭐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전체 제곱하면, 이건 알잖아. 제곱하면 얘1 나오고요. 여기에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얼마이니까? 5분의 2니까. 여기에 5분의 1을 땅 집어넣고 나면 두배 하면 5분의 4. 1 더하면 5분의 9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5분의 9니까. 얘는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야.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사인이 음수야. 코사인도 음수야. 더하면 음수야. 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인 것을 택해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라는 거죠. 유리화할까요?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삼각함수의 부호 전부 다 사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스텝 1에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는 것, 그다음 삼각함수의 부호로부터 몇 사분면의 각인지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까지 다 써먹어 줘야 정답이 짠.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호 실수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잘 찾아놓고 나서 마지막에 풀마 누구야? 양수야, 음수야?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면 안 돼. 바로 땅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사실 우리가 배운 삼각함수, 다시 3차함수에서 뭔가 이제 스킬들 있죠? 비율관계라든지 혹은 넓이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항 내가 오, 깔끔하게 풀어냈어. 그냥 스킬 이용해서 뚝딱 쉽게 풀어냈어. 라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자, FX 가볼게요. 스텝 1. FX 3차함수잖아요. 근데 3차항과 1차항만 있으니까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남서요. 자, x 묶어내고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겼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기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x축과의 교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x축과 언제 만나? 얘가 y네, fx. 자, 왼쪽 마이너스 루트 3, 가운데 0, 조금 안 맞죠? 이렇게 0, 그리고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극값들을 찾을 때요, 인수분해하고 나서 비율관계 생각하면서 극값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1대 루트 3 비율관계 알잖아? 근데 이렇게 상황들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번 미분을 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3 도함수 찾아서 3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극값이 언제 생기는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x는 플러스 1에서. 그리고 이때 극값이 생기는구나. 여기에서 뭐 비율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1 넣었을 때, 아, 여기가 1, 마이너스 2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2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단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2. 자, x는 1에서, 오, 1, f1라고 했네요. 1, f1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접선이 x축이랑 평행하겠죠. 자, x축이랑 평행한 접선 쫙 그었어요. 얘는 누구야?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야. 선생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교점, 얘를, 이거 언제야? 이거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또 다른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딜까?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죠.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을 뭐, 미분계수 찾고 하지 않아도 y는 마이너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야? 여기에서 정말 실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조립제법 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실근을 구하지 않아도 3차 함수에서의 비율관계를 압니다. 아, 비율관계 알아? 그치? 그러면 2대 1. 비율관계의 2대 1. 이런 걸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도와야겠죠.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서 생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니, 결국에 실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중근 1, 1,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얘를 땅 더하면 3차분의 2차 빵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또 다른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인 거 알아요.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스텝 3.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뭐야? fx에서 빼요. 누구를? 마이너스 2를. 얘를 정적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넓이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오니? 12분의. 3차 함계수의 크기, 둘 사이의 간격, 1 빼기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3제곱 하면 됩니다. 그럼 3의 3제곱이잖아요. 3 하나 약분 하면 정답 4분의 9 되겠습니다. 4분의, 어, 4제곱이죠? 4제곱. 그럼 3 하나 약분하고 4분의 27 돼야 되겠네요. 요렇게.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에서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그리고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는 방법, 오케이. 그럼 극값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어디 있는지 바로 생각할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서 만나는지는 3차 방정식에서 실근 직접 구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비율관계나, 아니면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넓이 구하는 거 정적분 할 수도 있지만 정적분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넓이 공식이 있으니까 훨씬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철저하게 3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수 있나? 알고 있나? 그러면 그래프 그려, 또 다른 교점 찾아, 공식 사용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수능에서 만날 일은 없겠죠. 다른 문제를 풀어내는 중간 단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이었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시죠.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있어요. A와 B가 서로 다르다. 로그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는 A에 B 같은 값이 있으면 얘는 1이 아니야. 이런 곳에 곧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로그 A에 B가 1이 되는 경우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양수 A와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나 B가 뭐둘다 1은 아니겠죠. 여기 1은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의 미체, 진수에 뭐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보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로그 A에 B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 B에 A가 있습니다. 얘는 밑진수가 서로 자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뀐 것을 보고 역수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역수 관계구나. 그럼 로그 A에 B를 T라고 한다면 로그 B에 A는 누구야? T분의 1이 되고요. 당연히 이때 t는 1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관계식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얘는 누구야? t. 로그 b의 a는 t분의 1이니까 거기 3배 됐겠죠? t분의 3. 4야. 더하면 4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요. 역시나. 역시나. 정리해 보세요. 자, 양변에 t를 곱하면서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 되고요. 자, 인수분해 하고 나면 t는 1 또는 t는 3 나옵니다. 그러니까 t가 로그 a의 b잖아요. 얘가 1은 될 수가 없어. 당연히 3이지. 그러면 로그 a의 b가 3이니까 뭘알수 있어요? a의 세제곱이 b라는 걸알수 있어요. a의 세제곱이 b라고? 그러면 이제 스텝 2. 그대로 넣는 거죠. a 곱하기 b의 제곱이야. 근데 b가 a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a 곱하기 a 세제곱의 제곱해서 a의 몇 제곱? 7제곱. 얘가 4라는 걸 아는 거죠. 이젠 a가 누구인지, b가 누구인지 전부 다알수 있어요. 그치? a는 누군데? a는 4의 7분의 1제곱이에요. 다시, 얘는 2의 7분의 2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세제곱한 게 B니까, B는 2의 7분의 6제곱이네요. 로그 2의 A 곱하기 B는 로그 2의, A 곱하기 B? 그럼 A 곱하기 B? 그냥 굳이 이런 표현 찾지 않아도 B가 A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A의 4제곱 될 거고요. 얘는 4배의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요. 선생님, 로그 2의 a 얘가 얼마예요? 7분의 2예요. 그러니까 정답 7분의 8 되겠습니다. 지금 역수관계로부터 t 더하기 t분의 3 놓고 나서 결국 t가 3이라는 걸 찾아내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그리고 A에 대한, B에 대한 관계식 또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연립하는 순간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B가 얼마인지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대로 정답은 탁 튀어나오죠? 자, 8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제 뭐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두 번째 방법. 어떻게 가볼까요? 미치 2인 로그. 얘가 필요하다면 결국에 로그 2A. 로그 2의 b. 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라지 x랑 라지 y라고 치환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도 라지 x와 라지 y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미치 2인 로그로 바꿔봐.
x분의 y 플러스 3배의 y분의 x. 얘가 4야. 자, 관계식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관계식 찾아봅니다. A 곱하기 B 제곱이 4잖아요. 근데 밑이 2인 로그로 다 바꿀 거야. 로그 2a 플러스 두 배의 로그 2a b. 얘가 로그 2의 4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y가 얼마? 2라는 관계식도 하나 나왔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두개 해석했고요.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누구야? 결국에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니까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얘가 누구인지를 찾아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양변에 xy 곱해주세요. 곱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은 0 하나 나왔고요. 인수분해 시작. 3x 마이너스 y와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3x가 y이거나 혹은 x가 y이거나 x랑 y랑 같을 수가 없죠. 찾았네요. 자, y가 3x야. 넣어주세요. 그러면 7x가 2라는 거죠. x는 7분의 2. y 자리에 3x 넣어주세요. 4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그냥 얘가 7분의 2 넣고 4배 계산하면 정답 7분의 8 되겠습니다. 결국에 역수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로그 2의 x, 로그 2의 b, 얘들을 각각을 x와 y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역수관계니까 t와 t분의 1로 놓는 방법도 있다는 것. 8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가시죠. 두 상수 PQ에 대하여 fx가 지금 4차함수예요. 근데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런 거야. 근데 극값이라고만 했지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네. 그럼 우선 얘를 그대로 한번 써봐야겠네요. 갑시다. 스텝 1.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와 f 프라임 2가 0이라는 거예요. 미분해 봅니다. f 프라임 x 불러보세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12p의 x제곱 플러스 4qx예요. 얘는 4x가 묶이네.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px 플러스 q잖아. 선생님,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 넣어서 0이 됩니다. 여기에 진짜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1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 그 정도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몇 차? 3차인데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인수가? x 플러스 2라는 인수 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4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와도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수 정리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고 계수를 비교하셔도 되고요. 그럼 결국에 p는 얼마야? 0이죠. q는 얼마야? 마이너스 4입니다. 이제 알았어. fx가 누군데? fx는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모습들을 찾고 나니까 결국에 대칭성도 보이죠? 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우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에 여기 x축 있고요. y축 있습니다. 자, x는 0에서 원점 0,0. 그리고 극값 좌우 대칭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4차함수 y는 fx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x는 플러스 2에서 극소값. 근데 극소값이 어때요? 같아요. f2도 f 마이너스 2도 얼마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6 됐습니다. 자, 우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어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요. y는 fx라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직선 y는 f2래. y는 f2. f2가 누군데? 마이너스 16.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하여 대칭이동그라라는 거구나.

그럼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가 누구라는 거야? y는 gx라는 거야. 그때 p가 얼마인지 q가 얼마인지를 알잖아. p가 0이야. q가 마이너스 4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야?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스텝 2입니다. 결국에 G-4나 G4나 똑같긴 할 거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GX를 직접 구할 거야? 아니면 함수값만 구할 거야? 물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을 때, 아, X축이랑 평행합니다. Y축이랑 평행합니다. 그때 대칭이동했을 때 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좀 얘들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함수값만 구해볼까? 함수값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서 생각해봐. 얘는 여기 이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이라는 거잖아. 아, 평균을 이용하자.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F-4와 G-4의 평균, 얘가 대칭축. 얼마? 여기 마이너스 16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F-4에 G-4를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거야. 그럼 fx 여기 있습니다. fx가 누구야? 이렇게 볼까요? x제곱 묶어내고 x제곱 빼기 8이에요. 그럼 f-4는 얘는 16 곱하기 8 되겠죠? 128이에요. 얘가 128이야. 넘어가면 되겠지. 자, 따라서 G-4는 얼마? 마이너스 160. 정답 찾았습니다. 이건 GX 함수식을 구한 게 아니고 그냥 G-4만 구한 거야. 지금 대칭축이라는 건 결국에 X축의 수직으로 땅 끊었어. 그러니까 끊고 나면 결국에 두번 만날 거 아니야. 함수값의 평균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구해낸 게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짜 GX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요령 말고요. 그냥 그래프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였어요. 대칭이동했어요. 그걸 접으면 포개지는 모습이니까 G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4차 함수일 거예요. 근데 y는 마이너스 16에서 접하니까, 아,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요렇게 해놓으면, 원래는 x축과 접하는 거잖아요. 걔를 y축의 방향으로 16만큼 평행이동하면 게임 끝. 요렇게 된다는 거지.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자, 따라서 g-4는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4 넣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6의 제곱, 여기에서 빼기 16 있어요. 똑같지? 앞에서 12의 제곱 144 나오겠죠? 마이너스 144 됐고요. 여기에 16 빼니까 정답 마이너스 160 됐습니다. 대칭이동이라는 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값의 평균으로 함수값만 구해낼 거냐? 아니면 함수식 gx를 그대로 찾아서 식을 찾아서 대입할 거냐? 9번이었어요. 자, 이제 4점짜리 문항 하나도 해결했습니다. 할 만하죠? 아직까지.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J랑이 3분의 1이야. 첫째 항이 3분의 1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자, 첫째 항부터 J랑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랬어요.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려준 이상 나는 뭐만 구하면 돼요? 첫째 항 알아. 공비 R만 구하면 돼요. 공비 R 구하는 싸움이야. 그럼 관계식을 봤어요. 공비 R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J랑, J2항, J3항. 그냥 나열해 보면 돼요. 나열하는 게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뭘까? AN과 SN 사이의 관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관계식을 보고 N에 1 넣었어요. 그러면 J2항은 얘는 k 곱하기 1 마이너스 a1 s1이라고 쓸까요? s1 이렇게 했어요. 자, n에 2를 넣었어요.

제 사망은 얘는 K 곱하기 1 마이너스 S2 됐습니다. 갑시다. 자, S1은 A1과 같고요. S1이 A1과 같아요. 그러니까 A1이 3분의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죠.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어요. 근데 제1항은 누구야? 3분의 1이잖아. 근데 제2항은 3분의 2K래. 3분의 2K? 아, 2K가 곱해진 거구나. 얘가 바로 차였습니다. 공비예요. R은 2K구나. 선생님,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가 2K로 나타나면 이게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더 하면 되죠. 가볼까? 얘는 K 곱하기 1-A1-A2 이렇게 했어. 근데 제2항 알아요? 제2항 알아요? 한번 더. 얘는 K 곱하기 3분의 2 빼기 3분의 2K야. 이렇게 됐네. 근데 여기에 있는 제3항, 얘는 누구야? 제3항 얘가 3분의 2K잖아. 3분의 2K에 여기에 2K를 한번더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K에 2K를 한번더 곱한 거야. 오, 그렇지. 얘는 3분의 2K 곱하기 2K잖아. 그럼 K, 얘를 약분했어요? 3분의 2, 약분했어. 아, 얘가 이렇게 되네. 3분의 2K 있고. 그럼 3분의 2가 뽑아져 나오니까 1-K 이렇게 되잖아. 그럼 3분의 2K와 3분의 2K를 짠, 짠 약분하는 순간 와우! 2K가 1-K네요. 3K가 1이네요. K는 3분의 1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2야.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공비가 3분의 2인 거 알았어요? 이제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 에이, 아무 문제 될게 없잖아. 제1항 A이고요. 제3항 AR의 제곱. 제5항 AR의 4제곱이야. 그럼 얘는 A를 묶어내고 1 더하기 R제곱 9분의 4. R4제곱 81분의 16. 이렇게 되잖아. 근데 A가 얼마에? 3분의 1이죠. 여기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81분의 81. 더하기 36, 더하기 16입니다. 분모 243 되고요. 분자는 52를 더하는 거니까 133 되겠네요. 자, 243분의 133 정답 10번이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겉보기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등비수 열라고 했잖아? 난 첫째 항과 공비,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문제에서 누구를 알렸어요? 첫째 항 알렸어요. 공비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그럼 얘들을 몇 배씩 대고 있는지 항들을 나열해 보면 될거 아닙니까? n에 1 넣어보고 n에 2 넣어보고 그럼 바로 나오는 간단한 문제.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뭐 결과에 당연히 똑같이 갈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관계를 알죠. SN이 주어지면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이 있잖아요. n에 1을 대입을 해서 a1이 s1이에요. n이 2 이상일 때 a에는 sn 빼기 sn-1입니다. 이거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n에 1 넣어. 아까 했던 거죠. 스텝 1.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n에 1 넣어. 이건 똑같잖아요. 제2항은 얘는 K 곱하기 1-A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K 찾았습니다. 아! 공비가 2K구나.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우리가 앞선 방법은 그냥 N에 2 넣었어요. 그럼 끝나잖아. 공비만 구하는 거,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싸움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n이 2 이상일 때는 an 어떻게 구해요? sn 빼기 sn-1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sn은 누군데? 아니죠. 다시 여기. 그럼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식이 그대로 있으니 an 플러스 1은 얘가 k 곱하기 1-sn이야.

그러면 n-1 넣어 보세요.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요. 그러면 kk는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k 있고 여기 sn 빼기 sn 마이너스 1. 와우. 얘가 바로 an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갑니다. an 플러스 1은 누구야? 넘어가면 얘는 1 마이너스 k 곱하기 an이야. 얘가 공비잖아. 그러니까 이 k와 누가? 1 마이너스 k가 같아요. k는 누구? 3분의 1입니다. 공비는 2k 3분의 2가 되네요. 따라서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등비수열이라서 문제가 간단하게 끝이 난 거예요. 등비수열에서 공비만 구하면 끝. 그럼 공비를 찾으러 갈까? n에 1 넣어, n에 2 넣어 하고 첫 번째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요? SN이 섞여 있어. 그럼 SN과 AN 사이 관계를 알잖아. N에 1 넣고 N이 2 이상일 때에는 SN 빼기 SN-1 얘를 활용해야지. 여기 SN 그대로 있으니까 N 자리에 N-1을 넣어주고 빼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 등비수열에서 공비에 대한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1-K가 2K와 같아요. 자, 10번이었습니다. 수열의 합, 등비수열, 콜라보레이션 10번 넘어서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1보다 큰 상수 A. 곡선이 등장하래요. 밑이 A야. 진수가 X-1입니다. 아, Y는 로그 AX를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제1사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가로줄을 그어서 점근선과 만나는 점은 Q, Y축과 만나는 점은 R이라고 하자. 그때 로그함수의 그래프 X축과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선분의 길이비 있고요. 선분의 길이비, 내분이랑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분의 길이비 주어져 있고 사각형의 넓이 주어져 있어요. 원래 내분 이야기 하나 하도 선분의 길이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려야지. 11번에서 나왔어? 어렵지 않을 거야. 11번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나오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거지. 그래프만 그리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끝이 나잖아요.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 나와 있고요. 혹은 여기에서 또 같이 출제가 자주 되는 주제들이 뭐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 혹은 여기에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전부 다 좌표 설정하는 이야기들이야. 겁먹지 말자. 그리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좌표 평면에. 지금 로그함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점근선 생각해야 되겠죠? 점근선 누구야? X는 1 있어요. 원래 얘는 Y는 로그 AX가 있었다고 해. 그럼 얘는 점근선이 y축이고 1,0 지나지. 근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y는 로그 a의 x-1이 되는 거잖아요. 누굴 지나요? 2,0을 지나요. 쫙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y는 로그 a의 x-1입니다. 얘를 fx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위에 점 P,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점 P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었더니 점을 좀 크게 그릴까요? 여기에 그릴까요? 여기 이렇게.

0: 자, 이렇게 그렸더니 지금 이름들을 붙여줘야 되죠. 점근 성과만 나온 점을 Q. 그리고 Y축과만 나온 점을 R이라고 하자. 지금 PQ와 QR, AB가 3대1이에요. 이런 거야. 3대1이에요. 뭐야? PQ와 QR의 비 3대1. 그래프를 그렸잖아. 근데 그리고 나니까 이 선분의 길이비가 나왔는데 이거 뭐 좌표 설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여기 이 길이가 1인 거 알거든. 점근선이 X는 1인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얼마야? 3이야. 아, 그럼 점 P의 X좌표가 4네요? 스텝 2. 이제는 점 P의 좌표를 압니다. 점 P의 좌표는 4,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3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래요? 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P, R, S. 얘가 S죠? S. 이렇게 삼각형이 짠 등장을 하죠. 삼각형 PRS의 넓이는 얘는 어떻게 돼? 에이, X축과 평행하잖아. X축과 평행하니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선분 PR의 길이 높이 점 P의 Y좌표로 갈까요? 점 P의 Y좌표입니다. 근데 PR의 길이는 알잖아. 얘가 4야. 점 P의 Y좌표는 얼마야? 얘가 로그 A의 3이야.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 4래. 4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로그 A의 3 되겠습니다. 양변을 4로 나누어 주시고요. 양변에 두배 해주세요. 로그 A의 3이 얼마야? 2죠? A.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로그의 정의 사용하면 돼요. A의 제곱이 얼만데? A의 제곱이 3이야. 여기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A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1보다 큰 상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 A는 루트 3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선분에서 길이 b로 주어졌지만 좌표를 설정하기가 너무나 간단한 구조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조건 너무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삼각형의 넓이 조건이 아니라 뭐 모양이 정삼각형이다라든지 혹은 특수각에서의 삼각비를 사용해서 길이 위들을 가져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이 조건으로부터 좌표를 설정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11번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만났다. 전혀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처음에 아, 밑이 A인 로그야? 근데 증가하는 그래프야. 점근선 먼저 찾아주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서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러면 2,0을 지나면서 쭉 그렸습니다. X축과 평행하게. 긋고 나니까 길이비가 1:3이라고 한 거잖아. 길이비가 1:3이라고 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선 실제로 QR의 길이, 얘가 1이니까. PQ의 길이가 3이야. 가 나오는 순간 점 P의 X좌표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점 P의 X좌표 압니다. Y좌표 표현할 수 있어요. X축과 평행하니까 밑변 높이 깔끔하게 가지고 오면 마지막 로그의 정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회차에 11번까지 함께 했어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계속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고난도 문항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살짝은 좀 뭐랄까 좀 남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우리 이제 드디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이 들어가 있는 요 우리 교재. 정말 완전 소중한 우리 교재에 이제 5회 마지막 정말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차례여서 이제 또 금방 또 이렇게 정들었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이 5회를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스쳐 지나갔던 인트로 화면에 있었던 필적 확인 문구랑 확인하셨나요? 네, 오늘의 이 필적 확인 문구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회를 마무리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수학적인 실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큰 열매가 있기를 선생님이 좀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필적 문구라는 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회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선생님과 함께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우리 토파보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총평을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수학원이나 수학2의 난도 는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과목이 더 어렵고 어떤 과목의 월등히 쉽다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수학원하고 수학2의 난도는 뭐 수학원도 어려운 문제는 역시 어렵고 수학2 문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어렵고 좀 그랬을 텐데 저는 이번 이 5회 모의고사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4번, 15번, 21번, 22번, 네, 그쵸. 항상 그 모의고사의 하이라이트죠. 그네 문항이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선택 과목,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는 미적분과 기하가 함께 하니까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이 수강하겠죠? 했을 때이 미적분하고 기하까지 8문제까지 포함해서 30문제 세트로 봤을 때 이미 벌써 공통 문항에서 네 문항이나 따로따로 봤을 때도 쉽지 않고 이게 전체적으로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안배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의 스킬을 좀 적절히 좀 사용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굉장히 유기적인 이 관찰과 업앤다운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5회차에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제 치른 이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측인데, 혹시 뭐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또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난도 문항에서는, 잘 가다가 조금은 낯선, 그러니까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줬지? 아니면, 요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군데군데.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수학원에서 선생님이 일단은 찝어둔 문제는 여기는 뭐좀 낯설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딱 보시면 14번하고 22번이 그냥 좀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왜? 14번은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벌써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 22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5월 학력평가를 치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학력평가에도 굉장히 동일한 소재가 지금 출제됐던 것처럼 22번이 거의 오마주 문제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교재는 먼저 또 제작이 되어 있고 다르지만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슷한 문제를 출제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을 대비할 때도 좀 생각해야 되는 교훈을 주는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2를 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우리 1번부터 쭉 보니까. 근데 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한 번쯤은 좀 낯설기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이번 이 5회에서 좀 같이 좀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여겨지는 문제예요. 그게 요렇게나 세 개가 조금 있고 또 어려운 문제는 21번. 와. 21번만 듣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헤비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이 조금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실전에서는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5번 3차함수의 그래프처럼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조금은 난도가 높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설에서요. 그 다음에 4번은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요거는 슬기롭게 잘 풀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를 보면 5번이 이게 약간 이제 좀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A값을 구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조금 잘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 있던 수학과 연결이 잘 됐느냐가 조금 평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잔잔하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간접 연계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5회에 우리가 피날레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6번은 다시 로그의 성질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가 됐고, 7번 문제가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서 극한값을 구하는데 여기에 합성함수까지 결합되면은 조금은 난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선생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다시 수학원으로 와서 삼각방정식 해인데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수 있었을 정도로 무난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사실 이어지는 9번 문제도 계산이 여기서부터 조금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4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계산이 많지만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완전히 낯설었을 것 같은 20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또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5회 실전 모의고사를 내가 직접 라이브하게 풀때이 문제를 맞췄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잘 노트 테이킹하고 맞췄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무조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그냥 좀 체크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은 뭐 나올 곳으로 봤던 위치, 속도, 거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유기적인 관찰을 했었어야 됐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인데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거를 잘 들어보면은 아, 왜 제가 시험 볼 때는 안 보였을까요? 그러게요.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들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인데 좀 특이합니다.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인 항등식과 같이 결합하면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14번,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한번 제가 해설지를 봤더니요, 해설지는 그 중간 과정이 조금 길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푸셔도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할선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할선정리. 그래서 이 할선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1회 때부터 계속 강의를 시청해온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할선정리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을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15번 문제는 나올 것으로 추정했던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16번, 17번이 생각보다 너무 난도가 떨어지게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뒤에 있는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18번으로 갔더니 다시 수학원이 나왔는데도 조금은 이제 약간의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19번 문제도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이제 중위권 친구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9번도 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번의 포지션은 어려운 3점이 나오느냐 아니냐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을 좀 선생님의 관점에서, 왜냐면 이 19번이랑 또 비슷한 문제가 이상하게도 이번 5월 학평과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5월 학평에도 좀 유사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질문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걸 그렇게 풀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수학원으로 내려오는데요. 수열의 기납작정이 박스 채우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하고 있다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1번과 22번이 하나는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개수함수에 대한 문제 플러스 이제 그래프 추론 플러스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인데, 아, 이거는 제가 너무나 할 말이 많을 정도로 난도가 조금은 제 기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우리 5회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가장 마지막 3부,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2페이지 펴고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 5월 학력 평가에는 3 루트 2, 3 제곱근 2를 2의 3분의 1제곱으로만 준거 빼고 나머지는 정말 다 똑같습니다. 곱하기. 여러분, 3 루트 32, 3제곱근 32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일단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면은 2의 3분의 5제곱인가? 제가 학력평가 해설 강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3분의 5일까? 5분의 3일까? 그랬을 때.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좀 뭐랄까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엄마가 우리를 밖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시험 때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밑은 똑같은 상태에서 곱했기 때문에 지수는 더하면 되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5는 2잖아요. 3분의 6이니까 따라서 2의 제곱이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1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충분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푸는 공통의 1번이잖아요. 100% 정답률 무조건 100%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긴장 안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다음 극한 값을 구해라.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곧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이거든요. 요거 라이프니츠가 정의했던 뭐의 정의죠? 그쵸. 뭐의 데피니션이냐면 이 DF라고 하는 건 정의예요. 이건 바로 F'1의 정의예요. 즉, 엑셀꼴 1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렇지. 누가 이걸 정말 이제 와서 1 플러스 H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실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F'X는 빨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2 곱하기 3이니까 6X제곱 플러스 12X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번에도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 때 너무 긴장, 이게 긴장한 티가 너무 나는 거죠. 왜냐면 1을 미분을 안한 거예요. 아, 어떡해. 아는데. 내가 이 친구 분명히 미분 잘하는 거 아는데. 왜 그랬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1 미분해야 돼요.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6x제곱 플러스 12. 그럼 거기다 1을 넣어라. 이랬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18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줄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도 괜찮았어요. 자, 3번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 3번 문제를 풀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AN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1 곱하기 RM-1제곱만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열 문제가 3번 문제로 지금 나왔지만 조금 더 난도가 높게끔 높게 이제 우리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뒀을 때는, 아, 이제 선생님이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서 선생님이 꾹꾹 눌러서 강의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뭐에 대해서? 관계. 그러니까 분명히 출제자가 수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던 이 약간 서브텍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선생님이랑 요렇게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그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인 어떤 등비수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A2 곱하기 A3를 하고 A4 곱하기 A5를 하고 그거 두 개가 624라는 걸 주고 또 하필 물어보는 것도 A3 곱하기 A4라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짝꿍을 붙여 놓은 데에는 혹시나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A2가 A4가 되려면 R 제곱만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R 제곱을 곱했어요. 이렇게. 근데 A3에서 A5로 갈 때도 곱하기 R 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두칸 전진했기 때문에. 그러면 A2 곱하기 A3의 입장에서는 A2도 R 제곱만큼 곱해주고 A3도 R 제곱만큼 곱해줬으니까 A2 곱하기 A3에다가 전체 도합 R을 네 번이나 더 곱하게 되면은 이게 24가 된다. 즉, A4 곱하기 A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선생님 한 번에 썼어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A2 곱하기 A3 같은 경우가 6이기 때문에 바로 R의 4제곱이 4가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식을 조금 조심해야 돼. R의 4제곱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R의 4제곱은 R의 제곱의 제곱인데 R 제곱 자체가 양수니까 R 제곱은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우리가 R을 구한다고 한다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R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걸딱 봤더니 A3 곱하기 A4니까 이것도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거든요. 한번 봐봐요. A2 곱하기 A3를 기준으로 이것은 A2에다가도 R을 곱해주고 A3에다가도 R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 세모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결국 곱하기 R 제곱을 한 것이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실은 여기까지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거를 다 알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6에다가 R제곱인 2를 곱하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2, 12가 되겠다. 선택지 몇 번? 1번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관계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둬보자. 이런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어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초기항, 그러니까 A1을 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버려도 되고요. 이 문제처럼 R을 구해야겠다는 강박관념도 버려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생님의 한 가지 팁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수학교에서 출제된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이제 일단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가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연속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죽을 기준으로 우리가 음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탈락될 일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어떤 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이 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그게 만약에 0이 돼버리게 되면 거기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맞죠? 만약에 우리가 0분의 1 이런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죠. 여러분, 극한까지 가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숫자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탈락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분모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x, 왜냐면 1은 전혀 연속성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자체도 연속이긴 한데 그게 0이 되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관계가 바로 0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어차피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모양인데 그게 x 이꼴 0, 그러니까 x 이꼴 0이 아니라 y 이꼴 0, 즉 x축과 닿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 이렇게 붕붕 떠 있었더란 얘기구나 라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닿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D가 0일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크다가 될 건데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D를 구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16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원래는.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돼, 아,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서 16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4보다는 작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0 기준으로 1, 2, 3, 마 1, 마 2, 마 3. 그러니까 3, 3에 6개에다가 0 하나 7개. 그래서 토탈 우리의 개수는 7개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계산 실수를 줄이는 법도 나름대로 선생님이 이제 하나의 좀 팁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볼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앞페이지는 다 이제 해결을 했다. 괜찮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도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 문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좀 낯설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니까 1이 아닌 상수 a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여기 밑에다가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적어보죠. 놓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분한 것이 f' a와 f' 1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제 a가 1이면 만족하는 거죠. 당연히 f' 1은 f' 1이니까. 그런데 1이 아닌 어떤 a 값에 대해서 그때의 그 프라임의 값이 같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얼른 우리가 지금 번호대 자체가 5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미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2차 함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항상 2차 함수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는 밑작업이 뭐냐면 축의 방정식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축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거의 2차 함수의 거의 족보처럼 무조건 우리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기정사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a 6분의 그다음에 b 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럼 잠깐만 여러분 보세요. x 이꼴 1이라고 하는 f1의 값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과 함수 값이 서로 같으려면, 그러니까 이 값이 f'1의 값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요 값과 똑같은 값을 A에서 가지려면, A가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 마이너스 1이 A와 1의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실은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제 브리핑할 때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봤더니 2분의 A 플러스 1을 F 프라임에다 집어넣어라 이랬잖아요. 이건 뭐지? 그럼 보세요. 이것과 이것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바로 추계방 정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A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를 약간 이제 요 앞에서 좀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낯설게끔 물어보는 것이 조금 특이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건 너무 쉽죠.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우리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은 좀 이러한 내용들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 왜냐면 2차 함수의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것들을 아주 많이 배우는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껍데기는 3차 함수를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는 2차 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로그가 나온 거를 봐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수학 1에서 출제된 걸볼 수가 있는데, 로그의 성질 문제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그럼 선생님이 a, b는 0보다 크고 선생님이 약식으로 둘다 1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좀 약식으로 적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잘 봐봐요. a의 로그 2의 b가 그 제곱이 b의 세제곱이에요. 저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 불편하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좌변의 밑은 a고 우변에 있는 밑은 b잖아요. 근데 우리가 밑이 다르면 일단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b의 세제곱은 그냥 내비두고 왼쪽에 저밑 a가 좀 밑이 b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관점을 제가 가지고서 보니까 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러분, B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게 B의 로그 2의 A제곱이라고, 이렇게 밑 위에 로그가 있으면 그 진수와 밑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수학 1, 수능 특강과 수학 1, 수능 개념. 이제 수능 개념은 제가 대수로 이제 우리가 개중교육 과정으로 찍었죠. 그 수업에서도 조금 특이한 로그의 성질이기 때문에, 뭐 지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b의 세제곱이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로그 2의 이제 a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실은 이건 이제 x 세제곱에서 이제 서로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줘도 되는 건데, 일단 편하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로그 2의 a가 3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로그 2의, 한번더 쓸게요. 로그 2의 a가 3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 값이 2의 세제곱인 8이 나온다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컴마 전에 있던 정보가 a가 8이라는 걸 주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뒤에 있는 문제의 두 번째 진술이 훨씬 편해지죠. 왜냐면 a에다 8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그 3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로그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히 다 이득적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a분의 b가 되는데, a가 아까 전에 8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b가 되고 이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3의 제곱이 바로 뭐다? b분의 8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으니, 따라서 b 나누기 8, 지금 한번더 쓸게요. 이게 3의 제곱인 9가 되겠다. 따라서 b의 값은 8, 9 얼마? 뭐야, 72.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벌써 끝났네요. 그리고 a, b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조건도 당연히 만족하는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당연히 이렇게 만족하게끔 로그의 이제 뭐 밑과 뭐 진수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는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72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라고 했어요? 네, 더해달라고 했네요. 최종적인 정답은 80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정답은 5번이다라고 우리가 찍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 핑크색으로 썼던 이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가 이제 따라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실력에 따라서 전좀잘안 보였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어떤 친구들한테는 저는 좀 낯선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무를 5회분이나 푸는 이유는, 어쩔 때는 계산이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저분하고, 어떤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건 이렇게 약간은 내가 또 까먹었던 공식이 나오고, 이런 다이나믹한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만의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7번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재밌게라는 얘기는 이제 웬만하면 무조건 어려움 없이 맞추는 거죠. 자, 저는 이걸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는요, 이 문제 여기 보면은 일단 fx의 그래프를 줬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식이 아니고 그래프를 준 거죠. 그러면 원래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이두 개를 해결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밑줄 친두개 자체가 굉장히 다 헤비한 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 봐봐요.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0의 왼쪽이죠. 그럼 제가 맞춰볼게요. 그러면 지금 리미트 x가 0의 왼쪽으로 올 때, 원래는 이것만 물어본다고요. 단촐한 fx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잘하죠. 왜냐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fx를 갖고 와라. 그럼 어디로 와요? 1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요거는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답이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렇게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fx의 그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문제를 그때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그맨 앞에서 토파보기를 정리를 할때 7번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일단은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제가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1이죠. 0,1을 지나죠. 지금 제가 이거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0의 왼쪽으로 오게 되면, 0의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값의 결과는 1로 수렴하는 거는 맞지만 그냥 1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f1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오개념이냐면 지금 fx 자체의 그래프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아니라서 여기 한번 보세요. 1일 때의 값은 0이고 1의 좌극한 값도 0이고 근데 1의 우극한 값은 2이기 때문에 이게 fx에서 그 x가 1의 왼쪽으로 가니 1로 가니 아니면 1의 오른쪽으로 오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x제곱 플러스 1이 1로 가는 거는 알겠다. 근데 1의 조금 더큰 쪽에서 오니 1로 그냥 계속 있니? 아니면 1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오는지를 따져줘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긴 오는데 이거는 1보다 살짝 큰 부분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뭐가? 이 별표 네모친 게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온다라고 볼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식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F1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뜻이다. 이래서 선생님이 이첫 번째 이 항을 선생님이 요렇게 약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값이 얼마죠? 여기로 오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오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선생님 0 아니에요? F1 아니에요? F1은 0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 값을 기재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주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봐봐요. 그러면 x가 0의 오른쪽으로 올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 네모 박스가 마이너스 fx예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빼고 fx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fx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의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0의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1보다 살짝 작아요. 맞죠? 정확하게 따져줘야 돼, 우리는. 1보다 살짝 작죠? 누가 1보다 살짝 작죠? 이 fx가 1보다 살짝 작아요.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잘 들어봐봐요. fx가 1보다 살짝 작다. 요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마이너스 0.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작은 값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살짝, 1보다 살짝 작은 값.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고 그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느낌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1
삐리리리리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보다 살짝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마이너스 fx 자체가. 그럼 이 네모 박스 자체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부분에서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약식으로 따지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fx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이 넘어가고 있는 이 감성, 이 알고리즘을 조금만 잘 기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제 그 값이 어디로 향하는지 약간의 그 작다 크다까지 따져야 되는구나. 왜냐면 아직 F 안에 밖에서 F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살짝 오른쪽을 볼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은 0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이면 2고 조금 왼쪽이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즉 fx 자체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 1인지 마 1보다 좀 큰지 마 1보다 작은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쪽이었다. 따라서 이 값도 2로 이제 우리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2 더하기 2가 돼서 선택지 4번이 정답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이 5회차에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 이렇게 좀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 4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냥 fx의 극한을 물어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난도가 높게끔, 그래서 7번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가가지고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 문제처럼 굉장히 쉬운 문제가 등장을 했죠. 자, 일단은 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서 내가 이방 정식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라, 근데 오퍼레이터가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네. 이러면 조금은 통일을 해줘야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금방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인 제곱 x를 갖다가 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코사인 x를 그냥 c라고 쓸게요.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그러면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4c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7c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고, 따라서 마이너스 4c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7c 그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일단은 c 이 우리가 원래 c를 코사인 x지만 그걸 하나의 문자처럼 보면 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4c 그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코사인 x가 4분의 1이던지 아니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코사인 x 자체의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왜냐면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사인이었죠.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코사인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값이에요. 아, 그러면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그러한 그근 해를 합해봐라, 이런 뜻인데, 잠깐만. 코사인이 4분의 1이 되는 그 x가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할 때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말을 여기서 떠올리면서 일단은 코사인 x를 0부터 2파이까지만 좀 빨리 그려보죠. 그럼 여기는 칠해져 있고 여기는 뚫어져 있던, 선생님 이렇게 약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y 값은 어디 있냐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가로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알파,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이게 베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0 이상 2파이보다 미만인 요 x 값에 대해서 이 코사인 x가 4분의 1이 되는 그 근은 두 개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 베타가 특수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프의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 베타와 정확하게 정중앙에 x 이퀄 파이가 있겠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겠고, 따라서 선생님의 스킬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는 얼마? 파이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최종적인 정답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겠다? 2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네,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넘겨봤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 84쪽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접선이 좀 나오고,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러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으면 난도가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출을 해두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잘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이너스 1,0에서 여기다가 그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그 값이, 그러니까 그 점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이 0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0이 곡선 위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상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여기다가 그은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이렇게 위로 볼 록인 이런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함수의 축의 방정식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 이퀄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은 대충 그냥 여기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때, 괜찮아요? 예. 네. 선생님,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1. 마이너스 1,0.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그을 수가 있냐면, 요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가 있을 거고, 또 요런 식으로 내려가서 요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접하게끔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 접한다고 봐주세요. 좀 그림이 이상하죠? 이렇게.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그은 접선을 각각 뭐 모르겠어요. 뭐 이걸 L이라고 하고 이걸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디냐면 요런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저는 일단은 요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넓이를 구하려면 L의 방정식과 M의 방정식도 제가 알아야 되고 요 흰색 곡선의 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도대체 그 교점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1번 선생님은 요렇게 알고리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교점 선생님이 한번 T라고 한번 둬보죠. 그러면 바로 이 교점이 바로 접점이 될 건데, 접점을 선생님이 T, 그 접점은 이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이제 이러한 곡선 밖에서 한 점을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이 혹시 학습 자료실에 올려줬던 그 자료를 생각해 보시면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그게 이제 뭐냐? 극이가 그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 점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점을 이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제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 저 함수를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x equal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t를 넣은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극이율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기울기가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하다. 그게 바로 극이율기가 극이율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됐기 때문에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제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하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런 지금 접점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곱하기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는 그러한 t를 구해라 라는 이제 문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거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t 값을 구해보니까 그 t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하고 0이 나와요.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어느 정도 맞죠?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얼마였단 얘기예요? 여기의 값이 0이었다는 얘기고, 바로 여기에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일단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고, 또이 식,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어딘데?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뭐 간격은 원래는 동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림을 다 알고 그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요 mx, m이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곡선을 빼줘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흰색 곡선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L과 M이라고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먼저 기울기와 점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접점은 0을 한번 넣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0,1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점은 마이너스 2, 얼마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선생님 맞게 구했나? 맞게 구했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방정식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거고, 혹은 x equal 0에서의 기울기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5니까, 결론적으로 요 n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은 y는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OX 플러스 5가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이 넓이는,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요 OX 플러스 5에서 F를 빼야 되는 거죠. F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F예요. 요게 F.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OX 플러스 5라고 하는 여기에서 누구를 빼야 되냐면 FX를 빼야 돼요.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따로 빼죠?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여기 왼쪽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이 부분. 여기.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번에는 L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X 플러스 1이니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인 X 플러스 1에서 FX를 뺀 이것의 정적분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에 따라서 선생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서 적분 계산을 두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저는 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여기도 마이너스 FX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봐봐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OX 플러스 5만 일단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FX는 내비둬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1만 적분을 합니다. 요렇게. 그래놓고 마이너스 F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연결되니까 오히려 이두 개를 한 번에 합해서 마이너스 2부터 오히려 그냥 마이너스 1 찍고 0까지. 그 다음에 FX. 그럼 FX 좀 적극적으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DX다. 저는 이렇게 요 지금 흰 색깔 요 식을 조금 요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냥 OX 플러스 5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오른쪽 이 접선의 방정식 L을 갖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고. 그냥 통으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같이 어차피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한 번에 내가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식을 한 번에, FX를 한 번에 적분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 느낌상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연산을 두번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흰색으로 계산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 값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계산이 아주 가볍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접선의 방정식도 두 개나 구해야 돼. 그러면 감독님 여기 한 번만 가볼까요? 그림도 내가 적절히 그려서 무슨 상황인지도 이해를 해야 돼. 물론 그림을 꼭 그려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상하관계가 조금 더 빨리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또 구간도 나눠야 돼.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이 뭐죠? 9번 문제 치고 처음으로 4점으로 들어가는 거 치고는 굉장히 계산이 많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요거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선택지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적분은 이제 우리가 넓이 문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연계가 되고 또한 나왔다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잔잔한 이런 정적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앞선 총평에서 토파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안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됐을 때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체크 표시해놓고 10번으로 넘어가는 걸 어땠을까라는 선생님의 그런 팁도 같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 문제 한번 선택지 4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요. 우리 내려가서 우리 10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9번 문제는 좀 계산이 복잡했다면 이 10번 문제도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안갈 수도 있고 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그 동경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개념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랑 같이 좀 정리해 보면은 이 문제가 좀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또 없고요.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가 1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시간에 단위원이다 이랬어요. 왜 제가 단위원이 많이 나온다고 했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찍어서 삼각함수를 표현했을 때는 x값이 그대로 코사인 값, 동경에, 그다음에 그 동경의 y값이 바로 그대로 사인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장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이거 위에 두점 PQ에 대해서 P를 X축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근데 제가 지금 P점이 어떤 점인지를 몰라요.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위에 있다고는 것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P를 x축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 점을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했더니 Q다 이랬거든요. 지금 진술 자체가 약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P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지 Q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1번. 아니, 선생님 흰색으로 쓸까? 1번. 일단 내가 P라고 하는 점을 A,B라고 한번 둬보자. 이렇게 저는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이 점은 분명히 원 위에 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루트이만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점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이브하게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루트이, 그 다음에 B 플러스 루트이, 요게 X축 방향으로 루트이만큼 Y축 방향으로 루트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x값과 y값에 모두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그 q도 이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얼마구나? 그쵸. 이 값도 1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근데 여러분 잘 보면 a와 b에 관련된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찾았기 때문에 a, b는 사실 찾으면 되는데, 잠깐만 문제를 더 읽어보죠.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 했대.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느낌이냐? 잘 봐봐요. 아, 그림을 웬만하면 안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대충은 좀 그려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 A,B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지금 단위원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 4분면에다가 제가 이그젬플을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오히려 제가 요런 데에 만약에 P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몰라요, 아직. 만약에 여기가 A,B다 그랬으면 이 P가 나타내는, 즉 OP가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A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바로 이 B가 다이렉트로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바로 단위원의 이점이라는 거죠. 어때? 이해됐어요? 왜냐면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고, R분의 Y가 사인 세타거든요. 근데 R이 1인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동경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b의 값을 찾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모름지기 이 지금 식과 이 식을 잘 연립을 해가지고 내가 b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어차피 이걸 좀 전개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전개를 해보니까, 어라?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가 먼저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2루트 2a 더하기 2루트 2b. 더하기,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기 때문에 4는 1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저 지금 뭐 구해야 되는 거냐면요. b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 b값을 구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a는 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루트 2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루트 2b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2루트 2로 한번 나눠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값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여기가 2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루트 2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저는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들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알고리즘을 넘겨서 입원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보죠. 그럼 저기다가 넣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b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면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b 제곱 플러스 2 루트 2 b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플러스 2고 여기가 1인데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가 루트 2b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b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 1 이러면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루트 2b 플러스 1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a 값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기하적인 상황으로 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게 y값이면 a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넣으면 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45도 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었기 때문에 루트 2만큼 간 거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다시 Q가 되는구나. 아, 뭐, 요런 느낌이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었다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요런 기하학적인 상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중간중간에 동경의 어떤 이제 그런 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단위원을 줬을 때 x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라는 것과 이 대칭이동과 뭐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결합을 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내적 개념도 들어 있으면서 네, 우리가 동경의 어떤 그런 개념, 또 각의 크기, 뭐 이제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삼각함수의 그 정의를 좀 유쾌하게 풀어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문제의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도 오잉?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다행히 조금 진입 장벽이 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문제거든요.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고, 전 문제. 이제 우리가 P와 Q라고 하는 이두 점이 시각 T equal 0일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은 원래는 원점을 출발하는데, 여기 A가 초기 위치가 마이너스 3이고 B의 초기 위치는 1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거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다음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일단 속도를 얘기를 했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읽었는지,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기억해 보니까 출발한 다음에 P는 속도는 여기죠. 그럼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꾼다.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요 그래프를 한번 살짝만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t, 3t, 그 다음에 1,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결론적으로 t 이퀄 1과, 여기 t라고 했을 때, t 이퀄 1과 t 이퀄 3분의 7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렇게 우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러한 아래로 볼록인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시각이 t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의 오른쪽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 오른쪽 부분에서 부호의 그 변동을 보시면 이건 속도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1이라고 하는 이 t 이퀄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운동 방향이 바뀌었고 보통은 우리가 플러스로 오른쪽, 마이너스로 왼쪽이라고 보통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한번 꺾었고 또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꺾었으니까 결국 1과 3분의 7에서 두번 운동 방향을 바꿨네요. 기억은 바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으로 봤더니 출발한 다음에 PQ는 두번 만난다. 여러분, 지금 만났네, 어쨌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나는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위치를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X1T와 그 다음에 x2t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이 x1t가 p의 위치, 그 다음에 x2t가 q의 위치. 그러면 이거는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t인데 이 x1t, 즉 p가 초기 위치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조금 독특했어요. 그리고 x2t는 저걸 올리면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인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 위치가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1로

우리가 마감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둘이 만났니?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TS의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3E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 그 t가 0 이상에서 두번 있니? 라는 얘기고, 그럼 제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3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조립제법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넣어보니까 1을 넣으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1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조립제법 한 번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또 하나가 1, 또 하나가 4가 나온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그러면 1, 1, 4에서 만난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t 이퀄 1과 t 이퀄 4에서 만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니은도 동그라미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중근 처리가 되지만 어쨌건 t 이퀄 1과 t 이퀄 4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디귿에서 k가 0보다 큰 어떤 t에서 pq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리라는 거는 두 위치의 차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것이 얼마가 되는 요렇게 요것이 얼마가 되는? 요것이 4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는 한 개니? 그럼 저 얼른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그래프 절대값 떼운 게 1, 1, 4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1에서 중근을 갖고 4에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아니까 원래는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꺾여 올리면 결론적으로는 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게 돼 있고 선생님의 그 스킬에 의해서 여기의 비율이 2대1이니까 여기가 3이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3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4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가 이렇게 만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 부분을 구해보면 여기가 0이에요. 왜냐면 0, 마이너스 4니까 절대값 지우면 4거든요. 그러니까 몇 점에서 만나요? 0 이상에서. 근데 0보다 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두 점에서 만나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절대값 그래프가 제가 지금 여기 핑크 색깔로 그린 그래프인데 y값이 4인 게 t 이퀄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4가 되고 여기서도 한번 4가 되고 이쪽은 어디지라고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절대값이 4니까 이렇게 만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0을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k가 0보다 커요. 그래도 한 번, 두 번을 만나기 때문에 K의 개수가 한 개다? 잘못됐네요. 몇 개냐면 두 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쪽은 또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개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수만 확인하라는 얘기는 그래프상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디귿이 아니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오늘 선생님과 함께 11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오늘 좀 낯선 문제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 5회차를 보니까 좀 낯선 문제도 있고 낯설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계산이 많은 문제도 있고 계산이 별로 없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좀 혼합돼서 좀 다이나믹한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기에 좀 좋은 이제 문항 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어지는 12번 문제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랑 풀어볼 테니까 열심히 또 한번 복습해 보시고 선생님이랑 좋은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이 공부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없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당장 시험 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과정 자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아내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등차 수열을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등비 수열을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요소들, 구조들, 개념을 선생님이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정말 잘 숙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이나 아니면 다른 함수 개념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이 그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관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어쨌든 간에 수학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육과정 전체에 다 알고 있으니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해서 바라볼 수 있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바라볼 수 있어.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난 저걸 왜 몰랐지? 난 개념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개념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전 개념 또는 내가 다른 개념과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연습들을 저랑 같이 해본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9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9번 문제도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뭐가 주어져 있어? AN의 절대값입니다. AN의 절대값에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TN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수 K에 대하여 SN은 마이너스 EN제곱 더하기 KN이고 SN보다 TN이 더 크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도 정말 문해력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 하나하나하나 요소들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SN이 N에 관한 2차 함수고요. 상수항이 0인 상황이야.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SN을 가지고 AN을 S의 N, S의 N-1을 뺀 값이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A1이랑 S1이랑 같은지 확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SN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마이너스 EN제곱 플러스 KN이라고 되어서 N에 관한 2차 함수고 뒤에 상수항이 0이면 얘는 무조건 AN이 등차수열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 항부터. 그때 여러분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N에 관한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뭐랑 같아? 2분의 공차와 같습니다. 그럼 AN의 공차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던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4N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뭔가 더해져 있는 걸 확인할 때는 뭐랑 뭐랑 같다라고 놓으면 돼? A1이랑 S1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S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죠. 1대 2하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4야. 1대 2에서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고 싶어. 그럼 여기에 얼마를 더하면 돼? K 플러스 2를 더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AN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K 플러스 2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첫 번째 여러분이 바로 알고 나가야 될 요소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 이제 막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 공차는 마이너스 4.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더해줘야 되지? S1이랑 A1이랑 같다라는 걸 놓고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선 AN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타났어요. 공차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공차가 0보다 작아. 더해지는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항의 값이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점점점 작아질 겁니다. 점점점 작아지는데 여기서 다 더한 i를 sn이라고 뒀잖아요. 그런데 tn은 an의 절대값을 하나하나 더한 걸 tn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네들의 값이 처음부터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항이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해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SN은 점점 늘어나다가 맞죠?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러면서 SN이라는 값은 뭐가 생길 거야? 최대값이 생기긴 할 거예요. 그런데 TN이라는 값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얘네들이 양의 값에서 오다가 이 값들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양의 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TN들은 양수들을 다 더한 값인 거야.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무조건 SN이랑 TN을 비교하면

터지게 되는 자연수 N에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최소값이 존재해? 얘는 존재할 수 없어. 항상 SN보다 TN이 크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존재했대. 그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최소값이 6이 되었대. 최소값이 6이 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봐봐. 최소값이 6이 되었다라는 건 우선은 6일 때는 뭐를 만족해야 돼? 6일 때는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5일 때까지는 뭐예요? 최소값이 6이 되었다라는 거야. 최소값이 6이니까 5일 때까지는 얘를 만족하면 돼, 안 돼? 얘를 만족했던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S1이랑 T1이랑 같고 S2랑 T2랑 같았을 거야. 그래서 S5랑 T5랑 같았을 거야. 그러면서 S6보다는 T6이 더 컸을 거야. S7보다는 T7이 더 컸을 거고. 그래서 최소값이 6이 된 거야.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인 즉슨, 얘네들이 같았대. 그러면 A1부터 A 얼마까지는? 5까지는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았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봐. 공차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1, A2, A3, A4, A5였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점점점 작아지는데 A5까지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A5까지는 0보다 컸었던 거야. 알겠죠? A5까지는 0보다 컸었어. A5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았을 거고 A6부터는 0보다 작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결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에 있는 K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정수 K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활용할 수 있어?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A5와 A6을 가지고 K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N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K 플러스 2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갈게요. A5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A6 입장에서 보자. 6을 대입하면 A6은 마이너스 24 더하기 K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0보다 작았어야 되지. 그러면 K는 얼마보다 작으면 돼? 22보다 작으면 돼요. 선생님, 이거 0 돼도 되나요? 0 돼도 되죠. 0이어도 S5랑 T5는 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K의 값이 18보다는 크거나 같고 2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모든 K의 값은 18, 19, 20, 21이고요. 얘네들을 모두 더하래요. 그럼 얘 더하면 얼마예요? 얘네들 더하면 39죠. 얘도 더하면 39가 되니까 39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78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 일련의 관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차수열은 누구랑 굉장히 많이 등장하냐면 절대값과 굉장히 많이 같이 등장을 할 겁니다. 왜? 등차수열은 공차가 양수잖아. 그럼 어느 순간 0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공차가 음수면 어느 순간 0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문제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절대값과 등차수열 함께 등장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를 잘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49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5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0보다 작은 어떤 등차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또 봐봐. 첫 번째 항이 음의 값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항이 작아지면서 다 음수가 되겠지. 근데 공차가 만약에 양수면 어느 순간 0이 되거나 0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생각하자는 거야. 그런데 수열 AN에서 AK가 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P에 대하여. 봐봐. 0보다 작은 데서 출발했는데 0보다 큰 I가 생기기 시작한대. 그 말의 의미는 공차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0보다 커졌는데 그 K의 최소값이 P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에 만약에 0을 기준으로 있으면 A1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A2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라고 한 거야? 0보다 커지게 되는 최소값이야. 그러면 0보다 큰 i가 어딘가 있을 거야. 자, 우리 공차 양수니까 그때 가장 작을 때가 여기가 AP였고 얘가 0보다 커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얘가 얼마라는 거죠? 3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잘 봐. AN의 절대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얼마래? 1이래. AN의 절대값이 가장 작대. 어디에 가장 가까워야 돼? X축에 가장 가까워야 돼. X축에 가장 가까운 아이는 얘가 X축에 가장 가깝거나 아니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A의 P-1이 X축에 가장 가까웠겠지. 그런데 얘의 절대값이 1이래.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3이기 때문에 얘의 절대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고 A의 P-1이 얼마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됐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잘 봐. A의 P-1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A의 P번째 항은 3이었다. 여기서 이걸 빼면 공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뒤탕에서 앞항을 뺐지.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었던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뭔가 값을 찾기 위해서 A의 P번째 항이 얼마였습니까? 3이었어. 공차는 4기 때문에 AN은 4N에 관한 1차고요. N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P를 대입하면 4P 플러스 얼마. 여기가 더하기 네모. 이렇게 선생님 쓸게. 좀 유치하지만. 그러면 P를 대입했을 때 얼마? 3이 되어야 되니 네모는 3-4P인 거야. 그래서 AN은 4N 플러스 3-4P. 이렇게 우리가 딱쓸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N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여기 가서 써놓을게요. AN은 4N이고요. 아까 여기에 얼마가 있었어? 3-4P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조건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AK가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입니다. 자, 우리 아까 누가 최대값이면 그러면 될것 같아? P-1이었겠지. 맞아요? 그때가 0보다 작게 되는 최대였잖아. 자, 자연수 K는 얼마일 때냐면 P-1일 때가 최대값인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은 P를 찾아야 되는데 뭐를? 얘를 이용해야 된대. 그러면 A의 여덟 번째 항은 뭐예요? 32 플러스 3-4P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23은요? 4 곱하기 23이죠. 4 곱하기 23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 4 곱하기 23, 92가 되겠네. 그래서 92 더하기 3-4P야. 얘의 절대값입니다.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가 35고요. 얘가 95가 되어서 35랑 95랑 더하면 얼마? 130이야.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8p인데 절대값이 4보다 작으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8p는 134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p의 값은 약분해서 쓰면 4분의 2, 67보다는 작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26보다는 8p가 크니 8로 나누면 4분의 63보다는 p가 커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p는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죠. 항이었잖아, 항. 몇 번째 항이니 그게 p번째 항이었잖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p가 될수 있는 값은 자연수 얼마밖에 없어? 16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K가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였어. 아까도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A1부터 쭉 올라가다가 얼마에서 딱 걸려? A의 P-1일 때가 0보다 작은 가장 큰 값이야. 그리고 AP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이 얼마였던 거죠? P-1이었기 때문에 P에다 16을 대입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뭐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P에다가 16을 대입해서 N에다 K를 대입해서 0보다 작게 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도 되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등차 수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이랑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항이 점점 커지는지, 항이 점점 작아지는지 이러한 모습들 잘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51번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은 여러분이 고난도 문항에서는 뭐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많이 구조적으로 해석하기가 편하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D인 2차 함수고 상수항이 0인 상황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요. N이 원래는 0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0일 때의 함수값이 0에서 출발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그러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좀 볼게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한 거야. 그럼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었을 거고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데 항상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하나의 값은 얼마에서 출발하는 거야? 얘가 0인 이러한 함수인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p보다 q가 큰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sp랑 sq가 같게 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 2차 함수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대칭성이 생기는데, 그러기에 P와 Q가, SP와 SQ가 같아지게 되는 애들이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서 S14에다가 5를 더하면 A14와 같고, 그리고 이 SN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지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요거죠. SP랑 SQ가 같아지게 되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6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더볼 거는 나 조건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나 조건을 보면은 S14고 여기에 A14가 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봐. S14랑 A14가 있잖아. 그럼 S14는 A14 입장에서 보면 S13에다가 A14를 더한 값이고 얘가 여기에다가 5를 더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A14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알수 있는 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S의 13이 얼마였다라는 건알수 있어? 마이너스 5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SN이라는 i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SN이라는 i는 기본적으로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야. 그리고 S13이 마이너스 5가 되었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S13이 마이너스 5라는 것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서상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 위로 볼록이라고 해봐. 위로 볼록인데 S13이 마이너스 5라는 건 S13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음의 값을 가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생겨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위로 볼록인 함수 입장에 선생님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져서 위로 볼록인 함수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무조건 0이어야 돼. 여기에 S13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아내야 되냐면 두 개가 지금 함수값이 같아지게 되는 아이들이 모두 몇 개가 있어야 돼? 순서상이 6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뭐를 가집니까? 대칭성을 가져. 대칭성을 가져서 얘가 이미 13이야. 잘 봐. N이 0일 순 없으니까 N이 1이라고 해보자. N이 1이야. 그러면 순서상이 6개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S1, 여기 S2, 여기 S3, 여기 S4, S5, S6이 있어서 S7, S8, S9, S10, S11, S12 이렇게 생겨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래야 순서상이 모두 몇 개가 생기는 거야? 6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S13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될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봐. 여기는 S13이 지금 뭐를 가지냐면 음의 값을 가져. 그러면 어디에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살짝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뭔가

쌍과 대칭성을 가질 건데 항상 0에서 출발하긴 할 거야. 그래서 몇 개가 있어야 돼? 여섯 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쌍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S1, S2, S3, S4, S5, S6이죠? 그 다음에 여섯 쌍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예를 들면 여기가 S7일 수도 있어. 얘가 만약에 S7이라고 해봐. 그럼 S8, S9, S10, S11, S12, S13. 음수 맞아. 근데 만약에 S7, S7인데 자, S6, S7, S8, S9, S10, S11, S12라고 해봐. 여기에 S12가 있으면 무조건 봐봐요. 얘가 0이고 얘가 7이니까 여기가 14가 될 수밖에, 여기가 1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S13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 여기가 S7이 아니라 여기가 꼭지점이 뭐가 돼야 돼? S7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봐봐. S1이랑 S12가 지금 대칭성을 갖고 움직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중간에는 누가 있어야 돼? 2분의 13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13이 되니까 그거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아까처럼 예를 들면 여기가 S7이야. 제일 위에가. 그럼 S6, S7, S8, S9. 아, S6, S7, S8, S9, S10, S11, S12, S13까지 내려와야 되지. 그럼 얘는 0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요?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S13이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얼마야? S13이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S14가 돼야 되겠지. 왜? S7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SN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띠게 돼요. 얘는 2분의 D에서 출발을 하는데 원래는 0일 순 없지만 n이 0일 때 0이죠. 그리고 n이 14일 때 0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SN을 쓰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S에 13을 대입해 보면 2분의 D 곱하기 13에다가 13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서 D가 얼마가 된다? 마마 뿔이죠. 그래서 13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13분의 10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13분의 1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13분의 5n의 n-14라는 SN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SN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 단계가 또 복잡해요. SN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났을 텐데 얘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지게 되는 모든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선생님은 뭐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SN의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라는 건 얘는 마이너스 10보다는 SN이 크고 얼마보다는 작아? 10보다는 작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SN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그려볼 겁니다. SN을 그려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얼마에 대해서 대칭인 건 알고 있어? 7에 대해서 대칭인 아래로 부르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을 거야. 여기가 0이고 얘가 14였고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에요라는 건 알고 있어? 우리는 7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7에 대해서 어떤 대칭인 함수에 대해서 SN이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10이랑 만나고 SN이랑 10이랑 만나게 되는 기준점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SN은 13분의 5의 N의 N-14고 얘가 우선 마이너스 10이랑 만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다소 복잡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약분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양변에 13을 곱해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14N이고 마이너스 26 넘어오면 플러스 26은 얼마? 0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고. 그럼 이거 못 써야 돼요. 큰애 공식. 다행히 짝수 공식. N은 7 풀마 루트에 49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6이 되어서 얘는 7 풀마 루트 23이 됩니다. 자, 봐봐. 7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이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루트 23, 왼쪽으로 마이너스 루트 23만큼 간 건데, 여러분이 루트 23이라는 아이를 보면은 루트 16, 즉 4보다는 크고 루트 25, 즉 5보다는 작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어떤 값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7이잖아. 그러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아이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표 자체가 얼마가 된 거냐면 7 플러스 루트 23이 된 거고, 여기 있는 이 좌표 자체가 7 마이너스 루트 23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 거냐면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 거야. 이제 10까지 갈 거야.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쭉 10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13분의 5n에 n-14가 이번에는 10이 되는 곳을 찾아보자. 아까랑 똑같이 5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13으로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4n이죠. 2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26은 0이 되면서 또다시 짝수 공식 쓰면 7 풀마 루트에 49 플러스 이번에는 26인 거야. 따라서 7 풀마 루트에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루트 75잖아. 그러면 88, 64, 99, 81. 그러니까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거야. 그러면 7에서 출발하는데 8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잖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면, 선생님 이것도 이렇게 10을 우리가 나타내 보자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7 플러스 루트 75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7 마이너스 루트 7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만족시키는 뭐게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아까 루트 23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루트 23이라는 게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23이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 여기다가 7을 더하면 2보다는 7 마이너스 루트 23이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얘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야. 그럼 이 보라색 중에서 자연수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얘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1이랑 2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랑 2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이제 자연수가 될 거야. 근데 루트 23이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 거기다가 7을 더했으니까 얼마? 11보다는 7 플러스 루트 23이 크고 12보다는 작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11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얼마부터 가능해지게 되냐면 12부터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부터 이렇게 쭉갈 거야. 마지막에 루트 75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루트 75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았어. 거기다 7을 더하면 15보다는 7 플러스 루트 75가 크고 16보다는 작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16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능해? 15까지 가능하죠. 12, 13, 14, 15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얘네들을 더하면 1 더하기 2는 3이고요. 얘는 27 곱하기 2니까 54. 해서 정답은 57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거, 그리고 S13이 0보다 작았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차함수와 등차수열의 합의 관계는 이렇게 고난도 문항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값이 같아지게 되는 순서상이 양쪽으로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가운데 꼭지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 많이 그려보면서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51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 선생님 왜 무섭게? 학생들이 이거 딱 보잖아. 못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이 길면 읽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해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영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영어 지문인데, 영어 지문인데 뭔가 주제가 수학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아닌가? 여튼간에 여러분이 좀잘 읽어봅시다. 공차가 양수래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이건 뭐냐면 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공차가 양수래. A를 A1부터 A15까지, 즉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를 모아놨고요.
그럼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3이 크고 A15가 가장 클 거야. 그런데 B라는 집합을 뭐라고 했냐면 X들의 모임인데 AI, AJ, AK를 모두 더한 값으로 모아놓으래요. 그런데 I보다 J가 크고 J보다 K가 크고 AI, AJ, AK는 다 어디에 있는 상황이야? A에 있습니다. 자, 집합 B에 서로 다른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B1부터 BP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선은 공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B를 찾아야 되고 B도 역시나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쓸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저는 그냥 하나하나 써보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A라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모르면 이렇게 제일 쉬운 거 가지고 해봐. 그러면 B라는 아이는 가장 작은 게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가장 작겠지. 그래서 6에서 출발할 거야. 즉 얘가 뭐였냐면 A1 플러스 A2 더하기 A3에서 출발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얼마가 작은 아이인지를 한번 봐봐. 자, 1, 2, 3이 있었는데, 그 다음 1, 2, 4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또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얼마도 있어? 1, 2, 5도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 8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가장 끝에는 누가 있어야 돼? 15, 14, 13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4에다가 뭐, 3배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몇 개냐라는 거죠. 얘네들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쓴 새로운 수열 입장에서도 6에서 출발해가지고 1씩 늘어나서 마지막에 15 곱하기 14 곱하기 14, 아, 15 더하기 14 더하기 13이 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냐면, 자, A라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얘는 A1, 그 다음에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갔을 거고 가장 마지막에 A15는 A1 플러스 14D가 되었을 거야. 그죠? 자, 14D가 있었을 거고 나는 B라는 아이가 몇 개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중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데 여러분 첫 번째는 얘네들을 더했잖아. 그럼 봐봐. 3A1 플러스 3D로 쓸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얘랑 누구를 더해? 여기 있는 아이를 더했겠지. 그러면 3A1에다가 여기 3D 더하기 D니까 4D가 되는 거야. 얼마씩 늘어나는 거냐면 공차만큼씩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새로운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인? D인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제일 끝항이 뭐냐면 A1 플러스 14D가 있었고 그 바로 앞에 A1 플러스 13D가 있었고 그 바로 앞에 A1 플러스 12D가 있어서 얘는 3A1이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3 곱하기 3을 하면 39D.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BP라고 했습니다. 얘가 뭐예요? B1입니다. 그때 이 P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공차가 뒤인 등차 수열이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3A1 플러스 39D는 3A1 플러스 3D 첫째 항 입장에서 P-1에다가 공차 D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A1 사라집니다. 넘어가면 36D가 되겠지. 얘는 P-1D가 되어서 36이랑 P-1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P가 얼마여야 된다? 30 7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소들을 여러분이 좀잘 기억하시고, P는 37이었어. 기억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이래. 얘는 탈락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니은번 볼게요. B1부터 BP까지의 합이 74야. 근데 우리가 P가 얼마인 걸 알아낸 상황이야? 37인 걸 알아냈고, 여기에 있는 이 BN들은 다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분모는 2가 될 것이고 1항부터 37항까지의 합이고 첫 항과 끝항을 더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6A1이고 3D랑 39D랑 더하면 42D였거든요. 얘가 얼마래? 74래. 그때 우리가 B19라는 건 뭐예요? 3A1 플러스 3D라는 첫째 항 입장에서 19-1하면 18D를 계산하면 3A1 플러스 21D를 내가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게요? 얘랑 얘랑 약분한.

하면 2가 되거든. 근데 얘는 다 2의 배수니까 이렇게 써. 3a1 더하기 21d가 보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내가 구하려는 b19야. 그래서 b19가 얼마가 됐어?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활용하면 충분히 답 찾아낼 수 있어. B19는 2가 되는구나. 니은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가 디귿번은 이번엔 누구를 쳐다보래? 자, 등차수열인데 AN이라는 등차수열을 쳐다봤더니 1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래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5에 A1 더하기 A15는 A1 플러스 14D가 되겠지. 얘가 얼만 거야? 30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두 배의 A1 플러스 14D가 될 거고, 얘네들은 우선 약분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약분이 되죠. 그래서 뭐를 알수 있냐면 A1 플러스 7D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수 있냐면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A1 더하기 7D가 우리가 2야. 그렇게 됐으면 얘는 뭐예요? 사실은 뭐 여덟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2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요, A의 원소냐라는 겁니다. 얘가 A의 원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BP 마이너스 4잖아. 그럼 BP는 P가 37이기 때문에 B의 37장에서 빼기 4를 해준 거랑 같아요. B의 37장은 3A1 플러스 39D거든. 맞죠? 마이너스 4야. 얘가 A의 원소냐라는 겁니다. 얘가 A의 원소니? 근데 나는 A1 더하기 7D가 2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공차가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공차가 양수라는 상황에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황을 잘 쳐다봐봐. 뭔가 지금 3A1 더하기 39D가 있고, 얘네들이 지금 모습을 보니까 3A1 플러스 얼마 뒤의 모습인데, 3A1은 알겠단 말이야. 여기 39D가 있어. 4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그런데 A1 더하기 7D가 2래. 나 얼마가 궁금해? 4가 궁금해. 그럼 얘는 2A1 더하기 14D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대로 대입할게요. 3A1 더하기 39D가 있었고, 빼기 2A1 빼기 14D를 하면 얘는 A1 플러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5D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거든. 그러면 A1 더하기 25D가 이 A 안에 속하느냐라는 거예요. 속합니까? 안 속하잖아. 여기 안에는 A1,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14D까지만 있어. 근데 나는 A1 더하기 25D가 궁금해. 이 안에 있는지. 근데 D가 양수래. D가 양수니까 여기에 있는 25D라는 아이는 여기에 있는 어떠한 D, 2D, 3D, 14D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A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A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번을 틀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등차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규칙성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놓고 문제 잘 비교하면서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제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아까 피디님한테 얘기했지만 교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재 너무 좋아.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게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첩첩산중? 와, 나와도 풀어도 풀어도 또 좋은 문제가 또 나오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거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도형의 성질을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b가 5분의 4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얘가 직각삼각형이거든? 코사인 b가 5분의 4야. 뭐예요? 3대 4대 5라는 우리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얘는 바로 뭐예요? 얘가 5, 얘가 4, 얘가 3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인 b는 뭐가 돼?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사인의 값이니까 1-25분의 16이야. 이제 알아두는 게 낫겠지.

25분의 9가 되어서 얘는 5분의 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얘가 5a고 얘가 4a고 얘가 3a가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센 c라는 i가 있어서 c의 값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센 c를 봤더니 17분의 4 루트 17인 거야. 이건 좀 불편하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얘도 한번 봅시다. 사인 c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루트에 1 마이너스 17의 제곱에 4의 제곱 곱하기 17이었던 거야. 4의 제곱 16이잖아. 그럼 분모는 17의 제곱에 양의 제곱 끊으면 그냥 17로 나오는 거고, 분자 한번 볼게요. 얘는 17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17이야. 17로 묶어내면 17 빼기 16이라서 루트 17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우리가 사인 C의 값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편한 건 탄젠트 쓰겠다.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17분의 루트 17이 다 사라지면서 얘가 4분의 1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길이 대이 길이가 4분의 1인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어? 12a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봤더니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6a가 10이었고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8분의 5가 되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고 삼각비를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길이를 구해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봐봐. 어떠한 모습이 주어져 있는 거냐면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리고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다 평행한 상황인 거야. 자, 얘랑 얘네들이 다 어떤 상황인 거야? 평행한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이 삼각형들도 다 뭐예요? 닮음이고 또 다시 어떤 아이들도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들도 계속 닮음이게 나타나는 거야. 물론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들도 다 닮음인 거야. 그러니까 닮음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 나는 목표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목표는 지금 보니까 B9, B10이야. 그러면 어떤 모습이야? B1, B2, B2, B3 이런 모습이겠네. 목표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길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 길이를 갖고 우리가 그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냐면 이 커다란 삼각형과 그리고 그 다음 삼각형에 뭐를 생각해보자? 닮은 B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살짝 지우고 A가 8분의 5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 A가 8분의 5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 있는 이 i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6a가 됐을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12a가 됐어. 그래서 닮은 b 자체가 4대 3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길이 대이 길이도 4대 3이야. 그럼 이 길이 대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4대 3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여기에 있는 이 길이 대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4대 3이었으면, 모두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얼마야? 4대 3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B1. 얘가 A의 B1의 길이 대 A의 B2의 길이도 똑같이 4대 3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B1, B2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B1, B2의 길이도 얘랑 얘랑이 4대 3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아, B1, B2 대 A1, B2도 또 얼마예요? 4대 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얼마? 4대 3이라는 비율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우리가 길이들을 비교를 했더니 점점 어떻게 되냐면 B1, B2 대 A1, B2도 4대 3이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B와 B1이랑 B1, B2도 몇대 몇인지를 알아내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닮은.

관계이니까 같은 비율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A1, B1이고, A B1이고, A1, B2라고 해보면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면 3A입니다. 자, 그래서 A, B1이 3A야. 3A야. 그럼 A, B2는 얼마가 될까요? 9A는 4, A, B2가 되겠지. 그러면 A, B2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9 A가 됩니다. 자, A, B2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A1, B2. 죄송해요. A1, B2. A1, B2. A1, B2가 4분의 9 A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가 4일 때 얘가 3이잖아. 얘가 4일 때 얘가 3이잖아. 봐봐. B1, B2가 4, 그러면 얘가 3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4분의 9 A야. 선생님, 써드릴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9 A고 3으로 나누면 얘가 B1, B2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얼마? 3 A였던 거야. 끝났습니다. 3 A, 3 A. 너무 신났어. 얘가 3 A였어.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4대 3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이도 뭐야? 얘가 4면 얘가 3인 거야. 그래서 점점점 얼마씩 곱해지는 모습이야? 4분의 3씩 곱해지는 모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봐봐. B9, B10이잖아. 그럼 우리가 얼마 입장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B9, B10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 첫 장으로 두면 돼요. 얘를 첫 장으로 두고 둬도 되고, 얘를 첫 장으로 둬도 돼. 그래서 얘가 몇 번째 항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고, A가 이미 8분의 5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첫 번째 항을 만약에 뭐 4분의 3이라고 두자. 그리고 여기에 뭐 2분의 5라고 하면 여기 8분의 5를 곱한 거야. 3에다가 8분의 5 곱했어.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4분의 3이죠. 여기에 몇 번째, 여덟 번째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정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그래서 얘몇 제곱이 되냐면 19제곱. 그 다음에 3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은 마무리하시면 되고, 얘는 철저하게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비율 관계와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삼각비를 알고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53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기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신 빈출 파트에서 마지막 주제만 남았습니다. 모비율의 추정이고요. 모평균의 추정이랑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것만 좀잘 체크하시면 되고, 공식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계산 실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저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요겁니다. 사회복지학과. 소외된 사각지대를 온기로 채우고 시스템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한 설계자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이 사회복지학과는 정말

정말 대단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된 어떤 정책을 세우는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을 때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파트로 이제 본인이 희망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그런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수학적인 개념들은 대부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통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값 아니면 뭐 평균 뭐 이런 것들로 최빈값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지금 현상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의 그런 정보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현상을 수학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걸 통해 분석을 해서 내가 여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를 희망한다면 엄청난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이 소외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 중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아직도 인상적인 게 고1 때 정말 그냥 뭐랄까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과 그 다음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고3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잘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꿈에 대한 게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동력도 꾸준히 갈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문제 풀어갈 거고요. 모비율의 추정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만 잘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 공식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모평균의 추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이렇게 하죠.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었고, 모평균, 그다음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참고로 모평균의 추정이었습니다. 근데 모비율의 추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정확히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잘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잘 챙기셔야 돼요. 자, 보시면 p-hat 그리고 마이너스 k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루트의 n분의 p-hat q-hat 그리고 얘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얘는 모평균이었잖아. 얘는 모비율이겠지, 당연히. p가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p햇의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p햇 q햇이 되겠다. 자, 근데 여기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을 할때 어떤 아이디어를 썼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평균이 있고 요만큼 간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확률 0.95가 되도록 하는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에 대한 식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나왔었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얘는 무슨 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여기 넣어야 되는 건 모표준 편차지만 얘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 표준 편차를 넣어도 된다고 배웠었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오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은 Z 표준화 과정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표준화 과정을 써보면 p 빼기 p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온다고 외웠죠? 그치. 여기는 n분의 pq인데 거기에 뭐가 씌워져 있어? 근호가 씌워져 있어야 돼요.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씌워져 있다고요. 기억나죠? 요게 이제 Z야, Z. 그리고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96이에요. 그러면 얘를 적당하게 이항을 해서 만든 식이 요 식이란 말이야. 근데 차이를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는 PQ예요. 모비율을 1에서 뺀 값이야. 근데 우리가 외우는 식은

여기가 뭐죠? 표본 비율이야. 왜 그래? 모비율의 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아예 모비율이잖아요. 근데 난 모비율을 추정한다니까. 모비율을 추정하는데 모비율을 알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냐? 표본 비율을 대체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이 식은 표본 비율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된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예요. 공식에 대한 건뭐 간단하게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300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아니, 표본 비율이 0.25래요.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 P/S란 얘기. 0.25. 자, 그리고 N은 얼마예요? 300이다.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좀 식을 구분을 하자. 어떻게? B 더하기 B 빼기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L은 B-A가 될 건데, 이 친구는 2 곱하기 K의 루트 N분의 P의 Q햇.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2 곱하기 K 값 1.96. 그 다음 루트 N. 여기 얼마 와야 돼요? 300 와야 돼. 그 다음에 얘 얼마야? 0.25죠? 근데 얘는 4분의 1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얘는 4분의 1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니까 곱하기 얼마? 4분의 3을 넣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b를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것부터 먼저 약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 100이에요, 100.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근호가 풀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원래는 1600이야. 그치? 근데 4하고 10, 그걸 제곱하면 될 거니까 그냥 40분의 1로 해주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40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팁.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B나 A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지, 여기. 그죠? 그래서 얘만 따로 먼저 구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이따 어차피 B를 하나 더할 거거든. 거기에 이게 또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것만 먼저 처리를 해서 계산 결과값을 한쪽에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4라고 하는 걸로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얼마? 0.49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10분의 1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는 0.049라고 하는 게 뒷부분에 있는 값이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요거대로 처리를 해야 되긴 하니까 요게 10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하게 되면 요거는 5만 남게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5분의 0.49가 될 거니까 요것만 약분하면 되겠죠? 그럼 5로 나눠주게 되면 0. 그 다음에 0, 9가 될 거고 그러면 9, 5, 45니까 8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제 B를 또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는 원래 있던 표본 비율, 그걸 먼저 써줘야 되고요. 0.25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아까 내가 하나 떼놓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떼놓은 값을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더하기 0.049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거 더하게 되면 0.2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98이 될 거니까. 얘 더하면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3이니까 0.397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계산할 때에는요, 이렇게 하나가 어차피 더 필요하겠구나, 요걸 먼저 예측을 하면 내가 B 빼기 A를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거 일부 구하긴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필요했던 것만 하나 떼놓고 나중에 처리하면 시간이 좀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만 처리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이 0.45래요. 자, 그러면 P의 얼마? 0.45고요. 그 다음 N 얼마? 1100입니다. 됐죠?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그리고 또 신뢰 구간 요거는 99%짜리야. B-D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를 따로 구하고 또뭘 구하면 돼? D를 따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지, 여기. 됐어요? 아, 그럼 B부터 먼저 구해보자. B는 일단 P 해시고 더하기 95%짜리니까 1.96에 거기에 루트 얼마 와요? 1100이지, 1100? 그 다음 0.45잖아. 그럼 여기에 0.45 곱하기 0.5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D는 뭐 P햇은 이따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별거 아니에요. D에 대한 것도 P햇이 결국은 와야 되고 여기에 있는 신뢰 상수만 2.58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루트 1100분의 여기 오는 것도 어때? 똑같아. 0.45 곱하기 0.5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여기 P햇이라고 하는 걸 굳이 숫자로 안쓴 이유가 우린 어차피 B에서 D를 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죠. 그럼 뭐가 날라가? P햇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잘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얘들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는 공이 몇 개가 붙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45 곱하기 55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1100이 이렇게 붙을 겁니다. 자, 11을 먼저 약분하는 게 좋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여기 100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10자리가 몇개 있는 거예요? 번분수 계산하니까. 10이 6개 존재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45 곱하기 5가 되겠구나. 이것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걸 푸는 이유는 제곱근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45는 9 곱하기 5가 될 거야. 됐어요?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수 있겠다. 10에 6제곱에다가 내가 근호를 씌워서 할 거니까 10에 3제곱 분해. 얘도 근호 씌울 거니까 3 곱하기 얼마? 5. 15. 그리고 얘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꺼내서 1.96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것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잖아요. 요 뒤에 있는 게좀 복잡해 보여도. 그럼 결국 이 위에 있는 거에서 어떤 걸 빼야 되는 거야? 2.58이라고 하는 걸 빼야 되겠죠?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b 빼기 d를 하나, d 빼기 b를 하나 어차피 큰 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처리하면 될거 아니야. 부호만 잘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58에서 1.96을 빼고요. 얘는 2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0.62가 되겠다. 그럼 0.62에다가 곱하기, 요거 근호로 풀어서 나올 거니까요. 10에 3제곱분의 얼마? 15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겠어? 0. 그냥 100분의 62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는 그냥 어차피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62 곱하기 15를 해요. 그럼 이게 10일 거고, 5, 6, 3, 11이고, 2가 될 거고, 6이 되겠다. 그러면 9, 3, 0이고, 얘는 10의 몇 제곱이 돼요? 5제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0 하나 지울 수 있겠죠? 그럼 10의 4제곱이니까 0.009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수에 대한 걸로 계산을 자꾸 해 버릇해야 나중에 실수가 잘안 나와요. 소수에 대한 걸로 이걸 만약에 바꿔서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62에다가 요거 0.015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그냥 소수로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맞지, 계산 과정까지 내가 그걸 굳이 지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번 해봤고요. 19번으로 갑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비율을 이용하여 구한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요. 자, 근데 이것도 좀 식을 관찰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네. 여기에 있는 이 C라고 하는 값이 똑같은 값이고요. 0.1에다가 지금 빼고 더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그냥 식을 써봐요.

거다? 시가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C라고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 0.1. 그게 뭐다? P 해시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요거를 풀어라. 요런 얘기야. 400분의 0.1이고요. 곱하기 0.9가 될 거야. 루트.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얘는 400이고 여기가 이제 100분의 9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400.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분모는 어떻게 돼? 4에다가 0이 4개야. 맞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9야. 이렇게. 됐겠지? 그럼 요거 근호를 풀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가 나가요? 100이 나가고. 그 다음 4가 근호로 풀어져서 얼마?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200분의 얼마? 3이 되겠다. 그러면 요걸 여기다 넣어요. 200분의 3에다가 곱하기 얼마? 1.96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C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완료한 다음에 하지 말고요. 여기다 뭘 곱할까? 200분의 3에 저기에 있는 5000부터 곱해요. 곱하기 1.96을 해놔.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0 없어지고 요거 이렇게 될 거니까 25가 될 거고 얘는 7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6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75를 곱해야 돼. 1.96. 그럼 65, 30이 될 거고요. 95, 45니까 8에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51, 9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얘는 67에 4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63이니까 7이 될 거고 그 다음 7이 넘어가니까 얼마? 1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다 더해. 0, 0 하나 올려가. 그럼 얼마?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 4가 되겠다. 그리고 소수점 2개. 땡땡. 날리면 정답은 얼마? 147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소수점 계산이 좀막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요 단원 자체가 들어간 거의 의미는 이런 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600명을 임의 추출하여 하루 1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조사하였더니 360명이었대요. 자, 이 360명,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하루 1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한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위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요걸 구하여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빗빼기 A는 어떻게 돼요? L은 2 곱하기 K값 그냥 99%니까 바로 넣자. 2.58 곱하기 루트 N 600입니다. 600.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얼마래요? 360인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 쓰이는 거야. p-hat로. 그쵸? 얘는 n의 의미로 들어간 거고요. 우리 p-hat은 n분의 x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따로 구해줘야 돼. 600분의 얼마로? 360으로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를 할 때도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그냥 넣으면 안 되고요. 하루 한 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조사한 거잖아. 그랬더니 몇 명? 360명. 근데 밑에 보니까 하루 1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 P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표본 비율과 모비율에 대한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P-hat을 구할 때도 600분의 360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게 반대로 돼 있다. 그럼 계산 반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의미를 보고 구하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약분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10분의 6이니까 얘는 5분의 3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5분의 3이고, 5분의 2가 될 거야.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6이고, 여기 6 약분할 거니까 얘는 100분의 2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따지면 2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0의 제곱이야.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2.58에 곱하기 50분의 1이 되겠다. 맞아요? 약분해? 25. 그러면 25분의 2.58을 계산하면 되겠다. 자, 요것도 25로 직접 나눠주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4를 곱해. 그럼 얼마?

100이고요. 2.58 곱하기 4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32고, 5, 4, 23, 4, 4, 4, 2,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얘는 1, 0, 3, 2가 되겠구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계산하면 돼. 100분의 10.3이야. 그럼 이걸 하나로 바꾸면 소수점 앞으로 두칸 보내면 되겠다. 얼마? 0.1032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약간 뭔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긴 하죠. 아, 이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야. 당연해요. 그래서 예전에 모비율이 빠졌을 때 사실 선생님들도 좀 좋아하기도 했고요. 학생들도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해. 여기 틀리면 내신에서 등급 떨어지는데. 꼼꼼하게. 이런 거는 최대한 시간 투자를 짧게 하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검산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조금 여유 있을 때 빨리 푸세요. 이거 나오면.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딱 해놓고 나머지에 집중을 하세요. 막 여기를 시간까지 초조해져가지고 거의 끝에 풀기 시작하면 실수 엄청 나올 겁니다. 20번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비율을 이용하여 구한 모비율, 피에 대한 신뢰도 96%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자, 근데 빗배기 A가 0.11이래요.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A 더하기 B 의 값을 따로 구하래요. 그럼 A하고 B를 따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치? 자, 빗배기 A 한번 해보자. 2 곱하기 신뢰도 96%가 나왔어요. 오. 그럼 이제 이걸 봐야지. 0.96이 되도록 하는 경계값. 얘가 신뢰 상수인데 2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루트. 얼마? 100분의. 얘는 표본 평균, 아니, 표본 비율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P 헷. 그 다음에 Q 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값이 얼마래요? 0.12래요. 일단 쓸 때는 Q 헷으로 써놓고요. 나중에 계산할 때만 1 빼기 P 헷으로 해주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야. 자, 4를 먼저 여기다가 나눕니다. 그럼 얼마요? 0.03이 될 거야. 됐지? 그러면 잘 봐. 얘와 얘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근호를 풀려면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얘를 뭐 하면 편할까요? 그렇지. 제곱해주면 편하지 않아? 얘도 제곱해주고. 100분의 P 헷 곱하기 Q 헷이고요. 자, 100분의 3인데 제곱했으니까 100에다가 00 하나 더 붙이면 돼. 두 개. 그럼 얘는 제곱하면 9가 되겠구나.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결국 P 헷 곱하기 Q 헷. 요 결과는 100분의 얼마가 돼요? 9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풀어도 돼. P 헷 곱하기 1-P 헷. 그리고 얘는 100분의 9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는 한 겁니다. 지금 제가 푸는 게.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직관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걸 아예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써보기는 할 거예요. 요걸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얼마? 마이너스 p 헷의 제곱이고 더하기 p 헷이 나오고요. 얘가 100분의 9가 될 거야. 됐을까? 그럼 100을 다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100. p 헷의 제곱 더하기 100의 p 헷이고요. 마이너스 9가 되더라. 당연히 마이너스 처리해 줘야 되겠죠? 빼기 100, p 헷 플러스 9는 0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내가 10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 그리고 얘는 9에다가 1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게 되면 10p 빼기 9, 10p 빼기 1, 그러니까 p 헷이에요. 10p 헷 빼기고 10p 헷 빼기 1이라고 써도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거잖아. 그래서 피해시 몇 가지가 가능해요? 일단 10분의 1 또는 10분의 9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 이건 문제를 좀뭐 많이까지도 아니야. 몇 문제만 좀 풀어봐도 느껴지는 건데요. 얘가 결국 100이라는 게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뭘 제곱해야 나오는 거죠? 분모는 10. 괜찮을까요? 10. 그럼 10분의 얼마와 10분의 얼마가 돼야 되는데 이두 개의 값은 분자는요. 더했을 때 뭐가 되면 돼? 10이 되면 돼. 왜?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 9를 나눠요. 곱하기의 형태로 이렇게 찢어. 1 곱하기 9, 3 곱하기 3, 막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면 그두 개를 합해서 10이 되는 걸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게 뭐? 10분의 1과 10분의 9죠. 그러니까 이 뒤에 과정은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p-hash라는 게 10분의 1 또는 10분의 9가 될 건데, 자, 여기 뒤에 보시면 2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돼. 아, 내가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서 p-hash이 결정이 날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b-a를 통해서 내가 p-hat의 형태를 찾았잖아요. 그럼 얘 a와 b를 구할 때는 p-hat 따로의 값과 q-hat 따로의 값이 굳이 필요한가? 그걸 생각해봐야지. 그건 아니야. 왜? 여기 보세요. 얘는 결국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 얼마가 되겠어? a가 될 거야. 맞아요? a 더하기 b를 이렇게 했을 때만 내가 p-hat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 a 따로 b 따로 하잖아? 그럼 그 근호 안에 있는 형태는 p-hat 곱하기 q-hat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p-hat이든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근데 이 친구는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 우리 표본평균에서는 표본평균의 두배 값이 a 더하기 b였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아이고. a 더하기 b는요? p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해봐. 그럼 얘 a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p의 빼기, 그 다음에 요거 얼마? 1점, 아니, 2였죠? 2에다가 곱하기, 뭐가 와야 돼? 요거, 루트 n분의 p의 곱하기 q의 와야 된다. 그러면 요걸 좀더 빠르게 풀수 있는 건 결국 p의 몇 개가 필요하고요? 3개가 필요한 거야. 3p의,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의 곱하기 q의 오면 되겠다. 맞습니까? 근데 요것도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통해 우리는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값이 0부터 얼마까지래요? 0.5래요. 그럼 B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B는 P햇에다가 더하기, 그냥 K2, 그리고 루트에 요 값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얼마와 얼마 사이래? 0과 0.5 사이래. 그럼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p의 만약에 10분의 9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가 10분의 9인데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럼 0과 2분의 1 사이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p의 뭐다? 10분의 1이다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그냥 10분의 3이야. 이렇게. 됐어?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것만 먼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 아까 그 쉽게 풀었잖아. 요 안에서 그냥 계산을 바로 한 겁니다. 얼마가 나왔어요? 요 근호 안에 있는 것만 처리했을 때, 요 자체가 0.03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0.03에다가 뭘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돼. 그럼 얼마? 0.06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빼면 돼? 0.06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분수의 형태니까 소수의 형태로 바꿔서 0.3에서 0.06을 빼자. 그럼 결과는 0.24가 나오겠죠. 이렇게.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찾아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2a 더하기 b라는 것도 뭐 a 구하고 b 구하고 두 배하고 따로 있는 b 더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놓고 필요한 걸 넣으면 돼. 됐고요. 22번으로 갑니다. 자, 22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가 각각 16, 4래요.
갑자기 이제 표본 비율 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황했을 건데, 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도 나온 거야.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이용해서 문제를 또 접근을 해볼 겁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대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신뢰도 99%짜리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좀 최대한 간략하게 좀 봐야 되잖아. 빗백이 C야. 그럼 요게 빗백이 C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C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아니야? 그래서 C 빼기 B를 먼저 해줍니다. 2 곱하기 얼마? 2.58을 하고요. 그 다음 루트 N 똑같아. 됐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인데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네요. 모표준 편차 안 나와 있고. 얼마 넣어요? 4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됐어? 요거 계산하면 그냥 일단 8 곱하기 2.58에다가 루트 N, 이게 C-B가 될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이 친구는 B-C가 되겠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빼기 10, 뭐 이런 것들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나는 A를 구하려면 요걸 이용하면 돼. 자,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떻게 쉽게 구할까? 잘 봐요. 얘는 무조건 표본 평균에서 얼마가 빠진 값이겠지. 근데 표본 평균 얼마였어? 16. 그러니까 16에서 15.901을 먼저 빼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 8이 나올 거고, 9가 나올 거고, 여기 0이 될 거고, 0.098이야. 근데 얘가 나오게 되는 관계식은 1.96으로 해야죠.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 그 다음 4가 되겠다. 됐어?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이항을 합니다. 루트 n은 0.098이고요. 4 곱하기 1.96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항을 하고요. 98짜리가 여기 두개 있으니까 20이 될 거고,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 80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80이니까 n은 얼마가 나와요? 64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값은 나와 있기 때문에 A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는 어떻게 구해? 16에다가 여기 아까 빼줬던 값 있죠? 0.098만 더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봐봐요. 얘는 16.098. 여기에서 이것만 먼저 빼줘요. 10만. 그러면 얘는 6.098이 될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빗빼기 C는 이미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루트 n이 80이었어. 그럼 80분의 8 곱하기 2.58. 그리고 마이너스. 그럼 얘는 10이 될 거고요. 요거 10이니까 마이너스 0.258이라고 쓰면 좋겠다. 그지? 얘가 여기에 또 들어가. 마이너스 0.258. 이렇게. 됐어요? 자, 계산합니다. 0.258을 계산하면 요건 0일 거고 요거는 4가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8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5.84인데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지? 100이요. 따라서 정답은 584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진짜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맨첫 번째, 구하기 쉬운 것부터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B-C부터 제가 쓴 대로 C-B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하나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걸 이용해서 내가 A를 구한다라는 걸 서술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5.902는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이므로 요런 문구들. 그치?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인데 그게 얼마라고 나왔죠? 0.098. 따라서 얘가 0.098이니까 A는 16 더하기 0.098이라 16.098이 나옵니다. 해서 A 값을 여기다 또 넣어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이렇게 각각에 대한 걸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3번. 다음은 어느 지역에서 이미 추출한 180명의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아, 비율이 나와 있네. 자,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인 회사원의 수가 1시간 이상, 여기죠? 요두 개야. B 더하기 2분의 1.

요금만 하는 거 아니야. 1시간 이상이니까요. 1시간 미만인 회사원의 수의 5배래요. 미만인 회사원의 5배니까 5회의가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자, 인원수라고 했지만 결국 비율도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런 관계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 회사원 중에서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회사원의 비율, P에 대하여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 C부터 D라고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각각 A, B를 구해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써. 첫 번째, A 더하기 B는 요거 이항해서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얘를 이제 연립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B는 5A-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B 대신에 이제 요걸 넣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5A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6A는 요거 이항할 거니까 1이 되거든요. A 얼마 나와요? 6분의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6분의 1 나왔으면. 얘 얼마예요? 6분의 3이에요. 그럼 얘 얼마야? 6분의 2가 되겠지. 저절로 다 나오는구나.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읽히겠죠. 1시간 미만인 회사원의 비율 P에 대하여 얘가 뭐야? 모비율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이 모비율인데, 얘가 이제 P라고 하는 게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비율을 따진 거니까 P라고 표현한 거고, 얘는 어떤 비율이에요? 얘는? 표본 비율이야. 왜? 180명 중에서 내가 조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P 자체를 6분의 1이다 라고 만약에 해봐요. 6분의 1이야. 근데 이 6분의 1을 추정을 해. 신뢰 구간.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6분의 1에 해당하는 건 180명 중에서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표본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 표본 비율을 우리는 기호로 당연히 p 해시라고 하고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럼 이제 다 나왔지. 내가 이 모비율을 구하기 위해 추정을 해주면 되겠다. 어떻게 추정해요? C와 D, 근데 D-C야. 2 곱하기 K값 얼마예요? 2.58 곱하기 그 다음 N은 얼마였어? 180이죠. 루트 180분의 얼마? 1시간 미만에 대한 거니까 요거 표본 비율 P에 Q에 들어가야 돼. P에 6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여기 얼마? 6분의 5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첫 줄에 지금 180명에 대한 내용인들이 나와가지고 쭉 풀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던 확률 분포표에 해당하는 것처럼 아, 요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의미를 보니까 요거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그냥 건너뛰듯 읽어. 쭉 읽어. 읽으면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이 지역 회사원 중에서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 시간 1시간 미만의 회사원의 비율이 1시간 미만? 여기 집중하면 요거 6분의 1. 근데 뭐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이 지역 회사 원 중에. 그러니까 얘가 모집단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중에 비율이 P다. 그러니까 얘는 모비율.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P를 구하기 위해 했던 거고요. 요것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2 곱하기 2.58. 180인데, 요걸 이제 약분을 좀 해놔요. 5하고 요거하고. 그럼 얼마? 36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여기도 36이 있죠. 그러니까, 아, 36분의 1이겠구나. 됐어? 그럼 약분을 6으로 해볼까요? 여기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얼마야? 6, 4, 24, 4, 3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6으로 하게 되면 얼마? 6분의니까 3분의 0.43이 나오겠네. 괜찮죠? 그러면 얘가 지금 n분의 n이라고 했잖아. d-c를. 요거를 온전히 이제 분수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43이니까 번분수 계산하게 되면 300분의 얼마? 43이죠. 그리고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 안 되죠? 따라서
얘가 곧

n분의 n이 될 거고, 요거 두개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343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우리 지금 22번이랑 23번을 같이 풀었죠? 근데 앞에서는 모비율에 대한 것들 쭉 풀다가 갑자기 40, 22번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좀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내가 기존에는 계속 모비율에 대한 문제를 풀다가 이걸 푸니까 순간적으로 모비율에 대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 내에 내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때 파트별로 푸시면 안 되고요. 섞여 있는 걸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보통 교과서 보면 개념 배우고, 그 다음 소단원 정리, 그 다음 중단원 정리, 대단원 정리, 이렇게 가잖아요. 소단원 정리는 우리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복습할 때 쓰는 거야. 중단원 정리도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대단원 정리는 언제 하냐? 내가 모든 개념들을 다 배우고 나서, 이 개념들의 순서 상관없이, 한 번에 내가 이걸 복습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소단원, 중단원이 있고 대단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A 단원을 배웠다? 그럼 A 단원에 소단원 풀고, 그 다음 중단원 또 풀고, 대단원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A 단원에 대한 건 소단원, 중단원 정도로 단원별 복습을 하고, 대단원은요, 내가 단원과 상관없이 어떤 시간을 마련해서 그냥 풀어야 돼요. 특히나 이 통계 파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쭉잘 풀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 봤더니 유형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똑같은 문제집이었어요. 뽑아서 그냥 그 형성평가처럼 준 적이 있거든요. 못 풀더라고요. 그 왜? 단원이 섞이니까. 내가 이 단원에 대한 문제와 저 단원에 대한 문제가 정말 문제를 해석해서 푼게 아니라 단원별로 풀다 보니 이 문제의 유형이 이렇고 저렇고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풀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뭔가 나의 실력과는 다르게 문제 해결이 좀 수월하게 풀렸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내가 이 단원을 다 무시하고 복습할 수 있는 건 교과서 대단원 평가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집 중에 유형서 말고 좀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꽤 좋아요. 그런 것들은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서술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A, B에 대한 구성. A, B를 찾는 게 평가 요소로 꼭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D-C, 요걸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평가 요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 만약에 뭐 선생님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얘는 그냥 D-C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뒤에 있는 거 날아가는 게 너무 편하게, 아니 그 표본 비율이 날아가는 게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 정도는 막뭐 디테일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 공식만 적용해서 내가 나머지 값들 잘 꺼내주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내신 빈출 필수 문제들을 다 풀어봤거든요. 통계적 추정 파트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좀 귀찮고요. 그리고 실수가 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계산 실수를 많이 하지? 그런 친구 있거든요. 아니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서 그래요. 아, 선생님도 계산하다가 계산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야. 다만 그 실수를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내가 실수했던 값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최대한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 극복하셔야 시험장에서 이 뭐랄까, 약간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뭐, 징크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자꾸 어떤 값이 나와서 틀렸었어. 그럼 이게 여러분만의 어떤 뭔가 그 트라우마이면서 징크스가 또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정확한 답이 되는 과정들의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끔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유형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부분에 있는 뭐 정규분포, 그다음에 뭐 이항분포, 그리고 표본 평균, 그다음에 뭐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와의 관계, 그리고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도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1등급을 위한 뭐 도전 문제들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문제 푸실 때 시간적인 여유만 좀 갖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암산 일부러 막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더 쓰세요. 별로 안 걸려, 시간. 그냥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다 보면 그 실수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극복을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뭐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실수는 이렇게 극복을 하는 거다. 이 실수는 이런 걸 연습하면 극복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보편적인 계산 실수에 대한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게 극복이 됐다라는 순간이 돼야 그 다음에 실수할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념에 대한 것도 간단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 거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퀴즈까지도 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전더아그 다음 시간에 더 어려운 문제들 미리 풀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미리 풀어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1단원을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로 다 정리하겠어. 개념 정리랑 막 이런 거 예로 다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왕도가 없어요. 사실 지름길이 없어요. 공부는 차근차근 개념을 다지고 그리고 수능특강을 봤던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종종 아 이거 내신 만점으로 그냥 처음인데요. 이걸로 다 정리할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습이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부터 또 3시간 동안 2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 동물과 다름없이 그렇게 태어났다가 사회화되면서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익혀야 되죠. 네, 뭐 언어, 문화, 예술, 예절,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익혀가면서 사회적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화, 지위 역할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에 속하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유형 공부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입니다. 사회 구조와 개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론 하나, 그리고 일탈 행동 하나, 이렇게 됩니다. 수능에선 전체적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개념상으로는 뭐 두 개,

우리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네다섯 문제 또는 네 문제의 선지가 섞여서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하나하나하나 출제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하는 이 부분에서 공부할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화입니다. 사실 이 압축 강의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다루면 좋은데, 그럼 압축 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준,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학교 시험 대비를 한다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수능특강에서 쉬운 문제도 한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사회화 관련해서도 몇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사회화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화의 유형. 얘 단독으로 한 문제. 그리고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얘도 단독으로 한 문제가 되죠. 수능은 안 그렇지만. 예, 그래서 사회화 유형, 사회화 기관.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들이자 딸로 태어나지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위들을 획득해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위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귀속 지위와 그리고 성취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볼게 역할입니다. 이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기대되는 거야. 기대하는 것이고, 이 역할을 실제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역할 행동입니다. 얘가 실제 수행하는 거. 따라서 한 사회에서 어떤 보상과 제재는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고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그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하나,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은 역할들 간의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사회에 와서는 지위도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지위에 따르는 기대되는 역할들도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인데 사회화, 지위, 역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는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을 모두 묶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출제해 왔던 방식, 그렇게 전형적인 방식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그건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 수능형 문제 유형, 그 밖에 사회화의 유형 따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따로 또는 역할 갈등만 가지고도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그 고3의 경우는 1, 2단원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 큰 그림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사회화의 기관, 그다음에 유형 이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회화는 사회적 존재로 변해가는 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야. 사회적 존재가 되려면 그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제 돌 지나고 이제 뭐할때 그때부터 뭔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숟가락을 잡는 거, 뭐 그다음에 뭐 등등 옷 입는 거 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는 게 바로 사회화야. 즉 교육이 사회화입니다. 예, 교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기관부터 볼 거예요. 어디냐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의미, 유형, 사회화 기관, 그리고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겁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도 연결해서 요즘은 나오는 추세입니다. 사회화 기관을 같이 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유형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다 사회화 기관까지 이제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올 때잘 정리하셔야 되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회화 기관은 다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분류 기준 각각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씩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설립 목적에 따라서야. 설립 목적을 보면 여기 있네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화가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했지? 교육이야, 교육.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기관이. 그럼 어디겠어? 학교. 또 직업훈련소 이런 데.

직업훈련소가 뭐예요? 어떤 직업과 관련된 이론, 실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따라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 교육기관이 아닌 곳은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에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거든. 왜냐면 여기 EBS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쵸? 방송사야.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기자재가 막 들어왔어요. 카메라도 새로운 거 들어오고 막 전자칠판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이거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고요. 또는 카메라 감독님,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배웁니다. 즉, 배우고 학습하는 게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이루어져. 그런 곳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진 않았어. EBS가 뭔가 교육하려고 설립된 건 아니야. 뭔가 방송 콘텐츠 이런 걸 제작하려고 설립된 거야. 그런데 이 안에서 교육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가족도 교육기관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이제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 언어와 같은 것들, 가족 같은 거죠. 이런 데를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이냐 전문적이냐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 밖에 학교, 직업훈련소, 회사 이런 데는 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도요 뭔가 그 뭐지 안전한 생활을 해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까요? 막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 그래서 이거 기초적인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이거 아니면 이거 탁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기본적인 예절,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들 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간에 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는 전문적인, 뭔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돼. So, EBS 같은 회사도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EBS를 통해서 나가는 방송 콘텐츠에 뽀로로 막 이런 거 있어도 그래도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우린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식, 비공식, 1차적, 2차적. 너무 중요해서 학교 시험에서는 얘만 가지고 단독으로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50페이지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출제한다면 이렇게 될 거거든. 토요일에 예정된 여기 대학교 있고요. 네. 그래서 사회 집단들의 표시를 해 보셔야 되고, 내가 회장으로 있는 어떤 청소년 봉사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족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류해서 한번 써보자. 예. 대학교는 어때요?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사회의 내용들을 담당하고 학교니까 공식적 사회 기관입니다. 청소년 봉사 단체는 어떻게 써요? 기초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뭔가 봉사와 관련된 이것도 전문적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넘어와서 이 사회문화를 할때 이런 것들을 뭔가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느낌이 드나 봐. 그래서 사회집단, 사회 조직할 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고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미적분 배웠는데요. 그래도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기업은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아니니까 비공식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기업. 을의 말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쵸?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정과 달리 병의 말에는 1차적 사회화. 그렇죠. 여기 2차적, 1차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가족. 맞고요. 갑, 정의 말에 나타난 사회화 기관 중에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학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볼게요. 갑, 정의 말에 나타난 사회화 기관 중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여기 비공식적 3개 있네요. 2차적 사회화 기관, 여기 2개 있네요. 2개다. 그렇죠? 봉사단체랑 기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회화기관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한 문제만 더 봐보겠습니다. 왜 학교 시험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사회화 기관만 가지고도 예전에는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가보겠습니다. 표는 질문 가, 다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요. A, C의 응답을 나타낸 것인데, 가, 다는 각각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중 하나이며, A에서 C는 군대, 고등학교, 아동기의 또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군대, 고등학교, 아동기 또래 집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래 집단은 뭐겠어? 그렇죠. 1차적 사회화 집단, 아니,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군대, 얘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군대 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사회화가 목적입니까? 거기서 훈련받고 뭐하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부수적으로.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고, 여기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예, 아니요의 응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예가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같은 질문 가운데서 여기 1차적 사회화기관 하나 있고 공식적 사회화기관 하나 있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가 질문에는 1차적 사회화기관인가 아니면 공식적 사회화기관인가 이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1차적 사회화기관인가 라는 질문은 없어. 그쵸? 하나만 이해하는 거. 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공식적 사회화기관인가? 얘가 첫 번째 질문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생각보다 처음 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쵸? 얘가 하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오, 벌써 나와요. C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얘가 두 개인 거예요. 얘가 두 개인 거에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아니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고등학교가 공식적이면서 비공식적일 수가 없잖아. 얘가 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그치.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따라서 얘가 고등학교, 얘가요? 누가 뭐지? 군대. 그렇지. 공식적인 게 아니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인 거. 그럼 얘가 뭐겠어? 또래 집단. 그래서 공식적도 아니고 2차적도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비공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공식이니까 아니요라고 했을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 두 가지 봤는데요. 기본하고 좀 실전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거. 그래서 첫 번째 기역 니은은 모두 예이다. 맞고요. 가에는 공식적이냐?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에 나는 비공식적, 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예,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1단원 관점 문제에서 뭐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오거나 뭐안 나오죠. 사실은 1단원, 그 다음에 4단원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선지로 나오고, 5단원의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별로 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죠. 1, 2단원 공통적으로 또 시험 범위가 되니까. 1단원의 주제죠. 관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냥 키워드가 튀어나오듯이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끝났어.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이걸로 끝난 겁니다. 뭐가? 기능론은. 기능론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잖아. 왜 그래? 사회 규범이, 사회 질서가, 사회화가,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합의를 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사회를 유지, 통합, 존속 이런 거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강조한 키워드죠. 기능론. 두 번째,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시킨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

앞에서 대들지 마. 시간 잘 지켜야지. 왜 지각하니? 이거 가지고 맨날 배웠는데. 그걸 보면 지배 집단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강조할 만한 가치가 되겠구나. 그걸 학교에서 전수시키는구나. 이렇게 보는 식인 거죠. 이게 바로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교에서 지각하지 마, 대들지 마, 규칙을 잘 지켜. 이걸 막 강조함으로써 피지배 집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지배 집단, 자본가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론 하시면 되죠. 마지막, 사회화는 끝났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나 기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규범들을 내면화하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족발 막 쌈싸먹고 막 이런 거안 해요? 막 그런 규칙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 족발 이렇게 쌈싸먹은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막 댓글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지하철 안에서나 공공시설 이런 데서 막 쌈싸먹고 막 이런 거안 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싫으니까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수능에서는 또는 모의고사에서는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1, 2단원이 시험범위라고 한다면 1단원 관점이 있으니까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선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하고 앞에 지금 두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회화의 유형 이거 구분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화의 유형 중에서 이 예기 사회화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기 또는 예비 미리야 미리 미리 하는 거야. 미래에 속하거나 속하기를 기대할 집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기 사회화라고 얘기해요. 미리 하는 거야. 나 유학 갈 예정이라서 스페인으로 유학 갈 예정이라서 스페인어를 막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기 사회화가 됩니다. 3월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서 2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어. 그래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가장 학식이 맛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거 알려줬어. 동아리는 뭐뭐가 있는지 막 이런 거 알려줬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기 사회화입니다. 아직 3월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입생 O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얘는 뭐냐면 재사회화인데 재사회화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들이 지금 변동했어. 그래서 예전에 있는 것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서 새로운 것을 다시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노인들이 예전에 은행에 가서 막 이렇게 이제 뭐너뭐 이제 그 저축하고 뭐하고 막 했었는데 요즘 막 창구가 없고 다 이제 막 앱으로 한다고 해. 그래서 이 앱을 막 배우는 거야. 앱으로 막 거래하고 못 믿겠는데 해봐야지. 이게 돈이 진짜 가는 거냐라고 하면서도 막 배우세요. 그런 게 바로 뭐야? 재사회화입니다. 이미 우리가 저 환경이나 소속 집단 이런 게 변했어. 변해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걸 재사회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인 갑과 을은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이게 아예 나왔죠? 예비 부모교실. 예. 몇달 후에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아직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도 다 모든 게 처음이잖아. 특히 첫 아이는 처음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미리 배우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답니다. 보겠어요? 예기 사회화죠.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은 과거에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었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다 갑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종교 단체에 귀의하게 됐어. 이제 종교 단체로 개인의 생활 환경이 변화된 거야, 이제. 소속 집단도 변화됐어. 범죄자 집단에서 종교인이 된 거야. 종교 단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종교인까지 됐군요. 예. 소속 집단의 변화, 예. 상황 변화, 예. 가 됐습니다. 예전에 범죄인 때처럼 막, 무슨, 아이고, 그런 거 아니지만, 말투 막 이런 거, 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직원이었을 때 행동 양식을 버리고 종교교리, 종교인으로서 생활 양식을 배우고 있다. 이게 바로 제사회화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다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이렇게 사회화를 각각 사회화와 관련된 사회화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사회화 기관이나 사회화 유형을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고, 각각 얘기 사회화, 재사회화 중에 하나다. A와 달리 뭐냐면 B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가지 서술해라. 그래서 총점 4점이고 점수 2점이 만점이 되네요. 주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 꼭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그쵸? 사회화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여기 보시면 예비 부모 교실은 어떤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 저 시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아니지. 그치? 종교인으로서의 막 생활 양식들을 막 배우고 있어. 왜냐면 종교 모임 이런 데서. 여기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아니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틀린 내용이야. 그치?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얘기 사회화입니다. B가 예기사회화면 얘가 맞는 것이고, 만약에 B가 재사회화면 여기 두 개가 재사회화가 돼서 2점이 되겠지. 그러면 기억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예기사회화라고 한다면 B는 재사회화네. 그럼 여기 두개다 재사회화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2점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종교를 바꾼 사람이 새로운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 그러겠습니다. 여기. 바꿨어. 이미 바꿨어. 예전에 그걸 하면 안 돼. 불교에서 교회 갔는데 예전처럼 한다거나, 교회에서 불교 갔는데 예전처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예. 네. 재사회화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재사회화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B가 예기사회화이고, B가 예기사회화입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기사회화가 들어가고, 하나는 재사회화가 들어가는 거지. 가해, 개인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돼 있어. 여러분, 이것도 별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 개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예기사회화야, 재사회화야? 그렇지, 둘 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몇달 뒤에 부모가 될 것을 대비해서, 그쵸? 미리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인이었는데 종교인이 됐어.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둘다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둘다 모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B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틀린 것이고, 그리고 B가 예기사회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예기사회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여기에서 2점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기사회화가 꼭 2차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야. 안 되지. 그치? 왜냐하면 나에는 예기사회화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대학 입학 예정자가 입학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거 가장 전형적인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기사회화입니다. 여기 예기사회화가 들어갔어. 2점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예기사회화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에는 공통점이거나 아니면 재사회화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에는 예기사회화와 구분되는 재사회화에 해당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2점 맞으려면.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기억 티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제 아래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이 아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기관 따로 연습했고요.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따로 연습했고, 그리고 예기사회화 문제, 재사회화 문제도 따로 사회화의 유형도 했고요. 이제 이 문제처럼 재사회화, 예기사회화, 사회화의 유형,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어떤 기업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접한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은 물론 회사 공금까지 썼어.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교도소에 수감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은 교도소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소자가 참여해야 되는 갱생 프로그램

을 통해 예전의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행동 양식을 습득하면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게 뭐겠어요? 저 개인의 소속 집단,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학습하고 있어. 따라서 아, 재사회화의 내용이 나타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등학생 을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3월 입학식 실시를 앞두고 실시된 입학식을 앞두고

사장이에요? 예, 우리 뒤에가 사겠지만 기업은 공식 조직이긴 하지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님 아 디그 어머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네. 디귿. 큰일 날 뻔. 디귿입니다. 디귿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맞죠. 학교입니다. 학교. 따라서 맞고요. 기업과 니은 나왔습니다. 기업은 니은과 달리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 기업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리고요, 교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여기서 선생님 전문적인 거예요? 그렇게 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둘다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화 이야기를 다한 겁니다. 사회화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따로, 그 다음에 유형 따로, 그리고 얘 사회화만 가지고도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위와 역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복잡하지 않지만, 지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서 아들, 딸로 태어나집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속지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선천적,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예요. 이걸 귀속지위라고 하고, 아들, 딸, 이런 것들이지, 그치? 왕족, 예. 왕족,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 등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성취지위입니다. 그래서 뭐 교사, 뭐 그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것들 다 성취주의죠. 그게 성취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고, 다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별거 아니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거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남편, 아내,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거 다 뭐다? 성취주의다라고 하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서, 예, 결혼해야 남편 아내가 되고, 아빠 엄마가 되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뭐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중요한 거 있네요.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돼 있네요. 성인, 청소년, 노인은 귀속지일까, 성취지일까? 저 열심히 노력해서 청소년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쵸? 자연스럽게 됐죠. 그쵸? 그래서 청소년, 성인, 노인들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얻게 되는 지위니까 얘네들은 뭘로 구분한다? 귀속지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 오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저 과거 전통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이 있었을 때 어떤 귀족 집안이래, 왕족이래, 성직자 집안이래. 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엔 중요했다면 폐쇄적 신분구조화에서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 귀속지위보다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도 귀속지위, 성취지위만 가지고 단독으로 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 역할 행동과 가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다음, 그래서 이어서 역할 행동, 역할 갈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이 있지, 그치? 여러분이 부모에게 기대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땐 얘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기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기를, 이렇게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할입니다. 네, 실제로는 각각 수행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해?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다 학교에 잘 다니기를,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잘 다니기를 하고 기대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규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안 맞아서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겠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할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게 바로 역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역할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지위에 대해서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고 잘 다니기를 기대한다면서 너 개근상 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실제로 열심히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다녔을 때 보상과 제재,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역할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거 읽어보나 마나 틀린 거야.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는. 그렇죠? X 하시면 되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개인들은 정말 많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엄마라고 하는 지위, 또는 회사원이라고 하는 지위. 이 역할이 뭐예요?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거. 엄마로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회사원으로서 기대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들, 뭐, 영화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막 급한 회의가 생겼어.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할 행동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학생 회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돌아올 축제에 막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아들, 딸로서 뭐 집안에 어떤 일을 해야 돼. 그게 충돌하는 상황. 이게 바로 역할 갈등이 됩니다. 또는 하나의 지위에도 하나의 역할만 요구되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위에 학생들을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과 뭔가 학교라고 하는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건이 역할과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 5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가서 볼게요. 그래서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 고민, 고민. 내지는 갈등, 갈등 상황이다.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갈등에 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갈등, 갈등 이런 데 밑줄을 그어놓고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엄청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자신이 꿈이었던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서 해외로 지도자 연수를 떠날지 방송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방송인의 길을 갈지 고민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할 갈등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학원이 있는데 A 학원을 갈지 B 학원을 갈지 이게 역할 갈등이야? 아니야. 역할 갈등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해야 돼. 학생 회장으로서 뭐 또는 자녀로서 뭐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충돌해야 되는데 그 이게 아니지. 아, 나 연수 해외 연수 갈까? 아니면 방송사 출연할까? 나 이번에 복학할까? 아니면 해외 어학 연수 갈까? 이런 식이야.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닌 거죠. 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돼서, 아, 우리 뒤에 환경을 어떻게 꾸미지? 화분을 많이 갖다 놓을까? 아니면 애들 작품으로 할까? 이게 무슨 역할 갈등이야. 역할 갈등 아닙니다.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돼. 다음, 법대를 졸업한 갑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어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의 사연을 듣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던 갑은 시민단체 활동을 이끌며 법 개정 운동에 헌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연을 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뭐부터 공략을 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걸 고민했다는 거지.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죠. 어떤 방법을 찾느라 고민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따라서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중국어 중점 과정을 이수하던 중 진로 활동으로 무역학과 교수의 특강을 듣고 이거 중어중문학과 가? 아니면 무역학과 가? 고민스럽다는 거야. 이게 진로를 두고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예,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나와요. 연극영화과 갈까?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갈까?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해야 돼. 이게 역할 갈등 아닌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역할 갈등을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갈등을 보면 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거야.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갑은 동아리 부장이야. 지위죠. 이번 주말에 토론회 캠프 진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그런데 자녀인가?

0: 그래서 어머니 생신 모임 가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충도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할 갈등인 거지.
1: 그치?
0: 두 번째 갑니다. 갑은 남들보다 일찍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갑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리러 가던 중 나와 있네요. 그쵸? 뭐죠? 팀장이에요. 그리고 부모인가 봐. 자녀 데리러 갔으니까. 긴급히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아서 둘 중에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고민인 거야. 역할 갈등인 거지. 그치? 세 번째. 남몰래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갑은 그러던 중이 단체의 비밀 작전을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가족을 떠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 거지. 뭐야?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에서 작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충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가족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역할 갈등 구분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가다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학적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역할 행동. 이런 것도 은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갈등. 세 번째, 성취지위. 네 번째, 1차적 사회학이담. 4까지만 쓸게요. 5번, 공식적 사회학이담. 가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최근 회사로부터 회사가 일단 나와 있네. 해외 근무 발령을 명령받았어요. 발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때문에 가족을 떠나 해외 근무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여기 밑줄 그었네. 고민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야? 역할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역할 갈등이 가에 나와 있어요. 회사원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게 충돌한 역할 갈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없는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가에 없어요. 일단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여기 없네. 가에는 없다. 이렇게 써줄까? 여기 가에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대학생 을은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인데 이제 군대도 있네요. 예, 육군에 지원할지 해병대 지원할지 여기도 역시 보니까 고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할 갈등이 아니야? 아닌 거지. 해병대로 가? 아니면 공군으로 가? 정치외교과 가? 아니면 영국영화과 가? 영문학과 가?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세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이거 끝났네요. 사실 얘도 끝난 거죠. 첫 번째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에는 역학 갈등이 없더라. 그래서 밑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거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군대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식적 사회기관 여기도 역시 없죠.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되기를 원하는 병은 공무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아니면 대기업에 입사를 준비할지 고민 중이다. 아, 공무원 시험 볼까 아니면 대기업 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역할 갈등 여기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에 모두 다 공적 사회화 기관은 다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사. 교육기관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지워볼게요. 여기 대기업 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없죠? 그래서 이거 다 없어. 역할 행동은 실제 수행한 내용들이 있나요? 아, 고민이다. 발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했다. 여기도. 군대 입대할 생각인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얘가 뭐라고 했어? 실제 수행한 것이지. 실제 수행한 내용은 하나도 가나다 모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두 없고 여기도 모두 없어요. 1차적 사회화 기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 어디 있어? 쭉 보니까 가족. 그치?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가에만 나왔네요. 가족. 따라서 나하고 다에서는 1차적 사회화 기관 또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쵸? 성취지 한번 볼까?

0: 가의 성취지 어딨어?
1: 그치, 어머니, 어머니, 엄마.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쵸? 그다음에 여기, 대학생. 성취주의죠. 공무원. 성취주의죠. 그쵸? 그래서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 성취주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편인데, 뭐 더 자세히 물어보면.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래도 성취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뭐, 가에는 나타나고, 나, 다에는 어떻다, 이건 어디는 나타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 변형해서 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네, 다음 문제. 여기 있죠. 이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이 패턴으로 출제가 될 거야. 네, 100%. 그래서 역할 갈등, 귀속지, 사회화 기간 이렇게 다 묶고 있는 겁니다. 밑줄 쫙 주고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사회 집단, 사회 조직까지 섞어서 내게 되죠. 아버지의 바람대로 세무사가 되고 싶었던 갑은 대학 세무학과에 입학을 했고, 대학에 다니면서 세무사의 꿈을 굳혔던 갑은 대학교 3학년 때 국세청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익혔어요. 대학 졸업 무렵에 응시한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하자 갑은 포기할까 고민도 했대. 역할 갈등 아니겠지? 포기해, 계속해. 그치, 역할 갈등 아니겠지? 가족의 격려를 받고 세무학원에 다시 등록하여 시험 준비를 했고, 결국 합격했고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비읍은 계속 연습했으니까 고민, 역할 갈등이야? 아니라니까. 네. 포기해, 이거 계속해. 역할 갈등 아닙니다. 그다음에 니은과 달리 세무사와 달리 기억은 귀속주의예요. 또 계속 나오잖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저 그리고 세무사 다 뭐예요? 모두 다 성취지입니다. 성취지라고 하셔야 되고, 디귿과 달리 리을은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 세무학과 있고, 리을 국세청 있네. 세무학과, 대학교의 세무학과야. 그리고 국세청이야. 전문적인 내용들을 하겠죠? 그쵸? 둘다다 2차적이고, 얘는 공식이겠죠? 근데 얘는요, 2차적이지만 교육기관은 아니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겠죠? 그쵸? 따라서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언제? 대학교 3학년 때. 아직 세무사가 되기 전에 이거 막 관련 업무를 해봤어. 미리 해본 거지. 그러니까 예기 사회화에 해당되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응. 여기. 이응은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세무학원에 등록해서 막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재사회화입니까? 재사회화는 뭐야?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을 다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시험 준비하고 있었다가 좌절했는데 다시 시험 준비하기로 한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재사회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시옷은 비공적 사회기관 맞죠? 그쵸. 가족이니까. 1차적이고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따라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무법인? 법인이 뭐야? 회사거든. 회사가 무슨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야?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지. 그쵸.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여기 모의평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여기 봐봐. 2차 집단 비공식 조직 해서 역할 행동 사회화 지위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배운 거 모두 해서 사실은 한 문제로 나서 내용은 많은데 수능은 비중은 좀 작아진 편이 됐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아니지. 여기 2차적 사회화기관 아니고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아닙니다. 달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다음 시간에 2차 집단 비공식 조직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K-팝에 매료되었던 외국인 갑은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조선공학과에 입학을 했어. 대기업인 어떤 조선에 취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항공기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자진 퇴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내 교육과정 수료하고 항공사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항공기 정부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디귿은 조선공학과는 2차 집단도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식 조직이라고 할 겁니다. 네, 틀렸고요. 비읍 볼게요. 내가 자진해서 그만뒀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자진해서 그만뒀어, 내가. 그런데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야? 아니지. 그치? 따라서 이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시옷 가볼까, 시옷? 네, 여기 있네요. 항공기 정비 업무에 필요한 사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항공사에 입사해서 이제 사내 교육 과정. 회사 내에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했어요. 이거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일을

0: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적인 내용이겠지.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기업과 청소년하고 나왔네. 청소년하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사하고 나와 있네요. 모두 성취주의다. 어디가 틀렸어? 그치. 얘는 성취주의죠. 열심히 노력해서 막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성인, 노인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니은은 여기 대학교네요. 대학교는 리을, 조선, 회사네요. 회사와 달리 그렇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괜찮죠?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5, 0, 5, 아니, 5파트 다 정리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이거 실화야? A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은석입니다. 내신 만점 승특강 생명과학2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흡과 광합성을 비교해보면서 3단원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자, 이제 세포흡과 광합성 우리가 과정 쭉 한번 배웠잖아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자, 이 둘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시그널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합성 관련 실험이에요. 이제 벤슨의 실험, 힐, 루벤의 실험, 켈빈의 실험, 그래서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 그 다음에 탄소 고정반응과 관련된 실험, 이 과정들을 물어보는 거,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쌤이랑 한번 해석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흡과 광합성, 우리가 그 과정들을 쭉 함께 살펴봤었는데, 장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ATP의 합성 과정, 이제 광인산화, 그 다음에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의 이동 방향 비교하는 게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아, 촉진 확산의 방향이 어디냐, 능동 수송의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 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관련의 시험 중에 첫 번째로 벤슨의 실험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벤슨의 실험은 이제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 이때 이 광합성 속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광합성 속도를 쟀느냐 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광합성 속도는 단위 시간당 포도당 생성량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포도당이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라는 거를 잰 것이 이제 y축의 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조금씩 달리를 했는데, 지금 빛이 없고요. CO2를 공급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빛이 없고 CO2를 공급한 상태에서는 우리 광 합성인데 여기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는데 CO2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빛만 있고 CO2의 공급을 차단했어.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제 C를 보니까요, 빛이 없고 CO2를 공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아까 A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봤더니 이 A 전 단계는 아무런 단계가 없었지만 C의 전 단계는 빛이 있는 단계가 있었어요. 즉, 명반응이 이 B 실험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럼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산물이 어떤 게 생성이 되냐면 ATP와 NADPH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왔었죠? 그러니까 명반응에 산물이 있으니까 이제 빛이 없고 CO2가 있게 된다면 CO2의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포도당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었던 실험 결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제 조건이 D하고 E에서 있다가 F에서는 어때요? 빛도 있고요, CO2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그 꾸준하게 계속 포도당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벤슨의 실험에서 이 조건의 차이로 어떻게 포도당이 만들어졌느냐, 명반응의 산물이 이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의 실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힐의 실험, 뒤에 나오는 루벤의 실험과 함께 명반응에 관련된 실험인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산소가 광합성의 결과 발생이 되는데, 그 산소가 CO2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물이 광분해 되면서 산소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밝혀졌는지 그 과정을 힐의 실험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식물 중에 질경이 같은 애들 있죠. 그 질경이 같은 애들로부터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엽록체를 옥살산철 3라는 것과 함께 섞어준 다음에 공기를 빼줬어요. 자, 이제 공기를 빼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기를 빼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산화탄소 CO2를 제거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을 비추었더니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O2 산소가 생성되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CO2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산소의 기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실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실험의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자, 이때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보기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옥살산철3요. 빛을 비추기 전에는 옥살산철3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는데, 빛을 비추고 산소가 발생했더니 옥살산철2로 바뀌어 있었어요. 자, 이 옥살산철3라는 것은 Fe3 플러스, 의 상태인 것이고, 옥살산철2는 Fe2+입니다. 그러면 Fe3+가 Fe2+가 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얻었다라는 거죠? 아, 전자를 얻었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즉, 명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환원되는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엽록체 안에서도 이 환원되는 물질이 있을 텐데, 비슷한 물질, 역할을 하는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요 Fe3 플러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효소 NADP 플러스이다.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환원이 되어서 NADPH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옥살산철3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NADP 플러스예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힐의 실험도 함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의 실험도 발생하는 산소가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산소의 기원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자, 이때 무엇을 이제 사용을 했냐면 마찬가지로 동위 원소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18O요. 자, 이거는 이제 동위 원소죠. 자, 이 동위 원소로 표지된 H2O18O를 이용해 가지고 CO2하고 함께 반응을 시켜봤어요. 빛을 주고서는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에서 발생한 산소는 18O2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얘는 그 18O2가 아니라 우리 산소의 질량수는 원래는 16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CO2에는 18O가 없었고 H2O에 18O가 있었는데 발생한 산소가 18O2니까 아 바로 H2O로부터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이걸 좀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꿔봤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공급해 줬냐면 18O가 있는 C18O2를

O2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H2O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기에서 그냥 O2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CO2로부터 산소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물로부터 산소가 발생한 것이다. 아, 물에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맞죠? 자, 이게 바로 루벤의 실험이다. 그래서 산소의 기원은 물이다라는 거를 알아낸 실험. 이겁니다. 자, 이게 명반응과 관련된 실험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켈빈의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빈의 실험은, 여러분들, 그 탄소 고정 반응에서 물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3PG, PGAL, 그 다음에 RUBP, 이 과정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켈빈 회로를 어떻게 밝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켈빈의 실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포의 연구 방법 중에 자기방사법. 그 다음에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할 때 썼었던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죠. 이 크로마토그래피까지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밝혀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누구를 이용했냐면 단세포 생물인 클로렐라를 이용을 했어요. 자, 이제 클로렐라를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클로렐라를 배양을 하는데 이 클로렐라를 배양을 할때 여기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14CO2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빛을 주게 되면서 얘네들 광합성에 반응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이 추출물을 세포 추출물을 시간 단위별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5초, 90초, 그 다음에 5분 이 결과를 볼 거거든요. 이렇게 5초 정도 광합성을 하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추출액을 얻는 거예요. 자, 추출액을 얻고 여기에다가 끓는 알코올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이 클로렐라가 광합성을 못하겠지. 그 추출액을 얻어놓고 또 90초 정도 반응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또 추출물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5분 반응시킨 다음에 얻어낸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볼 겁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 전개액에다가 담글 건데 추출액의 원점을 이렇게 찍죠. 그래서 원점이 전개액에 담기지 않을 만큼 원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전개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쭉 전개율에 따라서 분리가 되겠죠. 이때 A, B, C, D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여기 안에는 더 많은 물질들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90도 회전시켜가지고 2차 전개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1차 전개 때와 2차 전개 때의 용매는 같은 종류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용매 A라고 한다면 얘를 용매 B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전개액을 쓴다라는 거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2차 전개가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얘네들이 이제 90도 회전했으니까 다시 2차 전개의 원점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쭉 분리가 될 겁니다. 전개율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X선 필름에 관광해가지고 X선 필름에 나온 물질들 이렇게 봤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5초 후에 5초 동안 광합성을 시킨 다음에 5초 후에 나온 결과물. 이게 봤더니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3PG. 아, 그러면 이제 광합성 탄소 고정 반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애가 누구다? 3PG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90초 후에 90초 동안 반응을 시킨 그 추출액을 가지고서는 2차 전개 크로마토그래피를 했더니 3PG도 나왔고 PGAL도 나왔고 6탄단 인산도 나왔어요. 아, 그러면 PGAL이 3PG보다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물질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5분 동안 반응시킨 추출액을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돌리게 된다면 여기에 3PG, PGAL도 당연히 나오지만 포도당과 RUBP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과정 뒤에 PGAL이 나온 과정 뒤에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RUBP도 재생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쭉 보면서 얘네들 이제 더 촘촘히 보면서 그 켈빈 회로의 과정을 밝혀낸 것이다. 켈빈 회로에 나오는 물질의 순서를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켈빈 회로에서 여러분들 3PG가 환원이 되면서 PGAL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PGAL의 한 분자가 포도당 합성에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재생이 되면서 RUBP로 재생이 되면서 회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정을 밝혀낸 것이 바로 이 켈빈의 실험이다. 이때 사용된 것이 자기방사법이니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됐겠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했다.

2차 전개를 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들은 함께 다 살펴봤고요. 개념 줌두 번째로 넘어가서 세포옷과 광합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잘 나오는 주제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광합성하고 세포옷의 장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염록체에서 일어난다. 염록체가 될 것이고 세포옷 이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 바로 나올 텐데 우리는 해당 과정까지 다 배웠으니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광합성과 세포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했던 게 전자 전달계가 관여를 하면서 화학 삼투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차이점으로 돌아와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 전환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것이고 세포업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기물에는 화학 에너지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다시 얻어내죠.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ATP의 합성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광합성에서는 이 ATP가 광인산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합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포옷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인산화가 나오죠. 기질 수준 인산화. 이거는 해당 과정과 그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광합성이랑 세포업이 함께 한 방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비슷한 점이 되게 많죠. 지금 광합성에서는 켈빈 회로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 세포업에서는 TCA 회로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쪽에 광합성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얘네가 이제 광합성일 텐데, 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이 필요하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광분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명반응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광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명반응의 산물 중에 NADPH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ATP와 NADPH라는 명반응의 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켈빈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켈빈회로 CO2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우리 광합성이 일어날 때는 CO2하고 H2O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CO2의 고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3PGA의 환원, 그래서 PGAL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포도당이 합성되고 RUBP가 재생된다라는 켈빈회로가 돌아가게 되면서 포도당이 이렇게 합성되는 과정이 광합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식물세포 안에서는 세포업도 같이 일어나게 될 건데 포도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정이 해당 과정, 그 다음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까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도 TCA 회로에서도 ATP가 만들어지는데, 이 ATP가 만들어질 때는 아까 봤었던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전달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우리가 자세하게 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기울기가 생성되고 화학삼투에 의해서 ATP가 합성된다라는 것이었고 자 이때 여기에서 무엇이 산화가 되면서 전자전달계가 돌아갔냐면 FADH2 그 다음에 NADH가 이제 그 산화되면서 전자전달계가 시작이 되었고 그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누구였다? O2였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과정은 쌤이 좀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에서 ATP의 합성을 한번 그림으로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매우 유사한 그림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것이 광합성이고 이것이 세포흡이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우선 무엇이냐면 막의 종류죠. 우선 틸라코이드 막에 이러한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광합성에서의 광인산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뇌막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를 나타낸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 광합성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계 2 쪽에서 물의 광분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가 EH 플러스와 2E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O2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물의 광분해 써 있으니까 쌤이 그냥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전자. 그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광계 2에서 전자 두 개가 방출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전자의 공여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니까? H2로 보니까 H2의 전자가 이 광계 2에 전자를 공급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때 이 광계 2의 반응 중심 색소가 누구였냐면 바로 P680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광계 2에서 나온 전자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광계 1 쪽으로 전자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광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P700이었다. 그리고 이 광계 1에서 나온 전자는 누가 마지막으로 가져갔냐면 NADP 플러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얘를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H 플러스가 능동수송됐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이 되었고, 그러면 이 틸라코이드 내부의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스트로마 쪽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여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H 플러스가 촉진확산되면서 ATP가 합성되게 된다.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딥니까라고 한다면 스트로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산화적 인산화도 매우 비슷한 과정이었는데, 자, 얘네들은 NADH와 FADH2가 산화가 일어나면서, 즉 전자를 잃게 되면서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H 플러스를 능동수송시키고, 그러면 막사이 공간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촉진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건 pH가 낮아졌다라는 것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얘는 pH가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점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자 공여체가 누굽니까? 염록체에서의 ATP 합성이 일어날 때, 즉 광인산화가 일어날 때 전자의 공여체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물이죠. 그래서 H2O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은, 즉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때는 누군가 산화돼야 돼. 그 산화되는 애가 NADH와 FADH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최종 전자 수용체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얘는 지금 그 광인산화에서는 NADP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서는 최종 전자 수용체가 O2, 산소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H 플러스의 이동 방향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요소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이동 방향을 가장 헷갈리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쌤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요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기억해요. 그 염록체에서는 스트로마에다가 ATP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탄소 고정 반응을 돌리려면 이 명반응의 산물 ATP하고 NADPH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소 고정 반응 어디서 일어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 아, 그러니까 스트로마에다가 ATP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ATP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
그 촉진학산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H 플러스가 이동하는데 그때 촉진학산의 이동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촉진학산은 ATP를 만드는 방향 쪽, 즉 스트로마 쪽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쌤이 틸라코이드 내부를 틸레라고만 쓸 거예요. 그러면 전자전달 과정에서의 수소이온 방향을 물어보게 된다면 이거는 능동수송일 텐데 능동수송은 이 촉진학산하고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이렇게 되겠다. 이 방향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촉진학산 방향 결정하고 능동수송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좋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이 적용시켜보자.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어디에다 만들어 놓을 거야? 기질에다가 만들어 놓을 거야. 아 그러면 촉진학산의 방향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내막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와야 돼요? 막 사이 공간. 쌤이 그냥 얘를 막공이라고 쓴다라고 했었죠.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능동수송은 아 반대다. 반대니까 얘는 어떻게 될 것이야?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아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 화학삼투에 의한 ATP 합성이 눈에 보이죠. 비교가 되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빈출픽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빈출픽 수능 3점 테스트의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었던 어떠한 실험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바로 벤슨의 실험부터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빛과 CO2 조건을 달리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측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표는 이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기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반응 기역은 아, 물이 분해된다. 물의 광분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3PG가 PGAL로 전환되는 3PG의 환원을 나타낸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명반응, 이거는 탄소 고정 반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좋아.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가하고 나가 빛과 C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쌤이 이 벤슨의 실험에서는 광합성 속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무엇이에요? 포도당 생성량. 포도당 생성량이야. 그러면 여기 가나가 뭔지 모르지만 빛도 없고 CO2도 없으면 당연히 포도당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치? 그리고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어. 그때 안 만들어지다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을 때 잠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말인즉슨 얘는 CO2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CO2 되는 것이고 가가 빛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왜 포도당이 안 만들어졌냐? 빛은 있고요. CO2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포도당이 만들어지려면 CO2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CO2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구간 2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명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명반응의 산물 두 가지 ATP와 NADPH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에서 빛이 없더라도 CO2가 있을 때 그 켈빈회로가 돌아가게 되면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빛과 CO2가 계속 공급이 되면 얘네들은 광합성 속도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라는 걸 4번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 볼게요. 구간 2에서 광인산화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인산화라는 것은 이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빛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기 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구간 3에서 그 포도당이 생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간 2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맞는 보기다 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보기 니은 구간 3에서 니은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간 3에서는 여기 3PG의 환원이 일어나느냐 라고 물어봤어. 그렇지. 켈빈회로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 구간 4에서 A는
관계 1로부터 관계 2를 거쳐 NADP 플러스에 전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죠? 관계 2, 관계 1을 거치는 겁니다. 2에서 1을 거쳐서 NADP

플러스에 전달된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플러스 보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얘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쌤이 여기에다가 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x축에다가 여기 그 구간 2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다가 t1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간 3가 거의 여기 포도당 광합성 속도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을 한 t2 정도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텔라코이드 내부의 pH를 물어봤어요. 그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구간 2에는 빛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2가 끝났을 때는 이 텔라코이드의 내부의 pH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pH로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기 힘드니까 H 플러스의 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텔라코이드의 내부의 pH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여기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스트로마에 만들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텔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H플러스가 이동할 때, 촉진확산될 때, 얘네들은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텔라코이드 내부에 H플러스 농도가 높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T1일 때는 ATP가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내부에 텔라코이드 내부에 H플러스 농도가 높을 것이고, 이때 pH는 반대니까 낮은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T2에서는 빛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 이전이 T1일 때가 이 상태, pH가 낮은 상태겠죠? 근데 지금 T1일 때가 pH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야, 틀린 보기야? 틀린 보기지.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줘야 되는 보기 선지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스트로마에서 NADPH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때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해서 T1일 때가 낮은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로마의 NADPH, 이걸 왜 물어봤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본다면, 얘는 탄소 고정 반응의 NADPH가 사용이 되잖아. 3PG가 그 PgAl로 환원될 때 NADPH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그 3PG가 PgAl로 환원되면서 NADP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T1일 때는 NADPH가 사용 아직 안 되다가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용이 됐겠죠. 그러면 NADPH의 농도는 언제 높아요? T1일 때 높아야 돼요. 그러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낮다 돼 있으니까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 둘 비교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좋아.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2번으로 가서 히레 실험과 관련된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 추출액과 옥살 산철 3를 이용한 광합성 실험의 일부를 나타내 줬대요. 그리고 나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A하고 B는요. O2와 NADP 플러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우선 요 A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빛을 줬을 때 물이 광분해되면서 O2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히레 실험은 산소의 기원이 물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서 이 B는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B가 NADP 플러스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이 관계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물이 광분해되면서 이 전자는 누구의 그 전자를 채워줬었냐면 관계 2였어요. 그래서 물의 광분의 결과 나온 방출된 전자는 관계 2의 그 P 680을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 전자가 나가면 얘는 산화가 됐었던 거니까 이 전자에 의해서 환원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이 바로 관계 1이다.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는 P 700이다. 그래서 1과 2의 이 숫자를 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라 그랬죠? 1등이 100점이야. 그래서 700 나온 애가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1번이다. 그 다음에 80점이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2에서 1으로, 그 다음에 NADP 플러스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경로 A와 경로 B는 무엇을 나타낸 거냐? 이 물의 광분해부터 나온 전자 공여체서부터 나온 전자가 NADP 플러스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경로 B는요, 얘는 지금 관계원에서 나온 전자가 다시 관계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 A는 경로 A와 B 중 경로 B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A가요, 산소잖아. 이 산소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면서요. 그래서 얘를 괜히 물음표로 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이 광분해되면서 얘가 이제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2분의 1 O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되는 것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산소는 경로 어디에서 생성되는 것이에요? 바로 비순환적 전자흐름 A죠. 그래서 경로 B를 통해서만 생성된다.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D은 가의 옥살산철 3는 나의 B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옥살산철 3가 이렇게 3 플러스 Fe2는 Fe2 플러스 라고 했는데, 전자를 받아서 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럼 전자를 받아주는 역할, 전자의 수용체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다? NADP 플러스다. 그래서 NADP 플러스와 3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맞는 보기예요. 그치? 다음에 디귿. 나에서 니은의 반응중심 색소, 관계원의 반응중심 색소는 P700이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플러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H2O가 광분해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에서 산소가 발생한 거는 물이 광분해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미음, 가의 A는 경로 B의 산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산소는 어떠한 경로의 산물이 되는 것이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죠. 근데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빈출픽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엽록체를 갖는 녹조류인 클로렐라의 산소의 동위 원소인 18O를 이용해서 광합성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럼 루베네 실험과 관련된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A와 B가 관계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요 A가 관계 2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관계 1이에요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니은이 O2와 18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이 발생하는 산소는 물이 기원하니까 여기에 동위원소 18O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18O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니까 그냥 O2 이렇게 되는 것이지. 됐어?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이 18O2이다, 18O2이다 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맞는 거지. 그 다음 보기 니은. 니은이 발생하는 과정은 가의 B에서 일어난다. 자, 지금 관계 1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은 물이 광분해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의 광분해는 관계 2에서 일어난다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다. A에서 일어난다로 고쳐주셔야 되고, A에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이 카로티노이드 광합성 색소였어요, 여러분들. 그치? 이 광합성 색소는 어디에 존재한다? 관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관계 2에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맞는 거지. 됐고, 자,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가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나는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물로 H2O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다. 이게 바로 실험의 내용이었고, 루벤은 이 실험을 통해 포도당의 원료가 CO2와 H2O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건 아니죠. 산소의 유래가 이거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색광에서, 우리 적색광과 청자색광에서 이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반응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어디서 높냐, 결국에는 P680과 P700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는 관계 2였으니까 숫자가 더 낮아. P680. 680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얘가 1, 2니까 아, 얘가 더 높을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B는 관계 1이니까 P700. 근데 680에서의 파장이 700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아, 그래서 X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빈출픽 4번. 켈빈의

시간 동안 반응을 시켜내고 그다음 그다음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물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3피지였죠? 니은이 3피지다. 그럼 니은이 3피지니까 그다음 나오는 물질이 PGAL이다. 우리가 켈빈으로 다 배웠으니까. 자, 그다음에 PGAL 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라 그랬지? RUBP. 그래서 D듯이 RUBP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X선 필름의 감광을 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네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14C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실험에는 자기방사법이 이용되었다. 맞는 거네. 시간의 흐름은 T3, T2, T1 맞고요. 디귿에 한 분자당 인상기수분의 탄소수. 오랜만에 나왔다. RUBP니까 RU 들어가면 쌤이 5탄당이라고 했었고, 이 B가 인산기 두 개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럼 인산기수 두 개. 그러면은 3이 아니네. 2.5네.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보기는, 기억이 디귿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PGAL이 디귿, RUB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PH가 사용된다? 아니었어요. NADPH하고 ATP는 3PG가 PGAL로 환원될 때 쓰이고, PGAL이 RUBP로 재생될 때는 ATP만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ADPH가 사용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실험을 놔두고 그 켈빈에로의 과정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미음, 켈빈에로에서 한 문자의 니은이 기억으로, 즉 3PG가 PGAL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ATP 분자수분의 소모되는 NADPH의 분자수, 이게 1이냐? 같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3CO2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얘가 고정됐을 때 우리 3RUBP와 만나서 얘는 6개의 3PG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6개의 PGAL로 환원이 될때 어떻게 쓰였냐면, 6개의 ATP, 여기 생성물의 숫자하고 똑같다 그랬죠? 6개의 NADPH가 사용이 됐으니까 6분의 6 똑같잖아. 얘가 만약에 6CO2라면 12분의 12, 1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다. 맞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미음 동그라미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넘어가서 빈출픽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줬고요. 그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 중 1과 2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과 2가 광합성과 세포업이니까, 여기 특징 옆에다가 한번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써볼게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얘는 세포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 3투에 의해 ATP가 합성되는 것은 광합성의 광인산화,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광합성도 해당이 되고 세포업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고에너지 전자와 결합하는 조효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의 NAD+, 그 다음에 세포호흡의 NAD+, FAD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세포호흡은 세 가지 특징을 다 갖네. 그래서 특징의 개수 세 개인 게 로마 숫자 2, 세포호흡이 로마 숫자 2가 되는 것이고, 이 1은 바로 광합성 되면서 광합성은 특징이 두 개예요. 이렇게 바로 고르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보기 기억해서 A는 2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니은, 1은 세포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은 광합성이었어. 자, 2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돼요? 아니요. 우리 에너지 전환 공부하고 왔는데 광합성에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고, 세포호흡에서는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기억만 맞다라고 골라주면 되겠고, 여기서 플러스 보기 하나 정도만 더 본다면, 1과 2 모두에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촉진 확산될 때 ATP가 합성된다.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맞는 거죠, 이거. 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수소 이온이 촉진 확산되는 것이고, 그때 ATP가 합성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광합성과 세포업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빈출픽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이제 두 세포업과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하는 것인데 어떤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

호소기관 가와 나의 구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막이 꾸불꾸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무엇이라고 할수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텔라코이드들이 쌓여 있는 글 하나 보이죠? 그러면 얘는 엽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며, 자, 이제 기역니은 디귿 리을의 공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막, 스트로마, 텔라코이드 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요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기역이 될 것이고, 그럼 안쪽 공간인 니은이 기질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은 텔라코이드의 막이 되겠죠. 쌤은 그냥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그리고 여기 리을이 바로 스트로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A하고 B가 가와나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중막 구조이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자체 DNA가 있다는 얘네 둘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그라미예요. 해당함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엽록체밖에 없다. 그래서 B가 엽록체 되면서 여기 나가 되는 것이고, 이 A가 미토콘드리아 되면서 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자체 DNA가 있다까지 모두 동그라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니은 기역과 디귿에서 모두 산화와는 반응이 일어난다. 내막, 산화적 인산화 일어나고요. 텔라코이드의 막, 여기에서는 이제 광인산화가 일어나는데, 전자 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때 산화하는 반응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맞고, 니은과 리을,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과 스트로마에 리보솜이 있다, DNA도 있다, RNA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리을에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니은에 FADH2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기질에 FADH2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FADH2가 있다가 내막을 통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막에 있는 그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FADH2는 TCA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에 있다, 요거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기역과 디귿에는 모두 ATP 합성 요소가 있다, 막에 ATP 합성 요소가 있다,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읍. 기역과 디귿에서 전자전달계를 통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니은과 리을에서 pH가 낮아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니은하고 리을에서는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낮죠. 그럼 pH는 높아진다라고 해줘야 되고 X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요 정도의 선지는 이제 우리 확실하게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빈출픽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쌤이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녹조류에서 CO2 농도를 변환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 기역과 니은의 농도래요. 자, 이때 기역과 니은이 3PG와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에서 0.003이 됐다라는 건 거의 CO2의 공급을 차단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누구는 줄어들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CO2가 차단됐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CO2의 고정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그럼 3PG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네요. 그러면 기역이 3PG고 RUBP는 쌓이겠다. 그래서 니은이 RUBP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광합성 반응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RUBP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역은 3PG잖아. 틀렸고.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3PG가 RUBP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이제 중간 과정이 PGAL의 환원이 있고 PGAL이 RUBP로 재생되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그때 A와 C가 모두 일어납니까라고 했는데, A는 ATP가 사용되는 반응이고요, C는 NADPH가 사용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AC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3PG가 PGAL로 환원될 때, 그 다음에 PGAL이 RUBP로 재생될 때는 요 ATP만 사용된다. 어쨌든 둘다 모두 일어난다. 맞다라고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인산기수 물어봤어요. 자, 기역은 3PG니까 탄소수 3분의 인산기는 하나다. 니은은 RU니까 탄소수 5개, 그 다음에 인산기수는 2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얘는 15분의 5고, 얘는 15분의 6이죠. 누가 더 커요? 얘가 큰데 지금 3분의 1이 크다라고.

있으니까 어때? 틀렸다. 작다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쌤이랑 이제 7문제나 풀어보면서 광합성과 세포를 다 정리해보면서 3단원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쌤이랑 4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생윤 만점런 여러분들 잘 들으셨고요. 이번 시간에도 저랑 열심히 하셔서요. 승희쌤 강의 듣지 않은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얘들아 너보다 내가 시험 좀 잘 볼게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나게 달려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팅 한번 하고 가죠.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사회와 윤리 중에서도 사회 정의와 윤리 들어간 파트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E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롤스, 노직, 왈저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집중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려놨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면서 혹시나 학교에서도 쌤이 이 주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 역시나 아주 쉽지만은 않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는 거, 한 번 더 해보는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문제 더 풀어보는 거, 오답 체크 확실히 해보는 거,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해보는 거,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을 더 가는 거, 이게 다른 친구들과의 차별화를, 격차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정석이다 라고 한 번만 더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힘내면서 그럼 롤스, 노직, 왈저 들어간 분배적 정의 클리어하기 위해서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연 설명들 잘 체크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학교쌤이 강조하신 부분들과 함께 잘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롤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스, 노직, 왈저 보시면 밑에 하단에 조그맣게 쓰여 있긴 하지만 현대의 미국 사회를 주도했었던 중요한 철학자들입니다. 롤스와 노직은 2002년에 작고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그 시대적인 특징이 또 비슷하게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왈저의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 더 포인트 맞춰져서 많이 나오는 사상은 롤스 그리고 그 롤스와 대비되는 노직의 입장 또 이 대비점을 단편적으로 간단하게만 보았던 친구들의 허를 찌르는 큰 틀에서 공통의 지향점이라고 진술할 수 있는 문장들 그러니 각각의 특징을 미국 사회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제한점들의 그 방향의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되 큰 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 한 시간 동안 그런 복합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 볼게요. 미국 사회에서 롤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몫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가 바라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나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 라고 주장을 하려면 먼저 내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가 중요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루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가졌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한 이성의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나도 합리적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당신 역시도 당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나도 당신도 모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과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며 잘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며 그 속에서는 혹시 우리가 조절할 것이 없는지 또더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 함께 협동하는 협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너와 나 모두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야. 그러다 보니 이 협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해.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건 호혜성을 실현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전제이며 지금까지 수능 버전에선 지속적으로 써여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두고 학교 수업에 적용하셨다면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꼭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문항으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입니다. 롤스 다 공부하고 문제 풀고 오답 체크 하다 보니 이 얘기의 시발점,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열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것이, 롤스가 이렇게 말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기 위한 협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단편적인 균등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편적 균등 분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만약 그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평등하게 분배해야 돼. 라는 말이 지나가며 언급으로 남아져 있어요. 그게 수능 선지에 쓰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균등분배 X라고 딱 깔끔하게 써드리면 좋겠지만 언급을 덧붙인 것은 그의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면 너랑 나랑 똑같이 분배해야 해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나를 깔아놓자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뒤에 마늘이라고 붙였는데요. 이것과도 거리가 멀어요. 비판하는 입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지향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회적인 유틸리티, 공리,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로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효용성 자체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의 문제점에 포착하는 거예요. 어? 최대 다수의

수가 이익이 된다? 그건 전원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올이 아닌 최대 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롤스의 관심은 올에 있어요. 모두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 모두 중에서 소수라도 누군가가 배제되거나 소외된 상태에서 소수를 뺀 다수가 이익을 받았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도 구시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소수의 자유, 이익,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다수가 이익이잖아. 네가 좀만 참고 희생해. 그걸 당신이라면 정당하다고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에선 사회 구성 모두가 이익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이익을 누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롤스에게서 공리주의적인 지향점을 가진 게 오진술로 잘 쓰이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에게서 이러한 사회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정의를 실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단순한 균등분배도 가깝지 않고 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가깝지 않다. 또 개개인들이 자신의 노력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부정하지만은 않아요. 그 능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 지위와 경제적인 부를 가진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은 정의 원칙이 실현된 경우예요. 그러니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의 원칙, 뒤에 나오겠지만요. 정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은 채 비정한 능력주의만으로 분배하는 것이 그게 세상 공평하지? 능력에 따라 서로 분배하는 게 가장 정당하지? 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의의 원칙이 실현돼서 최소 수혜자도 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그 최소 수혜자가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우연성의 영향상 그 많은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도달한 지점에 갈 수 없는 우연성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연성의 영향을 줄여주는 정의의 원칙이 작동했을 때, 능력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격차가 일어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정성과 공정하지 못한 부당함, 정의의 실현과 불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자, 그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초로 정의관으로 가보죠. 앞에 플라톤 공부할 때도 정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도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상의 덕이고 그게 정의야라고 할 만큼 정의라는 주제는 우리 인류에게서 너무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롤스에게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정의가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 사회의 제도, 내지는 체제와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권리나 의무들을 할당받게 돼요. 또그 제도에 의해서 이 협동체, 사회로부터 발생한 이익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분배받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소득이나 부뿐만이 아니라 내 자유, 내가 누려야 될 기회, 내가 누려야 될 자존감의 영역들까지도 다양한 요소들의 분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조금 더 녹여서 말하자면,

나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면서 나도 이익, 너도 이익이니까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체로 이 사회가 작동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협동체의 제도가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배받은 부, 기회, 이익, 혹은 너는 이런 권리가 있어. 너는 이런 의무를 다해야 해. 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분배됐을 때, 그치? 그걸 분배하는 기준인 제도 자체가 정의로웠으니까 나는 그 분배 기준에 합의해. 만족해. 공정했다고 봐.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 생각에는 학문, 네, 제1덕목은 진리인 것처럼 우리 사회 제도가 갖춰야 될 제1덕목이 정의이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제도에 의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몫을 분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배 정의를 실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이미 나왔죠? 사회 제도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의해서 우린 어떠한 사회 체제를 선택하고 그런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체제의 선택 문제가 분배 정의를 실현할 때 핵심적인 숙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이러이러한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체제에 따라서 제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 제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 무엇보다 제도가 정의로워야 되고, 제도가 정의로운 상태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올바른 사회체제를 선택해야 돼. 그게 중요한 숙제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협동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네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이 사회가 작동해야 된다는 거였죠. 이 안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협동체로서의 사회 제도와 체제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내가 선택한 그 체제와 제도에 의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사회적인 가치를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그래서 이 협동체에 자발적으로 협동할 수 있어. 라고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조금 더 해석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이 자발적인 협동이 가능하게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분배받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해봅시다. 사회적인 약자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체제, 제도, 정책이어야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함께 작동하며 그 안에서 당신도 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니 이 사회를 위해 함께 협동해요. 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 협동이라고 하는 거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 당연 기본 전제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더 신경 써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많은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다른 기준을 따를 때보다는 많은 이익이 보장될 때, 자, 여기서 개념을 조금 들어갑니다. 최소 수혜자에게도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체제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때, 그들까지도 모두 설득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협동체로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의 원칙 중에 그의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롤스에게서 제도와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자발적인 협동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자발적인 협동을 실현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 그걸 바로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내렸거든요. 네이밍했거든요. 그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건 어떻게 실현되냐면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걸 합의해요.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 사회가 규제될 때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네이밍했다는 겁니다. 위에 본대로 사회 체제와 제도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이 선택이 더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건을 따로 마련하고 그 조건에서 우리가 합의한다. 합의. 합의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선택한 결과물인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사회가 규제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걸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짚어볼 것은 그럼 공정한 조건이라는 건 뭔데? 2.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인데? 3. 합의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대체 뭔데? 1, 2, 3이 이제 남았어요. 요것도 핵심이죠. 넘어가 보죠. 공정한 조건이란 바로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불리는 원초적 입장, 즉 철학자잖아요. 사고상의 실험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계에서 말했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했죠.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공정하고 서로 이성의 능력도 조금씩은 다르고 서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를 할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 우리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우리 인간들이 이성을 가졌어요.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좀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기 위한 사고상의 실험 상태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롤스 선생님 철학자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철학자들을 쫙 꿰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꿰고 있는 전문가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대에 홉스, 로크 등의 사회계약론이 등장했죠. 그 사회계약론에서 자연 상태라는 걸 제안하죠. 그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왜 사회가 필요한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회 계약을 계승해서 좀더 추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킨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스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사고 실험 단계에서 나에게 더 이익이 될 만한 논의를 하되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을,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3번, 하이포테티컬이라고 해서 가설적 혹은 가상적인, 역사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 상태지만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부나 사회체제, 이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사회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분배정의 핵심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회체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지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가상적이고 가설적인 상태를 만드는데 그것의 모델은 사회계약론으로부터 온 거다. 그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세팅하고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어떠한 상태냐?
라는 거에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계약의 자연 상태를 철학적으로 계승한 가상적 상황인 거고, 우리가 좀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정부와 사회체제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요거 1단계를 얘기했고요. 2단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체제를 잘 선택할 수 있나요? 장치가 하나 있어요. 무지의 베일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라는 이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남잔지 여잔지,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내가 수도권에 사는지 아니면 저 지역에 사는지, 나의 부모님의 경제력이 어떠한지, 내 취향과 능력이 어떠한지 등의 각자 개별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모른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하이포테티컬, 가설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에서 무지, 나의 이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지의 베일을 싹 써버린다라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이고 자연적 차원에서의 우연성을 배제한 채로 한번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더 이익이 될 만한 것인지 논의해 보자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까, 더 옳은 것일까를 판단하려면 내 기본적인 나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른다고 할지언정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지식으로서 심리학이나 경제학 등과 같은 다양한 지식들 있죠. 이건 알아요. 그래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볼수 있고,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볼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수한 상황은 모르지만,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지식은 알기 때문에, 이 협상을,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때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고민해봐라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어떠한 선택이 나한테 이익인지에 대한 말하자면 이기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고민하라라는 주문을 받지만 진정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때, 내가 이익이 되려면 너한테는 이익이 되면 안 되겠다. 너의 불이익이 나의 이익이다. 내지는 나는 너가 이익을 받는 게 질투나고 기분 나쁘다. 와 같은 시기심이 없는 진짜 합리성을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익을 취하는 선택을 할때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상호 무관심적으로, 지금 같은 얘기예요. 상호 무관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방법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우리가 합의한 이 체제나 정의 원칙이 만약 실현되었을 때, 그 정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상호 이익을 달성하는 협동체로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협동체가 나누어 가질 파이, 분배의 몫이 더 커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회가 나누어 가질 분배의 몫이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누군가가 많은 이익을 차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의 분배의 몫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잘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나에게도 이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요. 따라서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너의 파이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의 베일을 쓰라. 나의 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라.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주문이 이기적

전적으로 너의 것만 고민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할지언정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배타적이고 상대방을 질투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 사회의 파이가 커지면 더 좋다라는 합리적인 계산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합의한 정의 원칙이 이 사회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신뢰의 기반 하에 이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없는 합리성이에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너를 공격하는 너를 배타적으로 제외하는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철학을 핵심적인 이런 용어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담겨있는 맥락과 진짜 의미까지 잘 체크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를 드렸고요. 그럼 5번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사회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합의하자. 좋아. 협동체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차제를 선택하는 게 옳아. 그래, 그럼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오렴. 다 같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 무지의 베일을 쓰렴. 다 썼어요. 남잔지 여잔지 대학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내가 부모님의 지위가 어떤지 이런 거싹다 몰라요. 모른다라고 딱 가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 가짓수가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니까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내가 완전 럭키비키 해서 부모님도 부자고 내가 심지어 IQ도 좋은데 내가 굉장히 성실한 그런 상황에서 대입시를 준비하는 경우를 가정해볼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처럼 내가 좀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열악한 조건을 좀 커버할 수 있을까?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까? 두 가지 중에 루이스의 답은 후자예요. 아마 이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된다면 합의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될 거다라고 봐요. 그걸 맥시민 룰이라고도 하고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번역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맥시민의 룰에 따르자면 그래서 내가 사회적 약자가 돼서 우연성의 영향상 매우 언럭키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제도가 작동해야 그래도 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의하게 된 정의의 원칙이 이렇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1 원칙과 2 원칙인데요. 1의 원칙은요.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구성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원칙이에요. 그 구체적인 항목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정치와 집회의 자유가 있어. 사상과 신체의 자유가 있어. 이유 없이 구속되지 않아야 해. 인신의 온전성을 실현할 수 있어. 와 같은, 이게 신체의 온전성과 연결이 됩니다. 와 같은 기본적 자유는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돼. 맞지? 응, 맞아. 이건 1순위예요. 이건 축차적인 서열상 우선성을 가져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안 돼요. 서열상 첫째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었다면, 보장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부가, 지위가 다른 불평등 인정할 수 있어.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 이 원칙이 실현되어야 돼. 이 원칙이 작동되어야 돼.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인정은 다음에 이 원칙이 실현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거냐? 향후 사회적인 지위와 직책을 결정하게 될 기회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보장한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또한 우리가 이 사회의 체제와 정책이 최소 수혜자에게도 다른 체제와 정책을 따랐을 때보다 최대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소수의자까지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되며, 이 사회와 제도, 이 사회 제도와 정책,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작동함으로써 최소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수 있어야 우리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건 차등의 원칙으로 제시가 되죠. 이 차등의 원칙이 제시되는 것이 앞에 맨첫 번째 컷에서 봤었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 호혜성의 실현. 그걸 실현하려면 저 차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작동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걸 작동하는 이유는 우연성을 배제해서 사회 경제적인, 사회 자연적인 유불리의 영향을 조절해주고 좀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각자 노력도 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시험도 보고 해서 그게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입 정책을 따르자면 기회 균등 원칙을 넣는다거나 혹은 뭐 다양한 가정의 특성, 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해서 좀더 형평성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단순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겠습니다. 자, 이게 롤스예요. 그래서 롤스에게서 정의관의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Justice as Fairness. 공정으로서의 정의였고요. 뜻을 한번 빨리 얘기해 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규제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 이게 공정으로서의 정의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조건이 뭐냐? 거기서 합의한 정의 원칙이 뭐냐를 지금 앞부분에 중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결론으로 남은 결론이 되는 정의 원칙이라는 건 평등한 자유는,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그런 상태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체제와 정책이 작동하는 사회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 실현되는 사회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분배 정책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만으로 모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건 당연 맞다.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함으로써 만약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큰 격차의 부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 그건 문제된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될 너무나 큰 격차의 부가 상속되고 대물림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제안한다. 그게 바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라고 롤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직은 자유에 대한 지향점이 좀더 강화된 상태에서 정당성, 동그라미 1번, 자유지상주의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처럼 나의 다른 소유권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내 거라면, 정당하게 내 거라면 배타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나에게서 그 권한을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이라면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소유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에 있어요.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내 소유권이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내가 정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 그러니 누군가가 그 선택의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거. 분배 결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거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형적으로 분배의 결과를 정해놓는 형태, 부정하고 비정형적 원리를 추구해요. 그러면 분배의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분배가 정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과정, 역사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 과정이 정당했다라는 건뭘 말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물건, 그 재산, 그 대상이 최초로 취득할 때 정당했나요? 그 과정과 역사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것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잖아요. 준다라는 건 교환할 수도 있고요. 이전할 수도 있고요. 상속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주는 행위들도, 기부하는 행위들도 포함해서 수많은 내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이전이 정당했나요? 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나의 노동을 발휘해서 내가 어떠한 대상물에 대해 취득했다면 그건 정당하다고 봐요. 이걸 학교생께서 로크적 단서라고 알려주시면서 했다면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뜻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당한 노동, 수식어는 정당한,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대상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 권리는 너한테 있어. 그래서 너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 그렇게 너에게 정당한 배타적 소유권이 있는 것을 너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이전했다면 그 이전받은 사람의 소유권도 정당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이 아니었거나 이전 과정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뭐 강압이나 절도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계약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양한 불의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바로잡아야 돼. 그때에는 교정해야 돼. 와 같은 교정에서의 정의 원칙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내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역사와 과정에 대한 취득 과정, 이전 과정을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정하는 과정까지도 정의 원칙에 포함해서 노직은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한 권리, 그거에 대한 처분권 모두 다 비정형적으로, 즉 나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타인이 개입한다거나 그 개입이 국가의 제도, 정책에 의해서 내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게 되는 거난 불만이에요. 라고 봐요. 그래서 노직에게서의 정의관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니, 너희들 자꾸만 분배적 정의 얘기할 때, 야, 우리 이거 어떻게 나눠가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하나 더 있지 않아? 이거 누구 거야? 너 거라고? 너께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 아, 니께 맞다면 이건 확실히 너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도 니가 정할래? 와 같이 그 소유권을 정확히 해두자는 거예요. 정확히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직의 입장에서는 혹여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그러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니멀 스테이트라는 최소 국가론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국가는 무정부주의에서 말하는 국가가 없어야 된다. 아닙니다. 또한 복지국가와 같은 확대된 국가? 아닙니다. 바로 폭력과 도난, 사기, 절도 등으로부터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만약 불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줌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쥐고 있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내 소유권에 침해되고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국가 운영과 사회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해당되는 과세와 조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그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한다. 어머, 그거는 확대된 국가다. 나의 소유권을 방해할 수 있다. 내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누굴 도와준다면 그건 오케이. 제도와 정책으로 개입하면 그건 높. 이게 노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왈절을 가보면요. 평가 문항에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접하셨다면 왈저의 핵심, 그의 정의가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다원적 정의라고 명명되고요. 그의 정의관에 근거하자면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건데 그 분배 기준? 그건 공동체의 역사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 그 특수한 기준에 따라 분배 기준을, 분배 영역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돈과 상품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고 또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도 있고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공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분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공동체의 역사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배 기준의 경계가 명확히 지켜져야 된다는 점이야. 이 말은 전제와 지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교육을 더 유리하게 받게 된다면 돈과 상품을 분배받는 기준이 그 영역에서만 경계가 안전하게 유지된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기초교육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 기초교육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가게 된 거잖아. 그건 옳지 않아. 또 돈과 상품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권력, 민주주의의 토론과 과정에 의해서 권력을 정당하게 분배받았으면 괜찮은데 돈과 상품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권력도 유리하게 취득하게 된다면 그건 분배 기준의 경계가 안전하게 유지된 게 아니고 전제가 이루어진 것, 지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해. 중요한 건 전제와 지배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복합평등, 다원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왈저의 입장이야. 이러한 입장을 문항으로 체크해 보면 대표적으로는 롤스를 기본에 두고 또 그것을 노직과 비교해 보는 문항 구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시문상에서 갑번은 가상적 상황, 무지의 베일, 평등한 자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롤스 선생님인 걸잘알수 있고 을번을 보게 되면 취득 이전 교정의 원칙이라는 정의 원칙에 따라 역사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노직이라는 걸잘알 수가 있어요. 롤스와 노직을 두고 1번 선지 보시면 갑은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맞습니다. 이 선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의 원칙에 부합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1원칙, 2원칙이 모두 실현되는 정의 원칙에 부합했다면 그건 공정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의로운 분배는 모두 정의로워요. 공정한 분배는 모두 정의로워요.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을은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맞아요. 을이 생각하는 역사적 정의,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취득과 이전이 공정했다면 그 권리가 배타적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많은 부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둘 사이

4등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맞죠? 5번,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을 가졌다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공통진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룰스, 누직, 왈적까지 클리어해 봤고요. 잘 복습하셔서 꼭 문제 맞춰주세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기의 변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대저기압 좀 주로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상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스터키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열대저기압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어야 했죠. 그죠? 열대해상에서 열대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이 우리 지역에 이제 성장해서 옴다? 그럼 이제 태풍으로 발전하는 거. 열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등압선의 형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전선은 갖고 있는데 갖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태풍, 열대저기압이 발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올라올 때, 그죠? 강력한 저기압 형태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동하니? 무역풍대에서 편서풍대에서 어떻게 이동하니?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에서의 어떠한 피해 양상, 아셨죠? 그리고 태풍의 구조, 태풍의 눈이 강력하게 발달한 태풍이라고 한다면,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그러니까 구름 분포를 보고 우리가 태풍의 눈이 잘 발달했는지 발달했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태풍 이동할 때 어떻게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이 되면 체크. 설명이 안 되면 다시 개념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뇌우와 호우. 제일 많이 다룹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자료들, 우리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고요. 관련 문제들이 많아서 선생님들도 이 뇌우에 대한 문제를 아마 제일 쉽게 좀 출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뇌우와 호우. 그 다음에 폭설 같은 경우는 기단의 변질,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과 이 폭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강풍이라고 하는 건 계절적 특성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겨울철에 강풍이 잘 불고요. 여름철에 강풍이 분다라고 하면 이제 태풍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바, 강한 적란운이 발달했을 때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이제 우박이라고 하는 거. 황사 역시 계절적 특성이 있죠. 언제? 주로 봄철에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전반적인 어떠한 일기 현상, 그 다음에 저기압에 의한 일기 현상이 주로 이제 일기도와 함께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기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체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여 이동하고 있는 열대저기압의 가시영상이다라고 했어요. 가시영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가시영상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반사. 구름이 햇빛을 얼마큼 많이 반사할 수 있니? 반사를 많이 시키면 밝게 보여요. 반사를 잘 못 시키면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구름의 두께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가시, 얇어, 요거 하셨죠? 생선을 먹는데 가시가 나왔는데 가시가 얇어. 가시 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은 어둡게 보인다. 아셨죠? 두꺼운 구름은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얇은 구름은 어둡게.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열대저기압은 중위도에 위치하며,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이 열대저기압은 중위도에 위치하며 이동 경로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쭉 밑줄을 그어볼게요.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열대해상, 그러니까 저희도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은 중위도, 고위도, 상대적으로 고위도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만량의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에너지 분배 측면에서라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려고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중위도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자, 볼게요.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30도 N, 여기가 30도 S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주로 열대저기압은 서태평양 부근에서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가정을 해서 만약에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열대저기압이다라고 하면 무역풍을 따라서 북서진, 그 다음에 편서풍을 따라서 북동진, 북반구 아셨죠? 만약에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무역풍을 따라서 남서진, 그랬다가 편서풍을 따라서 남동진 아셨죠? 그러니까 무역풍 때, 다시요.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 그런데 중위도 지역에 위치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북반구에 위치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역 방향이 되는 거고 남반구에 위치한 녀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지금 니은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북반구에 위치해 있니 남반구에 위치해 있니를 지금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가시 영상을 봤더니 구름, 꽤나 두꺼운 구름의 분포를 봤더니 구름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저기압인데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오네. 아, 그러면 너 남반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반구. 아셨죠?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럼 남반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남반구에서 발달한 열대저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남반구? 아, 니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니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한다. 맞네요. 이 열대저기압의 이동 경로는 니은이다. 니은이다. 맞네요. 자, 구름의 두께는 A 영역이 B 영역보다 두껍다. 자료 해석입니다. A 영역은 여기 있고요. B 영역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죠? 굉장히 두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두께는 A보다 B에서 두꺼운 거지. A 영역이 B 영역보다 두껍다. 넌 틀렸구나. 됐죠? 원래 이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이제 기역, 니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만들었습니다. 보자고요. 자, 이 열대저기압은 남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이쪽 니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니은 방향이 어디야? 남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평균 풍속은 A 영역이 B 영역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 영역과 B 영역을 뒀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잘 보면 요 회전하는 공기 또는 회전하는 구름의 중심이 이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심에 가까이 있다? 공기가 안으로 수렴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너무너무너무 빨라지면 나중에 눈병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빨라진다, 빨라진다, 빨라진다. 풍속이 빨라진다, 빨라진다, 빨라진다. B가 풍속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A 영역이 B 영역보다 크다? 아니지. B가 더 풍속이 크다고. 너 틀렸어. 자, 공기는 저기압 중심을 향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수렴한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꼭 체크. 선생님이 추가 선지 만들었고요. 자, 선지의 답은 리을 피읍.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를 변형해 본다. 이렇게. P는 위험 반원, Q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P와 Q를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여기를 태풍의 중심 또는 열대 저기압의 중심이라 하고, 열대 저기압의 중심이라 하고, 같은 거리,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PQ. 아셨죠? PQ라고 했을 때, P는 위험 반원, Q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우리가 북반구 태풍을 얘기할 때는 OVC,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면 위험 반응, 진행 경로의 왼쪽이면 안전 반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냐면 남반구의 태풍, 남반구의 열대 저기압이라고. 남반구의 열대 저기압에서는 회전 방향을 고려하면 진행 방향은 요거고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Q 쪽은 요렇게, P 쪽은 요렇게. Q 쪽은 지금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똑같으니까 굉장히 큰 풍속이 나타난다는 거지. 즉 남반구에서는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할 때가 위험 반응. 그러니까 P는 위험 반응, Q는 안전 반응 서로 반대로 된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남반구의 경우를. 자, P와 Q 중 바람에 의한 피해는 어느 지역이 더 크게 나타나는가? 그렇다고 하면 Q 이렇게 해야 되겠지. 위험 반응. 아셨죠?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큰 풍속.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대표용 1번 봤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열대저기압과 운대저기압. 일기도상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 이런 거. 등합선 나와 있고요. 일기도상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위도에서 발생한 저기압 A와 B가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했을 때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딱 보니까 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선을 가지고 있어요. 온대저기압이네 하는 거고요. 지금 등압선이 간격이 굉장히 좁고요. 거의 원형이고요. 전선이 없어요. 너 열대저기압이네 이렇게 놓는 거고, 이 열대저기압이 우리 지역에 이제 태풍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저기압의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 저기압의 세기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중심기압을 가지고 판단한다. 중심기압, 등압선을 가지고 중심기압을 따져보는 겁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기가 센 거야. 그러면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B가 더 강하다. 틀렸지. 자, 저기압이 발생한 지점의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저기압이 발생한 지점, 열대저기압은요, 열대해상, 저위도.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은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공존하는 중위도. 아셨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이제 한대 전선대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더 고위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위도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발생한 지점의 위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는 거고요. 지표 부근의 공기는 A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B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향해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둘다 저기압이야. 어디에서? 북반구에 존재하는 둘다 저기압이라고. 저기압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맞죠? 그러니까 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가 틀렸어. A도 시계 반대 방향이야. 아셨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를 이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가와 나의 저기압은 모두 대체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지금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은 거대한 대기 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람이 있죠. 거대한 대기 바람의 흐름. 편서풍이 있죠. 그러니까 편서풍에 의해서 얘나 얘나 우리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서에서 동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편서풍을 공부한 친구들은 편서풍 서쪽, 편서풍이니까 서쪽 맞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고. 이제 함정에 빠져드는 겁니다. 서풍은 서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을 때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간다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다. 자, A와 B는 모두 전선을 동반한다. 열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온대저기압만 동반한다. B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B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A로 성질이 변할 수 있다. 자,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열대저기압은요, 태풍은요, 우리 지역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면 상륙을 하거나 아니면 지표 마찰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거나 하면 세력이 약해져요.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심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전선을 갖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전선을 갖는 형태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열대저기압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열대저기압이 소멸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즉, B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A로 성질이 변할 수 있다. 맞는 거.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대저기압이 열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만 얘로 바뀌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음만 이렇게 맞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P 지점에서 풍속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 P 지점은 선생님이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제주도에다 찍을 거야. 제주도에다 찍는다라고 하면 풍속을 비교합니다. 풍속을 비교하려면 일기도상에서는 등압선 간격을 봐라.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세다. 그러니까 나시기가 훨씬 더 풍속이 세겠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시기가 크다고. 됐죠? A와 B 중 주로 봄철에 잘 발달하는 저기압은 봄철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의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어느 정도 세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겨울철이라고 하면 찬 기단이,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기단이. 그런데 봄철이면 둘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전선을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 잘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A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봄철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양쯔강 고기압, 양쯔강 기단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양쯔강 고기압이 세력을 미칠 때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이 이동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기압이 오는데 그때 저기압이 올때 이런 온대 저기압이 잘 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대표 유형 2번 봤어요.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태풍의 이동. 자, 표 자료 해석인데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태풍의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자, 발문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자,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도, 북반군데 위도값이 커지고 있죠. 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얘 뭐하고 있는 거야?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맞죠? 경도, 동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값이 작아졌다? 그럼 서쪽으로 간 거고, 값이 커졌다? 그럼 동쪽으로 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심기압 나와 있죠? 우린 중심기압 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 세해력, 세해기 또는 최대풍속.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기가 세다. 또는 최대풍속이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료에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최대풍속은 T1, T4 중 T1일 때 가장 빨랐을 것이다. 최대풍속은 세기가 셀수록 빨랐을 것이다. 세기라고 하는 건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센 거. 그러면 이 중에서 중심기압이 가장 작았던 T1일 때가 가장 빨랐을 것이다. 맞는 거고요. 평균 이동속도는 T1에서 다시요. T2에서 T3 동안이 T3에서 T4 동안보다 빨랐다라고 했죠.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잘 보면 위도 변화가 4도고 경도 변화가 없어요. 위도 변화가 4도고 경도 변화가 6도네? 그럼 변화가 훨씬 더 크네. T3에서 T4 동안이 변화가 더 커요. 위치 변화가 더 커요? 그러면 이동 속도, 평균 이동 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시간이 요 시간보다 빨랐다가 아니라 느렸다. 요 시간이 더 빨랐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T1에서 T4 동안 세력은 계속 강해졌다? 중심기압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기압에서 중심기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세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구나.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선지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자, T1에서 T2 기간에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하였다. 지금 잘 보면 T1, T2는 북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북서쪽으로. 그죠? 북서쪽으로.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서풍은 서풍, 서에서 동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바람이니까 영향을 받아 이동하였다? 틀린 거고. T2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하였다. 지금 보세요. T1에서 T2는 북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T3에서 T4를 가면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T2 이후에 방향이 바뀌었어. T2 이후에 전향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전이 아니라 이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T1, T4 동안 점차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고위도로 이동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북쪽, 북쪽, 북쪽, 북쪽. 고위도로 가고 있네요. 맞네요. 자, 추가선지. 비읍,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거더 가져와 봤습니다. T3에서 T4 기간의 P 지역에서 관측할 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요 P 지역이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느냐인데. 자,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T3, T4 동안에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30도, 아니죠. 여기를 34도, 여기를 30도. 고위도, 상대적으로 저위도. 경도를 표시하면 얘가 더 동쪽에 있는 거고 얘가 더 서쪽에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124도, 여기가 130도라고 하면 요 시즌에 요 기간에 태풍은 여기에서 124에 30도에서 130에 34도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P 지역을 여기다 체크를 하려고 하면 P 지역은 34도의 경도 128도 동경이니까 이쯤이 P 지역이야. 그럼 P 지역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이잖아. 왼, 안, 반. 왼쪽에 위치합니다. 안전반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요. 그렇다고 하면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가 틀렸지. 아셨죠?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T1, T4 중 태풍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태풍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는 중심기압이 가장 작은 T1일 때. 됐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 유형 3번 봤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태풍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죠. 자,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표는 지점 A, B, C에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거기 밑줄, 중심이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관측한 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측 기압.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 자, 옳은 거. 태풍의 최대 풍속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빨랐을 것이다. 태풍의 최대 풍속을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건 세력, 세기를 판단해라 또는 중심 기압을 판단해라고 하는 거죠. 지금 A를 관측, A를 통과할 때 관측 시기 T1일 때 태풍은 여기 있는 거야, 중심이. 그때 기압이 요거야. 그쵸?
T2일 때는 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 그때의 기압이 요거라고. 그럼 볼때 우리가 지금 요 거리와 요 거리를 따져볼게요. 그럼 요 거리가 더 가깝죠. 가까운데 만약에 태풍의 중심 기압이 일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더 가까이 있으면 B 시점의 관측 기압은 더 낮아야 돼. 중심과 가까우니까. 그런데 B식의 관측 기압을 봤더니 이때보다 더 높네? 그 얘기는 뭐야? 아, 중심 기압이 높아졌구나.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 그래서 거리를 가지고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졌어도 관측 기압이 커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런 관점도 좋아요. 바다에 있던 태풍이 고위도로 올라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지로 올라옵니다.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하면요,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어요. 또, 상륙을 하면요, 지표의 마찰이 커져요. 그러면 회전을 잘 못해. 그러면 중심부에 공기가 쌓이면서 기압이 커져요.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상륙했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져서 최대 풍속이 작아졌겠구나. 이렇게 봐도 좋아요. 아셨죠? 둘다 괜찮습니다. 최대 풍속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빨랐을 것이다. 다른 말로는 태풍의 세기는 A 부근을 통과할 때가 B 부근을 통과할 때보다 이때가 더 셌다. 아셨죠?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T1에서 T3 동안 B에서 관측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 B가 어디예요? 여기죠? 태풍이 이렇게 통과합니다. 자, 오른쪽에 위치한다. 위험 반원이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지. 오이씨. 그죠? 오이씨. 이거. 그러면, 자, B에서 관측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 너 틀렸지? 자, 그 다음에 T3일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보다 높았을 것이다. 자, T3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겁니다. 관측 기압이 970이야. 그러면 중심 기압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저기압의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니까. 그러면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보다 낮았을 것이다라고 가야 되겠지. 맞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A는 안전바운에 위치한 적이 있다. 진행 경로에 대하여 A는 지금 왼쪽에 놓여 있죠? 왼쪽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바운,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 왼안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너 맞지? T2일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56.6 헥토파스칼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T2일 때 지금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B에서의 관측 기압이 요거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중심에서의 중심 기압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야 된다라는 거지. 낮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하는 거고요. T1에서 T3 동안 태풍은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진행 경로를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남서에서 북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서풍 계열의 바람, 남서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러한 바람이 누구예요? 편서풍이니까.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리을, 비읍,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역시나 조금 더 구성을 해봤습니다. 볼게요. T3일 때 기역에서 관측 기압은 970헥토파스칼보다 낮다. 이런 문항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구성할 때. T3일 때 태풍 중심은 여기 있는 거야. 아셨죠? 자, 선생님이 기역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 찍겠다는 거야. 여기다. T3일 때 태풍 중심 여기 있는 거고, C는 여기 있는 거고, 기역은 여기 있다고. 그러면 기역은 C보다도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더 멀리 있어요? 그럼 기압이 더 높아야 되겠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먼 거니까. 아셨죠? 그럼 T3일 때 기역에서 관측한 기압은 이것보다 낮다가 아니라 얘보다도, 여기서 관측한 것보다도 더 높아야 된다. 됐죠? 태풍의 세력은 T2, T3 기간에 어떻게 변하였는가? 자, 태풍의 세력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륙을, 육지를 거치면 거칠수록 수증기 공급은 안 돼요. 거치면 거칠수록 지표 마찰은 커져요. 회전이 잘안 돼요? 그럼 중심부에 공기가 쌓여요? 기압은 커져요? 세력은 약해져요. 요걸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관식으로 내고 서술형으로 내기 때문에 좋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T2에서 T3 기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세력은 점점 약해졌을 것이다. 이유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4번 봤고요.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역시나 자료 해석인데 관측 자료를 그래프로 제시한 겁니다. 좀 볼게요. 자, 그림은 태풍의 눈이 통과한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풍속과 기압을 기역,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눈이 통과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태풍의 눈 통과라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자료를 잘 보시면
기압, 태풍이 접근할 때 기압은 내려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태풍이 접근할 때 풍속은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속은 커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접근할 때 기압은 감소한다. 풍속은 증가한다. 그렇다가 태풍의 눈 안에 들어오면 태풍의 눈 안에서는 회전하는 바람이 거의 없다. 그죠? 상승하는 바람도 거의 없다. 오히려 태풍의 눈 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접근을 할때 기압이 낮아진다? 풍속이 커진다. 그런데 어느 시점 봤더니 풍속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근데 확 떨어진 시점이 기압이 굉장히 낮은 시점과 거의 일치하지. 아, 태풍의 눈을 통과했구나. 라고, 또는 태풍의 눈에 놓였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 자료에서는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라고 이제 문두에 주어졌지만, 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태풍의 눈을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풍속이 갑자기 확 떨어졌기 때문에 눈 속으로 쏙 들어온 거지. 그리고 나서 태풍이 다시 지나가니까 다시 풍속이 세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아셨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태풍의 풍속이 이렇게 센 구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눈벽 부근에서. 아셨죠? 그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은 기압, 니은은 풍속이다. 얘는 기압이 되는 거고요. 얘는 풍속이 되는 거예요. 풍속. 그러니까 맞는 거. 지상 일기도에서 이 지역의 평균 등압선 간격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등압선 간격, 뭘 가지고 봐야 된다? 풍속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T1일 때의 풍속은 요거고요. T2일 때의 풍속은 요거야. 그죠? 1일 때와 2일 때를 비교하니까. 2일 때 풍속이 세다라고 하는 건 등압선 간격이 조밀하다. 그러면 T1일 때가 더 넓다라고 봐야 되겠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 맞는 거고요. 상승 기류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T2는 풍속이 제일 센 부분. 아, 그럼 너 눈벽 부근을 통과할 때고, T3일 때는 풍속이 다시 확 떨어졌어요. 아, 너는 태풍의 눈을 통과할 때구나. 이렇게. 그럼 상승 기류는 눈벽 부근에서 최대.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 풍속도 세고, 아셨죠? 그러면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활발하다. 맞는 거. 됐죠? 기역, 니은, 티귿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기역이 최소인 시기에 니은은 최대이다. 자료를 해석해봐라. 라는 의미였고요. 기역이 최소일 때,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은 최대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눈을 통과했기 때문에 눈을 통과한 시점에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도 굉장히 작다. 아셨죠? 이 지역은 T1일 때가 강풍에 의한 피해, T1일 때 강풍에 의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T1은 언제? 여기. 여기. 풍속이 요 정도 됩니다. 강풍의 기준은 뭐야? 강풍의 기준은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의 시간.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14m/s. 악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정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일 때, 보세요. 이 T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도 그 이상, 그때도 그 이상. 그러니까 강풍에 의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태풍의 세력이 일정하다면 T2일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정도. 약. 맞죠? 자, 세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태풍의 눈을 통과한 시점, 태풍의 눈을 통과한 시점이라고 하면 그때가 중심 기압, 태풍의 중심 기압과 관측 기압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지. 즉, 태풍의 세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은 대략적으로 965보다도 더 적은 값, 더 작은 값.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 T2일 때든, T1일 때든, T3일 때든. 아셨죠? 세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너도 틀렸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볼 거. 요거. 가시영상에서 구름은 T2일 때와 T3일 때중 언제 더 밝게 보이겠니? 자, T2일 때는요, 눈벽 부근을 통과할 때, 굉장히 두꺼운 구름 통과하니까 굉장히 밝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태풍의 눈을 통과할 때는 구름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5번 봤고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역시나 자료 해석 문제인데, 지금 자료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 그림 해석하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 주변에 위치한 해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향, 풍속, 기압,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제일 앞에 있는 거 풍향부터 볼게요. 태풍이 통과를 하는데 풍향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북서에서 북, 그랬다가 북동에서 동으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서, 북, 그 다음에 북, 동이야. 자, 방향을 찍어볼게요. 서풍, 북풍, 동풍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거지? 이렇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태풍이 지나가는데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위시. 오위시.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험 반원에 위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소는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1, T3 중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때, 거리를 따져봐라라고 했을 때이 거리를 따지는 가장 좋은 데이터는 뭐예요? 기압. 태풍 중심과 가장 가까이 있어 기압이 가장 낮아야 되는 거야. 관측 기압이. 기압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지. 기압 자료를 보면 관측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 T2일 때. T2일 때가 가장 가까웠다. 아셨죠? 그럼 가장 가까웠던 때는 T2이다가 맞는 거고요. 바람 효과만 고려한다면 이 해역의 표층 수온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표층 수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은 강한 바람을 불고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바람에 의한 혼합. 그죠? 그다음에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이죠. 저기압성 바람에 의한 용승. 그러니까 바람 효과만 고려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혼합 효과와 용승 효과를 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태풍이 통과하면 수온이 내려간다라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T1일 때와 T3일 때를 비교해 보면 이 지역의 태풍이 통과한 시점은 2가 될 테니까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가서 가장 가까이 지나간 시점이 기압이 가장 낮은 T2 맞죠? 그러면 T1은 통과 전, T3는 통과 후 맞죠? 통과 전과 통과 후를 따져보면 통과 후에는 바람에 의한 혼합, 용승에 의한 효과가 나타난 이후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온이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표층 수온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았을 것이다. 맞지? T3일 때는 그 효과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이 관측소에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 태풍의 눈이 만약에 통과했다면 관측 기압이 제일 낮은 이 시기에 풍속도 확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풍속이 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풍이 이 관측소에 가까운 곳을 그냥 지나간 거야. 아셨죠?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았다. 자, 관측 기간에 태풍은 대체로 서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제 이런 것들 내신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풍향을 봐야 돼. 처음에 관측 풍향이 뭐였냐면 북서였어. 북서. 북서.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북으로 바뀝니다. 북. 이게 2번이야.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북동으로 바뀌어요. 풍향이 3번이야. 즉, 관측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풍은 이렇게 지나간다고. 대체적으로 동에서 서로 간다. 아셨죠? 동에서 서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 방향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방향을 하나를 따지라고 한다면 동서가 더 가깝다. 넌 틀렸어. 자, 바람만을 고려할 때 혼합층 두께는 T1 직후가 T2 직후보다 두껍다. 혼합층 두께에는 풍속이 굉장히 센 시기에 더 많이 섞였을 테니까 T2 직후가 두껍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너도 틀렸어. 아셨죠? 추가 선지는 다 틀렸네요.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지상 1, 2도에서 등합선의 평균 간격은 T2 시기와 T3 시기 중 언제가 더 조밀할까? 등합선에서의 평균 간격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풍속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라라는 건지. 풍속 자료. 풍속이 큰 시기는 등합선 간격이 조밀하다. 풍속이 약한 시기는 등합선 간격이 좀 넓다, 느슨하다라고 하면 T2와 T3를 보면 이때가 풍속이 세잖아요. 등합선 간격이 조밀하다 또는 좁다. 아셨죠? 그러면 T2 시기가 T3 시기보다 더 조밀하다. 아셨죠? 이렇게 추가 선지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6번 봤습니다. 대표용 7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그림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그림 가와나는 어느 태풍이 통과하기 전과 후의 평균 해수면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태풍이 지점 기역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의 태풍의 이동 속력은 8 m/s. 거의 밑줄. 기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30 m/s이다. 거기도 밑줄. 자,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법례가 나와 있어요. 법례가 나와 있으면 이 축적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잘 보시고 수온이 높다, 수온이 낮다. 수온이 높다, 수온이 낮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태풍이 통과한다. 태풍이 통과하면 바람에 의한 혼합, 찬물이 많이 섞이죠. 그다음에 용승 이런 효과에 의해서 수온이 내려간다고. 그러면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봤을 때 하나가 통과 전, 하나가 통과 후라고 하면 통과 후는 수온이 내려간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자, 그럼 보면 여기서 가와 나중에

얘가 수온이 내려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통과 후가 된다는 거지. 통과 후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요 녀석이, 요 그림이, 요 자료가 통과 전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제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도에 제시된 게 뭐였죠? 요 기억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풍이 기역 지점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이 태풍의 이동 속력은 8m/s. 기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30m/s.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태풍이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나갈 때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바람. 그렇죠?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의한 풍속 플러스 태풍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속도. 맞죠? 그두 개의 효과를 더했을 때요 기역에서 측정되는 풍속이 얼마? 30m/s다. 맞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그림을 그려서. 자, 보자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태풍은 저기압성 바람을 갖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맞죠? 그런 상태에서 기역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왼쪽에 위치합니다. 안전반환에 위치합니다.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많이 정리했었죠. 자, 이랬을 때, 요 지점에서의 요 풍속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볼게요. 태풍의 이동 속도를 지금 V2라고 하고요. 태풍의 회전 속도를 V회라고 하겠습니다. 회. 그런데, 반문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역에서 풍속을 관측할 때, 태풍의 회전에 의한 풍속은 일정하다고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전 속도는 일정한 값.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 기역 지점에서 측정될 수 있는 최대 풍속 30m/s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회전 속도에서 회전 속도,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도, 시계 반대 방향에 의한 속도 보면 여기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동 속도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속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회전 속력에서 이동 속력을 빼주면 그 값이 여기서 관측되는 바람의 효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얼마? 30이라는 거야. 근데 이동 속력이 얼마냐고 했냐면 8 미터퍼세크. 관측되는 건 30미터퍼세크. 맞죠? 그러면 일정한 이 회전 속력, 요 지점에서 나타난 일정한 회전 속력은 얼마라는 거야? 38미터퍼세크.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문두의 자료와 발문의 조건으로. 아셨죠? 자, 자료 해석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태풍이 통과하기 전의 해수면 온도이다. 통과 후라고. 그래서 수온이 내려갔다는 거지. 틀렸어. 통과 전이 아니라 후야. 태풍이 기역 지점 기역을 가장 가까이 통과할 때 태풍의 이동 속력이 8m/s보다 빨라지면 지점 기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이것보다 느려질 것이다. 자, 요 식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얘가 더 빨라진대. 얘가 빨라진대요? 근데 얘는 일정하다고 했죠? 빨라지는데 얘가 일정하면 요 값이 내려가겠지. 그죠? 일정한 값에서 더큰 값을 빼야 되니까 요 값이 내려가겠지. 그러면 30m/s보다 느려질 것이다. 맞네. 자, 해역 니은에서 혼합층의 평균 두께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두껍다. 지금 가일 때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일어나서 수온이 내려갔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 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바람에 의한 효과가, 혼합이 나타난다? 혼합층이 두꺼워졌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혼합층의 평균 두께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두껍다가 맞는 거. 됐죠? 니은, 디귿 이렇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선생님이 추가 선지를 구성합니다. 요거. 자, 태풍이 통과할 때 기역에서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기역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왼, 안, 반. 왼, 안, 반.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틀렸고. 해역 니은에서 표층 영향염의 농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통과하고 있죠? 통과했습니다. 바람에 의한 혼합.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옵니다. 찬물이 올라오면 수온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 있었던 영향염이 같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찬물이 잘 섞이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영향염의 농도가 높아진다. 아셨죠? 표층 영향염의 농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다가 맞습니다. 혼합되는 과정에서 또는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셨죠? 해수 혼합만 고려할 때 해역 니은에서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깊다. 혼합만 고려하라고 했잖아. 혼합층이 생겼어요. 두껍게 만들어졌어요. 혼합층이 두꺼워지면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지. 혼합층이 얇으면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은 거고. 아셨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서 더 두꺼운 거니까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도 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깊다가 맞는 거. 미음, 비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또 구성을 해 봤습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 평균 풍속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태풍의 중심에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P이고 Q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반원, 위험반원, 위험반원의 풍속이

더 크겠지. 그치? 그러면 P지점이 Q지점보다 클 것이다가 아니라 Q가 더큰 거야. 자, 태풍이 지점 기역을 통과할 때 태풍의 회전에 의한 풍속은 얼마인가? 요거를 계산해 낼 수가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아셨죠? 요거를 또 계산할 수 있느냐. 얼마? 38 미터 퍼 세크.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용 7번 자료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8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악기상과 관련된 자료 해석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날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기상 레이더로 관측한 시간당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정체전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체전선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이제 장마 오는 거고,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체전선은 기역 또는 니은 중 하나에 형성되어 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봅니다. 북쪽의 찬 공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그렇죠?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장마를 일으키는 거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남쪽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북쪽으로 가고 싶은 상태에서 세력 다툼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밀도가 작은,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한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결국에 전선 기준으로 북쪽의 상승 영향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비를 많이 내린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전선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의 강수 영역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강수량을 봤을 때 짙은색의 음영이 나오는 곳, 거기에서 상승하는 구름이 있는 거고, 맞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아, 여기에 전선이 있는 거구나. 니은에 전선이 있는 거고,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상승하는 공기, 구름이 발달하는 거고, 거기서 비를 많이 내리는 모습. 됐죠? 그러면 정체전선은 기역에 형성되어 있다가 아니라 니은으로 가는 거고, 집중호우는 B 지점보다 A 지점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자료 해석입니다. B는 지금 짙지 않아요. 색깔이 짙은 색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A 지점은 굉장히 색깔이 짙죠. 음영이 굉장히 짙은 색이야. 어두운 색깔이야. 그럼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거니까 집중호우는 B 지점보다 A 지점에서 발생하실 것이다. 맞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집중호우, 지금 여기 강수량 단위로 시간당 얼마가 나와 있잖아. 그럼 집중호우의 기준을 좀알 필요가 있겠죠? 한 시간에 30mm 이상.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정도의 음영. 100에서 50에서 100에 다시요. 100에서 50. 50에서 25라고 하면 요 정도의 음영이라고 하면 지금 이 A 지점에서의 집중호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ABC 중 상승 기류가 강한 지점은 A다. 사실 니은과 디귿은 같은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승 기류가 강하다.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 집중호우가 내린다. 이런 거지. A 지점 맞는 거.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요거 보겠습니다. 자,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지금 전선면이 이 위쪽에 올라오고 있는 거야. 위쪽에.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맞는 거고. B는 정체전선의 북쪽에 위치한다. 전선 여기 있고요. B가 위에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북쪽에. 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북쪽. 맞는 겁니다. 전선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저기압. 규모가 작은 저기압, 그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동할 수가 있지만, 정체전선은 위와 아래에 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들이 지금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남북으로만 살짝 진동을 하는 거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지 않는다. 아셨죠?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추가. 기온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P, 여기다가 Q를 하겠다. 아셨죠? 다른 걸 고려하지 말고 여기 P, 여기 Q라고 했을 때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단의 성질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P는 찬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Q는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P가 더 기온이 낮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아셨죠? 얘가 더 높은 거야. 집중호우의 기준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30mm가 되는 겁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80mm가 되는 거야. 아셨죠? 또는 그 지역에 내릴 수 있는 평균 연 강수량의 10%, 그 이상. 아셨죠? 그 정도가 내리면 이제 집중호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집중호우의 기준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8번 봤어요. 이제 대표용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뇌우와 관련된 겁니다. 자, 볼게요. 밤새. 이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다. 얘가 지금 뇌우죠. 자, 이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가옥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비가 그친 뒤쭉이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굉장히 더운 시기가 보네요. 기역은 뇌우의 발달 단계 중 성숙 단계에 나타난다. 자, 뇌우의 발달 단계 뭐죠? 적은, 성숙, 소멸 단계 중에서 강한 비를 동반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비 언제? 성숙 단계 맞는 거고요. 니은은 우리나라가 주로 한대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발령된다. 지금 폭염경보인데? 폭염경보인데 한대 기단? 말이 안 되죠. 뭐 열대 같은 거. 굉장히 뜨거운 어떤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발령되겠죠. 뇌우의 시간 규모는 태풍의 시간 규모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 규모라고 하는 건 지속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밤새, 밤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끝난 거야. 근데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 일기예보를 보세요. 며칠 전부터 막 계속 방송에 나오죠. 태풍의 영향권은 굉장히 시간이 길다는 거지. 수일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밤새, 하룻밤에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시간 규모는 태풍의 시간 규모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기역 티귿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요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계절은 봄철보다 여름철에 가깝다. 뜨거운 기단의 영향을 받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깝다. 아셨죠? 뜨거운 기단의 영향을 받는 시기. 자, 기역은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뇌우현상. 기본적으로 정란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정란운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랭전선의 후면에서 굉장히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요. 수직적인 상승을 하니까 두꺼운 구름, 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뇌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아셨죠? 여름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전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니은이 발령될 때 강풍주의보가 함께 발령된다라고 되어 있죠. 니은 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강풍주의보가 같이 발령이 된다고? 아니지. 강풍주의보는 주로 겨울철. 아셨죠? 만약에 여름철이라고 한다면 뭐? 태풍과 관련시켜야 돼. 근데 태풍에 대한 얘기 없죠. 그러니까 아닌 거야. 아셨죠? 추가 선지는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좀 더. 디귿은 우리나라가 주로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난다. 디귿은 여기다가 디귿을 체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디귿으로 할게. 무더위,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맞고요. 이 계절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압 배치는, 자, 우리나라가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는 아주 더운 시기, 여름철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상대적으로 저기압,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까지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9번까지 봤고요.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신을 만점 시켜줄 수 있는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무엇을 봐야 되냐면 태풍의 구조에서 기압과 풍속 변화 어떻게 나타나는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어떻게 변하는지 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압만을 고려할 때, 바람이 아니야. 기압만을 고려할 때 해수면의 높이. 아셨죠? 그 다음에 태풍이 상륙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요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기상과 관련해서, 자, 뇌우의 발달 단계, 적은, 성숙, 소멸, 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특히나 대부분의 악기상은 성숙 단계와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박은 어느 시기에 잘 만들어질 수 없는지, 잘 일어날 수 없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내릴 때 기단의 변질과 이걸 설명,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지. 됐죠? 요 정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7강 대기의 변화 이제 완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양의 변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작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 스쿨과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지금 이 험난한 길을 잘 넘어서 내신 만점의 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강과 3강, 교재 2강과 3강에 해당하는 문제들, 이 번호들 보이시죠?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앞선 2강을 들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진짜 읽고 와야 되는구나. 지문을 이해하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야지만 이 내신 대비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꼭 읽고 오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의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고요. 좋습니다. 오늘도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2강의 Exercise 7입니다. 7번째 문제, 교재 24쪽 같이 펼쳐놓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이었어요. 자, 과학적 과정에서의 끈기, 이 끈기가 핵심어였습니다. 과학 연구 과정은 비선형적이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가설과 아이디어는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 히트는 드물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음악 산업에서의 비유까지 제시가 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이디어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쵸? 끈기가 결국엔 과학적 돌파구의 기반이 되었더라. 즉, 과학에서의 획기적 발견으로 이어지려면 끈기,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인 질문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과학은 수많은 실패와 보이지 않는 꾸준한 노력 위에 축적되어 결국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영어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Scientific progress, 과학적 진보, 발전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이것은요, a non-linear process, 비선형적인 과정이에요. 비선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빠르게 쭉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치?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불구불 꺾어가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선형적 과정입니다. Marked by라고 해서 뒤에 특징 나오거든요. 머리 특징으로 하는 많은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들과 delayed rewards라고 해서 뭡니까? 지연된 겁니다. 보상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연된 보상을 특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breakthrough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어죠. 돌파구, 획기적 발견이라 뜻입니다. 자, breakthroughs, 돌파구는요. ultimately, 결국에는 뭐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까? patient, 인내심 있고, persistent, 지속적인, 둘 다 중요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세트로 해서 일단 표시를 해놓았어요. patient and persistent. 인내심 있고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 위에 쌓여진 노력인가 봤더니 수많은 작은 그리고 거의 버려질 뻔한 시도들, 즉 시도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작은 시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되고요. 그 당장의 보상이 없었어도 당장에 그거 실현되지 않았어도 쌓이고 쌓여서 즉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을 바탕으로 과학에서의 발전, 돌파구가 가능한 것이다 해당한 내용이죠. 그치? 표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 자, 빈칸 문장은 7번째 문장으로 예측합니다. Such patience, 자, patience. 원래의 빈칸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이 얘거든요. Such patience, 그러한 끈기. 근데 그러한 끈기는 튼튼한 기반인데 뭐에 대한 튼튼한 기반입니까? Progress is eventually achieved. 다시 말해서 끈기가 있어야지만 과학에서의 발전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같은 문장이긴 하지만 빈칸을 여기에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자, 엇박 갑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실까요? Sometimes, 때로, you sit waiting. 그냥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뭐가 뭐하기를 기다리고 있냐면, 자, 이때 for plus 명사덩어리 뭡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자, 다시 말해서, wait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기다리는 건데, 얘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고요? The tide라고 해서 밀물입니다. 즉, 여러분은 가끔 가만히 앉아 밀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만, 밀물은, 이시 가리키는 거는 the tide겠죠. 밀물은요, never actually does. 사실은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does는 지금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come in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뭘 써준 거죠? 대동사를 써준 겁니다. 대신하는 동사예요. 조동사 두의 활용형을 쓰는데 이거는 뭐로 대체해서 물어볼 수가 있냐면은 지금은 일반 동사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does를 쓴 겁니다. 비동사구를 받고 있었더라면 is를 썼겠죠. 그렇죠? 따라서 does와 is 이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ome in이라는 일반 동사구를 받고 있었기에 얘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어휘의 적절성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It's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뭐 하지 않는 거, 좌절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the fact that, 어떤 사실. Not every idea. So not every라고 해서 이거 부분 부정이죠. 즉, 모든 아이디어가 comes to fruition, 결실을 맺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실이 isn't a good reason, 적절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뭐 할? Have fewer of them. Have fewer of them. them이 가리키는 거는 결국 아이디어일 거 아닙니까? 즉, 아이디어를 적게 낼 만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못해. 즉, 모든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는 건 아니라고 해서 아, 그럼 뭐 그냥 아이디어 그냥 적게 내고 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Have fewer of them. 아이디어를 더 적게 내야 할 적절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에 밑줄 쳐져 있으면 순간적으로 멈칫하고 해석이 막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휘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과학에서의 돌파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까? Working away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없이? Without the immediate reward.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어떤 유형의 것을 달성하는 데서 오는 즉각적인 보상 없이도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답니다.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는 delayed rewards라고 해서 지연된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지금 without과 결합을 시켜셔야 돼요. 즉각적인 보상이 없이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치? 자, 다시 말해서 trying things, 시도를 해야 됩니다. That don't work, 효과가 없어요. 당장의 효과가 없어. 근데 유용할 수는 있어. 그러한 것들도 시도를 해줘야 되겠고요. devising은 고안하는 것이죠. 몇몇 해결책을 고안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해결책은 또 어떤 해결책입니까? That won't be relevant until some undefined point in the future. 자, 해석 한번 볼까요? 미래의 어떤 불특정한 시점에야 비로소 유의미해질 몇 가지 해결책을 고안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until은 뭐뭐까지잖아요. 즉, 미래의 어떤 불특정한 시점까지 won't be relevant, 유의미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미래의 어떤 불특정한 시점에야 비로소 유의미해질, 당장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해결책을 고안하는 데 달려있다고요. 그렇죠? 어휘의 쓰임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어, without이라고 하는 또 부정 표현까지 다 결합시켜서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되니까 어휘 물어보기 참 좋아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2강의 8번 문제로 가봅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뭐에 관한 알고리즘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어요. contingency라고 해서 우발성, 우연성이란 뜻인데 알고리즘은 불확실성이나 선택을 알지 못하기에 즉 우발적이지 않기에 효율적이고 신뢰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갖다가 창의성이 아니라 고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기계의 예측 가능성만을 요구합니다.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알고리즘은 선택과 불확실성이 없는 체계이기에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은 창의성이 아니라 고장으로 간주된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는 질문이었죠. 요약문 갈게요. Unlike human decisions, 인간의 결정과는 달리. 자, 인간의 결정은 뭐를 수반하냐면 contingency, 우연성, 우발성과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수반을 한답니다. 근데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 일곱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자, 결과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기계의 결과가 becomes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해지면, 기계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지면, we do not think that is creative or original.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린 뭐라고 생각합니까? It is broken,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고장에 해당하는 어휘를 malfunction 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살펴봤었는데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봅니다. It is broken. 고장났다. 자, 기계의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지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두 군데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빈칸, 예측, 서술형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엇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노아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도체 표현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불확실성을 알지를 못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they do not choose between possibilities. 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답니다. 앞에 뭐 나왔어요? do not이라고 해서 부정문 등장했습니다. 부정문 뒤에 nor가 붙음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뭐도 또한 아니다. 뭐뭐도 또한 아니다. 중요한 게 뭐죠? 얘가 지금 앞으로 나와서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치 일어났습니다.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하지 않아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being designed to는 지금 분사구문 아니겠어요? 근데 때문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까지.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까지. 얘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풀어 써주는 거니까 이후의 접속사 as 주어를 day라고 받아주고요. 우리 are라고 하는 비동사 살려내주시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장 삽입으로 예측 갑니다. however로 뒤집히는 문장입니다. 방금 봤던 거죠. 그치? 자, 하지만 이라고 뒤집으면서 알고리즘은 불확실성 알지 못해요.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선택, 불확실성이란 개념 나왔겠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은 그 반대다라고 하는 대조구조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뒷문장에는 in this sense, 이러한 의미에서라고 하면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앞뒤 문장을 다 살폈을 때 문장 삽입, 위치 물어보기 참 좋습니다. however로 뒤집으면서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 문장, 위치 추가적으로 챙겨주셔요. 자, 이어서 바로 갑니다. 2강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뭐에 관한 글? 쾌락에 대한 성찰에 관한 글입니다. 쾌락은 감각적 즐거움이며 기대와 기억 능력이 이를 강화한다. 순간의 즐거움은 과도한 분석 없이 경험할 때 더 크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성찰. 성찰 또한 즐거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찰, reflection. 얘가 들어가는 것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음악 감상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음악 감상을 위한 준비, 기대가 즐거움을 증대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요 정보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쾌락은 가치 있는 삶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된다. 쾌락은 가치 있는 삶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구나. 이 질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쾌락은 순간적 감각이지만 기대와 성찰 속에서도 깊어지며 플러스 삶 전체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Pleasure, 쾌락이라고 하는 것. It's intensified, 강화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즉각적인 감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but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는 글쓰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으니까 뭐에 의해서 기대와 reflection 성찰입니다. 우리 빈칸에 대한 답으로 등장했었던 이 표현 중요합니다. 실제로 쓸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기대와 성찰에 의해서 강화가 된답니다. 그리고 쾌락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이해가 되는데 뭐 내에서 A broader conception of a life worth living.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더 넓은 관점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해당하는 요약문입니다. 내용 어려웠어요. 빈칸 문장은 6번 문장으로 예측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쾌락을 선으로 보는 것의 핵심은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 아까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추가 정보거든요. How it fits into. Fit into는 어디에 들어맞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의 전반적인 개념에 들어맞는가를 봐야 된답니다. 그치? 이런 방식으로 특정 유형의

순간적인 쾌락이 가지는 나쁜 결과가 그것들이 선택지로서 고려하지 않게 합니다. 선택지로서 고려하지 않게 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discount라고 하는 동사 썼거든요. 이 동사의 쓰임도 추가적으로 살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for not being subjected to라고 해서 이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유입니다. 이유.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가 나오고요. 이런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와야 되기 때문에 ing가 이끄는 동명사 구가 온 겁니다. 여기에 표현 하나 더 짚자면요. be subjected to라고 해서 무언가를 받다라고 해서 가능하겠고요. 뒤에 나오는 표현 한 개만 더 짚습니다. do better to 부정사. do better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플러스 ing가 이끄는 동명사 덩어리 do better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 낫다라는 해석까지 챙겨가 주시고요. 자, 서술형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순간의 쾌락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될수 없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순간적 쾌락이 삶 전체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뒷부분에 추가된 정보입니다. 그치? 쾌락이라고 하는 거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 자체로 놔두는 거, 즉각적인 감각적 즐거움도 좋은 거여야 하지만 기대와 성찰이 이를 더 강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맥락 속에서 삶 전체의 가치의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내용까지 챙겨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 내용 내가 이해가 잘 가고 있는가? 지문에서는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등장했었는가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다시 빈칸입니다. 2강의 10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이상화에 관한 글이었어요. 과학은 이상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지요? Idealization. 이상화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시 뭐 등장했습니까? 이상기체 법칙이 등장하면서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 실제 기체와 다르지만 충분히 유사함으로 유용하다. 즉,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설명하기에 유용하긴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과학 이론은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정확한 모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 그러나 또다시 여전히 현실을 설명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과학 이론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만 엄밀하게 정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만큼은 유용해야 한다. 이두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과학이론은 현실의 단순화한 모형이지만 실제 현상을 설명,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현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어때요? 앞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잘 압축해 놓고 있지요. 그쵸? 가봅시다. Scientific theories, 과학이론은 rely on, 의존합니다. 이상화된 모형에 의존을 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정확할 수 있어야 오직 어떤 조건 하에서만 unrealized라고 해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완벽하게 정확할 수 있는 모형에 의존을 한답니다. 이것이 이상화된 모형이고 과학에서의 이상화죠. 그치? 자, 그러나 두 번째 핵심 내용 갑니다. 자, 그것들은요. must 나왔어요. 뭐 해야 됩니까? remain.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충분히 connected, 연결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즉, 현실 세계의 현상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의미 있는 예측과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좋죠? 이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다 담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빈칸 문장은 여섯 번째 문장으로 예측 한번 가봅시다. 자, even on such views, however, 그러나 심지어 그런 관점에서도, 견해에서도, the theories, 이론들은요, are still meant to be descriptive. 뭐여야 한다고요? 기술적이어야 한다고요. 자, 기술적이다. 형용사 뭐 쓰였습니까? descriptive. 얘가 기술적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의 기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그 현상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이상적이라서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descriptive.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치? 이 표현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어법입니다. The sciences, 여러 과학 분야는 do make 실제로 사용합니다. Extensive use of idealizations. 이상화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한답니다. 지금 보시면요. The sciences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동사가 do make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겼지요.

해석 보시면은 실제로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주는요. 강조의 조동사 2입니다. 자, 강조의 조동사 2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로란 강조의 해석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라는 강조의 해석 챙겨주시고요. 자, 어휘 적절성 예측 갑니다. 2번 문장 한번 보시면은 지금 under conditions that never perfectly obtain 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고요. 3번 문장 보시면 It makes simplifying assumptions 라고 하는 표현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5번 문장 가시면 only under conditions that are never entirely realized 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실제 빈칸 문제였잖아요. 거기에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지금 얘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니죠. 그치? 앞에 이렇게나 힌트를 줬고요. 이것은 빈칸 플러스 어휘적절성으로 물어보기가 좋겠습니다. 일관적인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조건입니까? The never perfectly obtain. 자 여기서의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는 뜻도 있지만 맥락을 살피자면 무슨 뜻으로 존재하다 성립하다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코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가정을 갖다가 어떤 가정이다라고 압축 표현하고 있습니까? Simplifying. 단순화한 가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휘까지 살펴주시고요. 자, 5번 문장의 뒷부분은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치? Only under conditions, 오로지 어떤 조건 하에서만 that are never entirely realized. 결코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엄밀하게 정확한 그러한 모형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장 잘 여겨지는 것이다 해당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일관적으로 같은 내용 기술하고 있거든요. 어휘 적절성, 추가적인 빈칸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2강의 11번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선택에 대한 후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후회는 큰 세계의 문제를 작은 세계의 문제처럼 다룰 때 이 작은 세계는 어떤 세계? 모든 선택 결과 확률이 알려져 비교가 가능한 세계고요. 큰 세계는 모든 요소를 알 수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근데 이 큰 세계의 문제를 작은 세계의 문제처럼 다룰 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구나. 다른 선택의 결과는 실제로 전개되지 않으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회는 아는 현실과 모르는 상상을 비교하는 데 생기는 것이고 이 상상 속 이상과 현실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생기는 겁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후회는 알 수 없는 대안을 실제처럼 비교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외형문 볼게요. 자, 후회에 해당하는 regret 워낙 핵심어니까 당연히 채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얘는 철자까지 기억 잘 하셔서 내가 그냥 서술형에서도 막힘없이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후회는 발생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다루는 거죠. 복잡한 불확실한 삶에서의 결정들을 갖다가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simple and fully comparable. 단순하고 완전히 comparable 무슨 뜻이에요? 비교 가능한 것처럼 다룰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mistakenly comparing, 잘못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뭐랑 뭐를 잘못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려진 현실과 알 수 없는 대안, 상상된 이상을 잘못 비교하고 있을 때, 즉 완전히 비교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다룰 때 regret, 후회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휘 잘 챙겨주셔요. 가봅시다. 빈칸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넘어오셔서요. 아, so라고 해서 결론, 그러므로 해당하는 중요한 문장이었구나. 자, 그러므로. 어떠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후회를 떠올릴 때 conjure up은 무언가를 떠올리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후회를 떠올릴 때 we are comparing, 우리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핵심 내용 반복하고 있어요. 그치?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것과 비교하고 있을 때 후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 다섯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업버 갈게요. 4번 문장 가셔서요. We can never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if we had taken, married, or moved. 자, 뭐겠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주요. 그치? 자, if를 활용해서 가정법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요.

자, 형태 살펴보시면 if, 주어,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형태 쓰셔야지요. had, pp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pp에 해당하는 게한 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그 다음 3번까지 병렬구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 조동사의 과거 have, pp 등장한 부분까지 생기실 수가 있겠어요.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만약 우리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또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결코 알수 없는데 We can never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형태 챙겨주셔요. would, have, happened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알수 없는데 아, 왜냐하면 Those scenarios don't play out without us. 그런 시나리오들은 우리 없이는 전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것을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후회가 발생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문장 되겠죠? 자,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3번 문장이에요. However로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까? In a large world. 큰 세계. 그러나 큰 세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답니다. 앞에 뭐가 나왔길래? 앞에는 small world라고 해서 작은 세계가 등장합니다. 이 small world와 대조되는 large world, 큰 세계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죠. 따라서 however로 뒤집으면서 큰 세계 이야기를 하는 3번 문장, 문장 삽입으로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강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12번이니까 원래는 함축 의미추론 유형이 되었겠군요. 무슨 지문이었죠?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 자서전이 뭐예요? 내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자서전적 기억은 뭘까요? 내 삶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바이고, 즉, 내가 주인공인 기억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저희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적 대화가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서전적 기억 발달 과정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초기 기억은 단편적이고 고립된 경험들인데, 자, 이제 성장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발달 후 기억이 이야기 구조로 조직이 되고 청소년기의 삶의 서사가 형성되면서 이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이 함축 의미추론으로 물어봤던 부분 되겠습니다. Actor, 우리는 행위자에서 author, 작가가 되어서 자서전을 쓰듯이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치? 이 전환 개념을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단편적 기억에서 점차 일관된 인생 서사로 발전하며 그 과정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더라. 영어 요약문 가볼까요? Autobiographical memory라고 해서 요게 자서전적 기억이죠. 이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발전합니까? 고립된 초기 경험에서 coherent. 요 단어 중요하니까 챙겨주셔요. 일관돼. 일관된 인생의 narrative. 서사로 발전합니다. 언제? 청소년기 동안에. 자, 그럼 이것은 어떤 과정인가 봤더니 main shape,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반영을 한답니다. 뭐를요? 전환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을 요약문 속에도 한번 담아내 봤어요. 삶의 행위자에서 author, 작가, 저자가 되는 전환을 반영을 한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서전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발전하는 과정인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관적인 삶의 서사, 이야기 한 편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좋습니다. 3번 문장이 빈칸 예측갑니다. To understand why, 왜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에 대한 간단한 입문서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은 요거잖아요. 그치?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 우리 지문 속에서는 온전히 주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에 빈칸이 뚫려져 있다, 아니면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이 지문의 핵심 소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뭘 살피는 거라고요?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을 살피는 거라고요. 저희 3번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수십 년전 가족의 대화가 오늘날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접복하겠습니다. 6번 문장이에요. It is Sunday

after years of development that the childcare slot이라고 해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이거든.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덩어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을 정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수년간의 발달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거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냥 it is that 없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쭉 끌고 가셔도 해석은 자연스러워요. 그치? 수년간의 발달을 거친 후에야 아이는 자신의 기억을 조리 있는, 즉 일관된 구조를 가진 서사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랬을 때 강조 구문의 쓰임, 그 다음 정석 해석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순서 문제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첫 문장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 대화의 emotional channel, 정서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초기 시절에 특히나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indeed 부연 설명까지요. 가족과의 대화, 수십 년 전 가족과의 대화가 오늘날 정신건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서전적 기억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갑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가지요. 아이가 성장하는 흐름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를 물어보기가 좋은 거거든요. In the first few years of life,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또 성장을 해서 by the end of adolescence, 이게 뭡니까? 청소년기죠, 그렇죠? Adolescence, 청소년기예요. 이 청소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 서사가 어떤 소설의 형태를 채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서전적 기억의 발전, 생애 초기에서 청소년기가 끝날 무렵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순서 문제 물어보기가 딱 좋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드디어 3강으로 넘어오셔서요. 3강의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빈칸으로 시작하는데요. 자존감에 따른 자기평가 방식의 차이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비교적 쉬운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이해가 막 매끄럽고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낮은 자존감 집단은 자기평가의 일관성이 낮다는 증거가 제시가 됩니다. 긍정, 부정, 형용사 세트에 대한 자기평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긍정 형용사는 뭐 성실한, 책임감 있는 이런 형용사가 있겠고 부정 형용사는 게으른, 무책임한 이러한 형용사가 있겠죠. 이때 높은 자존감 집단과 낮은 자존감 집단을 비교를 합니다. 높은 자존감 집단은 일관되게 긍정 수용, 부정을 거부하는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낮은 자존감 집단은 중간 평균 점수와 높은 변산성, 변산성은 흩어져 있고 퍼져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결론 내리자면 두 집단은 평균 긍정성뿐 아니라 평가 일관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낮은 자존감 집단은 평균적으로도 긍정성이 좀 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일관성. 포인트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 집단은 평가가 들쭉날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쭉날쭉. 애매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흐릿하고 희미한 사람들이다. 지금 요 얘기를 해주는 질문인 거거든요. 자, 낮은 자존감은 자기 평가의 부정성뿐 아니라 일관성 부족과도 관련된다. 자기 평가의 부정성뿐 아니라 일관성 부족과도 관련이 되는구나.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약문 갑니다.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낮은 자존감의 개인들은 differ from, 다르다. differ from, 뭐뭐와는 다르다. 자, 누구랑 다르겠습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들과는 다르겠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차이를 보이더라. 자기평가의 평균적인 긍정성뿐 아니라 중요한 거 요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일관성.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consistency. consistency?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더라. 그리고 이것은 뭐를 나타내줍니까? 더 큰 변동성과 덜 안정된 자기관을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좋아요. 빈칸 갑니다. 6번 문장 보시면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 이끌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당연히 빈칸으로 내기가 좋겠죠. 자,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낮은 그리고 높은 자존감의 사람들은 다른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릅니다. 우리 지금 요약문에서 봤었던 내용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너무 빈칸으로 내기가 좋겠죠. 핵심적인 문장 되겠지요. 그쵸? 자기관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긍정성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어서
The extent to which라고 해서 뭐뭐 하는 정도. 뭐뭐 하는 정도. 자, 뭐 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납니까? 글쎄, 그들의 자기관이 평가적으로 consistent with 일치하는가. 즉, 일관성이 있는가. 서로 일관성을 갖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정적인 형용사 세트에서 게으른에 해당하는 점수는 2점을 줬습니다. 근데 무책임한에 해당하는 점수는 7점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정직하지 않은 이런 형용사에 대해서는 4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들쭉날쭉하면서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그치? 그 얘기를 더해주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어퍼픽 가봅시다. 4번 가볼게요. Low self-esteem subject, 낮은 자존감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은 did not이라고 해서 동사 시작하는데 지금 strongly and consistently라고 해서 부사 보입니다. 부사. 자, 부사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거든 역할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나오는 이 동사 덩어리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어요. 자, 부사의 동사구 수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냐면은 이 자리에 ly를 둘 다 빼버리고 형용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안 되겠지요? 여기서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역할이기에 부사의 형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치?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실험 대상자들은요. 부정적인 형용사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형용사를 거부하는 것을 강하고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 동사고를 수식하는 부사 덩어리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3으로 예측 갑니다. 5번 문장 보시면 rather라고 해서 너무 중요한 연결화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오히려.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에 방금 봤던 그 문장이에요. 강하고 일관되게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부정 설명을 오히려로 연결하면서 구체화하는 문장입니다. 즉 앞에서 did not이라고 해서 부정 표현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 했습니까? 두 유형의 형용사 모두에 대해서 더 중간적인 평가, 더 가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X를 동그라미로 뒤집 역할을 하는 것이 rather입니다. 또 어떠한 표현으로 바꿨을 수가 있냐면은 많이 봤을 거예요. Instead, 그 대신에.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 삽입 위치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3강의 2번으로 넘어오십니다. 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31쪽입니다. 문해력 없는 사회가 가진 특성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는데 좀 어휘의 쓰임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 내가 어휘 잘 외우고 있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문해력은 개인과 사회에 큰 힘과 가치를 지닙니다. 문해력이 없는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사회겠죠? 열악하고 억압적입니다. 문해력의 부재는 야만성을 증가시키고 문해력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프레드릭 더글라스를 인용하면서 문해력과 자유의 관계를 강조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문해력 없는 사회는 굉장히 나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해력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다. 자, 문해력.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Literacy. Literacy, 문해력입니다. 자, 문해력은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유,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society,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 문해적인 행위가 부족한 사회. 즉, 문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회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더 억압적이고 더 결핍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해력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Empowers individuals, 개인에게 empowers,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자유 또한 부여합니다. Grant는 주다, 수여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치? 문해력의 중요성, 문해력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따라서 문해력이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는지 요 특징에 주목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빈칸 문장 3번 문장으로 예측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 이 빈칸한 사회는요. 자, 지금 뒤에 나열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한번 쫙 보세요. 어떠하답니까? Squalid라고 해서 지저분하고 자 뭐합니까? 심신이 피폐합니다. Undernourished mind and body 심신이 피폐하고요. Repressive of human rights and dignity 인권과 존엄을 억압하고 brutal, 잔인하며 harsh, 가혹하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의 특징들이 다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한 개만 잡으시면
가혹해. 어떤 사회가 가혹해?

가혹할까? 문해력이 없는 사회, 문해력 있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 어떻게 표현합니까? Do not practice literal behavior. 문해력 있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회는 이렇게 가혹하고 억압적인 사회가 될수 있는 것이야.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8번 한번 가볼까요? 도치입니다. 지금 위시끄는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요.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주어 자리 한번 보시면은 the power부터 얘까지입니다. 그치? 따라서 특권 집단에 속하는 힘과 그 힘에서 파생되는 자유가 따라온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괄호로 묶은 이 주어 덩어리는요, 글쓴이가 이 덩어리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단수 취급해서 S 붙은 동사가 따라온 것이지요. 그치? 이거는 도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With literacy,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왔어요. 문해력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위치 바뀌었지만 주어를 한 덩어리로 봐서 단수 취급을 했더라. 따라서 comes라고 해서 S 붙었다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축 의미추를 놨습니다. 지금 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 사람은요. 노예로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잘 표현을 해준답니다. Once you learn to read, 일단 읽는 법을 배우면 you will be forever free. 너는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 자, 이것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객관식 함축 의미추론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았지만 이것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말로도 간단히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Learning to read.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한 개인에게 어떠한 것을 줍니까? 지적인 힘과 independence, 독립성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 하게끔 해줍니까? 그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줍니다. 뭐로부터? ignorance, 무지와 oppression,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영어로도 우리말로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강의 3번으로 마무리 갈 거고요. 역시나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문화에 따른 주의 과정의 차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실험이 등장하는 질문이었는데,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아관이 주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다시. 문화적으로 공유된 자아관이 주의 방식에 영향을 주다더라. 따라서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의 내적 속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초점 중심의 애널리틱,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맥락 포함의 홀리스틱, 전체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더니 결과 어떠합니까? 서구인은 초점 대상, 일본인은 맥락, 관계를 더 기억하더라. 자, 지금 요 어휘도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서구 문화에서는 애널리틱, 분석적인 사고. 동양 문화에서는 홀리스틱, 전체적인 사고. 요것도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서구는 대상 중심적인 분석적 사고, 동양은 맥락 중심적인 전체적인 사고를 보이더라. 영어 표현 중요하겠어요. 문화적으로 형성된 자아관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 패턴, 주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서구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채택하는데 analytic, 분석적이고, object focus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표현입니다. 대상 중심의 스타일, 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떠한? holistic, 전체적이면서 context-sensitive, 맥락에 민감한, 맥락과 관계에 집중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채택을 하더라. 이렇게 요약문 작성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특히나 이 뒤에 나오는 analytic, object focused, holistic, context sensitive 이 표현들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변형 유형에서 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자, 빈칸 서술형은 우리 8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은 for example, 예시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앞에서는 서구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더 집중을 했는가, 어떠한 것을 기억을 해냈는가가 등장하고, whereas 반면에 뒤집으면서 동양 문화권의 일본인들은 뭐 하는 경향? refer to, 언급을 하는 경향이 더 짙었는데, contextual information, 상황, 즉 맥락에 관한 정보지요.
거기에 더해서 relationships between the focal object, 초점 대상 간의 관계입니다. 즉,

0: 일본인들,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맥락 플러스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보여주었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 충분히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정보이기에 빈칸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은 4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This cognitive style, 이러한 인지 스타일은 지금 컴마 컴마 뭐하고 있습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받아주고 있는데 선행사는 당연히 앞서 나온 명사 덩어리겠죠. 자, 이 인지 스타일은 be anchored in, 뭐뭐에 단단히 기반을 두다란 뜻이에요. 초점 대상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답니다. 이 표현도 짚을게요. in lieu of라고 해서 무언가를 대신하여. 우리 잘 알고 있는 instead of랑도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맥락 대신에 상황 대신에 초점 대상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러한 인지 스타일은 얘가 지금 주어 되는 거니까 동사 자리에 얘가 온 거예요. 그렇죠? has been called analytic, 분석적이라고 불려왔다. 저 우리 call이라고 하는 동사는 call A, B의 형태로 쓰여서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해석하지요. 그치? 그래서 call 뒤에 analytic 얘만 남아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까지 어법 살피셨고요. 마지막 글의 순서로 예측 마무리 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 간에 대한 문화적으로 공유된 관점은 have been suggested? 뭐라고 제시되어 왔냐면 깊은 영향을 미치더라. 기본적인 주의과정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제안이 되어 왔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진술을 먼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서구 문화권이랑 동양 문화권을 대비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었죠. 따라서 in Western cultures, 서양 문화권에서는 개인들이 이렇게 하고 in contrast, 뒤집는 표현, 대조적으로 in Eastern cultures,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러하더라. 그래서 뒤집히는 구간 2번 문장과 5번 문장의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These predictions, 이러한 예측들은 have been borne out이라고 해서 요거는요 원래 이렇게 쓰여요. 자, bear out, 무언가를 입증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인 거죠. 이러한 예측들은 입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서 아까 그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과 그 일본인들 어디에다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가? 거기에 해당하는 실험 결과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양 문화권 등장하고 in contrast 뒤집으면서 동양 문화권 등장하고요. 이러한 예측이 입증되어 왔습니다라고 예시로 뒷받쳐주는 7번 문장을 마지막 단락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순서 문제까지 예측을 한번 해보았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4개의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OX 판단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도 댓글로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마구마구 자랑을 한번 남겨주셔요. 좋습니다. 자, 삼각화자 함께 하셨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숨찬 강의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출제하시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문항을 다루고자 지금 숨차는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따라오기 버겁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어서 유익한 씨앗 걸음이 되어 내신 만점의 길로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오늘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지문 꼭 읽어오셔야겠죠. 그치? 지문 꼼꼼하게 내 눈으로 잘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도 내신 만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3시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의 2차 시험을 대비해서 기말고사 3회분 분량을 풀어볼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 우리 1차 시험보다 사실 2차 시험의 범위가 훨씬 더 많고 내용의 깊이도 깊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기말고사 회차분을 풀면서.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렸던 내용들 토대로 제가 여기까지 다 문제들 살펴보고서 내용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정리했던 것들 토대로 열심히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셨다면 문제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이제 마지막 과정들이죠. 같이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기말고사 1회분이고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을 찾아라 라고 요구했고요. 제시문에 보니까 이미 개념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어디? 항산이 없으면서도 이라고 항산이라는 개념을 줬고요. 항심 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항산항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맹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항산이 없어도 누구는 선비는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도 없어진다라고 해서 선비와 백성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 생계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직업노동, 그리고 항심,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항산항심에 대한 이야기를 맹자가 했었고 이 맹자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는 그런 문제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통치자는 의로움보다 이로움을 우선시해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죠. 맹자가 가장 강조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견리사이라는 것, 유교적인 덕목으로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렸었죠. 자,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유지를 위해 필요하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어디? 백성이라는 키워드, 백성, 그죠? 백성의 도덕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만약에 선비라고 들어가 있었다면은 경제적 안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학식과 인품이 넘치잖아요, 그죠? 이제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선비들은. 그래서 적절한 것 2번이고요. 자, 3번, 사회적 직분은 덕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해 정해져야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선택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을 이제 동양윤리적으로 보자면 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4번, 각자 자신이 맡은 사회적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고요. 맹자는 공자의 정명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상가였죠. 그래서 사회적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을 거고요. 자, 5번, 도덕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직분의 구별은 없어져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고요. 사회적 직분의 구별을 알려주는 그런 덕목, 규범, 바로 예절이었죠. 그래서 예절을 또한 맹자가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2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자, 갈등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정보 왜곡과 은폐를 초래하는 역기능을 지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나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갈등의 역기능. 그러나 갈등은 동시에 조직 내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고 소통구조의 결함을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다. 그죠?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네요. 따라서 갈등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을 때 조직과 개인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죠? 우리 역기능을 잘, 그러니까 역기능도 잘 극복하고 순기능을 잘 이용해서 우리 갈등을 잘 해소해보자 라는 그런 입장이죠. 자, 1번, 갈등은 조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죠? 조직이 어떤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는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니까 갈등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갈등의 불편함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촉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갈등의 순기능이고요. 자, 3번 갈등은 조직 내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으로 하여금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번. 자, 갈등 해결이 더큰 문제를 예방할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맞는 갈등의 순기능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5번 갈등이 의사소통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갈등의 순기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가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나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고요.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형벌의 종류, 형벌론이네요. 그죠? 정도와 관련하여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다. 동등성의 원리, 보복법, 누가 이야기했어요? 칸트가 이야기했죠? 내가 그를 때리면 너는 너 자신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칸트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을, 살인자가 되었을 때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동의, 사회계약론자네요. 그리고 사형에 동의했다라고 했네요. 누구? 루소. 베카리아 일 수가 없죠, 여러분. 베카리아가 나왔다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했다라고 주장할 리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살인자의 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사형에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 루소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갑은 칸트이겠고요. 을은 루소다라는 것. 갑은 칸트. 을은 루소. 자, 이렇게 놓고 알고리즘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거요. 사형시키는 것. 이게 사법적인 정의에 부합하니 정의로운 거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칸트는 당연하죠. 맞죠? 사형 너무너무 강력하게 찬성했던 사람이고요. 뭐 루소도 사형에 동의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A 둘다 동의하기 때문에요. 기억 맞죠? 자, 니은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박탈권을 가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국가가 사형시킬 수 있니? 사형시킬 권한을 갖고 있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충분히 루소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겠죠? 뭐 칸트를 더 넘어서서요. 루소 충분히 동의할 겁니다. 근데 B에는 루소가 아니오라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니은 틀렸죠. 자, 디귿. 살인자를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사형을 하는 것은 부당하냐라고 했는데 칸트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죠? 살인자에게 살인 행위에 있어서 동등성은 사형뿐이다라고 해서 대체물이 없다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디귿은 칸트가 동의해야 되니까. 자, 릴,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사회계약에 근거하느냐라고 루소에게 물어봤죠. 루소 동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받기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을 받기로 동의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루소는 사형의 정당성을 찾고 있죠. 그래서 기역, 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라고 했고요.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네요.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갓게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 오, 소유권,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대요. 소유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자,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 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했네요. 최소 국가 주장했던 사람 누구? 노직이죠? 노직. 자, 분배 정의 내용인가 보네요. 자, 을, 경제적 분배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최소수혜자의 형평을 증진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어. 그죠?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적게 갖는 거 있을 수 있어. 소득의 차이 인정해. 근데 그 소득의 차이라는 것은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한다는 조건 하에, 그죠? 좀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죠? 소득에서 세금을 떼서, 그죠? 나눠준다는, 그죠? 분산시킨다는, 이 소득을 분산시킨다는 그 전제 하에 이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차등의 원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자연스럽게 롤 쓰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갑은 노직이었고요. 갑은 노직이었고, 을은

롤스네요. 저렇게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재산권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라고 나와 있는데, 뭐를 예시로 들었어요, 지금? 재산권이라는 키워드를 예시로 들어줬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재산권이라는 것이 기본적 자유이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죠? 여기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권, 사유재산권, 둘다 기본적 자유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침해라는 표현이 맞니?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물어본 거예요. 뭐와 헷갈리지 않도록 물어본 거냐면, 제한이라는 단어. 제한과 침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한이라는 것,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은 롤스, 노직 둘다 동의합니다. 그죠? 기본적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한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라는 것이 좀 제약될 수 있다라는 것을 둘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둘다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둘다 동의할 것이니까요. A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니은. 절차가 공정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절차적 정의, 맞죠? 그럼 노직도 롤스도 둘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상가이니까요. 둘다 동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니은, 맞죠? 그래서 노직도 항상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따른 소유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진 소유물이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나에게 도달하게 된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롤스도 이야기하죠. 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토대로 법과 제도라는 정의로운 분배 절차라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 분배 절차로부터 개인에게 분배된 모든 몫이라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여기자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둘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했던 사상가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그죠? 어떤 지위의 불평등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둘다 역시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노직은 뭐 당연할 거예요. 사실 뭐 지위의 불평등, 어떤 직업적인 불평등, 뭐 노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얻게 된 경위와 과정 자체가 취득과 이전의 원칙만 잘 준수했으면 돼요. 내가 뭐 회사에 가서 나의 노동력을 들고 가서 자유롭게 회사와 계약했다면 충분히 지위의 불평등 허용할 것이고요. 롤스도 역시나 지위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 하에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롤스도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자리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노직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분배, 재화의 재분배 할수 있어요. 언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잘못된, 부정의한 분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재분배하는 걸 노직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롤스는 충분히 동의한다고 볼수 있겠죠. 차등의 원칙의 실현을 통해서.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의 대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이 도덕적이고 비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핀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핀건의 아주 유명한 멘트죠. 근데 이런 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어쨌든 예술이잖아요. 예술. 예술이 도덕이라든지 비도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도덕주의겠어요? 예술 지상주의겠어요? 예술 지상주의겠죠? 요 정도는 느낌 오시죠, 여러분? 예술 지상주의다. 그래서 보통은 나오면 예술 지상주의로 놓고 풀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 와일드가 나오든 스핀건이 나오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술 지상주의니까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죠. 무엇이든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어. 자, 니은 예술의 목적은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냐? 이런 목적 없다. 예술의 목적은 뭐예요? 예술 자체에 있는 거죠.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자, 디귿, 예수.

사물을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맞죠? 맞죠? 윤리적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중시한다. 자리에 예술은 올바른 품성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되는가? 여기에 동의할 사상가들은 도덕주의 사상가들이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나의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비판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갑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재산을 보존하고 상호간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국가를 만들기로 합의, 동의하는 것이다. 일단 사회계약론인 건 분명해요. 동의라는, 합의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누구냐? 확실하게 홉스로크 루소가 있잖아요. 그죠? 제시문에 보통 재산을 보존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로크입니다. 거의 보통 무조건 로크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로크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크는 재산이라는 개념이 나의 생명과 자유와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큰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산을 보존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로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는 부정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것도 없고요. 부정의한 것도 없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내 것과 내 것의 구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누구? 전쟁 상태 이야기했던 홉스. 자, 그래서 로크와 홉스가 나와 있고요. 로크, 홉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비판 찾아보도록 할게요. 간과한다 앞에서 한 번씩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A면요, 로크의 비판이에요. 국가의 권위는 인간 이성의 무료성에 기반하여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 이성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크가 설명했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은 자연법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따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자연법을 인식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로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연은 이성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성의 명령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식하고 있는 자연법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로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법의 토대로 이제 했을 때 이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처벌에 있어서 이 합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분쟁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2번. 국가는 구성원의 재산권에 대해 자의적으로 침해할 권한이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절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루크에게 있어서는 신탁된 권력이에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만, 항상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공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막 침해한다? 이럴 수 없어요. 자, 3번 이제 B예요. 홉스의 주장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을 위한 공격적 행위는 정의롭다는 점, 틀렸죠? 이것도 오해가 쉬워요, 여러분. 어? 맞잖아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의롭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틀렸죠? 정의도 없고 부정의하지도 않아요. 공격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정답 없죠? 자, 4번. 될 수 없음. 그리고 여기 끊어주시고요. 자, B면 역시 홉스입니다.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치적 저항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라고 했는데요. 홉스는 동의하지고 로크는 간과하게 될 겁니다. 이게 4번이 적절한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홉스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저항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홉스의 사회계약은 절대 복종의 계약입니다. 그죠? 절대 군주에게 모든 권력을 넘겨주고서 우리 복종하자 이거예요. 왜요? 자연 상태보다는 그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말해요. 절대군주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거는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이 다 동의했으니까. 되죠? 그래서 정치적 저항권 인정 안 합니다. 특히 뭐 군주를 폐위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저항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로크는 당연히 시민의 재산권 침해 당연히 이제 신탁된 권력의 위반이죠. 신탁의 위반이에요. 우리의 공공선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어? 정부 해체. 됐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정답이고요. 5번.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겠죠? 자, 지금 임금과 귀족인 백성이 입고 먹는 재화를 빼앗으면서 음악 연주를 감상하고 있으니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익의 관점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손해다 뭐 이런 표현 써주고 있고요. 그래서 갑은 자연스럽게 아 묵자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을은 음악이란 즐기는 것으로 즐거우면 그것이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며 악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악한 본성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누구? 순자. 을은 순자겠죠? 자,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옛 임금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해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 즐기게 하였다. 즉, 아무 음악이나 듣는다고 약한 본성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조화로운 음악들, 이제 선왕들이 제정한 그런 음악들, 법도와 예절에 맞는 음악들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던 순자 입장이죠. 자, 묵자와 순자의 어떤 특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음악이 주는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야 한다. 묵자 동의하죠? 그죠? 이익과 해로움의 관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따졌더니 어떤 결론? 음악은 하지 말자. 자, 니은 좋은 음악으로 인간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순자 충분히 맞죠? 여기, 특히 여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음악. 좋은 음악이 필요하다. 조화로운 음악. 자, 디귿.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순자 동의할 것이고요. 자, 리에. 음악은 인간에게 즐거운 감정을 줄수 없다라는 것둘다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묵자조차도 음악이 뭐 즐거움의 감정을 줄수 있다는 것 자체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득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자,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찾아야 돼요. 자, 갑을 보니까요.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닙니다. 오, 파도와 바다는 뭐 본질적으로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일심에도 아하, 누구? 일심이라는 개념 주장했던 사람 누구예요? 원효. 그죠? 원효. 그래서 갑은 원효라는 것을 찾았고요. 물론 뒤에 보면은 뭐 진여와 무명이 동시에 있으나 이 역시 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 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현대사회 윤리 특히 내신교과이기 때문에 요런 표현들까지는 안 쓰실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여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무명의 어떤 마음, 어떤 생멸심이라고 뭐 원효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두 가지 마음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뭐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 혹은 뭐 우리가 탐욕과 집착을 발휘하는 그런 마음들, 그죠? 그거 모두 일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표현을 조금 어렵게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군자는 군자 나왔어요. 유교인 것 같죠?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으며, 소인은 같긴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화이부동 이야기했네요. 화이부동. 그래서 아, 을은 공자겠구나라는 것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선택지 볼게요. 자, 1번. 파도와 바다는 다르게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인가? 맞죠? 정답 될수 없어요. 우린 부정 찾는 거죠. 자, 2번. 진정한 소통은 차별을 넘어 일체성을 인식할 때 가능하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일체의 차별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통합하고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차별과 대립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일심이라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3번. 공자입니다. 소통은 같아짐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조화이냐, 맞죠? 화이부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 화이부동하라고 했어요. 그죠? 같아지지 말라고 했죠. 맹목적으로 획일화되지 말라고 했죠. 자, 4번.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소통할 때 소인이 될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거는 소인이 아니라 군자가 될수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오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부정의 대답이고요. 자, 5번. 진정한 소통은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느냐? 원효도 마찬가지고요.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원효 같은 경우는 화쟁 같은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대립되어 보이나 사실은 그거 다 일심으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행을 따라 빠르게 사고 버리는 옷은 더 이상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지금 패스트 패션 문제 지적하고 있네요. 값싼 옷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과정에서 토양과 물이 오염되고 폐기물은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저 패스트 패션의 어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들. 자, 이제는 의류 산업이 여기서부터는 주장이 되겠죠.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사회적 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소비자 또한 이를

일회용처럼 버려지는 옷이 아니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원료나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슬로우 패션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힘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을 좀 지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GR 견해를 고려해 볼게요. 자, 패스트 패션 소비를 통해 환경 문제를 줄일 수가 없죠, 오히려. 반대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히려. 슬로우 패션 소비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줄여야 한다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니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장려하는 제도를 확충해야 된다, 맞죠? 자, 고가의 의복 소유를 좋은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계속해서 과소비를 하게 되겠죠. 틀렸고요. 자, 리을 재활용 소재 등 대안적 소재를 사용한 의복을 선택해야 된다, 역시나 슬로우 패션의 대표적인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전 세계는 인류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중 3분의 1이 낭비되며 일부 부유한 국가는 절반에 가까운 양을 버린다. 되게 아픈 현실이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매일 약 2만 5천 명이 기아와 그에 따른 원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자,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논의는 여전히 농업 생산성 확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쪽에선 버리고 있어요. 생산성은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나눠 갖지 못한 분배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기아와 식량 과잉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의 원인은 생산 부족이 아니라 분배 실패와 낭비 구조에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죠. 분배가 실패한 거야. 그리고 너무 낭비하는, 낭비되는 이 식량이 낭비되는 구조에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씨앗 개량이나 가축 생산성 향상보다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미 생산성은 충분해요. 자, 음식물 쓰레기 감축, 포장 개선, 육류 소비 절제와 같은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분배 효율화가 기아 해결의 핵심 과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식량을. 그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생산성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한번 선택지 골라볼까요? 자, 기업. 식량 분배 실패가 기아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준다. 맞죠? 여기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 분배. 식량의 생산 실패가 아니죠? 자, 니은 식량이 충분하다면 생산성 향상만으로 기아는 해결된다가 아니라 말 자체가 좀 모순이네요. 그죠? 이미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식량이 충분해진 거죠. 근데 이제 분배의 문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디귿 식량 분배의 효율성 증진만으로도 기아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생산성은 이미 충분해요. 뭐가 중요하다? 분배 효율이 중요하다.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리의 식량 생산의 확대와 분배의 효율화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확대 그리고 분배 효율화인데 그래서는 물론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뭘더 강조했죠? 분배 효율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시민불복종 파트네요. 자,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자, 시민불복종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위하고요. 그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죠? 비폭력성, 그리고 처벌 감수, 뭐 이런 것들, 어떤 입헌 체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표현해야 된다. 자,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뭐야, 이거, 누구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징이 막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누구냐면, 싱어입니다. 피터 싱어예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사실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 여기. 자, 그래서, 뭐, 롤스도 충분히, 뭐, 시민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자면, 롤스는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불복종을 이행해야 돼라는 것에 초점을 둔 거고요. 여기는 성공 가능성, 그죠? 우리가 어떤 싱어의 시민불복종 기억하시죠? 싱어의 시민불복종을 조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수가 동의했으나 심각한 부정의를 담고 있는 그런 법과 정책을 변혁시키고자 시민불복종을 할 때, 이 시민불복종에 조금 무리한, 그죠? 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반하는 듯한 그런 어떤 좀 무리한 시민불복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무리한 시도가 실패를 해서 또 다른 수단으로 조차도 그 부정의한 법을 개선시킬 수 없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때, 그런 부작용을 고려해서라도 이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이 부정의의 이 해악이 훨씬 더 크다면 시민불복종 하자라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수단으로, 그죠?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싱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보게 될 싱어는 조금 더 분명한 제시문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싱어가 시민불복종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요. 제가 앞서서 개념 정리할 때 분명히 정확하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법을 어기는 행위, 불법적인 행위죠. 위법적 행위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요. 하지만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도 맞죠? 싱어 충분히 주장하고 있죠. 처벌 감수성. 그래서 미펀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존중심을 나름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싱어 동의할 것이고요. 자, 시민불복종은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했는데요. 다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대한 호소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자, 세 번째, 시민불복종 행위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어떤 무리한 시민불복종, 그죠? 다수에게 어찌 보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으로서,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민불복종이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과 우리가 얻을 결과를 잘 비교해 보고 부작용보다 결과가 더 크다면, 우리가 얻을 게더 크다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싱어의 주장이었죠. 자, 마지막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위에도 나와 있듯이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것 등등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히려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헌체제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실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시민불복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수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정의한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싱어가 시민불복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에서는 그것을 막 섞어 쓰고 있어서 지금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우를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선택지를 보면은 보입니다. 보여요. 지금 이 경우에는요, 결국, 다수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정의한 법에 대한 어떤 시민불복종을 이행할 때, 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 12번 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중문화란 영화, 음악, 드라마, 공연 등 다수의 사람이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오, 대중문화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자,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문화예술의 생산과 유통이 자유로워졌고, 대중의 지위 및 생활 수준과 문화적 역량이 향상되면서 대중문화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대중문화가 우리 생활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대중문화의 긍정적 요소를 찾아주세요라는 거네요. 아주 쉽죠? 자, 기억, 대중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규격화합니다. 규격화하는 건 단점이죠, 오히려. 획일화시킨다는 것. 자, 니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줄수 있죠? 니은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자, 디귿,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릴,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라는 것도 역시나 대중문화의 예술의 대중화, 그죠? 굉장히 큰 영향력이었고요. 그래서 니은디글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13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설명해 주겠죠? 이란이라고 했으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란이라고 했으니까. 설명해 주겠죠? 신흥 세력이 부상하여 기존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할 때,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피로포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투키디데스의 역사적 통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전쟁의 역사적인 어떤 편린을 바탕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분석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신흥 세력이 부상했어요. 그죠? 기존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힘이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있다는 거죠. 신흥 세력의 힘이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큰 나라는 두려움을 떨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것을 억누르기 위한 뭐가 발생한다?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게이 사람의 분석이었던 거죠. 자, 이는 현대사회 국제세대를 바라보는 적합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지금도 신흥 강대국이 세력을 확장하면 기존 강대국은 세력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그죠? 세력 균형이라는 표현도 줬어요. 우려해서 견제와 충돌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현실주의,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입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죠? 자, 1번. 강대국 간 충돌은 국제법으로 예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제법으로 예방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이상주의 입장이죠? 현실주의 입장이 아니죠? 틀렸고요. 자, 2번. 기존 강대국이 느끼는 위협은 두려움에 기인한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써줬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세력 균형이 무너져도 전쟁 위험이 증대하진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세력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도덕적 이상의 공유로 강대국 간 갈등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상주의의 입장이고요. 자, 5번, 신흥 강대국을 억누르는 것만이 평화 실현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력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충돌과 견제를 시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력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가베르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사람은 치에서 감을 일으키고 예에서 서며 악으로서 자기를 완성한다. 이거 정말 유명한 문구죠. 예에서 서고 악으로 완성한다. 예, 악, 사, 상, 누구? 갑은 공자네요. 갑은 공자고요. 자,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로야 합니다. 사람이 인하면 예와 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을,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아하, 이것도 정말 유명한 문구죠. 미는 도덕의 상징이야, 윤리성의 상징이야. 누구? 칸트. 그죠? 이거 칸트죠? 자,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합니다. 즉,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 도덕판, 아, 미적 판단에, 어떤 아름다움의 판단의 보편성에 대해서 계속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완전 깊게까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용에서 충분히 깊게 설명했고, 또 그때도 말했지만, 내신 시험에서 요 칸트의 미학 윤리가 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표면적인 어떤 내용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자, 갑은 공자, 을은 칸트였죠. 자, 기억 보니까요. 도덕과 예술의 조화 속에서 인간됨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게 어쨌든 공자는 도덕주의자예요. 그죠? 도덕과 예술의 조화. 우리가 예술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결국 도덕성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됨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자, 니은. 미적 체험은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한다. 이것도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자유라는 건 제약받지 않음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제약받지 않는 것, 내 스스로의 선택에 제약받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자유죠.
그럼 미적 체험이 미적 판단의 과정이라는 것이 왜 자유를 전제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칸트가 말했습니다. 나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 무관심성.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 욕구와 내 어떤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과 무관한 판단이야. 그거에 선행하는 판단이야라는 것. 그러니까 내 욕구가 내 미적 판단이라는 것을 제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미적 판단은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도덕 판단이라는 것도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적 체험과 미적 판단이 결국 도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디귿,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방금 말했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나 맞는 표현이고요. 자, 리을, 예술은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냥 도덕주의자인, 뭐, 공자가 이런 말 절대 안 하겠죠? 예술이라는 것, 뭐, 즐거움 주는 거 맞지만, 결국 도덕성의 함양, 도덕성의 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답형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역은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예술은 고결한 품성과 올바른 행위 등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대요. 도덕적 교훈과 본보기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기역은 무슨 입장이겠어요? 예술 지상주의 혹은 도덕주의? 둘 중에 당연히 도덕주의. 자, 윤리적 가치는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예술은 윤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역엔 도덕주의가 들어가겠고요. 자, 기역의 입장에 한계를 서술하시오. 뭐 도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뭐겠어요? 그냥 뭐 장점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대치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덕주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윤리적인 규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도덕적인 규제를 통해서 예술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곧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될 수가 있겠죠? 예술의 자용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미적인 요소가 경시될 수 있다는 점 등등 다 단점이겠죠? 자, 16에서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호, 여기서 이미 누군지 찾았어요, 여러분. 일단,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부르심, 그죠? 콜링,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뭐예요? 소명, 그죠? 직업, 소명설이네요. 신이 불렀어요, 그죠? 불러다가 우리의 삶의 양식을 정해주셨습니다. 누구도 경솔하게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활 양식을 뭐라 불렀냐? 소명이라고 불렀다. 칼뱅이죠? 자, 을 보니까 선왕은 선왕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 사람들 사이에 다툼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제정해서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분별을 정해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직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양식들을 규정해 놓은 규범 뭐예요? 예절, 그죠? 그래서 기역은 소명, 니은은 예절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여 물건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역엔 소명, 니은에는 예절. 찾았죠, 우리? 같이. 자, 17번. 갑과 을에 해당하는 사상가를 쓰고 직업관에 대한 이들의 공통된 입장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갑은 아까 칼뱅이었고요. 을은, 우리 순자였죠, 순자. 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분업. 분업을 추구했다는 것. 이 직분에 따른 어떤 정명사상을 토대로 한 직분에 따른 어떤 분업을 이야기했고, 각자의 소명에 따른, 그죠? 칼뱅은 각자의 소명에 따른 어떤 직업 노동을 이야기했었고요. 아니면 뭐 자신의 욕망을 좀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 칼뱅도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 부를 적절히, 그죠? 모아나가야 한다라고, 쌓아야 한다고, 축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요. 뭐 순자도 예절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시킴으로써 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갑은 칼뱅, 을은 순자이다. 칼뱅과 순자는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과 순자는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의 추구는 권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도 있겠네요.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권장하였다라는 것. 칼뱅도 부를 부정하지 않았죠.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예의와 법도를 만들어 방금 전에 봤던 제시문 그대로네요.

사람의 성정을 교화하였다. 성정을 교화하였대요. 변화시켰대요. 순자죠? 음악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우아한 음악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를 쓰래요? 순자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1점짜리 문제죠. 1점짜리 문제. 자, 두 번째, 음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위 사상가 입장을 쓰시오. 긍정적 영향 뭐가 있었어요? 여기 이미 제시문에 나와 있었어요. 성정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이제 순자가 말했던 음악의 긍정적 지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왕이 제정한 좋은 음악으로, 그죠? 포인트는 요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서술형 쓸 때. 좋은 음악입니다. 좋은 음악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개인은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고 사회는 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9에서 20번이죠.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 세력 균형이나 외교적 활동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가래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경제적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 그죠? 여기 나왔죠? 물리적인,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라고 했어요.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와 그리고 나머지 문화적 구조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거 누구? 갈등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소극적 평화. 그럼 나는 당연히 적극적 평화가 되겠죠? 자, 이런 직접적, 간접적 폭력 모두가 제거된 상태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평화적 방법의 이론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이게 바로 적극적 평화가 되겠죠? 갈등을 단순히 억제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명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가는 소극적 평화, 나는 적극적 평화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자, 밑줄 친 기억의 의미를 본문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오, 본문을 읽고 쓰래요. 기억이 뭐였죠? 진정한 평화, 이 적극적 평화네요. 그래서 적극적 평화의 의미를 본문을 바탕으로 쓰래요. 아까 본문에 다 적혀져 있었죠, 사실. 적극적 평화가 뭐예요? 직접적이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 모두가 제거된 그런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라고 쓰면 될것 같고요. 뭐 아니면 더 우리가 덧붙여서 써보자면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혹은 사회 구조와 법과 제도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수단은 언제나 평화적인 수단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넣으면 되겠죠?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분쟁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 존엄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말고사 1회차 20문제 풀어봤는데요. 진짜 범위가 많죠, 여러분. 우리 1차 시험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범위도 많고 내용도 깊다 보니까 저도 깊게 더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했지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일리오스라는 도시, 즉 트로이아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가 시작하기 그 전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랍의 서쪽 끝이죠. 그 이타카 섬을 다스리던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신혼부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얻었을 때 트로이아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해요. 이제 행복을 누리려는데 징지병장이라니 이건 참 안 될 말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꾀를 냅니다. 징병관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소에 쟁기를 얹어서 밭을 가는데 씨앗 대신 소금을 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징병관들도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는지 쟁기 앞에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놓아둔 겁니다. 오디세우스도 그 쟁기를 아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끌려갑니다. 아기 텔레마코스에게 수염이 날 때까지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땐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재혼하라면서요. 자, 이렇게 트로이아에 갔는데 전쟁이 무려 10년이나 걸립니다. 귀향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 밖으로 나간 오디세우스는 괴물들도 또 마녀들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승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3년이 가고 나중엔 풍랑에 혼자 살아남아서 결국 칼립소라는 여신의 섬으로 떠밀려가 7년째 억류 중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는 이미 20년째가 되는 거죠. 그 아기 텔레마코스는 이미 남자가 됐습니다. 수염이 막 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 페넬로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타카 섬이라는 곳에서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 108명이 이미 4년 전부터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점거하고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넬로페는 이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려고 꾀를 냈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위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요. 이 페넬로페는 낮에는 배틀 앞에서 수위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것을 다시 풀어버리기를 3년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그만 구혼자들과 내통하던 하녀에게 이 페넬로페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이제는 구혼자들의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 아내는 더는 재혼을 미루기 어려워졌고 아들은 청년이 되어 수염도 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올 거면 지금 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칼립소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싶어하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체가 12,109행,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서사시에서 5권에서 12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귀향, 그리고 13권부터 2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을 처단하고 페넬로페와 재결합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부분인 1권부터 4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는 텔레마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시작 부분을 떼어놓고 온전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바로 이 텔레마키아의 의미입니다. 이 시는 올림포스의 신들의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 여신은 칼립소에게 7년째 억류 중인 오디세우스를 이제 그만 풀어주자며 제우스의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해서 주인공의 귀향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요, 신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강제하지 않아요. 사건의 진행은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의 주역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됩니다. 이 아들이 아테네 여신의 계획에 따라서 필로스와 또 스파르타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귀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회의에서 제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스파르타로 또 모래 많은 필로스로 보낼 겁니다. 제 아버지의 귀향을 물어 알도록요. 행여 그가 뭐라도 듣게 될는지. 그래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귀한 명성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신의 계획대로 3권, 4권에서는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려집니다. 오디세우스의 오랜 친구인 멘테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아테네는 자기 계획대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동료들을 모으고 배를 빌려서 한밤중에 출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필로스에 도착하고 필로스에서는 전차를 타서 스파르타를 향해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오는 길은 전차를 타고 필로스로 돌아와서 또다시 한밤중에 출항을 해서 다음날 새벽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호메로스 시절 사람들은요, 야간 항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세찬 바람이 밤에 일어나서 배를 난파시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때의 작중 시점은 겨울 직전입니다. 이 고대 히라보에서 겨울과 폭풍은 헤이몬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즉, 이 지중해 동부에서 겨울은 폭풍의 계절이고 배를 띄우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뭔가 범상치가 않죠? 텔레마코스가 택한 육로 여행은 더욱 기이합니다. 텔레마코스는 페라이라는 곳을 중간 경유지로 삼아서 필로스와 스파르타를 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거의 아무런 우회 없이 직선 주로를 택한 셈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필로스와 스파르타라는 두 도시 사이에 가로놓인 길이 100km, 높이 약 2,400m의 타위게토스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장애도 없이 비현실적인 속도로 질주하면서 이 두 도시를 왕복해낸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건설된 어떤 산악도로라든가 이 도로를 주파할 수 있는 어떤 탈 것이 존재했을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은 2인승 입식전차인데 이 전차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전장에서 그리고 경주용 주로에서만 쓰일 뿐이지 이러한 장거리 여행용 교통수단으로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비현실적인 이동 뒤에 놓인 어떤 제의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저세상 여행이라는 특수한 속성입니다. 이 여행의 불가사의한 속성을 암시하는 또 다른 장치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제 헬리오스가 가라앉고 모든 길은 그늘로 덮였다. 헬리오스는 태양을 말하죠. 이 구절이 이 시에서 모두 7번이 반복이 됩니다. 텔레마코스의 야간 항해에서 2번, 그리고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전차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3번,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용례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저승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매번 특정한 문맥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지 않는다면
이 여행은 인간 세상 밖의 여행과 아주 의미 있게 엮인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말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마치 오디세우스의 여행과 대위적인 선율을 이루듯이 인간 세상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저의 짐작대로 이 시에 나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가 저 세상에 속하는 곳이라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인 네스토르, 메넬라우스, 그리고 헬레네를 호메로스가 그리는 방식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의 다른 인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네스토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첫 번째 무대는 노장 네스토르가 다스리고 있는 필로스입니다. 호메로스가 소개하는 이 네스토르의 첫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이 약 4,500명의 인원이 참석한 헤카톰베를 집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헤카톰베는요, 고대 히랍 세계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가장 성대하고 격식 있는 제사의 형식이에요. 원래는 황소 100마리를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이 100마리를 숫자대로 다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리아스 2권을 보면 네스토르는 오디세이아 시점보다 20년 전에 아가멤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90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당시의 군함은 약 50명씩 타도록 되어 있으니까 90척이면은 또 4,500명 정도의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헤카톰베의 참가자 수와 그 당시의 원정군 숫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네스토르가 여전히 20년이 흐른 지금도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 시에서 네스토르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쇠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스토르야 히랍 문학에서 언제나 노인으로 등장하니까 그 친숙함 탓에 우리는 그의 길고 긴 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의 노령은 이미 인간 상식 밖의 것입니다. 그가 일리아스에서 처음 소개될 때는 세 번째 세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미 세 세대의 인간들을 다스린 다음이라고 소개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의 노령과 그 불가사의한 통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다지 생산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장에서 죽은 안틸로코스를 제외하고도 네스토르에게는 아들이 6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신화의 전승에서도 네스토르의 왕위 승계를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살아남고 사회의 질서가 부자 관계 속의 계승에 의존하는 이 호메로스의 시대에서 네스토르의 이 각별한 지위는 이 사람을 다른 인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사람의 영원한 통치와 계승 없음의 배경에는 네스토르의 불사가 있습니다. 시인이 일리아스를 썼을 때 그때도 분명 네스토르의 불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사라는 개념은 인간은 물론이고 반인 반신들에 대해서조차 불사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일리아스의 생사관에 어울리지 않죠. 삶과 죽음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인식이 일리아스라는 시의 저류로 흐르고 일리아스는 그 죽음과 그 의미에 천착하는 까닭에 네스토르의 불사는 암시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리아스의 시인은 프리아모스와 펠레우스와 마찬가지로 네스토르의 노령과 쇠약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오디세이아에서도 필멸의 운명에 묶인 두 노인 라에르테스와 펠레우스에게 노년이란 것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독 네스토르에게만은 노년에 대한 이런 음울한 서술들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카야인들의 보루고 아카야인들의 위대한 영광이며 게레니아의 전사입니다. 심지어는 네스토르에게는 생식 능력의 저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막내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텔레마코스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텔레마코스는 네스토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의 모습이 제 눈엔 꼭 죽음을 모르는 분으로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텔레마코스가 부지불식간에 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이아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스파르타에서 텔레마코스를 맞아줄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선생님 막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반갑기도 하고 두 번째 시간도 반갑지만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18번 문제 유형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쉽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죠? 2점은 모든 문제가 2점 아니면 3점이란 말이죠. 딱 10개의 문제만 3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2점이니 이 2점짜리 문제 18번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얘도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땀 한땀씩 그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에 가는 데 확실한 마지막 뒷심이 되어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Effort counts twice. 노력이라는 건 두 번의 가치가 있어. 두 번이나 더 중요해 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의 노력을 들였을 때 그게 결과로 나올 수 있죠. 바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표면적으로 보였던 어떤 결과 훌륭한 결과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고 하나의 나의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쉬운 파트이기는 하지만 긴장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 똑똑 유형 분석 해봤었어요. 발문에 따른 목적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필자의 의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문장을 콕 찝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문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 더 먼저 챙겨야 될 게 있다 얘기했습니다. 걔가 누구? 그렇지, 소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핵심 소재를 먼저 찾아. 핵심 소재가 A라면 그 소중한 A에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대부분의 이 우리 그 편집글은 뭔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선생님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이 소재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여야 되겠어? 그렇지. 본인이 생각할 때 해결책은 이거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면 이게 문제점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 그 어떤 소재에 대해서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래? 라는 그것도 바로 해결책의 일부로 선생님은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이 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른 결과 해결책까지 한번 가볼 텐데 오늘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 이거 요청하고 있어. 나는 이거 해줘.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리뭉술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완곡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 이러기를 좀 제안합니다. 이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Would like to라는 표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특히 반짝반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표현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선택지로 한번 그 문장과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더 잘할 것 같지만 네, 아홉 문제 똑같이 준비했거든요. 야, 오늘 그냥 풀지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소재야. 아, 얘가 중심 문장이야.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쌤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글의 패턴, 글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데 내가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however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한번 지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서 저희가요 정말 정중히 kindly 친절하게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 그럼 뒤에 걸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편집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요청을 하나요? 따라서 we kindly request that, that 이하라고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인데 you visit the management office. 당신이 귀하가 바로 이 management office, 관리실에 방문하셔서
방문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during our office hours, 저희가 근무하는 근무 시간 그 내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관리 사무실에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to claim your package. package라는 건 여러분 소포 아니면 물품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물품을 claim 하도록, 찾아가도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찾아가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근무 시간 중에 오셔서 물건 찾아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사무실에 오셔서 운영 시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office hours라고 나왔다고 해서, 자, 여기 지금 배달된 물품을 찾아가세요라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office hours나 아니면 management office나 이런 것들 안 나와도 물건 찾아가라라는 메시지 뒤에 있는 부분에 claim your package라는 부분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문제 푼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쭉 읽으면서 그 포인트 확실하게 잡도록 할게요. 자, we hope this notice. 저희는 바랍니다. 이 안내가 finds you. 당신을 찾기를.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당신을 찾기를. in good health and high spirit. 좋은 건강. 즉, 건강한 상태인 당신. 그리고 높은 영혼? 이게 뭘까요? 기분 좋은 상태의 당신을 찾기를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당신, 귀하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e are writing to. 저희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 일단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inform you. 당신에게 안내를 들리기 위해서요. 어떤 안내? That a package. 하나의 물품이 was delivered. 배달이 되었다고요? 어디로요? Rosie apartment complex로요. complex라는 건 여러분들 복합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아파트 이 복합단지. 아파트 단지로 10월 9일 날 물품 하나가 배송되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배송이 됐지? Specifically addressed. 분명하게 주소가 적혀져서요. 당신의 집 주소가 적혀진 그 물품 하나가 배달되어 있다는 걸 안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입주민이겠죠? 입주민님의 이 물품이 여기 지금 배달이 돼 있어요. 이걸 안내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자, despite multiple attempts to deliver, 여러 번의 시도에도 despite, 불구하고요. 뭐 하려는 시도? To deliver the package to you. 당신에게 그 물품을 배달하고자 하는, 당신의, 배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it has remained. 그것은 여전히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아까 claim이 어떤 물건을 찾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unclaimed 된 상태로, 즉 주인이 찾아가 있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예요? 저희의 프론트 데스크예요. 근데 그것도 장기간 동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tended라고 하면 extend가 이제 뻗다, 연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연장된 기간이란 이야기니까 장기간 기간 동안에 찾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집 주소로 온그 물품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찾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찾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as a management office, 이 관리 사무실로서는 it is our responsibility. 뭐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냐면, 책무이냐면, to ensure,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and help,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responsibility, 책임, 책무입니다. 자, 무엇을 확실하게 하고 뭘 도와주는 건지 볼까? The safekeeping of all delivered items. 모든 배달된 물품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걸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 그 물품들이 빠르게 그 적절한 입주민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알려드리니 와서 가지고 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e genuinely appreciate.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협조를,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정말 감사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얼른 찾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몇 번이라고? 그렇지. 배달된 물품을 찾아가라. 그래서 claim your package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답으로 가시면, 선택지로 가시면 어렵지 않게 2번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첫 시작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도 일단 중요한 소재 먼저 한번 찾아보고, 소재가 뭔것 같아? 읽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길에 공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공사의 말이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안전상의 문제가 좀 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Dear parents. 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 보내는 편지야? 학교에서 나가는 편지입니다. 학교 교장쌤이 보내는,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학교에서, 학교 근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도로 공사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문제점이 나왔죠. 그럼 이제 뭐 찾으면?

교통정리를 해주는, 교통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교통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교통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학부모 자원봉사에 관련된 한번 볼게요. 교통안전봉사라는 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교통사항의 문제점, 안전상의 문제점, safety concern, 이게 있으니, 그러니까 parents들한테 volunteering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참여를 요청하려고라는 1번이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역시 앞에부터 차근차근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제 이름은 Daniel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바로 이 학교의 교장입니다. 바로 이 고등학교, 택필의 고등학교의 교장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부모님들도 알다시피, there is a major road construction. 주된 길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예정이 되어 있는 공사인데, 뭐하도록? To take place in front of our school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 학교 앞에서 take place, 일어나도록, 즉, 공사가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주된 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공사에 대한 이 문제가 raise safety concerns. 여러분, raise라는 게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고요. raise concern. 보통은 이렇게 concern이라는 단어랑 같이 raise가 나오게 되면 우려 사항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cern이 보통 우리가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심 말고도 걱정, 우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뜬금없는 이 연결고리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부모 자원봉사를 좀 요청드리고자 해요. 뭘 해줄 수 있는?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요. 자, 이 자원봉사 시간은요, 몇 시에서 몇 시, 오전과 오후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학교에 이그 등교 날에만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중에 if you are willing to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기꺼이 뭐하고자 하신다면, take part in,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take part in, participate in, 비슷하죠. 자, 어디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the traffic safety volunteer group, 이 교통안전자원봉사단에 참여를 정말 기꺼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please email us,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뭘로? With your preferred schedule. 그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즉, 괜찮은, 하시고 싶은 그 일정을 저에게 이메일로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parent volunteer, 아니면 여기 있는 traffic safety volunteer group의 part in, take part in 해달라는 asking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청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e are asking for, 저희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만 보더라도 요청, 양해를 구하는 것 땡, 설명하려는 것 땡, 당부하려고 땡, 공지하려고 땡, 요청한다 라는 의미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가보시면 관련된 정보 맞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Your participation, 학부모님의 참여가 will be helpful,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될 거예요. It building a safer school environment for our students. 저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ntributions. 바로 학부모님들의 기여, 공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래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정보를 선별을 하시고 싶으면 뒤에 있는 서술어를 먼저 보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청, 요구, 뭐 아니면 뭐 부탁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때그 표현들의 앞에 있는 정보를 이제 선별적으로 가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본문의 위에 있는 본문의 핵심 소재나 주제가 제대로 잘 들어와 있는지 그것만 선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요 12번에서는 핵심 소재가 뭔것 같아요? 아, 맞아요. Grand reopening event. Grand는 여러분 아주 웅장한, 성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웅장하고 성대한 오프닝이 re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대한 다시 재오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롭게 오픈을 하는 이벤트 행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선택지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We would like to. Like to가 want to의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reopen, 다시 재개장을 하니 그 성대한 재개장 행사에 와주세요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되고 앞에 부분 봤더니 공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재개장, reopening. Grand Reopening Event라는 표현을 가장 잘 보여준 선택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변경에 관련된 거, 준수, 유의사항 혹은 사업 계획인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Dear Custard Valley Park Members. 이 공원에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공원에도 회원이 있나 봐요. 자, 이 Custard Valley Parks에 Grand Reopening Event, 성대한 재개장 행사가 will be held, 열릴 겁니다. 언제? 6월 1일에 열릴 거예요. For this exciting occasion, 이 흥미로운 행사, 이 신나는 행사를 위해서 we are offering, 저희는 제공합니다. 뭔가 다시 새롭게 막 오픈하면 뭔가 막 선물도 주고요. 그죠? 그리고 막 고객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 회원들을 다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이벤트, 행사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제공하는지 보겠습니다. Free admission. 오! 무료로 입장을 해주나 봐요. 아, 이 공원은 유료 공원인가 봐, 원래는. 그지? 무료 입장을 해주는데, 누구에게? 방문객 모두에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요? On the reopening day. 그 재개장 당일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냥 무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렇게 되면 새롭게 재개장하는 게 뭐가 있는지 와서 보고 좋은 곳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a food stand. 음식을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대요. 노점상 같은 곳들이 있다는 얘기죠. 뭘 판매하지? Selling ice cream and snacks. 아이스크림과 간식, 스낵스라는 거뭐 간식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낵은 왠지 왜 과자 중에서 바삭거리는 과자를 스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보통은 간식, 예를 들면 분식도 스낵이에요. 그래서 스낵바라고 하면 뭐 떡볶이도 팔고 라면도 팔고 김밥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간식 부류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전부 다 스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이런 스낵을 판매하는 이 음식을 판매하는 판매대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청을 합니다. 우리의 그 당신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소중한 회원인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elebrate this event. 이 행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많이 좀 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Please come and explore the park's new features. 오셔서 그리고 탐색해 보십시오. 둘러보세요. 그 공원이 새롭게 단장을 한 그런 특징들, 새로운 특별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Such as라고 하면 예시입니다. 예시.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요.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나 아니면 플라워 가든, 꽃이 있는 정원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재개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좋게 멋지게 근사하게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Just relax, 와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and enjoy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경치도 한번 즐겨보세요. We are confident that 우리 전 시간에 이거 배웠죠. 예, 맞아요. 자신이 있는 이란 뜻이지만 보통 이렇게 저희는 정말 데니아를 확신한다. 그래서 we are certain that, we are sure that, 아니면 we are confident that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 You will love. 바로 회원님들이 좋아하실 거라고요. The new changes.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한 바이며.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저희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To seeing you soon. 곧 회원분들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을게요. 많이 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reopening 그리고 그걸 park 공원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공원 재개장 행사에 대한 inviting 초청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역시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이제 13번 갈까? 네, 좋아요. 자, 13번은 여러분들, 중요한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보니까, I would love to.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랑 비슷하겠죠? 그죠? 뭐 하고 싶어요? join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요. 클럽이 뭐, 우리가 전 시간에 동아리라고.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동아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클럽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하죠. 당신이 속한 그 클럽에 저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I'd like to know.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싶고 이렇게 하고도 싶어요. 두 개의 정보가 나온 거예요. 자, 저는 뭘 알고 싶어요? How to sign up for the club. 어떻게 그 클럽에 등록할 수 있는지, 그 클럽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기서 지금 가장 이두개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 문장, 눈에 띄는 문장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걔가 맞아요. The club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club이라는 클럽에 가입 문의를 하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클럽이란 단어는 꼭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그리고 여기에는 클럽이 나와 있는 건 1번밖에 없는데, 그죠? 조류 관찰, 새를 관찰하는 그 관찰 클럽에 How to sign up for,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방법을 묻고 있죠. 1번이 정답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정보 가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전 시간에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훌륭해, 훌륭해. 관계자에게. 맞습니다. 자, 관계자에게 보내는 편지요. 정확하게 수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모를 때 이렇게 쓴다 얘기했습니다. My name is Michael Brown. 제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인데, I have been a bird watcher since childhood. 제가 어린 시절 이후로 줄곧 뭐 해왔어요? Bird watcher. 새를 관찰하는 관찰자였대요. 아까 우리가 선택지에서 봤을 때, 조류 관찰자라는 좀 깔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류 관찰자가 되어왔습니다. I have always enjoyed. 전늘 즐겨왔죠. 뭐 하는 걸 즐겼어? Watching, 보면서, and identifying, 식별하는 걸 즐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watching 하는 걸 즐기고, identifying 하는 걸 즐긴다. 라고 얘기해서 두 개의 동명사 목적어를 and로 병렬 연결로 연결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내 마당에서, 내 뜰에서 새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걔네들, 그 새들을 식별하는 걸 즐겼습니다. 어떻게? 뭘로 식별했지? By sight and sound. 그 새들의 모습과 소리로 내가 그 새들을 식별했어요. 쟤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새구나.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즐긴 이 I라는 사람,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yesterday. 그러더니 어느 날, yesterday니까 어제네요. 그죠? 어제 I happen to. happen은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자, 저는 우연히 read an article. 기사를 읽게 됐어요. 뭐에 대한 기사? about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자, 앞에까지 내용은 뭐예요? 제가 새를 정말 좋아해서 관찰을 하고 그 새를 식별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해왔다라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클럽이 나왔어요. I was surprised and excited. 저는 정말 놀랐고 그리고 신이 났습니다. 왜? To find out. 알게 되어서요. About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 watchers who travel annually to go birding. 자, go birding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go ing라고 하면 뭐뭐하러 가다라는 뜻이에요. 새를 보러 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새를 관찰하고 새를 보러 가기 위해서 해마다 annually 해마다 여행을 하는 그 열정적인 조류 관찰자들의 community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저는 정말 놀랍고 신이 났습니다. 나도 새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관찰하는데 와 이걸 해마다 멀리까지 여행까지 가가지고 새를 관찰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대박.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I'd love to. 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Join your club. 당신의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Your website appears to be under construction. Under라는 표현이 뭐뭐 중인이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공사 중인 것처럼 당신의 웹사이트가 보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가서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하고 싶은데 웹사이트가 가입 버튼이 이런 게 없고 공사 중인 즉 다시 말해 점검 중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I could not find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Any information except for this contract email address 이 이메일의 address 이 연락처를 except for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정보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을 쓰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I'd like to know how to sign up for the club. 그래서 저는요, 그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좀 알고자 합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당신의 대답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대답 빨리 주세요. 라는 얘기야. 답장. 그죠? 그러니까 조류 관찰 클럽에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려고. 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Bird watching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류 관찰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인가? 관련 없고 조류 관찰 오 커뮤니티니까 협회라고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자 관련된 웹사이트 마지막에 웹사이트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죠? 좋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 여전히 관련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지웠어요. 자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에서 중요한 문장 뭐예요? 선생님 가려야지. 네,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 하트가 딱 들어와 있어요. 저는요, 바래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랍니다. To let you know.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뭐를요? That we are supporting you all the way. 저희가 늘 당신을 supporting 하고 있다라는 걸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스윗한 말 아니에요? 그죠? 야, 내가 늘 언제나 너를 supporting, 응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이 얘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 한 문제 뭐 가끔 이렇게 풀다가 문제들 쭉쭉쭉 풀다가 틀리면 어때요? 몇 개 문제 좀 틀리면 어때? 이거는 실전이 아니야. 그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대수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땀한땀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목적만 쫓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늘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이거 뭐야?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끝인가? 끝인지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마지막 부분. Your hometown supporters, 당신의 고향의 그 지지자들이 will cheer, 응원하고 있어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요. Whenever you perform on the ice, 당신이 빙상에서 공연을 하는 그 어떤 때라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고향에 당신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응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가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야 이거 문제니까 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줘. 이런 게 보통 이 글의 패턴이었단 말이야.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근데 이 문제는 학생이 약간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담은 선택지가 있죠. 그게 몇 번이에요? 그렇지. 지역사회 출신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응원하려고 supporting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가서 쭉쭉 살펴볼게요. 자, Dear Natalie Tully, Natalie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 이름은요, Olivia인데 제가 누구냐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격입니다. The Mayor of Millstown, Milltown의 Mayor, 시장이에요. 시장이 어떤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Before you attend the World Championship next month, 오, World Championship에 출전을 하나 봐요. 언제? Next month, 다음 달에 있을 세계 선수권대회에 당신이 attend, 참여하기, 즉 출전하기 전에 다음 달에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시죠? 근데 그 전에 On behalf of everyone in Millstown, 저희 이 Millstown의 모든 이들을 On behalf of, 대신해서, 대표해서 라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대표하여 I wish, 저는 바랍니다. To let you know,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We are supporting you all the way. 늘 당신을 응원하고 싶다, 응원하고 있다라는 걸 당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s you are the first famous figure skater from Millstown, 당신이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예요. 어디 출신에? Millstown의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이기 때문에 we are all 우리 모두가 big fans of yours. 당신의 큰 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성적인 팬을 big fa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에게 정말 당신의 아주 정말로 당신을 응원하는 열성적인 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Our community, 저희 공동체는 was so proud of you. 당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For winning the national championships last year. 작년에 있었던 national championship이니까 international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 나라, 즉 이 우리 국가의
선수권에서 우승한 것에 대해서 당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어요. Your amazing performance really moved us all. 당신의 그 놀라웠던 그 연기, 피겨 스케이팅의 그 연기가 정말로 우리 모두를 moved, 감동시켰죠. 진짜 당신 연기 최고였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We all believe.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You are going to impress the entire nation again. 당신이 온 국가를 다시 한번 impress, 감명시킬 거라고 저희는 믿는 바입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어서 그래서 당신의 그 연기를 보면서 우리 전 국민, 이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다 당신에게 감명받을 거예요. 그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와, 이만한 응원이 있을까 싶어요. 자, 당신의 이 고향에 당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응원할 겁니다. 당신이 그 빙상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늘 응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good luck, 행운을 빌어요. 너무 기분 좋은 편지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출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시면 이 밀스타운의 최초의 유명한 피겨 스케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에서 난 유명 인사, 유명 피겨 스케이터한테 보내는 편지 글인 게 맞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15번에서는 중요한 문장이 뭔것 같아요? 답을 막 콕콕콕 이거야,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콕콕 찔러주는 문장이 뭔것 같아. 일단 중간 부분에 however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뭐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에 꽝 나옵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뭐뭐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if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인 명사가 나와줘야 되니까요. 그럴 때 if는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맞아요. 뭐뭐인지라는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명사절을 익힌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럼 저에게 알려주세요. 뭐인지 an additional rental. 추가적인 대여가 it be possible. 가능한지요. 자, 추가적인 뭔가 대여를 하는 상황이네. 그죠? 뭔가, 대여를 하거나 임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를? 대여 가능 여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문의를 하려고 맞죠? I'm wondering. 저는 궁금합니다. 저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하는 게 맞고 그럼 우리가 뭐만 보면 돼요? 수영장을 추가로 대여하는지 수영장에 관련된 내용인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 자, Dear Helen, Miller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Hello, I'm Nelson Perkins. 저는 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동격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사이자 수영 코치예요. 어디에? 고등학교 소속의 교사이자 수영 코치입니다. 지난주에요. I made a reservation. 저희는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요. For one of your company's swimming pools. 귀사의, 당신 회사 귀사의 수영장 중에 하나를 예약을 했어요. 왜 예약을 했냐면 for our summer swim camp. 저희 학교에서 이제 뭐 주최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저희의 우리의 여름 수영 캠프를 위해서 수영장 하나, 당시 귀사에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수영장 하나를 신청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However, 근데요. 뭔가 문제점이 있나 봐요. Due to its popularity. 그것의 인기? 그것이 뭔데? Summer swim camp의 인기. Due to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아, 학생들이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수영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영에 대한 인기 때문에 30 more students,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are coming to the camp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 캠프에 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we need one more swimming pool for them. 나왔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한 개가 더 추가적으로 그들을 위한 3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한개더 수영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rental section을 보니 대여하는 그 란, 여러분 당신 회사의 그 웹사이트의 대여란을 보니 거기는 뭐라고 쓰여있고 말하고 있냐면 There are two other swimming pools. 두 개의 수영장이 있다. 수영 시즌에서는 예, 이 여름 시즌에는 수영장을 두 개를 이제 대여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수영장 이름이 바로 이 수영장과 이 수영장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하나를 대여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신청한 아이들이 더 많아서 수영장 하나를 더 대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또 다른 추가적인 이 임대가 가능한지요? 대여가 가능한지요?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드립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추가 대여 가능 여부. 뭐에 대한? 수영장, 스위밍풀. 여기에 대해서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라는 문의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우리 너끈하게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부분에 중요한 문장이 있을까? 자, 한번 여러분들 푼 거 보고서 이 문장 나 찾았어. 네, 찾은 문장 선생님은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어김없이 뭐가 있어? Would like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러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를?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특별한 강연을 해주기를. Deliver라고 하면 우리 왜 요즘에 배달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배달 이 시스템을 갖춘 나라잖아요. 그죠? 딜리버리 서비스 들어보셨죠? 아, deliver라는 단어가 원래는 배달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deliver라는 단어가 어떤 걸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deliver speech, deliver lecture라고 하면 어떤 강연을 하거나 어떤 연설을 하거나 라고 할 때 이때 deliver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강연을 해주기를 당신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뭐에 대한? 어디에서? At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th.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좀 해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웬 과학이 이렇게 나왔을까? 예, 이렇게 앞에 다 과학이 붙었다라는 건 소재가 과학.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다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야? 특강. 워크숍에 있어서의 특강을 부탁하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네,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분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Dear Miss Green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Miss Green에게 어떤 내용을 요청을 할지 한번 가볼까요? My name is Donna Williams. 제 이름은 도나인데요. 제가 바로 누구냐면, 자, 여러분들 계속 패턴이 이렇죠? 동격을 나타내서 자신의 누구인지, 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 science teacher at Rogan High School. 예, 이 고등학교에서 바로 과학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로 Donna라는 사람입니다. I'm planning. 저는 계획하고 있어요. A special workshop for our science teachers. 저희 과학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We are interested in. 저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learning how to teach online science classes. 방식에 대해서 방식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를 하는 방식일까? Teach.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뭘 어디서 가르치지? Online science classes. 온라인상에서 과학 수업을 하는 걸 가르치는 온라인 과학 수업을 가르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데 관심이 저희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편지를 줬을까? 다음에 나오죠. I have been impressed with. 저는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What are your ideas?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당신의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어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뭐에 대한 아이디어였어요? About using internet platforms for science classes. 과학 수업에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그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과학의 실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그림으로만 탁탁 너무 이렇게 그 그림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만약에 녹화한 걸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세밀하게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뭔가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훨씬 좋겠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당신의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그 생각, 아이디어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Since you are an expert in online education, 당신이 뭐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an expert,
그렇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저는 뭐 하고 싶냐면 ask you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at the workshop. 워크숍에서 특별 강의

강연을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그 워크숍은 scheduled for next month,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워크숍이죠. I'm sure the lecture, 저는 확신컨대, the lecture will help. 당신이 해주는 그 강연이, 특별 강연이 will help,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Our teachers, 우리의 교사들, 우리 과학 선생님들이 manage successful online science classes, 성공적인 온라인 과학 수업을 manage,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하며, and I hope,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We can learn from your insights. 당신의 그 통찰력을 저희가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와주세요. 얘가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I'm looking forward you to hearing from you.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에게서 소식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달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과학 교사들의 그 온라인 사이언스 클래스에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당신이, 그 전문가인 당신이 바로 당신의 그 인사이트, 그 노하우 같은 통찰력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부탁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17번 갈까? 좋아. 17번 가자. 자, 이번에는 일단 소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려고 했더니, 앞부분에 딱 보이는 게 뭐지? A charity concert가 보입니다. charity가 자선단체죠? 그죠? 자선회? 자선회 콘서트를 열려고 하는, 지금 그 당사자가 뭔가 요청을 하는 편지글이에요. 요청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부분에 나오죠? 여기에 하트 딱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골랐나? 특히 여기 보면, We want to. 우리는 원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희는 뭘 원해요? Invite you. 오, 이번에도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방금 전에도 초대하고 싶다. 워크숍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당신을 초청하고 싶은데, 이 당신은 누굴까? 보시면, Your reputation as a pianist. 피아니스트로서의 당신의 명성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인 당신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뭘 위해서? For the opening of the concert. 그 콘서트의 오프닝, 콘서트의 그 개막, 개막을 위해서 개막 시간에 그 개막 행사로 당신이 오셔서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자선음악회. 연주자는 뭘 연주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연주자로서 참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당신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달라는 건 초청이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바꾼 거죠. 그죠? 그 정답, 2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면서 쭉쭉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ear Mr. Bernstein. Bernstein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토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누구냐면, 역시, 동격으로 뒤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Marketing Director of Calvary Hospital.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네요. 병원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자, Our Hospital, 저희 병원은요, is planning to,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걸? To hold charity concert, 자선음악회. 자선 콘서트를 열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9월 18일 어디에서? 바로 이곳 우리 병원의 이 메인홀, 이 메인홀이라는 건 이제 본관 같은 그 홀을 이야기하겠죠. 본관의 그 메인홀에서 이 자선 콘서트, 자선 연주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이 내용과 뒤에 내용이 연결될 거다.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harity concert, 자선음악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계속 가봅니다. We're expecting, 저희는 기대합니다. 뭐, it to be helpful, 그 자선음악회가 도움이 될 거라고요. 뭐 하는데? In raising money. 자, raise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는 raising concerns라고 해서 어떤 우려나 걱정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의미로 배웠어요. 근데 raise가 사실 들어올리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돈을 들어올리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자선 기금 모음을 하는 겁니다. 자선 단체, 자선 콘서트니까. 기금 모음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본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 마련을 해야 될까? To cover the medical costs of those in need. 필요한 사람들, 즉 어려움에 처한이라는 표현이 이제 in nee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those라는 건 peopl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those who 아니면 those 누구누구라고 해서 뒤에 수식을 받을 때 이 those는 people, 복수의 명사 중에서 사람들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cover, 감당할 수 있는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선 기금 컨설트를 열어서 만약에 그 수익금을 이렇게 어려우신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 비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금 자선 음악회를 하는 거죠. To make the concert more special. 그래서 이 콘서트를, 이 음악회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We want to invite you. 저희는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For the opening of the concert. 그 콘서트의 오프닝에, 즉 그 개막 행사에, 그 개막 그 순서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명성은, 피아니스트로의 그 명성은 is well known. 정말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everyone will be very happy.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행복할 것 같아요. 뭘 하게 되면 to see your performance. 당신의 공연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Beautiful piano melodies. 아름다운 그 피아노의 melodies. 선율이 will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Create an enjoyable experience for the audience. 그걸 바라보고 시청하고 그걸 보고 있는 그 청중들, 관객들에게 정말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의 positive reply, 긍정적인 답변을 look forward to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대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치, 와서 좀 공연 좀 해달라라는 부분.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거, 중후반부에 나오는 거 맞고, 앞부분에서 그 charity concert를 가지고 charity concert에 좀 와달라. 당신이 연주자이고 당신의 그 피아노 아름다운 선율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줄 거니 꼭 와달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선음악회 연주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그래서 모든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지워볼까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려고. 아, 정말 기부가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부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기부를 해달라고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건 당신이 와주기를 바란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피아노 독주회 관람 신청 방법 관련 없고요. 그 다음 참가 방법도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이 변경된 것을 알려주려고 더더욱 관련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 A charity concert라는 핵심 소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hospital과 뭐 charity concert가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메인이 되는 건 hospital이 아니죠. 그죠? 물론 이 hospital의 의미가 뒤에 이제 그 medical cost로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주된 게 병원 운영이나 어떤 병원의 운영 방식 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없어서 out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한번 가볼게요. 자, 18번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한 거 일단 보니까 여기 so가 보여요. 계속 우리가 이제 총 18개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이 문제들의 그 패턴에서 정말 중요한 뭐 요청한다, 뭐 이런 걸 바란다, 해달라, 제안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 나 이걸 원한다, 아니면 명령문의 형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연결어 중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건 therefore, 따라서. 거기와 맞먹을 수 있는 게 바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또 그것과 또 비슷한 게 so가 있죠. 물론 내용을 한번 전개해서 전환을 시켜줄 때 however, but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앞에 어떤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고 따라서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걸 원해요. 이걸 요청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지없이 18번 문제도 바로 so 부분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볼게요. So, 그래서요. We would like to. 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하고 싶어요? Offer you. 당신에게 first

further benefits, 추가적인 benefits. 그치, 혜택.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뭐야? 앞에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따라서 저희가 추가 혜택을 주려고 해요.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죠? 자, 그럼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20% 할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admission, free admission도 주고요. 그리고 당신은 또 새로운 exhibition opening에 discounted prices, 할인된 가격으로 초청을 받을 것이다. 와, 뭐야? 하나, 둘, 셋. 이런 benefits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 benefit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런 offers를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내용이 끝나버려요. 그러니 그렇지. 당신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추가 혜택? 추가 혜택 여기인데요. 그죠? 자, 박물관 멤버십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멤버십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을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편집글을 썼는지 최종 확인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라슨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I'm writing to you. 제가 글을 쓰고 있어요, 당신에게. 뭐 이것도 뭐 하나의 목적이 될수 있지. 제가 무언가를 알려드리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입부부터, 아, 내가 이거 알려줄게 라는 핵심 소재와 그리고 방향에, 목적의 방향이 일단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볼만합니다. 자, 저는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What new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membership? 당신의 현재 그 회원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어. 새로운 정보로 당신에게 글을 씁니다. 그 정보가 있어서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을 보고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 현재 멤버십에 있는 그 멤버십 상태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추가 혜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New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urther benefits, 바로 알고 보니 new information을 가리키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last year, 작년에요. You signed up for, 계속 나오죠? 그런데 sign up for라는 표현은 듣기 평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질문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어디까지 등록한다, 무언가를 신청한다 이런 표현들에서는 많이 나오는. 뭐 조금 더 발전하면 다음 강에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심경 분위기 토론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어려운 표현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당신은 신청을 하셨죠? Our museum membership, 저희의 박물관 회원권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박물관 멤버십을 신청하셨죠? 근데 이 박물관 멤버십은 바로 어떤 거냐? That provides special discounts.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멤버십. 아, 여기에 가입을 하면 할인을 해주나 봐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뭔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할인을 해주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As stated in the last newsletter, newsletter라고 하면 뭐 소식지 정도가 되겠죠? 지난 소식지에서도 언급이 됐듯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죠. 언급이 된 것처럼 this year 올해가 we are happy to 정말 기쁘게도 to be celebrating our fiftieth anniversary 저희의 50주년 이게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50번째 기념일을 기념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올해가 50년이 되는 50주년이 되는 해란 얘기. 엄청나다, 그죠? 굉장히 오래된 박물관입니다. 자, 그래서 50주년을 기념해서 회원들한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o, 그래서요. We would like to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to offer you further benefits. 당신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추가 혜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These 이러한 혜택들은요. include 포함됩니다. 자, 첫 번째 뭐야? Free admission for up to 10 people. up to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상한선이야. 최대 몇 명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최대 10명까지 무료 입장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혜택. 그러니까 혼자 와도 10명 데리고 와도 너를 포함해서 10명이 들어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그리고 and 20% off. 20%의 museum merchandise on your next visit.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방문하셨을 때 박물관 merchandise 상품을 20% off, 20% 할인해 드리는 걸 포함합니다. 두 번째 혜택이요. 자, 그리고 you will also 당신은 또한 be invited 초청받습니다.

0: all new exhibition openings. 모든 이 새로운 전시 개장에 초대를 받아요. This year, 올해. 올해 있을 그 새로운 어떤 전시회, 뭐 전람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것도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서 초청받아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1, 2, 3, 세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We hope you enjoy these offers. 그래서 바로 회원님이 이러한 이 제안들,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순수하게, 야, 저희가 혜택을 이만큼 준비했고, 아, 회원님은 이만큼이나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단순히 알려주는 그런 글이었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딱 눈에 보이는 50주년 기념 행사. 보이는데 기념 행사가 아니죠. 더군다나 취소도 아닙니다. 갱신 아니고요. 판매할 상품 홍보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은 맞지만 전시 프로그램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혜택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부분, 더 드리는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므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적 찾기 문제 가볍게 아주 거뜬하게 잘 해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매 시간 말아줄 선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Deliver, deliver라는 단어예요. 얘는 어떻게? 모든 단어는 사연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어디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디에서 한 곳에서 옮겨간다라는 배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연설이나 강연 따위를 하다, 어떤 연설을 하다, 강연을 하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는 deliver a special lecture, lecture라는 단어랑 같이 썼습니다. delivery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배달이라는 뜻도 있고, 이거 어떻게? 발표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그렇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함께 가는 길. 수강 후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어려운 파트는 없어. 심경 분위기 추론. 확실한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들 표시해서 만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도 표시해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모임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저 여러분 32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그에 이어서 네모 어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포인트를 짚었었냐면요. 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어휘가 뭔가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의어인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진짜 그 네모 어휘 안에 있는 단어들이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풀 문제는요. 3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You can't have a democracy if you can't talk with your neighbors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

해주고 있냐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지문 혹시 정치에 관련된 지문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can talk with your neighbor, 여러분의 그 이웃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통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죠. 뭔가 이웃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좀 쭉 읽어보세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had an enduring interest in democr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came to a similar conc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었다. 도출해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해내었다는 말인즉슨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 뭔가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흥미가 없으면 뭐를 이룰 수 없다? Democracy,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He was,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는데 뭐 하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Understanding the danger of concentrated 혹은 limited pow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concentrated 하면 집약된 이런 표현이거든. limited 하면 제한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 권력이 concentrated, 집중된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혹은 그 힘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한번 내용을 마저 읽어볼게. Whether in cooperation, 어떤 기업에 있어서든, 혹은 political leaders, 정치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든, 혹은 어떤 배타적인 정치적 기관에 있어서든, 뭐가 위험하다는 건 선견지명적으로 알았다. 아, 뭔가 아직은 이 A 부분에 대한 클로가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정치 지문이다 보니까 얘들아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요 was what had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A번으로 살짝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인 즉슨 힘이 지금 집약되어져 있는 거야 혹은 힘이 퍼져 있는 거야? 모든 지금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시민혁명,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그 말인 즉슨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예견한 거야? 아, 이렇게 힘이 너무 한 곳에 집약되어져 있을 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미리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았겠어? concentrated으로 흘러가면 좋았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힘이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약되어져 있는 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로 이어지고 있어? 아,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혹은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And given the new republic vitality and hope f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공화국에 무엇을 주게 되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지. 뭐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권력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다기보다는 시민들, 각각의 시민들에게 쫙 힘이 퍼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ithout that involvement,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the republic woul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은 아마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 공화국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eventually 결과적으로 he saw a need. 그는 무엇의 필요성을 보게 되었냐면요. For the nation to be blended 혹은 subdivided into word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을 봤대요. 그 국가가 얘들아 blended 하면 섞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섞이는 것을 필요로 했는지 혹은 subdivided 이라고 하면 세분화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을까? 혹은 섞일 필요가 있었을까? 어디로? into world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world는 지방의회 구성 단위인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곳도 하나의 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의 구로 과연 섞였어야 될까? 혹은 세분화되어져야 됐을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 구라고 하는 거 너네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단위인데 너무나도 작은 정치적인 단위여서 that everyone involving there,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could participate directly to the political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뭐 됐어야만 했다? 이 큰 국가가 세분화되어져야만 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럼 이때는 subdivided 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세분화되어야 된다. 세분화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the representatives for each ward in the capit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representatives 이라고 하면 대표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구의원, 시의원 이 정도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대표들은요 would have to be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요. resistant. 얘들아, resistant 하면 저항하다예요. 자, 누구에게 저항해야 된대요? to citizens organized in this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들에게 얘들아 저항해야 돼? 아니요, 얘들아.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분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저항하는 역할이 아니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responsive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구의 대표들은요, 그 시민들에 반응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 vibrant democracy conducted lo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성되어진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would then provide active basic un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인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뭐에 대한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냐면 for the democratic life of the re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의 민주주의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게 세분화해서 쪼갰을 때 더 사람들이 본인의 그 시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With that kind of involvement, 이러한 종류의 참여는 the republic might survive and prosp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그 공화국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치? 하나로 쫙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안 좋다고 했었어. 그래서 공화국의 활력을 위해서 국가가 구 단위의 작은 정치 단위로 뭐 해야 된다? 세분화되어야만 하고요. 모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direct
involvement이라고 했었죠. 직접 참여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의 요구에 뭐 해야 된다? responsive, 반응하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more widespread. 훨씬 더 널리 분포되어져 있고 조그만 작았던 그런 어떤 논병아리의 한 종류로부터 had evol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되어진 애들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1965년도에는요, there were only around 80 birds left on the Lake Atitl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티틀란 그 레이크라고 호수죠. 호수에는 8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적은 수만 남아있던 것 같은데 One immediate reason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직접적인 이유, 이렇게 적은 개체수만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알아채기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거지. 아,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나 봐요. 어떤 이유냐면요, The local human population,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was cutting down the reed beds at a furious 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매서운 속도로 깎아갔다, 깎아내려갔다 라고 하는 거니까 파괴시킨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갈대밭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지금 낳은 거야? 아티틀란 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랬을 때 this accommodation, 얘들아, accommodation 무슨 뜻이에요? 수용이잖아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을 때 accommodation, 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estruction 하면 파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this라고 하는 이 지칭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앞문장일 텐데 앞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줬어?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this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파괴는요, was driven by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파괴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The needs of a fast-growing mat-making indu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트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파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다 연쇄작용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었더니 어떤 개체수가 줄었어?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뭔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there were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들도 있었대요. 자, 다른 문제가 뭐냐면 An American airline was intent on developing the lake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항공사가 어떤 작정을 했냐면요 그 호숫가를 개발할 작정을 한 거죠. 어떤 걸로 개발할 작정을 해내었냐면요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낚시꾼들을 위한 어떤 tourist destination 관광명소죠. 관광명소로서 이 호수를 개발할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갈대밭이 싹 쓸려 나갔는데 여기를 뭐로 만들고 싶대? 이제는 관광명소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however, there was a major problem with this ide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생각에는 주요한 문제점이 있었대. 무슨 문제점이냐면 the lake, 그 호수는 lack any suitable sporting fish일까 혹은 supporting any suitable sporting fish일까 둘 중 하나거든요. 자, lack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supported이라고 하는 지지하는 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내용이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반의어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 호숫가는요 이때 등장하는 sporting fish라고 하면 스포츠 물고기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낚시꾼들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낚시를 할 만한 적절한 뭐가 없었다?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낚시꾼들을 위한 관광 명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겠죠. 잘 지원이 되었었더라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고 있는 problem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라고 이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o compensate for this rather obvious fa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소 명백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치? 지금 여기서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 낚시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지금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어. 자, 이거를 보충해내기 위해서 a specially selected species of fis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엄선된 물고기. 지금 여기서 어떤 물고기라고 말했냐면요. 큰잎바스라고 하는, 큰잎농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was introduced,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잎농어가 지금 여기 호숫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The introduced individuals, 그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은 큰잎농어겠죠? 그 큰잎농어들은요, immediately turned their attention to 그들의 관심사를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리게 되었냐면요, the crabs and small fis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나 개 쪽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돌리게 되었는데, 얘네들은 원래 어떤 애들이냐면, that lived in the lake,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thus,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큰잎농어가 얘네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냐면, competing 하면 뭐예요, 얘들아? 경쟁하다 라는 뜻이고, cooperating 하면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뭐야? 얘도 서로 반이어네, 그지? 그래서, 아, 이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이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그 결과 경쟁을 할까? 혹은 협력을 할까? 누구와? With the few remaining grips for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을 위해서 남아있는 굉장히 소수의 논병아리와 뭐 하게 된 거야, 얘들아, 이제는? 경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종이 아니었는데 큰잎농어가 이 호숫가로 들여와지게 되면서 이제는 먹이를 위해서 뭐 하게 된 거야? 경쟁하게 된 거지. 경쟁하게 됨으로써 아, 그런 논병아리의 개체 수가 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지금 또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re is also little doub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를 의심할 여지가 없냐면 that they sometimes gobbled up the zebra strip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굴까 얘들아 그러면? They sometimes gobbled 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대. 누구를? 그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새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데이는 누구예요? 앞에 등장한 큰잎농어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심지어는 그 논병아리의 새끼들까지 먹어치워 버린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아, 이런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 수가 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는 갈대밭의 파괴, 맨 처음에는 갈대밭의 파괴가 됐었어. 그래서 서식지를 잃었고요. 두 번째, 낚시 관광업을 위해서 도입된 큰잎배스가 원래 호수에 부족했던 스포츠용 물고기를 대체하게 되면서 기존의 논병아리와 먹이 경쟁을 하거나 새끼를 잡아먹어서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 수가 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019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conscious preference for apparent simplic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건데 무엇을 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되냐면요.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인데 어디서 선호하게 되었냐면요. In the early 20th century, modernist movement in the prose and poet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냐면 in prose and poet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rose라고 하면 산문이고요. poetry 하면 운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런 근대주의의 움직임 어디서 해? 산문과 운문에서의 근대주의 움직임.

움직임에서 무엇에 대한 의식적인 선호가 있었다? 지금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뭐만 이해하면 돼? 아, 명백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야?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이런 것이요 어디에 투영되게 되었냐면 What is known as the inter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국제 건축적 양식에까지 투영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어디서 시작했어?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시작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야? 건축 양식에까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new literature,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avoided, 피했을까? 혹은 embraced, 포함시켰을까? 둘중 하나라는 거는 얘들아, 뭐야? 얘네도? 반이어 관계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확 바뀐다는 거겠지. 자, 이런 새로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old fashioned wor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들, 그리고 elaborate이라고 하는 정교한 이미지, 그리고 grammatical inversion, 문법적인 도치. 그리고 and sometimes 때때로는 even meter and rhy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군이나 운율 같은 것들을 얘들아 피했을까 혹은 포함시켰을까? 지금 여기서 쌤이 어떤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뒤따라 나오는 이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야? 뭔가 부가적인 내용이야. 운문과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뭔가 멋을 내기 위해서 정교한 이미지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떤 old-fashioned words,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를 선택하는 거 자체가 뭔가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단어 어떤 거 선택해야 돼? avoided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피하게 됐다는 거지. 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그랬을 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얘들아, 여기서 같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중요시해야 돼? 단순함, simplicity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돼.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arly modernist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근대적인 그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중 하나는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뭐야, 얘들아. 건축에서도, 근대주의 건축에서도 was that every part of the building must b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의 모든 부분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를 강조한다?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빌딩에서도, 건물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 must be decorative. 얘들아, decorative 하면 장식한다는 거거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얘들아, functional 하면 뭐야? 기능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딱 기능을 할수 있는 애들만 단순하게 딱딱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에? 건물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이 다 어때야 된다? 기능적이어야만 한대요. without 뭐 없이 without any unnecessarily or fancy ad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거나 혹은 뭔가 값비싼 첨가물들 없이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aggressively ban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제적인 그런 건축 양식들은요 아주 극적으로 반대했대, 혹은 금지했대. 무엇을 금지했냐면요, molding, 그 건축물에 있어서의 몰딩이나 혹은 and sometimes even window or door fra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문 틀 혹은 문틀 이런 것도 어떨 때는 극심하게 반대했다, 금지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틀이라고 하는 거, frame이라고 하는 거나 molding이라고

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 봤을 땐 뭐야? 지금 decorative, 아, 뭔가 꾸며주는 요소를 뭔가 다 금지시켰구나 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like the prose of Hemingway and Samuel Becket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prose 하면 산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산문과 같이 자, 그럼 얘들아, like, 뭐뭐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뭐를 중시해야 돼?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의 산문에서와 같이 it proclaimed, 그것은 주장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했었던 국제 건축 양식이겠죠. 그래서 산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건축 양식은 뭐라고 주장하고 때때로는 어떻게 증명을 해내었냐면 역시나 that less wa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덜한 것이 결국에는 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계속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산문에서든 운문에서든 즉 문학에서든 그리고 건축 양식에서든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but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but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태까지 말하고 있는 바랑 반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다는 거야. 하지만 some modern architects,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몇몇 현대 그 건축물들은요, design buildings, 어떤 건축물들을 짓게 되었냐면 that looks simple and elegant, b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아해 보이는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but didn't in fact function very w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잘 기능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랬을 때 their flat roof leaked in wet clima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평평한 지붕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비가 샜고요. 그리고 and their metal railing and window frames rus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금속으로 만들어낸 난간이나 혹은 창틀 같은 경우는 녹슬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simplicity, 단순함이 최고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뭔가 잘 기능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solute complexity, 자, 이러한 절대적인 얘들아 복잡성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 주문에서 한번더 짚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remained in ide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뭐보다는 rather than re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그 20세기 초반에는요, complex architectural decorations, 이런 복잡한 건축적인 decoration, 장식들이죠. 장식들이 continue to be used in many private and public buildings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복잡한 장식물 등을 같은 경우가 많은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건물들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지문을 정리해 보면요. 20세기 초에는 문학에서 화려한 수식어나 고풍스러운 단어를 뭐 했어, 얘들아? Avoided, 피했어. 그래서 뭐를 유지했어?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는데 건축에서도 모든 부분에 functional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모든 부분이 다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했지만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좋았어? 아니었죠.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보다는 뭔가 이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즉, 단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희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The desert locus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locust 하면 메뚜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 메뚜기는요, lives in two remarkably different sty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개의 굉장히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지. 첫 번째,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food 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식 자원의 가능성, 가능함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가능할 때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지, 혹은 두 번째, and the density of the local locust popu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메뚜기의 개체수의 density 하면 밀도거든요. 그 밀도에 의존하면서 사는지,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막 메뚜기가 살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줄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when food is scar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음식이 부족할 때. 자,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as it usually is in their native desert habit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사막 서식지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대요. 그쵸? 사막의 경우에는 음식이 막 엄청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때 음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 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are born with color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근데 어떤 색이냐면요, design for camoufl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즉,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And lead,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solitary lives 하면 얘들아, solitary 하면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social lives 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무리 지어서 사는 거거든. 지금 역시나 반이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얘네들이 혼자 사는지 여럿이 무리지어 사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거든? 그럼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하지만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en a rare periods of significant rain produce major vegetation growt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에 대해서 나왔는데 but when rare periods 엄청나게 드문 경우가 있대. 어떤 드문 경우가 있냐면 풍부한 비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초목들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요. Everything changes.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는 at first, the locusts continue to be loner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요. 계속해서 혼자 지낸대. 어? 얘들아. 혼자 지내는지 무리를 짓는지 그게 바로 A번에서 궁금했던 거잖아. 그러면 음식이 풍부해졌음에도 사막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 혼자 산대. 그러면 원래는 혼자 사는 애들이었겠지. 그래서 음식이 부족할 때는 얘네들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음식이 풍부해졌는데 그 초반 부분에는 여전히 혼자 있다고 합니다. Just feasting off the insufficient 혹은 abundant food supp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살면서 먹어치우는 거죠. 무엇을? 부족한 음식의 공급일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일까? 자, 얘들아 바로 위에서 어떤 내용 나왔어? 지금 초목이 많이 자랐다고 했어. 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서 초목이 자라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음식이 이렇게 풍부해졌음에도 초반 부분에는 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면서 혼자 생활을 한대. 자, 그런데 but as the extra vegetation starts to die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부했던 그런 초목들이 점차적으로 죽어나감에 따라서 그렇겠지 얘들아. 지금 사막 상황인데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많았던 초목들이 죽어나가겠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find themselves crowded together. 이제는 무슨 생활을 한대?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uddenly baby locusts are born with bright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갑작스럽게 그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거든? 왜? 얘들아,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빨리 위장해야 되잖아. 숨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 함께 있으니까. 많으니까 개체수가. 그랬을 때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And a preference for compan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단을 선호하는

아기 메뚜기들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stead of avoiding one another, 서로서로를 피하기보다는 그 서로서로 메뚜기들끼리 피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through camouflage and in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얘들아 instead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ing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메뚜기들끼리 서로 피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숨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숨어냈냐면요. 이런 위장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포식자들을 피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룹 생활하잖아,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these locusts gather in vast groups. 이러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룹으로 같이 모이게 되면서 feed together, 같이 음식을 먹고요. And overwhelm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압도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는 왜 나왔겠니? 반이어는 아닌 것 같고 over이라고 하는 아 접두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단어 뜻 잘 구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메뚜기들은요. 그들의 포식자를 단순히 뭐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포식자들을 과대평가하게 됐을까? 혹은 이러한 포식자들을 압도하게 됐을까? 지금 수가 많아졌잖아, 그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지금 수로 그 포식자를 압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 자,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이 포식자들이 너무 무서웠겠죠. overestimate, 과대평가했겠지. 그런데 이제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수로 포식자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먹이가 부족할 때는 위장색을 띠고 혼자 생활하는 생활을 하지만 비가 와서 식물이 풍부해졌을 때 즉, 초목들이 풍부해졌을 때 다시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서로 밀집하게 되면서, 즉, 서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화려한 색을 띨 수 있게 되었고요. 군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머릿수로 포식자를 어떻게 한다? Overwhelm, 압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overwhelm, 압도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전에 같이 나왔었던 단어 뭐예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7번입니다.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ccording to Derek Bickert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이 사람에 따르면 human ancestors and relatives such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선조들 혹은 인간의 친척들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인간의 선조들은요 may have had a relatively large lexicon of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리들의 선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어휘 목록의 각각은요 each of which related to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그 어휘 목록은 a mental conce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뭔가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근데 그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such as meat, fire, hunt, and so f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기라든지 불이라든지 혹은 그 hunt라고 하는 사냥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어휘 목록이 풍부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까? They were able to string such words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냐면 단어를 서로서로 연결할 수 있었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ey는 누구야?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친척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단어들을 서로서로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뒷부분이죠. But could do so only in nearly arbitrary 혹은 consistent fash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들을 연결해 낼 수는 있었는데 오직 이렇게 할수 있었대. 어느 경우에만 거의 arbitrary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지? 임의의 라고 하는 뜻이잖아. 우리 저번에 각주로 한번 등장했었거든. 무작위로 의미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요. consistent 하면 일관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나 두 개의 단어가 반이어네요. 그쵸? 그러면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일관된 방식으로 단어들을 연결할 수 있었는지, 뒤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비커튼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recogniz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This could result in some ambigu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모호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is는 뭐야?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연결한 단어들이 어땠다는 거야? 너무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임의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낳았을 거야? ambiguity라고 하는 모호성을 낳았겠죠.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으면 얘들아, 모호성이 없었겠지. 그런데 지금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들을 막 연결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가졌다?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번에는 일단 arbitrar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Would man killed bear have mea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Man killed bear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쳤을 때이 문장이요. have meant 이러한 의미일까? 첫 번째, that a man has killed a b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곰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인지. 두 번째, or that a bear has killed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이 남자를 죽였다는 의미인지.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 왜? 임의적인 방식으로 막 문장을 만들어냈으니까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레이 제켄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cognitive scientist, 인지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시사해 내었냐면 that simple rule such as agent first, 행위자가 먼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규칙들. 즉, 여기 이 상황에서는요, the man killed the bear. 이 됐겠죠. 행위자가 지금 먼저 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그 곰을 죽였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have increased the potential ambiguity. 그러한 잠재적인 모호함을 높였을까 혹은 줄여줬을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역시나, 얘들아, 네모 어휘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반이어가 나오고 있잖아. 서로 지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단순한 규칙을 줬어. 아, 행위자가 먼저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을 주면 이 잠재적인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지죠. 왜? 행위자가 먼저 온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러한 모호성은 줄여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아, 아,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성을 줄여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potential utterances would have been severely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한 규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해질 수 있는 utterance 하면 발언들이거든요. 즉, 가능한 발언들의 수나 가능한 발언들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제한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너무 규칙이 단순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transformation of such proto-language into langu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뭐에서 뭐로의 전환? 이러한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의 전환은요,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대요? The destruction 하면 얘들아.

뭐였어? 파괴였잖아. 그치? evolution 하면 뭘까요? 탄생이겠지. 자, 파괴일까? 탄생. 혹은 뭐 발달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발달일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grammar.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됐다. 일까? 문법의 파괴를 요구하게 됐다. 일까? 얘들아, 지금 문법의 규칙이 등장하게 되면 모호함을 많이 없애주게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발언이 많아지게 될 거니야. 더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러한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rules, 이러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은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냐면, define the order, 어떤 순서를 규정해 주는 건데, 그 순서 in which a finite number of words can be strung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꿰어질 수 있는 그 순서를 가리키는 게 뭐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발달되게 되어야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변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 거야? 인류의 조상은요, 단어를 나열할 수는 있었어. 그치? 그런데 그 방식이 거의 어떻다고 했었어? 인위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rbitrary, 얘들아, 이 단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rbitrary, 임의적이어서 의미의 모호함, 모호함도 뭐였죠? ambiguity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의 모호함이 발생했으며 행위자가 우선이 된다라고 같은 단순한 규칙이 이러한 모호함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지문인 8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36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단위가 굉장히 짧죠? In the past, 과거에는 economy and thrift were the order of the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thrift라고 하면 얘들아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were the order of the day. order of the day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Nothing was thrown away. 아무것도 쉽 버려지지 않은 거죠. No matter how little value it seemed to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언제? 과거에는. 자, 그랬을 때 과거에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경제와 그런 절약을 일삼았는데요. Every purchase product wa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내가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고요. And every dollar was worth s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낭비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았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무슨 느낌이 싹 오냐면,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에는 이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들죠. 그러면 현대와 뭔가 비교해주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products are le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들은 덜 어떠하다. 그리고 and are meant to be dispose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ispose of 하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모든 상품들이 버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옛날에는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쉽게 물건을 버리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얘들아, less durable. 얘들아, durable 하면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 durable 하면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고 fragile 이라고 하면 잘 부서지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얘네도 반이어네. 맞지? 잘 깨지는, 잘 부서지는과 오래 견디는, 버티는 이런 뜻인데 오늘날에 만들어지는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앞에 less라고 하는 반이어가 있다는 거야. 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그래서 튼튼하지 않게 만들어져서 상품들이 많이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igarette lighter, 뭔가 담배를 붙이는 그 라이터라든지 contact lenses, 여러분들이 끼는 그 렌즈들, 그리고 and even watch or cameras have become throwa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시계나 혹은 카메라 같은 경우도 무엇이 되었다? throwaways 라고 하면 얘들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야. 일회용품이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그쵸? 컨택트 렌즈,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일회용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얘들아, 이 키워드가 중요하지. 이와 유사하다는 거는 오늘날에 많이 버리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 같아. 자, 이와 유사하게 옷, 의류나 액세서리들도요 are perishab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erish 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죽다, 소멸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perishable 이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perishable 하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버려질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perishable 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음식에 붙으면 잘 상하는 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의류들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또 잘 버려질 수 있대. 어떤 관점에서 잘 버려질 수 있냐면요. That once they are out of style, 만약에 그 의류나 액세서리들이요 유행에서 벗어났을 때, 즉 유행이 지났을 때, their usefulness, 그 옷이나 액세서리의 유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expire가 prevails일까? 이거 두 개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 expires 하는 거 뭐야, 얘들아? 만료되다라는 뜻이야. 끝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prevails라고 하는 것은 만연하다. 아직까지 계속 유지된다라는 뜻이야. 즉, 얘네도 뭐야? 반이어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유행이 딱 끝났어. 유행이 끝나게 되면 이 옷의 유용함, 이 액세서리의 유용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만료되는 거지. 오늘날의 상품들이 그렇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expires, 만료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요, the new shopping trend, 새로운 쇼핑 트렌드에 관해서는 this means that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 그 소비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오늘날의 소비자들은요 are becoming more used to living in a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세상을 사는 데에 더 익숙해지고 있냐면요 어떤 세상이야? whether things are disposed of quickly and read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물들이 버려지는데 너무 재빠르게 그리고 너무 쉽게 버려지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나이가 있던지 간에 사람들은 사물들을 뭔가 잘 버리고 쉽게 버리고 빠르게 버리는데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And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이요 are bought 사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버려진 물품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막 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s the pace of life increases steadi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there is more demand for more throwaways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throwaway products 이라고 하면 얘들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 즉 일회용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거죠.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ur emotional attachment, 얘들아, attachment 하면 애착이거든.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혹은 aversion 하면 뭘까, 얘들아?
좀센 단어긴 한데 혐오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감정적인 혐오감인지 뭐에 대해서 perso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개인 물품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일까 혐오감일까? It is becoming less ove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적인 물품에 대한 뭐가 낮아졌을까? 애착이 낮아졌겠지. 그치?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물품 없어. 그냥 일회용품만 사는 거죠. 내 개인적인 텀블러라고 하는 거안 들고 다녀요. 그냥 일회용품 컵을 들고 다니지. 그치? And that mean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That there is ever more demand for more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물건에 대한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이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요. 과거와는 달리 현대 제품은요. durable,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쉽게 폐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유행이 딱 지나게 되잖아. 그럼 그 물건의 유용성이 expires, 만료되는 소모품적인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물품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오늘도 역시 네모 어휘에 대해서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모 어휘는 뭐다? 서로 반의어적인 관계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Start it. Zombie on the track.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re here. Started from the bottom, now my whole team here. Started from the bottom. 네, 안녕하세요, 토깽이 여러분. 고백 부트캠프 우리 3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3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지 파악을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시멜로우 보셨나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 마시멜로우가 막 팡팡팡팡.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대학교 가서 막 MT 가고 그럴 때 이제 나무 꼬챙이에다가 마시멜로우 끼워가지고 마시멜로우 슈퍼 같은 데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 사가지고 인터넷 구매해서 가도 되니까 꼭 한번 먹어보시고 그때 저희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랑 피디님이랑 엄청 열심히 이거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근을 잡아라가 나올지 마시멜로우를 잡아라가 나올지 몰라서 바깥에서 감독님이 엄청 긴장 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지 파악 1번부터 3번까지 지난 시간엔 게이트웨이였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내가 이거 만약에 지문이 읽었었는데 풀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꼭 한번 읽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 가겠습니다. 에너지 활용 지식의 축적을 통한 인류의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활용한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인류의 번영이 이뤄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의 결실이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통해 역화되고 농축되고 증류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인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점점 더 정교한 지식을 발전시켜서 번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켜준다라고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There's a saying. 이런 말이 있대요. 뭐라는 말이 있냐면 that you can't eat information. 너는 정보를 먹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That이 뜻하는 바는 앞문장 전체겠죠. 앞문장에서도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대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그말 있잖아. Maybe so. 그럴 수도 있지. But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But the food we eat today, 우리가 오늘날 먹는 그 음식은요, is the fruit of thousands of years of increasingly high quality information.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은 뭐다? Fruit, 과일인데,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에 걸친 그런 점점 더 고품질이니까 양질의 정보에 대한 결실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걸친 지금 양질의, 점점 더 양질의 정보의 결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정보를 먹을 수 없다라고 앞에서는 그랬었는데 우리는 정보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간에 but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질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The knowledge of how to farm.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What seeds, 어떤 씨앗을, 그다음에 어떤 툴, 그리고 and how to use them, 어떤 툴을 사용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지, 이 대비 뜻하는 바는 앞에 나온 tools가 되겠죠.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What times of year, 1년에 어느 시기에, what irrigation, 어떠한 관계법, 를 사용할지, 또 what sequence of one crop after another on the same land, 같은 땅에다가 어떠한 순서로 한 작물을 다음 작물 다음에 심을지, 요거를 지금 우리는 다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The knowledge of how to farm,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요, is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래. 근데 태양 에너지가 지금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명사를 뒤에서 과거 분사들이 수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병렬로 나오고 있어요. filtered, 여과된 그러한 solar energy고요. 그 다음에 농축된 solar energy고, 그 다음에 distill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증류된 이런 solar energy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the lens of human knowledge 하면은 인간의 지식의 렌즈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그러한 solar energy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solar energy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해줬겠어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그 결실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e energy The energy the earth receives from the sun.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그 에너지는요. 여기서 주어가 나오고 있고요. Each year 여기까지네요. 매년 sun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그 에너지는 has remained 남아 있습니다. More or less 하면은 다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Through all of human civilization. 그러면 인간 문명의 모든 인간 문명에 걸쳐서 다소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해 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what is allowed us to flourish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러면은 what에서 꺽쇠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동사가 is allowed, 두 번째 동사는 is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냐면, flourish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꽃을 피우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번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은 our increasingly sophisticated knowledge 입니다. 우리의 점점 더 정교한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먹었으니까 우리의 지식은 점점 더 정교해지겠죠? Of how to capture an ever growing but still tiny fraction of that energy. 엄청 길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이 that energy가 뜻하는 바는 여러분, 앞에서 나왔었던 solar energy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에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나 여전히 매우 작은 부분의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결국에는 how to capture, 어떻게 획득

해석하는 지에 대한 점점 더 정교한 지식, 그 지식이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요? In a form that can fuel our bodies. 우리의 신체에 fuel 하면은 명사로 연료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연료를 공급하다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신체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에너지에 점점 더 커져가는, 그렇지만 still tiny fraction, 여전히 매우 작은 부분을 capture, 어떻게 획득할지 그 방법에 대한 점점 더 정교해지는 지식이 바로 우리를 번영하게끔 허락을 해준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very step, 모든 단계예요. In the advancement of our knowledge.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꺽쇠 묶어주시고 모든 단계인데 어디에서의 모든 단계냐면 in the advancement 하면은 진보, 발전이 되겠죠. 우리 지식에서의 진보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는 has brought with it. brought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with it, 요 전치사 명사는 괄호로 묶어주시고요. 모든 단계는 가져왔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an increase,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디에서의 증가를 가져왔냐면 in the amount of energy we can tap into. tap into 하면은 여기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활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서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정도, 양의 증가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포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 분사구가 병렬이 돼서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는데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filtered, 여과가 되어지고요. 농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distilled, 증류가 되어집니다. through the lens of human knowledge, 인간 지식의 렌즈를 통해서 이런 활동이 일어난다 라고 결국에는 solar energy에서 에너지 부분을 수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전체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분사구. 근데 과거 분사구 형태로 쓰였다 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what 명사절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절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단수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what부터 allow us to flourish, 우리를 번영하게 해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것은 이렇게 단수로 취급하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에 나왔었던 어휘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phisticated 하면은 정교한 아니면 복잡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교한 지식 할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advanced 아니면 elaborate, refined, highly developed, 매우 고도로 발달한 아니면 refined도 여러분 굉장히 정제되고 정교한 거, 세련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달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정교한, 그 다음에 elaborate, 그 뜻 자체가 정교한이에요. labor, 노동, 그 사람이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사람에게서 꺼내서 쓸 수 있는 모든 노동력을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 금속 공예품이 있는데 엄청나게 elaborate하다 그러면은 이거 만든 그 장인의 노동력이 다 밖으로 나왔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advanced, 정교한, 이 단어 다 봐주시고요. 이 sophisticated knowledge 할 때 이 sophisticated 이 단어가 반의어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쏙 바꿔낼 수 있으니까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거는 primitive, 원시적인,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있어서 초기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simple이나 crude, crude도 조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imple, 그냥 단순한, sophisticated이랑은 반대의 개념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 sophisticated 자리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ant 하면은 일정한, 변함없는 이런 뜻이고요. 바꿔 말할 수 있는 단어는 consistent, 아니면 steady, uniform, 아니면 stable, 이런 단어들로는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하고 안정적이고 변함이 없고 같은 걸 얘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 fluctuating 하면은 변동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런 뜻이에요. variable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변하는 애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랑은 반의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tap into 하면은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인데

적어드린 이 노란색 단어들은 지문에다가 색깔펜 하나 정해가지고 아, 이 단어들 특히나 어휘 포인트로 중요해 체크해 두시고 포스트잇으로 단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서술형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약문 완성!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지문의 맥락에 맞게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필요할 경우에는 어형은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The advancement of human civilization, 인간 문명의 발달은요, is not due to an increase in total solar energy. Solar energy 전체 양의 증가 때문이 아니고요. 뭐 때문입니다. But due to our DDD 때문입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More of it through knowledge. 자, 그렇다면 뭐 때문입니다. 우리의 ability, knowledge. 그 solar energy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ability, knowledge가 되겠고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말 그대로 이용하고 활용하다의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해당하는 말이 이 지문에 각각 두 개씩 나와 있어서 제가 두 가지 가능한 답변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요약문 문제를 내신 만점 우리 강의에서는 많이 내도록 할 건데요. 요약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문의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순 배열로 나올 수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한국어 뜻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국어 뜻을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What flourish sophisticated knowledge capture allowed is our how increasingly to is us of to energy.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번영하게 해준 것은요. 점점 더 증가하는 정교한 지식,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왔었던 걸 보고 제가 한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왔냐면 앞에서 점점 더 정교해진 지식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맨 위에 있네요. What is allowed to us? Allowed us to flourish.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도록 허락해준 것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도록 허락해준 것은 Our increasingly sophisticated knowledge. 우리의 점점 더 정교한 지식입니다. 뭐에 대해서? Of how to capture. 어떻게 획득할지에 대해서. 점점 더 커지는, 그러나 여전히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그 에너지에. 근데 어떠한 형태로? That can fuel our bodies. 우리의 신체를 이제 fuel 하면은 이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기 에너지까지 여러분 나와 있었으니까 한번 여기를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봤고요. What's allowed to us? Allowed us to flourish. 우리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Allowed us to 부정사. To flourish. 번영하도록 허락해준 것은요. 우리의 점점 더 정교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How to capture energy. 여기에서 capture라는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apture를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capture energy로 여러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안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pause 눌러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이 문제는 요지파악 문제인데 exercise 2번 문제예요. 단어장에 있는 단어도 한번 보고 오시고 지문도 분명히 또 기억 안 날 거야. 한번 내가 풀어봤다 하더라도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ogical Flow입니다. 정보 민주화와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의 언론인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지문입니다. 일반 시민을 여기서는 the people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뉴스 기관들이 많은 지역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 the people이 정보 수집도 하고 권력도 감시하고 뉴스를 전달을 하는 그러한 모든 원래 방송사들이 하던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격변을 통한 정보의 민주화로 인해서 시민이 지역 뉴스 통제권을 되찾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술이 막 이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정보의 민주화가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요. 기술로 인해 일반 시민의 언론인 역할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라고 마무리 지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볼게요. Increase community engagement. Engagement 하면은 참여고요. Community 하면은 지역사회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참여의 증가, 점점 더 커진 지역사회의 참여.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By professional journalist. 그러면은 전문 언론인에 의한 지역사회 참여 증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자체로 여기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전문 언론인의 지역사회 참여의 증가는 will not solve. not에다가 X 쳐주세요. Will not solve니까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문제냐면 of making the news more relevant. 이 뉴스를 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관련성 있게 만드는 거예요. To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더 관련성 있게 만드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because에다가 세모쳐 볼게요.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 전통적인 news organization. 뉴스 기관들이 already have abandoned. Abandoned 하면은 버리고 떠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버리고 떠났거든요. Many communities. 그러니까 전통적인 뉴스 기관들이 이미 이 많은 커뮤니티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leaving behind, 남겨둔 거예요. News desert, 뭐를 남겨두었다? 뉴스 사막을 남겨두었다. 왜냐하면 방송사들이 떠났으니까 뉴스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뉴스 사막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표시한 거는 빈칸처럼 변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색깔 표시 한번 해두시고요. In those places, 이러한 장소.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많은 방송사들이 떠난, 많은 방송기관들이 떠난 그러한 많은 커뮤니티가 되겠고, 즉 뉴스 데서트로 남은 그 곳이 되겠죠. 이러한 장소에서 citizens,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must take up the responsibility. 책임감을 떠맡아야 됩니다. For, 뭐에 대한 책임이냐면요. Discovering information, 정보를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지네요. Discovering의 ing 동그라미 치시고 holding의 ing 동그라미 치세요.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하면은 holding the powerful, the powerful 하면은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권력층을 얘기해요. 그러면 holding A accountable 하면은 A에게 책임을 묻다, 추궁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권력층한테 추궁을 하고요. And 세모 치시고 마지막으로 telling 전달을 하는 거예요. The news, 뉴스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For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이웃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권력층한테 책임을 묻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발견을 하는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요? 일반 시민들이, 시티즌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왜요?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the democratization 이렇게 나왔어요. democracy에서 나온 단어죠. democratize 하면은 민주화하다. democratization 하면은 이거는 민주화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의 민주화는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through 뭐를 통해서? disruption 하면은 정보의 격변, 뭔가의 격변을 뜻합니다. 뭐 기술의 격변이라든지 막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뜻해요. Caused by computers and the internet. 이렇게 나왔으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서 야기된 기술의 격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기술의 격변을 통해서 정보의 민주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allow citizens to retake control 하면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시민들로 하여금 to 부정사하는 걸 가능하도록 해줬대요. 시민들이 뭐 하는 걸요? To retake control. 통제권을 되찾는 걸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Of local news. 지역 뉴스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뉴스에 뉴스 통제권을 되찾는 걸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That never have existed before. Before, 전에는 never have existed. 이렇게 나왔어요. exis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요 수동태 쓰이지 않고요. 지금 완료가 나온 겁니다. have existed. 그러면 존재했던 건데 존재하지 않았던.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방식으로 로컬 뉴스에 있어서 컨트롤, 통제권을 되찾는 걸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it calls them. 그것은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바는 결국에는 이 정보의 민주화를 뜻하겠죠. 이 정보의 민주화는요, 그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시민들, citizens들을 뜻하겠죠. To take great care, 더욱 신중해라, 라는 것을 지금 요청합니다. In the gathering, gathering 하면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명사로 수집으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And dissemination 하면은 전파입니다. 보급을 뜻해요. 그러면 수집과 전파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전파와 보급인데요? What they discover or think they know. 여기는 묶어버리시고요. What they know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뭐 하기에? 그들이 discover, 발견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거. 그 시민들이 내가 발견하거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거 안다. 라고 이제 여기는 거. 그게 결국에는 뉴스가 되겠죠. 근데 그 뉴스의 수집과 전파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것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널리즘은요, 언론은요, perhaps like never before. 아까부터 계속 이말 나오고 있죠. 예전과는 달리 유례 없이 belongs to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요. The people. 여러분, 이제 나오죠? The people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오는 누구를 대체한 말이겠어요? 그치. citizens들을 대신한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the people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The people한테 속해져 있습니다. rather than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인데, 내신 만점에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ther than A. 이렇게 나오면, 뭐랑 똑같다? not A랑 똑같다. 그래서 부정어로 취급을 해서 X 쳐놓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elongs to the people, 사람들한테 속해 있는데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누구한테 속해 있다. 이 to가 지금 병렬로 나온 거예요. To professional journalists. 그러면 전문적인 언론인들, 전문 언론인이 되겠죠. 아니면 wealthy publishers, 부유한 출판사들, 출판하는 출판 발행인들, 아니면 or even corporate shareholders 하면은 기업의 주주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rather than 아니라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 일반 시민들한테 속해 있습니다. 뭐가? 언론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the same technology, 그 바로 똑같은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that has shifted. shift 하면은 변화시키다,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어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동을 시켰던 거예요. 뭘 이동시켰냐면 균형이에요. A power. 권력의 균형을 이동시킨 거예요. 누구 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지금 이힘 누가 갖고 있어? 일반 시민이 갖고 있죠. Toward the people. 아, 일반 시민 쪽으로 그 권력의 균형을 이동시켰던 그 바로 그 기술이, 그 똑같은 기술이 gives them. 여기 앞에 technology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들에게 줍니다. 뭘 줘요? 그들은 일반 시민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뭘 주냐면 도구를 줍니다. 근데 뭐할 도구냐면 to act as 뭐로서 기능할 도구를 준다라는 거예요. broadcasters 방송국 아니면 방송사 아니면 and publishers 발행인이에요. of information 정보의 발행인 또는 방송사로서 기능할 그런 툴을, 도구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냐면 essential, 아주 필수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To their immediate community, 그들의 인근 지역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내가 지금 지켜. 이 말이 되겠죠. 내가 그 기술로, 그 기술이 권력도 이동시켜줬고 지금 도구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nd more critically, 더 중요하게는요. 또뭐할 기회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to를 수식하는 게 to act도 나오고 act as까지 같이 칠게요. 요렇게 기능할 도구, 그 다음에 또 뒤에 to serve as, 뭐로서의 역할을 할 그런 and가 나왔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그러한 도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요렇게 괄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d를 기준으로 두고 tools를 꾸며주는 게첫 번째 to act as and 두 번째 to serve as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기능을 할 도구고요. 또 역할을 할 도구를 그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gatekeepers 문지기로서 역할을 할 그러한 도구를 제공을 해준대요.
근데 to information 정보의

움직이 역할을 해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For other people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병렬이 나왔습니다. Citizen들, 시민들은 must take up the responsibility. 이게 책임을 지녀야 됩니다. 책임을 떠맡아야 됩니다. 근데 뭐에 대한 책임이냐면 for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동명사가 나올 자리죠.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discover가 아니라 discovering이 나온다. ing, ing, 그 다음에 and, ing 구조다. 여기서 tell은 전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도 받으시고요. hold A accountable 하면은 A에게 책임을 묻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 조심하셔야 되는 게 exist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have been existed 이런 거 안 되고 be existed 이런 거 안 됩니다. 수동태 자체가 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that never have existed before. 전에는 존재하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 구문입니다. belongs to, 저널리즘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속해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뒤에도 to가 붙어 있었던 게 앞에 걸려있는 요 to 때문에 뒤에도 to가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e라기보다 제가 뭐라고 해석하라고 해서 정확히는 B가 아니라 A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professional journalist가 아니라 뭐다? People이다. People한테 속해 있다. 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지나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ather than A는 뭐랑 똑같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했는지 이거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될지 rather than이랑 n으로 시작하는 단어 위에다가 이 표시를 하고 읽어라 라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요거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democratization 하면은 민주화입니다. popularization 하면은 요것도 민주화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아니면 power, 권력의 재분배가 되겠죠. redistribu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즉 특정 계층, 뭐 기자나 아니면은 발행인, 아까 wealthy publisher 이러면서 나왔었죠. 이 사람들이 독점하던 정보 권력이 대중한테 확산했기 때문에 popularization 아니면 redistribution of power 이러한 단어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shifted 했습니다. 이동시켰다, 바뀌었다 라고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shift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사로 나왔다. has shifted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 형태로 넣었습니다. alter, 바꾸다, transfer, 변형시키다, 이동시키다, 변형시키다가 아니라 transfer 하면은 이동시키다예요. transfer, 이동시키다. 그래서 여기서 shift에 이제 다른 말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align 하면은 재편하다, 바꾸다 이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ifted의 다른 말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essential 하면은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vital, crucial, indispensable 나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전 필수적인 indispensable 그 다음에 integral 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의 서술형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빈칸 A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 그러면 organizations 뉴스 기관들 전통적인 뉴스 기관들이요 no longer 더 이상은 뭘 하지 않냐면 serve certain area 특정한 영역은 지금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abandon 버리고 떠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티즌들은 are forced to 뭐 하도록 강요받냐면요. live in 어디에서 살도록 강요받는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where they must produce news for themselves. 자기 스스로 뉴스를 생산해내야 되는,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곳. 그거를 여러분 이 지문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뉴스 데서트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뉴스 사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지시 대상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본문에 the same technology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두 가지를 본문에서 여러분 직접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이 기술이 권력의 균형을 누구한테

이동시켰는지 쓰시면 되겠어요. 요 밑에 있는 타겟에 대해서 그 대상을 누구한테 갔는지는 정답이 두 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크놀로지 두 가지 무엇인지 이거부터 볼게요. Computers and the Interne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e Internet 요거. 그 다음에 Target 대상은요. 권력이 누구한테 여러분 권력의 균형을 누구한테 이동시켰냐면 일반 시민들이죠. The people도 되고요. 아니면 citizens들이라고 쓰셨어도 citizens 맞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이 긍정학원을 다른 강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강좌 그 강좌를 보고 긍정학원을 적었던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걸 쓰면서 I manage my time and energy effectively.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manage 관리한다. 라는 이 말을 긍정학원 이거 이제 후기에다가 적으면서 아 너무 찔리네요 선생님. 저 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 못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땠는가? 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나? 그러면 남은 시간이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아 다시 한번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질문 이제 드디어 앞두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단어장과 지문 먼저 읽어보고 오신 다음에 우리 exercise 3번 요지파악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직관의 사실 확인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직관하면 보통 intui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과학의 성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직관은 객관적인 사실이랑은 반대의 의미로 여기서는 대비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따가 읽어볼게요. 직관은 유용할 수는 있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검증이 뒤따라야 된다. 여기서 이 검증은 과학적 검증을 얘기하기 때문에 같이 빨간색으로 이따가 치도록 할 거예요. 만약 어떠한 이론이 반증된다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 가설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된다. 가설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가설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검증과 증거, 빨간색이 되겠죠. 이게 없으면 직관, 노란색은 최종적 판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적 검증, 이걸 통해서 직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 myth. 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근데 뭐가요? That, 뒤에 거가. All ideas are equally valid.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모든 아이디어들이 are equally, 똑같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아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Myth 하면은 신화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Myth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믿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디어들이냐면요. 앞에 있는 말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ll ideas 중에서도 특히나 심지어 어떤 아이디어들이냐면요. Those with little or no objective proof. Little or no 한꺼번에 X 쳐놓고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With objective proof 하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데 근데 X가 들어갔으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 그런 아이디어들 얘조차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라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객관적인 증거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빨간색을 한번 써볼게요. The existence of science. 그러면은 과학의 존재는요. is the commitment, 헌신, 전념입니다. 뭐에 대한 전념이냐면요. to objective truth,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전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진실 같은 색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념이니까 요 과학에 대한 존재도 빨간색이 되겠죠. 같이 요거 체크하면서 따라오세요. After all, 결국에는요. 과학은 true, 진실입니다. 그러면서 땡땡 하고 설명이 나옵니다. Fire, 불은 뜨겁고요. 바퀴는 효율적이며 birds와 plane, 새와 비...

비행기는 날 수 있고요. We have landed on a comet. 우리는 혜성에 착륙을 했고요. And 그리고 travel to the moon. 우리는 달까지 여행을 갔고요.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antibiotics 하면은 항생제는 treat illness. 병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keep us from getting sick. Keep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getting sick, 아픈 것을 막아줍니다. 뭐가요? 예방접종이. 그러면서 these accomplishment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 이러한 업적들, 앞에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a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By, 내가 중요하다고 말한, 그치, objective truth, 요거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취, 업적들도 뭐가 있었어야 돼? 빨간색, 객관적인 truth가 있었어야 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이론은 can and frequently does. 요거 콤마콤마는 묶어보도록 할게요. push science forward. push science forward 한다라는 거는 과학을 이렇게 발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럴듯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말했었던 빨간 색깔은 뭔가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럴듯한 이론은 근데 however 그러면서 바로 an intuition 얘기가 나오니까 아 plausible theory 요거랑 intuition 같은 색깔 표시해 두시고요. 직관 이거를 지금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같은 결로 얘기를 한 거고요. 직관은 과학을 발전시킬 수는 있는데 앞에는 플러스인데 근데 intuition은 must be followed with 뭐에 의해서 뒤따라줘야 되냐면 testing, 검증. 검증에 의해서 뒤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뭐에 대한 검증이냐면 어떤 검증이냐면 that confirms or disproves 하면은 확인하거나 아니면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intuition이 되겠죠. it는 그 intuition에 veracity 나와 있습니다. 진실성을 확인해주거나 아니면 반증하는 검증에 의해서 뒤따라줘야 됩니다. 검증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if a theory, 어떠한 이론이 반증되잖아? 그러면 one should consider it, 그 이론을 뭐로써 고려해야 되냐면 as a reason, 이유로 고려해야 됩니다. 아, 지금 disproved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요. 어떠한 이론이 반증이 되면은 one should consider it 아 그것을 이유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려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이유로서? to reject or alter the hypothesis. 그죠? 그 가설을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변경할 이유로서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것이라는 거는 앞에서 나왔었던 theory가 disproved 되면 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아니라 not a justification. 구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구실이 아니라 뭐할 구실이냐면 to just keep firmly holding to 이렇게 나오네요. keep hold to 하면은 계속해서 고수하다의 뜻이에요. firmly 하면은 아주 뭐 단단하게 단호하게 계속해서 고수를 하는 거예요. the hypothesis 그 가설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그냥 그 지금 방금 나왔었던 이 disproved가 되잖아 이론이 그러면은 거절하거나 그 가설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설을 계속 고수를 하는데요? Because you are instinctively 너가 본능적으로 집착하고 있거든 그 가설에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능적으로라는 것도 여기서 나왔었던 노란색 색깔에 해당하겠습니다. 직관에 해당하는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과학적인 검증이 뒤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거를 고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plausible theory, 그럴듯한 이론, an intuition, instinctively 다 같은 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는 is an absolute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 we must respect evidence. 우리는 증거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 증거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니까 비판적인 사고도 이 사람이 강조하는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면서 it, 그 evidence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evidence는 is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입니다. for anyone,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든 to trust anything, a

but reality. 현실에 관한 그 어떤 것을 신뢰할 그러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뭐가요? 에비던스가요. 에비던스를 is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ithout testing and evidence. 테스팅과 에비던스가 없잖아? 그럼 검증과 증거가 없잖아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intuition, 노란색이네요. 직관은 is useful 하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But 이 직관은, 이 is는요. is never, 뭐가 결코 아닙니다. ultimate word, 최종적인 판정이 아닙니다. 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직관에는 뭐가 필요하다? 증거, 검증과 그 다음에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Objective, 객관적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실에 기반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Factual 또는 편향되지 않은 Unbiased, Impartial 이런 단어로 바꾸면 되겠고요. 반대말로 나올 수 있는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 게 Subjective, Biased라는 단어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Plausible, 그럴듯한이라는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는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reasonable, 그다음에 believable, credible 등의 그럴듯한, 타당한 뭐 이런 식의 단어들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식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wedded to 어디 집착하는 이런 뜻이에요. adhere to, clinging to, 그다음에 obsessed with 요런 단어들 집착하는 단어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어휘 포인트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순배열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한국어의 뜻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여기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설이 되겠죠. 가설을 거부하거나 수정해야 될 이유로 여겨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되면 이 말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One should consider it. 그러면 여기가 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should consider it 여겨야 됩니다. 그 가설을 뭐로써? As a reason to reject or alter the hypothesis. 그러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되면 이 부분이 될 테니까 One should consider it 그 뒤에서부터 as a reason. 어떠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유로서 여겨야 된다. 뭐할 이유? reject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설을. 가설을 거부하거나 수정해야 할 이유로 여겨야 한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어순배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것이라고 나온 거예요. 앞에 가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려볼 테니까 해보세요.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이 되잖아 라는 부분이 앞에 나왔다고 치고 이 뒤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one이라고 받았고요. One should consider it. 이것을 뭐로써 여겨야 됩니다. 이유로써 여겨야 됩니다. hypothesis, 가설을 alter하거나 reject할 이유로써 여겨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요거 배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으로 들어갈 것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건데 필요할 경우에는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 science는 rely on 띠리리 truth예요. 어떤 진실에 의존을 합니다. 뭐가 아니라 subjective intuition, 주관적인 직관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subjective의 반대말인 objective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we must value 이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두어야 됩니다. And be willing to change our ideas. 우리 아이디어를 alter 대신에 change가 나왔네요. 기꺼이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반증됐을 때요. 우리는 뭐를 가치 있게 둬야 되냐면, evidence, 증거 또는 testing, 검증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법 수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여러분,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제가 밑줄을 일부러 빼봤거든요. 밑줄 친 부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 plausible theory can push science forward 할수 있습니다. 근데, however, an intuition must follow with testing. 어디가 틀렸어요?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follow 여기에서 must follow가 아니라 must be followed. 직관은 뒤따라지는 것이니까 테스팅으로 뒤따라져야 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밑줄 없이 푸는 문제가 훨씬 어렵죠. 이거 맞췄으면
엄청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당근을 잡아라를 마지막 질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근을

뭐냐면 주관적인 그리고 객관적인을 뜻하는 단어가 각각 하나씩 나왔습니다. 주관적인과 객관적인을 뜻하는 단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토끼미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abandon과 alter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도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요지 파악 4번 하고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점 수능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강의도 한강 한강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지역은 바로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네, 여행 가실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인생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행지 아마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 중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여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 여행을 하는 것은요, 경험할 수 있는 폭과 깊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넓고 깊이 있는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내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갈 지역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제자 친구들 중에도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 중에도요. 세계 여기저기 교환학생 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시시각각 시차가 있다 보니까 시시각각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놨을까요? 학교 시험은요, 범위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단원이 수능이라고 하면 두 문제 나오는 단원인데 학교 시험에서는요, 막 열 문제?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여태까지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출제할 수 있는 소수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공부해야 하는 그런 세세한 개념들이 아주 총망라되어 있는 단원인데 또 제가 저의 장점이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밈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원리적인 설명보다는 내일 당장 시험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그럼 원리적인 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서사가 궁금해요. 원인과 결과 맥락이 더 궁금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 제가 굉장히 천천히 왜 이런 원인과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또 개념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강의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딱 한 시간 안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출제될 수 있는 개념들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실전 문제 적용하는 꿀팁까지 다뤄드려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25쪽 펴시고요. 125쪽에 이제 유럽의 공업 지역의 형성과 변화, 요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통적인 공업 지역인데요. 저는 전통적인 공업 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 그리고 첨단 산업 지역,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딱 이거거든요. 전통적인 공업지역,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발달하게 된 공업지역, 그리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공업지역. 이렇게 딱세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도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상지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공업지역. 이게 바로 전통적인 공업지역의 특징이거든요. 산업혁명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이 바로 석탄 그리고 철광석이었습니다. 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 노동에서 해방이 되어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 석탄이었습니다. 또 제철공업의 원료로 철광석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석탄도 들어가거든요. 이 산화되어 있는 철을 순수한 철로 환원하는 과정에 석탄이 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석탄과 철광석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이두 자원이 산업 발달의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했었고, 근데 공교롭게도 석탄도 철광석도 매우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석탄이나 철광석이 있는 곳, 그 주변 지역이 공장이 입지하기에 좋은 곳이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석탄산지 주변을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랭커셔, 요크셔, 루르자르, 그리고 로렌. 이런 이름들이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또 디테일하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독일의 루르 공업 지역, 그리고 프랑스의 로렌 공업 지역은 평가원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일단 지도에서 패턴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형광펜 들고. 이런 전통 공업 지역들은요, 내륙 지역이거나, 네, 이렇게 로렌 지역, 자르 지역, 루른 지역, 이렇게 내륙 지역이거나, 영국에서는 중부 지역, 요크셔, 랭커셔 지역 보시면 지금 중부 지역에 해당하고 있잖아요. 네. 내륙 지역이거나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구나. 이렇게 한 가지 패턴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러면, 아,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네. 요크셔, 랭커셔. 산업혁명이 발달하게 된 곳, 영국. 네. 영국에서 요크셔, 랭커셔. 꼭 기억해 주세요. 산업혁명과 함께. 그리고 프랑스의 로렌 공업 지역은요, 왠지 이렇게 나풀나풀한 큰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있는 머리를 막 흩날리는 로렌 여사님, 프랑스의 로렌 여사님 떠올리면서 기억을 해주시고, 루르 왠지 이렇게 독일에 이렇게 네 광물 자원을 채굴하시는 분의 이름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광물 자원을 채굴하고 있는 광부의 모습을 그리고 독일 루 프랑스 로. 그래서 프랑스는 로렌 지역, 독일은 루르 지역. 네, 이것도 제가 빼까말까 너무 유치한데 생각했는데 이걸로 잘 풀어냈다는 친구들의 후기가 있어서 올해 저의 커리에서 또 빼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렇게 전통 공업 지역 그리고 교통이 발달한 공업 지역, 첨단 산업 지역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걸할것 같았지만 전통 공업 지역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잠깐 퀴즈. 산업혁명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에너지 자원 뭐라고요? 맞아요. 석탄이었다고요. 근데 석탄이 영원히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석유가 등장하게 되고요. 기존의 석탄 광산들은요, 고갈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노후화에 직면하거나 시설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석유를 수입해서 쓰지. 이런 기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유의 수입에 편리한 곳은 어딜까요? 바닷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해안 지역들이나 큰 하천에 닿아 있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공업 지역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울 거 하나도 없죠? 네,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들의 특징들은 바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편리한 지역들이었구나, 큰 하천이나 바닷가 주변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이름까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디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카디프 미들즈브러 뎅케르크 이름도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내신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께서 굳이 이거 언급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곳은 바로 로테르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공업 지역의 사례로는 로테르담이 있다. 이게 실제로 기출되었던 적이 있는 선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은 완전 기출 아카이브 같아요. 제 머릿속에 이건 나왔던 선지, 이거는 나왔던 지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될 곳, 좀 중요도가 낮은 곳을 정해드리자면 로테르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카디프, 미들즈브러, 뎅케르크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셨다면 기억하기. 그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벌써 세 번째 카테고리예요. 첨단 산업 지역이 되겠는데요. 네, 첨단 산업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 입지도 큰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을 모셔올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조금은 자유로운 공업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어디에 첨단 산업 지역이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럽의 첨단 산업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슝, 여기거든요. 소피아 앙테폴리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에서 유럽이 나왔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이렇게 별 모양의 나라가 있다? 거기가 바로 프랑스가 되겠고요. 자, 북부 지역인 파리, 수도죠. 로렌 공업 지역, 전통 공업 지역이었잖아요. 북부 지역에 있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석유의 수입에 유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 편리했기 때문에 발달하게 된 공업 지역, 뒹케르크, 르하브르, 다 북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첨단 산업은 그나마 입지가 조금은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첨단 산업 지역 하나쯤은 남부 지역에 만들어도 되잖아요. 게다가 이곳이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인재들 모셔오기에 너무 쾌적한 기후 환경, 그리고 또 인근에 니스, 칸, 이런 문화예술의 도시나 휴양지가 있었고, 또 국제공항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사람들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소피아 앙티폴리스 첨단 산업 지역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지역들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예요. 딱 여기에 밑줄 칠게요. 네, 아, 소피아 앙테폴리스는 이름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케임브리지에 밑줄 친 이유는요, 여러분들, 케임브리지 듣자마자 뭐 떠올라요? 그렇죠, 대학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케임브리지 대학. 이곳에 이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해요. 왜? 아니,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그렇게 학문의 유서가 깊은 우리 마을에 공장?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살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지역의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를 성공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선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뭐예요? 대학이에요. 자, 그 다음 실리콘 글렌, 이거 제가 또 작년에 나온다고 예측했는데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리콘 글렌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 지금 영국의 북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역은 지금 영국에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또 분리독립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던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어요. 브렉시트. 그 이후에 이런 북아일랜드나 또 여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다시금 분리독립의 열망이 싹트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이 스코틀랜드 지역은요, 일단 북해 주변에 유전을 개발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실리콘글렌 첨단 산업 지역이 있어서 좀 먹고 살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리콘글렌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리 오늘 실리콘밸리도 같이 가볼 건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밸리가 뭐게요? 계곡, 맞아요. 그럼 실리콘글렌은 뭐게요? 계곡이에요. 근데 이 실리콘글렌 계곡 의미하는 요 글렌이라고 하는 글자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역 갈등과 함께 글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로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이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거든요. 딱 나왔어요, 작년에. 네, 완전 찍신 같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네, 실리콘 도크라는 이름도요, 여기 실리콘 오가는 항구 지역,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제가 나온다고 했던 지역인데, 여기는 재작년에 또 나왔던 곳인데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제가 시옷자 돌림에 시스터들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스웨덴이고요. 이곳의 수도는요, 스톡홀름이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지역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예요. 스웨덴, 스톡홀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시옷자 돌림에 친구들, 시옷자 돌림을 시스터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를 물어보려면 이걸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슬로는요, 수도라는 거, 해당 국가의 수도에 형성된 첨단 산업 지역이라는 거, 이것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3 이탈리아의 경우에는요,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멋쟁이. 그렇죠. 장인형 경공업.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섬유나 가죽이나 의류 제품들 이런 것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첨단 산업과 관련된 바이오, 그리고 의료 산업들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첨단 산업 지역들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학. 실리콘 글렌은 계곡.
현지어로. 그리고 소피아 앙드폴리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들, 또 문화 여건, 또 교통의 여건 설명했고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네, 스웨덴, 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제3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장인형 경공업 발달했다고 한 곳. 그럼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곳이 딱한 군데 남았네요. 핀란드. 근데 핀란드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칭한대요. 그 이유가 이렇게 침엽 수림 사이에서 이렇게 늑대를 한 마리 그려봐요, 여러분들. 늑대 한 마리가 촤 이렇게 표효하면서 이렇게 호시탐탐 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마음이 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어떤 특성이 외로운 늑대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늑대 어떻게 울어요? 오울. 네, 그래서 핀란드를 의미하는 늑대, 오울, 요거 그려놓으시고, 아, 핀란드 하면 오울로 사연, 오울로 테크노폴리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해결됐어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벌써 유럽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공부했던 패턴이 북부아메리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역시 북부아메리카 지역도 똑같아요. 전통, 교통, 첨단 산업 지역.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공업 지역 이름조차 뭐예요?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네, 영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서양 연안에 있는 지역들. 네. 대서양 연안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바로 뉴 잉글랜드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부 대서양 연안 공업 지역은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대도시가 발달한 지역들이 바로 중부 대서양 연안 공업 지역이 되겠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뉴 잉글랜드.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뭘까요?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서 오면 여기 미국 동부 지역에 딱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유럽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게다가 당시에 아메리카 기회의 땅이었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저렴한 노동력. 그래서 이런 곳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이 뉴잉글랜드 공업 지역, 중부 대서양 연안 공업 지역 이런 곳에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인구 10대 도시에 해당하는 곳, 그리고 1950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인구 10대 도시에 해당하는 곳 체크해 봤더니 여기 있는 지역들이 1950년대 대도시였던 곳들이네요. 맞아요. 그럼 대도시가 있다는 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나의 입장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또한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나의 입장에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되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대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공업이 빠르게 발달하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 전통적인 공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5대5 연안 공업지역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별표도 지금 5개 치고 있잖아요. 꼭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전통 공업지역 굉장히 중요한 두개 자원 뭐였어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었던 석탄 그리고 제철 공업의 중요한 원료 철광석이었죠. 그렇다면 이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석탄이나 철광석이 풍부한 곳, 그런 곳이 바로 전통산업지역 형성되기에 좋은 곳이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어디가 도대체 석탄이 많았느냐? 여기 있는 미국 동부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이 바로 고기수콕 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수콕 산지인 에팔레치아 주변 지역에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교 3학년 친구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다른 세계지리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꿀팁이 있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고기수콕 산지에 석탄이 많이 분포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한 꿀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석탄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래서 고기수콕 산지 주변에는 석탄이 많이 분포한다. 이거 진짜 한 방에 기억되지 않아요? 정말 청출어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밈의 장인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정말 뛰어난 밈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공유를 해드립니다. 저작권 우리 학교 친구예요.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도 살펴보면요. 다섯 개의 호수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대5예요. 그리고 이 5대5 덕분에 철광석 석탄을 운반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북부 아메리카의 지형이어도 대부분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 육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곳들이 또 철광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광석, 그리고 석탄과 같이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자원들을 5대5의 수은을 통해서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또 공업 발달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죠. 네. 이곳들이 어떻게 쇠락하게 되었는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철광석, 그리고 석탄이 어디에 있었는지 체크. 그리고 이런 곳들이 발달하게 된첫 번째 이유, 풍부한 지하자원. 두 번째, 5대5의 편리한 수은교통. 세 번째, 대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요, 이 5대5 연안에 토론토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데, 사실 학평, 모평 수능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는요, 제가 진짜 작년에 수능 개념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밈이 있었어요. 시카고,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찾는 밈을 작년 수능 개념 강의 때 처음 보여드렸는데 나왔잖아요, 작년. 그래서 진짜 제가 우리 친구들 잘 해냈겠다 하고 생각했던 밈이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시카고는요, 여기 보시면 약간 호수가 C자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기가 바로 시카고고요. 여기 제철공업 발달한 시카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는요, 여기 이렇게 땅이 또 D자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기가 바로 디트로이트고, 여기는 또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는요, 요렇게 이 호수 지역하고, 자, 제가 굵은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호수 지역하고 연결해주는 철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주면 P자 모양이 되잖아요. 조금 더 진한색으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P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죠? 여기가 바로 피츠버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네.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요. 이런 지역들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피츠버거까지. 시카고, 제철, 디트로이트, 자동차, 피츠버거는 철강이에요. 철강. 네. 써드릴까요? 여기. 피츠버거. 철강. 그래서 피츠버그의 굉장히 유명한 트램은요, 과거에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던 교통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공업 지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또 살펴볼게요. 네, 여기 슝 대체로 남부 지역에 있는 썬벨트 지역. 북부 지역에 있는 저 5대5 연안 공업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좀 쾌청한, 온화한 지역들이다라고 해서 이런 지역들을 썬벨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곳과 대비되는 과거의 공업 지역들을 부르는 이름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곳과 대비되게 이 5대5 연안 공업 지역은요, 빛바른, 낡은, 쇠락한이라고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디테일한 지역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도 제가 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필기하도록 할게요. 시애틀. 여기는요, 알래스카로 가는 전진기지였어요. 그래서 항공산업이 발달했다가 이제 알래스카 골드러시 쇠퇴한 이후에 쇠락하고 있던 지역을 먹여 살린 게 바로 다국적 기업 커피 전문점 1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랑 커피 그려놓으시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앞에 여러분들 볼록 들어간 데 보이세요? 네,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볼록 들어간 곳 찾으면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구나, 첨단 산업 지역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찾았나요? 네, 여기서 영화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지리 덕후인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이것은 지중해성 기후 덕분이다. 여름이 고온건조하니까 야외 촬영하기 좋고, 필름 보관하기 좋고.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요? 아, 여기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는데, 3월 학력평가에 나왔죠. 네. 뭐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제가 엄청 여러분들께 강제로 가기는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면서, 자, 여기 멕시코만 연안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또 석유 생산량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텍사스주 석유 시추하는 것 같이 생겼죠. 네, 텍사스주 석유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또 반도체 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또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 지역이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새롭게 떠오르는 곳들, 썬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슝,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들을 바로 썬벨트 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유럽과 북부아메리카 지역에서 또 많이 빈출되는 키워드, 바로 도시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유럽 북부아메리카 지역의 대도시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올해 제가 조금

교재들 중에서 딱이두 권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수를 받는 교재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었지 않았던 좀 생소한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좀 생소한 개념들 몇 가지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갈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왜 도시의 내부 구조가 분화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건물을 두채 드릴 거거든요. 빌딩을 두 채씩 드릴 건데, 도시의 중심부, 도심 지역의 수능 빌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네,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에 또 만점 빌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임대료 똑같이 받으실 건가요? 어디서 더 받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도심 지역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좋잖아. 저긴 유동인구도 많고 돈좀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여기에서 임대료를 더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라고요? 여기는 외곽 지역이니까 수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냥 여기 빌린다는 사람이 있으면 감재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 다금이는요, 여기에 쇼핑몰을 만들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대료를 많이 줄수 있대요. 근데 다금이는 이 도심 지역에서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상업 업무 기능은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나의 이익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은이가 와서요, 여기에 공장을 만들겠대요. 근데 공장은 상업 쇼핑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를 다금이에 비해서 한 3분의 2밖에 못 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은 입장에서는요, 여기에서 내가 최대 임대료를 줄수 있는 건 맞아요. 왜? 여기서 최대 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임대료도 적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동이가 왔어요. 다동이는 여기에 집을 지을 거래요. 그래서 이게 집이 무슨 생산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임대료 많이 못 준대요. 그래서 다동이 입장에서는 최대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다금이나 다은이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죠? 하지만 다동이 입장에서도요, 여기서 최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맞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도심 지역에 있는 빌딩을 누구한테 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다금이한테 빌려줄 거라고요. 그게 내가 가장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이 지대를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누가 얼마나 많이 지불할 수 있니? 그걸 따져봤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 업무 기능이 도심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은 그 다음으로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업 기능이. 그리고 외곽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다동이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동이밖에 없어요. 왜? 이건 수익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임대료가 줄어들지만 어쨌든 외곽 지역까지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곽 지역은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 내부 지역 분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내부 지역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 접근성. 도심 지역이니 주변 지역이니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기 편해?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을 이용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이익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임대료가 높은 곳은 이익도 높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통용돼서 쓰입니다. 지가 말 그대로 땅값을 의미하고요. 결국 접근성이 좋은 곳은 지대와 지가가 높고 그런 한정된 많은 사람들이 입지하고자 하는 그곳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합이 붙죠. 그랬을 때 많은 지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상업 업무 기능이 도심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 지역도요,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입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도심 지역도 개발이 된지 시일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 되겠죠.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임대료가 조금 저렴한 지역들이 있겠죠. 이런 곳들의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영업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가나 자영업자들이 유입이 되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동네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한 상점이 있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높아져요. 그럼 그 높아진 임대료를 문화예술가나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들은 빠져나가고 대규모의 프랜차이즈가 유입이 되고 임대료가 또 높아지고 그래서 이곳에 있던 원래의 주민들은 축출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뉴욕의 할렘가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경관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유니크하죠. 와 진짜 할렘가스럽다. 막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관은요. 여러분들 굳이 꼭내 인생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그럼 평범한데요? 우리 동네에도 이거 비슷한 건물 있는데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일궈놓은 독특한 경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는데,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 것은 결국 땅 주인이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문화예술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이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는요, 수능 강의에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내신 강의에서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신 시험에서는요, 이게 서술형으로 정말 단골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였어요. 아,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정말 단골로 나오는 거죠. 바로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의 특히 미국의 도시 구조를 설명하는 거, 비교하는 건데요. 자,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아, 이 동네는요. 도심 지역에 근대 도시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된 지 역사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고층 건물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200년, 300년, 400년, 막 600년씩 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고도 제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네, 그래서 효율이 좋은 고층 건물들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시 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 볼수 있는 도시의 경관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슬픈 얘기인데 미국의 도시가 되게 된 역사는요. 유럽인들의 이주,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도심 지역이 개발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처음부터 격자형으로 도로망을 만듭니다. 격자가 뭐예요? 이거예요. 도로망이 가로, 세로, 수직으로 교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격자형 도로망 사이사이에 고층 건물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물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면적이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조망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면적을 줄이도록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건물의 높이 차이가 크죠. 이게 바로 빠르게 성장한 미국의 도시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그럼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유럽의 지역 통합과 분리운동인데요. 유럽연합이 형성하게 된 계기 살펴보자면 사실 또저 멀리 세계 제2차 대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 세계 제2차 대전보다 더 전에 아까 우리 독일로 프랑스로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 부근에 자원산지가 있었잖아요. 그곳을 둘러싸고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대전까지 겪고 난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그 지난한 전쟁을 지켜봐야 했었던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 여섯 개 나라가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면, 우리 이제 진짜 싸우지 말자. 석탄, 철강, 우리 평화롭게 한번 조화롭게 이용해보자.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랫동안 전쟁을 같이 겪었던 프랑스, 독일, 그리고 그 주변의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여섯 개 나라가 시작을 하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은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나 지켜보자. 잘 되면 우리도 같이 하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
자, 일찍이 가입을 하게 된 나라들은요, 대체로 북서부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남부 유럽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요런 나라들은 조금 일찍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동부 유럽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중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은 좀 나중에 가입한 나라들이다. 요런 가입 시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느냐? 바로 유로화를 사용하나요? 이런 내용들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유로화 사용국, 비사용국을 디테일하게 다뤄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학평, 모평 수능에서는요, 유로화 사용국, 비사용국을 디테일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런 선제가 나와요.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은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한다. 단일 화폐로 사용한다. 아니에요. 네. 모든이라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화 될수 있는 내용들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바로 영국이죠. 아까 제가 왜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이 최근에 특히 또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건 이후에? 그렇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요.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 출제되는 3인방 알려드릴게요.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 출제되는 3인방을 기억할 수 있는 또 치트키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학교 친구가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들 노르웨이라는 이름이요. 북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노르웨이. 아, 우리는 유럽연합 노. 우리끼리 또잘 먹고 잘살수 있어. 네, 노르웨이 1인당 GDP 대한민국 남한보다 많습니다. 우리끼리만 해도 잘 먹고 잘살수 있어, 노르웨이.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슬란드잖아요. 나는 MBTI가 I라서, 그래서 27개나 되는 회원국들이 있는 그런 데 가긴 조금, I, 네. 내향형 아이슬란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실제로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요, 북해 주변의 유전, 그리고 여기 수산 자원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딱, 스위스. 주변의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를 겪었다고요. 그래서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죠. 자, 실제 스위스 스플링 이거 아닙니다. 이건 유럽연합 비회원국 3인방을 기억하는 밈이에요. 우리끼리 충분해, 스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치트키 밈 나갈까요? 네. 흑해, 여기. 아,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저 너무 슬퍼요. 네. 이렇게 흑흑 울고 있는 눈망울. 흑해 위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튀르키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나라는 후보국이구나.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올해는 한 번쯤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함께 좀 기원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과 관련된 내용들 또 정리해드릴게요. 네, 유럽연합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요.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공부하는 모든 경제협력체 중에서 유일하게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생산 요소 중에는 또 중요한 게 자본이나 자원도 있지만 노동력이에요.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폴란드에 살고 있는 다금이가 독일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을 가야 될까요? 아니요. 폴란드에 살면서 비행기 타고 그냥 자가용 타고 출퇴근할 수 있어요. 왜? 여기. 이게 국경이에요. 국경에서 검문, 검색 없습니다. 쉔겐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하죠. 유로화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경제 블록 중에서 유일하게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유로화만 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통합을 위한 유럽 의회, 유럽 사법 재판소와 같은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경제협력체 중에서 가장 통합의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유럽연합의 과제들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럼 어떤 지역이 또 갈등을 겪고 있느냐? 오늘은 제가 요 맥락이나 서사보다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기 영국,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 정체성 차이로 인해서. 정체성 차이로 인해서 분리 독립을 희망하고 있죠. 특히 북아일랜드 지역, 또 스코틀랜드 지역의 경우에는요.
또이 크리스트교의 디테일한 종파 차이, 거기까지도 학교

선생님께서 다뤄주셨으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랑드르 지역, 그리고 파다니아 지역, 그리고 바스크 지역, 카탈루니아 지역, 이러한 지역들은 다좀 경제적인 격차가 그 갈등의 원인 중에 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플랑드르 지역 국간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파다니아 지역 국간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바스크와 카탈루냐도 역시 국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가 있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파다니아 지역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제3 이탈리아 첨단 산업 발달했다고 한그 지역과 지역적인 범위가 참 비슷하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첨단 산업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랑드르 지역은요,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국간의 남부 지역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긴 또 언어 갈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부 지역은 네덜란드와 접경해 하고 있는 지역은 네덜란드어 사용하고, 남부 지역 프랑스와 접경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차이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스크 지역과 카탈루냐 지역 구분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V자 모양의 여기 바다죠? 바스크. C자 모양의 바다죠? 여기가 카탈루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의 차이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강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사실 북부 아메리카 지역의 통합과 분리운동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부 아메리카 지역도 나름대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역 늘어나고 또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확보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좀 미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1991년과 2024년에 이 교역 규모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세 나라 다 교역 규모가 늘었어요. 그쵸? 네,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늘었는데, 와, 그렇다는 것은 캐나다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멕시코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더 많이 팔고 더덜 사오고 있죠. 그래서 이 흑자 규모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나 멕시코의 경제도 너무 미국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유럽 연합과 달리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킬라도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던 공장이 멕시코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된 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멕시코에서 미국에 대한 이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흑자가 증가한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따져보자면은요, 멕시코 남부 지역의 농촌의 몰락, 그리고 이 공장지대의 환경 오염, 이러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촌양도 현상, 도시 문제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북부 아메리카 지역에서 어떠한 통합과 분리 운동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선 여기 캐나다의 퀘벡 지역에서는요,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프랑스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정체성 차이로 인해서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히스패닉 비율이 높아지면서 또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데, 히스패닉은 주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보시면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이 미국 남부 지역에 특히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인구 이주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은 것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A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바로 제가 꼭 이름까지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교통이 발달한 곳, 큰 바다 옆에 있어서, 큰강 옆에 있어서 공업이 발달한 로테르담입니다. 라고 짚어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B 지역은요, 프랑스로, 그리고 독일로, 우리 여기 프랑스와 독일 주변에 자원산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전통적인 공업지역.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게 된 곳이었고요. 그 다음 C 지역의 경우는 프랑스 남부 지역이네요. 쾌청한 기후, 그리고 주변에 문화예술의 도시들이 있고요. 교통이 편리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남부 지역을 좀 균형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첨단 산업 지역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개발하게 됐다라는 내용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 지역의 경우에는 제3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 장인형 경공업이 바로 이 지역의 키워드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해서였을까요? 파단이야라고 독립할 거야라고 해서 비난이 파다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1번부터 A. 에는 유럽의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인 둔케르크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로테르담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로테르담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로테르담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둔케르크 몰랐어도 얘가 둔케르크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로테르담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학교 시험도 수능도 생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 나오는 모든 걸다 외워서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까먹더라도 최소한의 기억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치트키가 되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 B에는 첨단 산업 지역인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나요? 아니죠. C 지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위치, 이름 다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C는 가죽, 의류, 보석과 같은 장인형 경공업이 발달했나요? 아니요. 장인형 경공업은 D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번, D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했나요? 여기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5번, C는 B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짧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공업 지역을 전통 공업 지역, 교통이 편리한 공업 지역, 첨단 공업 지역으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본 거였습니다. 이렇게 공업 발달의 역사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134쪽에 있는 실전 문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미국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예요. 근데 여기 주 이름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풀수 있나요? 아니요. 지도슝 확대해 볼까요? 미국 서부 지역에 볼록 들어간 거, 밸리, 계곡. 아, 실리콘밸리,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가 오늘 또 밈 하나 알려드렸어요. 상당히 반도체 칩처럼 생겼습니다. 네, 여기는 전자공업이 발달한 곳이 되겠고요. 여기는 석유 시추하는 기계처럼 생겼죠. 네, 멕시코만 연안 지역, 실제로 석유 생산량 많은 곳이 되겠고, 제가 가고 싶은 도시가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5대5 연안 공업 지역, 전통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 지역의 경우에는요, 컴퓨터 및 전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어딜까요? 반도체. 네. 실리콘 밸리. 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캘리포니아주라는 거 이름 몰라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나 지역은 자동차, 화학, 기계, 금속, 중화공업의 비율이 높죠? 전통공업 지역에 냄새가 나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미시간주라는 거 몰라도 나 지역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 지역은요, 석유, 화학, 멕시코만 연안. 그래서 이곳이 텍사스주라는 걸 우리가 몰라도 다 지역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는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아니요. 셋 중에서 러스트벨트에 위치하는 것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의 주요 도시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들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여기. 실리콘밸리. 그 계곡 뾰족 들어간 데 찾으면 되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와 나는 모두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니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은 가와 다였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수은 교통이 공업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아니죠. 자, 우리 미국의 공업 지역 중에서 수은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지역은 어디였어요? 제가 지금 뭘 체크하고 있는 걸까요? 5개의 호수, 맞아요. 5대5 연안 지역이 바로 수은과 관련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아니었고요. 5번, 다른 나보다 지역 내총 인구에서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히스패닉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거나 그 에스파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인데, 중남부 아메리카, 안타깝게도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특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과거에 아까 제가 여기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히스패닉 분포한다고 했던 지역들이요. 사실 과거에 또 멕시코에 해당하는 지역들이었는데, 미국에 이제 넘어가게 된 그런 지역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스패닉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히스패닉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딱 50분 만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지역

숙제될 수 있는 내용들 다 정리해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3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렇죠. 천체 거리입니다. 천체까지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라는 것을요.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천체의 거리예요.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 조금 요걸 세분하자면 세 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에 관련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문제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 보시면 10 우리 은하와 우주의 구조라고 하는 이 큰 대단원이 있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 단원인데 여기에 내용이 많아. 천체의 거리도 있고 우리 은하의 구조, 성감 물질, 우리 은하의 회전과 질량, 그리고 우주의 구조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오늘 13강이니까 13, 14, 15 세 번 남았죠. 자, 그래서 그 세 번 동안에 자, 요것들을 다 할 거예요. 오늘은 누구 한다고요? 맞아요. 천체의 거리 요쪽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천체의 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체 거리를 보면은요, 뭐가 이제 등장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어찌 보면 중간 주제 정도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것을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연주 시차를 이용하겠다. 2번 별의 밝기를 이용하겠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겠다. 성단의 색 등급도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주제가 4개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1, 2, 3, 4가 있는데 1, 2만 먼저 볼 거예요. 큰 주제야. 자, 그러니까 뭐냐면 별까지 거리를 구함에 있어서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에는 그럼 어떻게 이 방법으로 구해?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오늘 천체의 거리를 구할 건데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얘네 둘이에요. 연주 시차를 이용하겠다, 밝기를 이용하겠다. 근데 연주차를 이용하는 건 바로 이제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밝기를 이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용할 거야? 구체적인 방법 얘기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에 여기 안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주차부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주차는 자, 첫 번째, 요식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R 있고 P가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게 각도예요. 자, 역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P 초라고 하는 게 0.1이에요. 자, 0.1초라는 뜻이고요. 넣어주시

10이면 얼마예요라고 하면 역수 취해주세요. 그럼 10이 나오겠죠. 그럼 10, 거리는 10이에요. 뭐 혹은 0.01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0이 되겠죠. 0.2예요라고 얘기한다면 5 이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R과 P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렇게 알아주세요. 자, 뭐냐면 연수체를 이용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자, 특정한 위치만 딱 먼저 잡아볼게요. 어디를 잡을 거냐면 우리 공전 궤도 면에 어떤 곳? 수직인 곳을 딱 잡아요. 저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별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볼 때랑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바라볼 때 자, 뭐가 생기게 되죠? 각이 생기게 되고요. 이걸 시차라고 합니다. 자, 시차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줘야 될게 연주 시차가 되겠고요. 연주 시차는 여기 절반 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피초. 간혹 우리 문제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각도를 줄 때가 있어요. 간혹은 아니죠.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가 등장했을 때 어디 갔어? 여기. 요 용어 있죠? 연주 시차라고 정확하게 딱 주면 그 값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연주 시차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뭐 시차 혹은 뭐 다른 뭐 그림들이 막 등장하면서 사진 같은 거 등장하면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그게 시차인지 연주 시차인지 이런 거꼭 구분해 주셔야죠.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자,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빙글 돌게 된 별이 이제 어떻게 저기 멀리 돼서 위치가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요 삼각형 있죠?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삼각형인가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자, 직각 삼각형에서 뭐를 구했죠? 각도 하나를 구했습니다. 뭐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쪽 직각 말고요. 다른 각도 구하게 되면 나머지 각 당연히 아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떤 직각삼각형인지 알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특정 길이를 하나 알아요. 자, 특정 길이는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됩니다. 요걸 알아요. 자, 그럼 보세요. 삼각형이니까 약간 기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식은 그러니까 뭐예요? 연주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될때 어떤 것? 요런 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게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요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각도가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고요? 자, 도 단위도 아니고요. 분 단위도 아니고 1도라고 하는 각을 3600등분한 거예요. 초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 여기 길이나 똑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다르겠다라고 하겠지만 너무 각이 작아요. 너무 멀어요. 여기 1AU에 비하여. 그래서 그냥 저렇게 쓰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단위를 새로운 단위로 그냥 맞춰준 거예요. 뭐라고요? 파세기라고 하는 단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각도가 1초 정도가 되면 우리가 1파세으로 정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자, 새롭게 정의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작은 각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2초가 됩니다. 2초가 돼도 되게 작은 각이에요. 자, 그러면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1초에 비해서 0.1초가 됩니다라고 하면 방금 1초에 비해서 1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한 거리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요거는 하나의 파색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정의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살짝 연주 시차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별이에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요렇게 공전하게 되면서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아마 보게 될 거냐면 저기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 빙글 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혹시 다른 곳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른 곳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 있는 별을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각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자, 아까 우리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앞뒤쪽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맞습니다. 이렇게 생긴 또 직각삼각형.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는 동그랗게 생긴 원을 그리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 이렇게 좀 옆으로 찌그러진 모습을 그리게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지구 공전 궤도면이니까 황도잖아요. 자, 여기다가 하게 되면 어떤 선을 그리게 될 거다? 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선을 그리게 될 거다. 그리고 연주시차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절반, 여기서 긴 쪽이에요. 짧은 쪽 하시면 안 돼요. 긴 쪽, 요거 절반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뭐예요? 연주시차예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연주시차라고 딱 두지 않고 뭔가 이런 그림을 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연주시차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여기 있다가 뭐 황도상에 있는 별인데 쭉 이동해서 6개월 뒤에 여기 오다가 다시 1년 뒤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초래.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 구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0.1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역수 딱 치면 10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10파셋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길이의 얼마 절반을 쓰셔야 된다고요. 0.05예요.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그런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요렇게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밝기를 이용하는 그 거리 측정 방법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등급이라는 게 이제 등장합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등장하고요. 원래 거리에서의 밝기 등급을 얘기합니다. 절대 등급은 10파셋 거리에서의 밝기 등급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등급과 밝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크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밝기가 밝아지면 별을, 저 별이 밝아 보여. 라고 하면 그 밝기에 해당하는 등급값을 우리가 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등급이라고 하는 값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자, A별과 B별이 있는데 A별이 밝아. 그럼 A별의 등급의 숫자가 작다. 큰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별이 원래 여기 있는 별이었어요. 자, 이랬더니 이만큼 밝은 별이었어. 자, 그런데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리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얼마로 거리를 정해 놓은 거냐면 여기 있죠? 자, 10파색 거리예요. 10파색.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는 이만큼 밝았는데 10파색에 갖고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은 별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갖고 올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 갖고 오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다른 방법을 가지고 10파색의 밝기를 추정해 낼 수가 있어요. 특정한 방법이 뭐냐고요? 3번, 4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특정한 방법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겠어? 성단의 색등급도를 이용하겠어? 자, 그럼 뭐예요? 자, 원래 거리에서의 밝기는요, 내가 측정하시면 돼요. 망원경을 가지고 별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니까 그 에너지 값을 측정하는 거야. 몇 줄만큼 에너지가 들어왔어. 측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10파색에 놓고 보면 이만큼 들어와야 돼. 라는 게 나오겠죠.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상으로 좀 가까워졌으니까 좀더 밝아 보이겠죠. 그죠? 한 100배 정도 밝아 보인다. 라고 하겠습니다. 100배. 야, 그럼 거리를 얼마나 줄였길래 100배가 밝아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100배가 밝습니다. 자, 뭐예요? 10분의 1로 거리가 줄어든 거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밝기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역으로 10분의 1의 역수, 얼마예요? 10이죠. 그거의 제곱만큼 밝아진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원래 별이 한 여기쯤 있었어요. 1파세컬이 있었어요. 그럼 10파세 갖고 가면 10배 멀어지는 거죠. 자, 그거에 역수를 취해서 제곱을 하라고요. 10배 멀어졌어. 역수 10분의 1이 되겠죠. 제곱을 하세요. 100분의 1로 어두워지겠구나. 만약에 거리가 2배로 멀어졌습니다. 그쵸. 4분의 1로. 2배 가까워졌습니다. 4배 밝아집니다. 요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거리에서의 밝기는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추정해내는 겁니다. 추정해내는 거야. 근데 추정하는 게 부정확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거리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로 들 3번, 4번 같은 경우 있죠? 세페이드 비용광성, 성단의 색등급도 이런 거는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무엇? 공식이 하나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맞습니다. 이 친구를 거리 지수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거리는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이렇게 할게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자,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 r을 바로 쓸게요. 바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쭉 써볼게요. 자,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0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 거리에 놓고 보나 10파셋 거리에 놓고 보나 똑같아요라는 뜻이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거리 10파셋이겠지, 당연히.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럼 로그알이 얼마 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거 0 넣어보세요. 여기 0. 자, 거리 지수 이거 살짝 지울게. 자, 0. 넘어가면 플러스 5. 이 5가 있어요. 나눠주세요. 그럼 뭐가 되죠? 1. 무슨 얘기예요? 10의 1승이에요? 라는 뜻인 겁니다.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5라고 할게요. 보통 5의 배수로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5 하게 되면 여기가 5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 넘어가세요. 플러스 10이 되겠죠? 5를 나눠주세요. 2가 됩니다. 자, 2. 자, 그럼 뭐예요? 10의 2승이란 뜻이에요. 그쵸? 여기 R 잡으면 10의 1승이에요. 10의 2승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10 하게 되면 뭐될것 같아요? 그쵸? 3이 될것 같아. 그럼 얼마 되겠어요?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5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 거꾸로 가는 거야? 자, 넘어갔더니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그알은 얼마예요? 0이에요. 무슨 말이죠? 10의 0승이에요. 1이란 뜻이에요. 1파세계예요.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5등급 정도 차이 나면 100배 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00배씩 지금 밝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배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실 때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 그다음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 어떤 친구가 이상한 값을 가지고 있어. 2.3. 그러면 아야 이거 조금 어렵다 그죠? 뭐 로그 r 값은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2.3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그냥 r이라고 둘게요. 거리를 r이라고 둘게요. 대신에 여기서 2.3이 아니라 플러스 5를 한번 해 봐요. 그럼 얼마야? 2.3 더하기 5. 그렇죠. 7.3이죠. 7.3 이렇게 할게요. 7.3이 되게 되면 거리 얼마예요라고 한다면 이 친구. 자, 거리 지수 15가 커졌죠.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의 차이가 이제 5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럼 10배. 그렇지.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거리의 10배가 될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뭐 로그가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0, 5, 10,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요 정도 값에 대한 거리가 이렇게 10의 몇승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좀 익숙하게 해주시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2.3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연주 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겠다.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즉 거리 지수를 통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 여기 있죠. 아까 얘기했어. 요 친구. 절대 등급 있죠. 이거를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우학 2, 우리 여기에서는 이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시나요? 라고 한다면, 자, 보여줄게요. 첫 번째가 이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변광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별에 이제 진화를 하다가 뭐 원시성에서 주기열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학 2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구학 1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하다가 보면 마지막 단계쯤에 가게 되면 별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게 돼요. 이제 중심부에서 이제 연료 고갈되고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 막 핵융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상당히 중심부가 온도에 민감하게 되고요. 별이 그때는 좀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우리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주기열성은 아주 안정적인 단계야라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안으로 쏴 수축하는 이런 중력과 바깥쪽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평행 상태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 되면 이게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렇게 크기도 달라지고 표면 온도도 막 달라져요. 자, 근데 이것이 이런 변광하는 주기가 무엇? 절대 등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한 100여 년 전에. 자, 그러니까 변광, 요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변광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자, 절대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항상 요런 그래프에, 이거 잘 보세요. 절대 등급 혹은 겉보기 등급이 있을 때 웬만하면 위쪽으로 갈수록 밝은 걸 적어 줄 거예요. 즉, 등급의 숫자가 여기가 어떻다고요? 작다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 등급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5, 여기가 0,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맥동하는 이 주기, 변광하는 주기가 클수록, 길수록 밝은 별이야라고 먼저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걸 이제 밝혀냈다고요. 옛날 옛적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지. 나는 저기 있는 별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난 겉보기 등급은 측정한 거예요. 겉보기 등급은. 왜냐면 거리를 몰라도 나한테 도달하는 에너지는 알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란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변광 주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그럼 뭐가 나와요? 절대 등급이 나온다고요. 그럼 절대 등급이 나오면 그다음 뭐 하는 거야? 그쵸. 우리 여기 두 번째 있죠. 별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에서 혹시 식 기억나십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어디? 자, 요렇게 되는 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겠다?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그려놨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종족 1형 세페이드 변광성, 종족 2형 세페이드 변광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물론 검은 거 자리에 있는 RR형 변광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변광 주기에 따라서 절대 등급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를 하나 살짝 그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성단의 색 등급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CM도는 뭐냐면요. C는 컬러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색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M은 매그니튜드예요. 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 두 개의 등급을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뭐냐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색지수는 똑같아요. Y축의 등급 똑같아요. 근데 등급이 달라요. 자, 하나는 뭐예요? 겉보기 등급이에요. 하나는 절대 등급. 자, 그러면 뭐냐면,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런 거예요. 자, 이 성단이 지금 여기, 천체의 거리 있죠? 여기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 단원인 우리 은하 이야기할 때도 또 등장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성단을 어떤 관점에서 주로 볼 거냐면요. 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로 볼 거예요. 자, 성단은 어떤 거냐면,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요.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적 좁은 영역, 그러니까 뭐 태양계보다 훨씬 크겠죠. 하지만 은하적인 스케일로 보자면 아주 좁은 영역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단을 보는 거야. 이렇게 성단을 보게 되면 거리를 몰라요. 아직은. 이렇게 몰라요. 자, 거리를 몰라요. 물론 여기에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다면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성단까지 거리 얼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거리가 어때요? 거의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개개별들에 대해서 뭐를 조사하냐면 겉보기 등급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찍히는 거야. 자, 온도에 따라, 즉 색지수에 따라서 점을 막 찍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자, 밝아 보이는 별이 있고 어두워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뭐 둘이 비교하니까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더래. 자, 그러면 실제로도 아마 두배 차이 날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절대 등급이라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자, 절대 등급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친구가 돼요. 자, 이건 뭐냐면요. 표준적인 별들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누구냐면 가정을 딱한 거야. 주계열성이에요. 특정 별이에요. 자, 우주의 나이상, 우주가 한 130억 년 조금 넘어가는 그런 나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들, 요 하단 부분에 있는 요런 별들이 있죠? 요 친구들은 수명 자체가 우주의 나이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계열, 여기 있는 주계열성들은요, 거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아직도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한 그런 게 없어요, 우주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별들은 확실하게 주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주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 라인상에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색지수를 가지는 주계열성이 저기 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요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주기열성 중에서 자, 어떤 특정한 주기열성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성단에서 이제 주기열성이 누군지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색지수를 가지고 겉보기 등급을 구합니다. 자, 그럼 그다음 뭐예요? 어, 저기 주기열성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색지수를 가지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뭐예요? 너 주기열성이잖아. 그럼 절대 등급이 이만큼 돼야 돼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를 그냥 갖고 와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겹치면 돼요. 그럼 주기열성들이 다다다닥 나오니까 그 차이를 측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와서 뭐 하라고요? 둘이 짠 갖고 오세요. 그럼 거리 지수식이 나오겠죠? 거리 구할 거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한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2점 테스트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야. 자, 1번 문항 보면 별 AB가 있고 겉보기 등급과 연주차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 연주차. 뭐 이게 맥동 변광성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나와 있네요. 자, 표는 지구에서 관측한 별 A와 별 B 겉보기 등급과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했고, 단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화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은 1.5AU입니다.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의 두배 정도 되겠구나. 그럼 화성 갑자기 왜 물어보죠?라고 하면 화성에서 관측한 B의 연주 시차는 이거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요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서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멉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지 가까운지 어떻게 찾을 거예요? 겉보기 등급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절대 등급이 필요해. 근데 절대 등급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거리 R 하고 파색이라고 쓸게요. 연주차 가지고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연주 시차라고 분명히 줬죠? 역수치해 주세요. 그럼 거리는 너 10파색이구나. 너 얼마야? 100파색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거 얼마야? 자, 요거 10이 돼야 돼요. 그럼 요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돼요? 얼마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절대 등급 얼마야? 라고 하면 절대 등급

구할 수도 있겠다. 뺐을 때0 나와야 돼요. 그러면 5 돼야 되겠네. 이거 5잖아. 이게 5 빼기 뭘 했으니까 0이 나와. 5가 되는 거죠. 이번에 5가 나와야 돼요. 자, 겉보기 등급이 10이에요. 절대 등급 얼마요? 5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별까지의 거리를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럼 요거 대답하면 되겠다. B가 먼거 보이시죠? 그러면 A가 B보다 멀다? 틀렸네. 틀렸어. 두 번째, 광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도는 누구 봐야 돼? 여기 절대 등급 봐주세요. 절대 등급 요거 봐주시고요. 5, 5 보이시죠? 10팟의 거리에 놓고 보니까 밝기가 똑같애라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광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은 광도가 똑같은 겁니다. 광도는 별이 내는 총 에너지 값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밝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똑같이 뒀더니 똑같은 밝기로 보이더래. 즉 뭐죠? 별이 내는 총 에너지 값. 즉 광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세요. 화성에서 관측한 B의 연주시차는 0.015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0.01초예요. 아, 0.01초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 일단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지구의 궤도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지구에서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0.01초예요. 그럼 화성은 궤도가 어떻게 되죠? 지구의 1.5배 정도 되는 궤도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각이 어떻게 된다? 지구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좀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커집니까? 라고 했을 때 1.5배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1이 0.015에서 티긋이 맞는 보기인데, 자, 너희가, 여러분이, 요 삼각형, 오, 삼각형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삼각형. 그래서, 오, 이 삼각형이 뭐 여기 밑에가 1.5배 된다고 각이 1.5배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작은 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림을 요렇게 그리면 이 각이 0.01초는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드리면, 1초라고 하는 정도의 값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요. 이 정도 값이에요. 이렇게 놓고요. 자, 이것도 1초 아니죠. 그죠? 이거 높이 1m 만들려면 수평으로 206km를 가야 이게 사이각이 1초예요. 너무 작은 거 맞죠? 그죠? 만약에 0.01초면 어느 정도예요? 이거 한 100배 정도는 해야 돼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거. 2만, 200km를 100배 하라고요? 2000, 2만 km, 2만 km. 엄청난 거리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 작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너무 작으니까 이걸 뭐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심과 호의 길이가 비례할 거예요. 이게 2배 되면 얘도 2배 될 거야. 이게 1.5배 되면 얘도 1.5배 될 거야. 다시 한번 요렇게 됩니다. 요게 1.5배가 되니 중심각도 1.5배가 될수 있어. 요런 형태로 가는 거야. 각이 작아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부채꼴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 디귿, 정답.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우리 성단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3번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자, 3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표는 어떤 성단에 속한 AB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단이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거야. 쭉 가면 뭐라고 보셔도 되죠? 별들의 집단. 중력적으로 묶여 있어요. 비교적 좁은 영역에, 우리 거리에 비하여 비교적 좁은 영역에 모여 있어요. 즉, 뭐냐면, A든 B든 C든 다 뭐라고요? 여기 안에 얘 친구는 A고요. 이 친구는 B고, 저 친구는 C가 될수 있어.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리 지수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8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같은 어떤 성단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BC가 있는데 ABC 중에서 두 개는 주계열선이다. 자, 우리 성단 보면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요. B 빼기 V. 자, 여기가 색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Y축이 뭐예요? 어떤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혹은 광도 이런 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겉보기 등급을 아마 측정을 할 거예요. 성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단은 이렇게 되는 거야. 주계열선은 이렇게 있는데요. 아래 있는 주계열선들은 수명이 길어요. 이 수명은 우주의 나이보다 길기 때문에 주계열에서 다른 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상단에 있는 주기열성 있죠? 밝은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원래 라인이 이렇게 가야 맞거든요? 자, 근데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주기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친구를 우리가 푸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광도는이라고 합니다. 자, 광도는요, 요렇게 봐주세요. 누가 광도가 제일 커요? 마이너스 1, 1, 8이니까 이 친구가 제일 큰 거죠. 그죠? A가 제일 커요.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 됩니다. 주계열성이 아닌 건 B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이셋 중에서 두 개는 주계열인데 하나는 주계열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아마도 아래에 있는 애들, 어두운 애들이 주계열성일 것 같고요. 밝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셋 중에서 제일 밝은 건 누구예요? A죠. 에너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기율성이 아닌 건 B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지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커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작아집니다. 저온이고 고온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거꾸로 그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예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색 등급도를 보실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온, 위로 갈수록 밝은 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색지수는, 자, 우리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C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B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을 것 같고요. A가 저기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B와 C를 비교하는 거죠. A는 비교하기 조금 힘들어.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B, C, 주기열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크다고요? C가 큰 거야.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잘못된 보기 기억 하나만 정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인가요? 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쪽 파트가 문제가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뒤로 가겠습니다. 16번이에요. 16번 별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2점 테스트 16번. 선생님도 많이 넘어가야 되겠다. 자, 16번이면 여기까지 왔어. 자, 몇 페이지냐면 19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자, 뭐냐면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를 쓰겠다. 두 번째는 지구 공전계도 양끝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각을 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오, 자, 그러니까 가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으로 나는 구할 거야라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거리를 나는 구하고 싶은데 연주 시차를 이용하고 싶어. 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인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가에서 주기가 길수록 별의 절대 등급은 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변광성, 맥동 변광성 주기가 길수록 별은 밝다. 밝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등급은 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작아지는 거예요. 밝을수록 작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요 친구 틀리시는 분들 괜찮아요. 틀려도 돼. 왜냐면 이게 틀려보면, 아, 맞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지? 아, 이거 내 바, 아니, 나 바보, 이거 왜 틀렸지? 막 이런단 말이야. 나 이건 실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라는 건 뭐냐면, 그래야 나중에 이걸 풀었을 때, 또 크다, 작다 나오면요.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억의 역수가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구 공전계도 양 끝에서 별을 보았을 때, 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연주 시차.

0: 좋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딱 주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거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구 공전 궤도의 양 끝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때 생기는 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쓰시면 안 되죠. 이거에 넣어 절반을 써야 돼요. 자, 이것까지 거리의 역수가 별이 거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번이 맞겠죠.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우리가 연주자는 한계가 있어요. 측정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별두 개가 아, 별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측정했을 때 떨어지는 정도 너무 작으면요. 구분이 안 돼요. 그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눈, 뭐 안경 쓰거나 아니면 그냥 맨눈으로 시력 좋으면 보다가 보면은 이런 우리 프린트물 있잖아요.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점이 안 보이잖아. 당연히 글자에 있는 점 하나하나의 점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들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실 점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찍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 구분 안 되죠. 관측 기계도 똑같아요. 너무 작게 떨어졌으면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연주처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측정이 안 되지만 이건 절대 등을 추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멀리까지 볼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는 가가 먼 겁니다. 가가 나보다 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ㄷ이시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 친구 2점 테스트에 몇 번? 18번 문항입니다. 요것도 보니까 병광성인 것 같아요. 병광주기 등장하네, 그지? 자, 18번 볼게요. 자, 표는 종조 기량 스페이드 병광성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A와 B는 거리가 같으니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보이시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 그럼 얘는 같아야 돼. 자, 7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5를, 마이너스 5를 빼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12가 돼야 되고, 너도 플러스 12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 마이너스, 아, 플러스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요렇게 보면 누가 더 밝은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얘가 더 밝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또 빈칸이 하나 있죠, 그죠? 이 빈칸인 병광주기 11보다는 어때야 되나요? 자, 요 친구가 어때요? 좀 밝은 애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10보다는 조금 커야 돼. 병광주기가 길수록 밝은 별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5니까 요 친구는 오 25. 자, 10보다 크고 여기 똑같은 거니까 이거 이 친구 25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10보다 크고요. 조금 클줄 알았는데 많이 크네요. 그죠? 자, 25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 한번 빼볼게요. 요 친구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습니다. 플러스 얼마? 25가 됩니다. 이 친구 많이 멀다.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겁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병광 주기는 B가 A보다 길다. 그렇네요. 그죠? 깁니다. 요거로 비교하셔도 되고요. 요 친구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야.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C가 B보다 멉니다. C가 B보다 멉니다. C가 A보다 멉니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 맞습니다. 자, A와 C의 광도를 비교합니다. A와 C의 광도를 비교합니다. 마이너스 4등급, 마이너스 5등급이니까 C가 A보다 1등급 정도 더 밝은 거예요. 아시겠죠? 1등급이 2.5배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 A의 광도분의 C의 광도가 되겠습니다. C가 뭐라고요? 1등급 차이. 즉, 2.5배 정도 나오는 거지. 자, 그러니까 A의 광도 어두워요. 작아요. C의 광도 어때요? 커요. 약 얼마 정도 된다고요? 2.5 정도 되는 값이라고요. 한 등급 정도 차이 나니까. 절대 등급에서. 따라서 1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1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역과 이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점 테스트는 요 정도 문제들이에요. 하나 정도만 우리가 더 보도록 할게요. 3점 테스트. 요거. 3점 테스트 8번쯤에 가게 되면 뭐가 등장합니까? 라고 하면 세페이드 병광성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보자?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가 되겠습니다. 3점 테스트 8번. 8번이니까 여기 있구나. 오케이. 찾았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뭐라 그랬냐면 어느 종족 일형 세페이드 병광성. 자, 병광 주기 등급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밝아지는 거야.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밝기 변화. 그러면 여기서 겉보기 등급 주기를 통해서 절대 등급 찾읍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나는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 강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병광 주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긴 그렇겠지만 이게 한 7일 정도 나오죠? 쭉 가니까 한 16점 몇, 17 정도 부근으로 가죠. 거의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병광 주기 10일 요거 찾으셨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에요. 10일. 자, 그러면 10일 찾아서 올라가세요. 그러면 쭉 갔더니 뭐가 나오나요? 예, 4등급. 이렇게 나와요. 절대 등급이 4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광 주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폭이 생기게 되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6에서 2.4 정도까지 폭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느 등급을 선택해야 됩니까? 1.6인가요? 2.4인가요? 2.0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밝기를 해가지고 진짜 밝은 거, 어두운 거, 밝기 중앙값을 해야 되나요? 산술 평균을 해야 되나요? 조화 평균을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자,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아, 고민 안 해보셨다고요? 저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걸 구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등급의 평균값을 쓰라 그랬어요. 평균 겉보기 등급.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폭이 생기게 되면 중앙값을 쓰라고요. 중앙값을 쓰시면 얼마 나오죠? 2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오, 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라고 했더니 6이 나와요. 6은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우리 5의 배수라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 5로 하면 이거 거리 몇 파색이죠? 거리는 예, 100파색입니다. 아, 이 친구 100파색보다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기억. 자, 최대 밝기에서 최소 밝기로 변하는 시간은 최대 밝기에서 최소 밝기로 변하는 시간은 최소 밝기에서 최대 밝기로 최소 밝기에서 최대 밝기로 변하는 시간보다 어떻다? 길다. 오, 짧다. 틀렸네요. 두 번째, 병광 주기는 약 며칠 정도 된다? 우리 처음에 했죠? 요렇게 한 10일 정도 될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니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거리를 구했다고요. 자, 거리 지수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했더니, 6이 나왔고요. 자, 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치, 로그 막 풀면 조금 어렵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어? 5보다 크네. 5라고 한다면 거리 얼마? 100파색. 아, 100파색보다 멀구나. 근데 100파색보다 가깝다라고 했죠? 이게 틀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 정도 정답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니까 답몇 번? 2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요. 우리 천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잘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하, 뭐 성단, 그리고 성가물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팝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여러분 요새 건강 괜찮으세요? 요새 쌤 주변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로 감기 많이 걸려서 콜록콜록콜록 막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선생님도 지난주에 막 대차게 앓고 왔는데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책 보기도 싫고 문제 풀기도 싫고 당연히 공부하기 싫고요. 그러면 결국에 해야 되는 것들을 밀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보면 더 하기 싫고 뭐 그런 이럴 때도 있지만 사실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건강이니까 이렇게 감기 유행할 때 감기 조심하시면서 오늘도 쌤과 건강하게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게요. 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도전에 대한 찬사를 담아. 뭐 결론이 좋으면 더 할 나위 없지만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 그 자체로도 너무 멋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쌤이 7단원, 8단원, 테마 7, 테마 8이 결국 같은 내용이어서 쭉 이어서 간 다음에 문제 풀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결국 우리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반응 속도 중에서도 우리는 주로 1차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1차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 엄청나게 중요한 애들이었으니까. A에서부터 B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반응 속도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고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인지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우리 1차 반응이라고 한다면 시계 형태가 이렇게 됐죠? 자, 1차 반응의 특징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엇이 일정하다? 반응물의 농도에 상관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더라. 자, 그리고 1차 반응이라면 이 반감기는 반응 속도 상수 K에는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했었죠. 자, 그럼 저 반감기를 확인을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1차 반응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그럼 그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반감기가 일정합니다. 또는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바로 얘네들이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게 바로 반감기가 일정합니다였어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그러면 결국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 얘네들도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체의 농도 변화량 역시 절반, 절반, 절반 시간이 일정해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몰농도로 표현을 했지만 기체, 강철용기라고 할 때는 이런 정보들이 압력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였고 일정한 시간 동안의 농도 변화량이 나타났다는 건 결국 반응 속도가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근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 자, 지난 시간에도 쌤이 매우 중요합니다. 픽으로 골라왔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의 다 봤었어요. 근데 촉매에 대해서 조금 남아있어서 여기를 공부해 갈 텐데 그냥 여기는 끄덕끄덕 맞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촉매고요. 말 그대로 촉매의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백금, 팔라디움, 니켈과 같은 주로 금속 금속이 포함된 고체 상태의 촉매를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에테인 분자가 만들어지고 싶어요. C2H4로부터 에테인을 만들고 싶어. C2H4. 자, 그럼 C2H4는 이렇게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 있고 나머지 수소가 붙어 있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럼 에테인이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탄소, 탄소 단일결합에 다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붙어요. 붙으면서 반응물 사이에 있던 결합이 일부 끊어집니다. 수소, 수소 단일결합이 끊어지고요. 걔네들이 움직여서 탄소에게 갖다 붙는 거야. 자, 탄소한테 갖다 붙으면서 탄소는 자기들 사이에 있던 이중결합의 하나를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일결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끊긴 나머지 애들이 수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면에서 촉매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걸 표면 촉매라고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이 높아서 널리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촉매로서 기능을 잘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불안정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반응까지 일어나면서 이건 에테인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물질이 아니야. 근데 만들어져 버렸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기물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런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유기촉매입니다. 유기물 형태의 촉매이고요. 반응 조절이 어려운 표면 촉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내가 원하는 반응만 일으킬 수 있도록 촉매 형태를 좀 조절을 해서 원하는 반응만 진행이 되어 그런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광촉매입니다. 말 그대로 빛광, 빛 에너지를 받아서 촉매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광촉매라고 하는 애들은 이산화 타이타늄 같은 애들이 있어요. 빛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활성화가 돼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더라. 공기 정화, 향균, 탈취, 오염 방지, 정수.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촉매의 원리 이런 것까지는 크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 중에서도 뭐 이러한 몇 가지들을 좀더 강조하셨다라고 하면 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이런 촉매가 있다 정도로 공부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반응 속도 문제를 풀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집중 1차 반응. 1차 반응에 좀 집중하시면서 자료들을 보는 게좀 좋을 거예요. 일단 이점 테스트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로부터 B, C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오케이. 자, 그럼 1차 반응이면 뭐라고요? 반감기를 생각을 합시다. 라는 거고. 자료를 봤더니 물질들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질량을 활용한 이런 화학 반응식 문제들을 화학 1부터 계속 풀어왔을 거예요. 자, 질량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질량 보존 법칙,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질량 보존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기준 여러분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쌤은 여기 숫자가 큰 애들을 주로 많이 잡거든. 이 말은 A가 1g이면 BC 합쳐서 3g이라는 소리고, 처음에 우리가 A만 넣었었죠? 질량 보존 때문에 처음에는 A가 4g 있었고, BC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여기에서 A와 BC의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건 2g, 2g 나눠 가졌다라는 소리네. 포인트, 우리 반감기를 찾아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A의 양이 절반 절반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으니까 결국 질량비가 몰롱도비겠다. 그렇다면 여긴 반감기 한번더 지났으니까 A의 질량이 0.5, 그럼 나머지의 질량이 3.5. 그래서 X는 7입니다. 기억, X는 7입니다. 네, 확인했죠. 그럼 니은, 0에서 t 동안, 그리고 t에서 3t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는,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주어져 있는 숫자들로 가는 게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간다면요. 0에서 t 동안에 A가 2만큼 변했습니다. 걸린 시간 t였죠. 자, 그러면 t에서 3t 동안에 a는 1.5 반응했고요.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요? 2t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4분의 3, 4분의 1.5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그러면 네.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A의 몰롱도 분의 용기 속 전체 기체 압력은 2T일 때가 T일 때의 5분의 1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값을, 뭐 정확하게 뭐 압력이 얼마이고 정확하게 A의 몰롱도가 얼마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두 지점이

있을 때, 두 지점일 때, A의 몰롱도비, 그리고 용기 속 전체 기체의 압력 B, 비율만 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은 비율을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A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 그냥 편의상. 지금 우리가 4g 들어가 있었습니다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처음에 A의 몰롱도가 뭐 4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A의 몰롱도는 4에서 시작했고,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2요. 그럼 반감기 한번더 지났으니까 1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 속 전체 기체 압력은 결국 얘네들은 들어가 있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인 거잖아. 근데 반응식 한 번만 잘 봐줄래요? 반응식을 보면 A 두개 반응하면 B가 두개 생성이 돼서 A 플러스 B의 양의 합은 항상 일정해요. 그럼 결국 전체의 압력이 변합니다. 전체 몰수가 변합니다는 누구 때문이야? 그치, 생성되는 C의 때문이더라. 그럼 이렇게 갑시다. T일 때 처음에 내가 넣어줬던 양 4. 이게 A 플러스 B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A가 이만큼 반응했네? 반응한 양의 절반만큼 C가 생성이 됐으니까 C는 1만큼 생성이 됐을 거야. 여기로 갈게요. 자, 그럼 A 플러스 B는 4이고요. 자, 지금 얼마 반응했다고요? 차이 3만큼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3만큼 반응했으니까 그거의 절반 1.5만큼 생성이 되겠더라. 그럼 얘네들은 2분의 5고 얘는 2분의 5.5, 네, 11이 되니까 ET일 때가 T일 때의 5분의 11입니다. 딩동댕동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차 반응 반감기라고 하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질량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물질들의 양이 표현이 될수 있다. 질량으로도 표현했고요. 지금 몰롱도로도 표현했고요. 압력으로도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었죠.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A로부터 B가 생성이 되고 있고, 역시 1차 반응, 그럼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자? 반감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용기 1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4A, A, O. 절반, 절반? 반감기 두번 지났네. 그러면 1차 반응이니까 반감기가 일정할 거고, 반감기는 1분, 1분. 그럼 이 앞에 1분 전에도, 그럼 반응물의 양이, 그럼 절반으로 바뀌는 그런 반응이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럼 처음엔 우리 8A만큼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8A, 4A, 2A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먼저 판단해 볼까요? A의 반감기는 얘들아 우리 1차 반응의 특징인데요. 반응물의 농도에 상관없이 반감기는 어떻다? 일정하더라. 지금 용기 1, 2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해. 그리고 같은 반응이야. 촉매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반응 속도 상수 K가 같을 거고, 그럼 반감기도 1, 2가 서로 같습니다. 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처음, 선생님,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하나, 한땀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 계산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철 용기가 부피가 같고요. 들어가 있는 A의 몰수가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A의 몰롱도가 3분의 1배. 그러면 반감기 지났을 때, 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내가 처음에 사용했던 A의 몰롱도가 3분의 1배네? 근데 똑같이 절반 절반 줄어드는 반감기가 똑같이 두번 지났어. 그럼 이때도 존재하고 있는 A의 농도는 2A의 3분의 1배만큼 존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연습해 봤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띠익은 1분에서 2분 동안 그리고 2에서 0에서 3분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는, 그럼 이것도 지금 정확한 값들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대 값들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주어져 있는 숫자들 그대로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A가 2A 반응했어요. 걸린 시간 1분이요. 자, 두 번째, 0에서 3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니?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 얘들아. 반응물의 농도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지금 3분일 때 남아있는 A의 몰롱도도 똑같이 3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반응물의 농도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지금 3분일 때 남아있는 A의 몰롱도도 똑같이 3분의 1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 반응물의 농도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지금 3분일 때 남아있는 A의 몰롱도도 똑같이 3분의 1배가 돼야 돼요.

만약에 참여한 거는 여기에서 7A만큼 참여했으면 그 아래에서는 3분의 7A 반응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걸린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3분이라고요. 그럼 여기 3으로 다시 나눠주면 되겠지? 농도 변화량,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9분의 7이 되고요. 7A. 그럼 2A분의 9분의 7A니까 18분의 7. 네,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칸을 다 채워서 계산을 해 나가도 되고, 쌤이 아까 전에 니은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 농도가 3분의 1배라면 계속 3분의 1배, 3분의 1배, 3분의 1배의 차이일 테니, 여기 7A의 3분의 1로 가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 이번엔 8번으로 갈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 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아,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정보로 줬냐면, B의 몰 분율로 줬습니다. 몰 분율도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큰 애들을 기준으로 가요. 왜냐면, 반응 속도잖아.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 지나면서 점점 그 값들이, 양이 적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작은 숫자를 잡으면 그 다음이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큰 숫자부터 가볼게요. 그럼 전체가 15고 그 중에 B가 14라고 했으니 A는 1만큼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A만 넣었었죠? 그럼 B가 14 만들어졌다는 건, 14 만들어졌다는 것, A가 7 반응했다는 거니, 처음에는 A가 8만큼 존재하고 있었어. 이런 뜻이 되겠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것도 가볼까? A가 1, B가 2 존재한다고 하면, B가 다시 다 A로 넘어가면요? A가 2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우리 처음에 A 얼마 사용하자고? 8 사용하자고. 그러면, 2를 8로 바꿔주려면 4배 해주면 되니까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더라. 전체가 10이고 그 중에서도 네, B는 8만큼 존재합니다. 그러면 A의 개수 볼게요. 8개 있었죠?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반감기. 반감기가 T. 자, 그럼 그 다음 역시 반감기. 그럼 A의 양이 2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A는 2로 줄어들고 생성되는 B의 양을 볼게요. 8만큼 생성됐죠. 그럼 그 다음 반감기에는 4만큼 생성되니까 네, B의 양은 12가 될 겁니다. 전체 기체 양 볼게요. 4 증가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치, 그거의 절반 2 증가할 거니까 14. 그래서 A는 7분의 6.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A, B 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1차 반응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갈게요. T, 3T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는? 순간 반응 속도는 바로 이 식에 대입해 주면 돼요. K는 일정하니까 결국 A의 몰 농도비가 그 순간의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라는 거고, T와 3T일 때는 반감기가 두번 지난 상황이거든. 그러면 A의 농도가 4, 2, 1,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 갈게요. 우리 A는 7분의 6이라고 하는 거 찾았으니까, 30, 28. 네,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 갈게요. A분의 B의 몰수는 4T일 때와 2T일 때를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2T일 때 먼저 보자. B가 12 존재하고요. A는 2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4T일 때 생각을 해볼까?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간 상태이죠. 그러면 A의 양은 8, 4, 2, 1, 0.5. B의 증가 8, 4, 2, 1. 그럼 여기가 15. 자,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은 30이 되겠다. 그럼 몇 배? 다섯 배니까 디귿 틀린 보기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몰 분율도 반응 속도 문제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11번.
만약에 선생님, 우리 학교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두 개가 나오고요. 좀막 그림도 두 개가 나오고, 약간 자료가 어려워 보이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보통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국 1차 반응 반감기를 좀 많이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림은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가 나의 초기 상태, 즉 A와 D만 넣은 상태를 나타내 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물의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가부터 보자. 처음에 A가 A 몰농도 있었고요. ET일 때 4분의 A. 반감기 몇번 지났다고요? 두번 지났다고요. 여기 나. 처음에 D가 A 있었는데요. 여기가 8분의 A. 그러면 2분의 A, 4분의 A, 8분의 A 반감기가 몇 번? 오케이. 세번 지나가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가에서 T에서 ET 동안 생성된 C, ET에서 3T 동안 생성된 B의 양은 일단 TT 똑같지. 그럼 우리가 TT 같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T가 반감기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적인 값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도 상대적인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T에서 ET 동안에 C가 이만큼 생성됐다고 해볼까? 그러면 ET에서 3T 그 다음 반감기지? 여기에서 2 생성됐으면 그 다음 반감기 동안 C는 얘의 절반만큼 생성이 됐을 거예요. C는. 자, 그런데 B는 C와 반응 계수를 비교했을 때 2대 1이다. B의 양은 C의 양의 두 배만큼 생성이 될 거니까 오케이,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D의 반감기는요? 이거 아니었었죠. T 아니었죠. 얘네들 4T 동안에 3번 진행됐으니까 4T 동안에 3번 진행이 됐습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 띠그 가 3T에서 B의 농도, 나 4T에서 E의 농도.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계산을 해볼게요. 가에서 3T입니다. 반감기가 3번 지났고요. 그럼 A는 8분의 A만큼 남아 있습니다. 8분의 7A 반응했죠? 8분의 7A 반응하면 8분의 7A 생성이 돼. 그래서 여기가 8분의 7A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 볼게요. 4T일 때 바로 여기네요. D가 얼마 반응해? 8분의 7A 반응했는데 생성되는 E는 반응한 D의 두 배니까 8분의 14A만큼.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이제 12번 갈게요.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강철용기 A를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고, 그때 반응 시간에 따른 B분의 A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B분의 A를 봤을 때, 왜 B와 A에 대한 정보를 줬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알려준 요 반응 계수를 보는 거예요. 와. 하나 사라지면 하나 생성되니까 결국 A와 B의 계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1, B가 7, 7개, 1개 있었다고 하면 전체 AB는 8개 있는 거지. 처음에 A가 몇개 있었다고? 8개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이런 의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8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 남았대. 1차 반응이래.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지나갔고 걸린 시간 간격이 반감기가 일정할 테니 T라고 하는 애들이 반감기고요. 자, T 지났습니다. A 4 남았고요. B가 4 생성이 됐습니다. X는 1입니다가 그냥 여기까지 읽었는데 쭉 풀려버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찾으세요라고 했던 게 A와 B의 분자량 찾으세요거든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을 찾으려면 질량을 몰수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A와 B의 몰수를 알고 있으니 질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래? ET에서 C의 질량 백분율은 35%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도 한 번만 써봅시다. 그럼 A가 2 있고요. B가 6 있는 상태야. 여러분, 질량 백분율, 퍼센트로 줬다는 건 기준을 100으로 잡을게요. 그런 뜻입니다. C가 100g 중에 35g을 차지하고 있어 라고 하는 뜻. 처음에 볼까요? A만 사용했죠. A만 100g 있었던 거야. 100g, 50g, 그리고 여기가 25g이 남아 있었겠다. 합쳐서 100을 맞춰줘야 되니까 B는 얼마? 40g. 자, 그러면 A와 B의 분자량 B는, 그러면 뭐, 기준을, 저는 6개 있을 때의 양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6개 있을 때 40. 그럼 얘는 6개 있을 때는 75.

그럼 분자량비가 40분의 75, 거기에다 X1, 이렇게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13번. 역시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자,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반감기를 좀 떠올려 봐야 될것 같네요. 강철용기 A를 넣고 반응을 진행시켰고, 그러면서 생성되는 B의 몰농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B의 몰농도. 얘는 8분의 10이잖아. 그럼 0에서부터 T로 오는 동안 8분의 10 증가. 그 다음에 8분의 5 증가. 절반 증가. 근데 걸린 시간 간격이 서로 같으니까, 반감기가 T야 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3T라면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서 A의 질량은 11이라고 해본다면, 반감기 한번 앞으로 오면 A의 질량은 22지. 자, 한번더 앞으로 오자. A의 질량은 44야. 한번더 올까요? A의 질량 88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88g에서 시작을 했으면 반응 후에도 전체 질량이 88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88안 됐네.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합니다. 자, 88 중에 28, 그럼 60 남았고 60 중에 11 사라졌으니까 49 남았다. 49가 누구의 질량이라는 소리야? 바로 C의 질량이 49입니다.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네, 반감기는 T입니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3T일 때 A의 몰분율은 3T라면 얘들아, 처음 반감기가 하나, 둘, 셋, 세번 지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 있는 A의 양을 여러분이 좀 편한 대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처음에 A가 8만큼 들어가 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감기 세번 지나면 A가 1만큼 남을 거니까.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반응식을 봅니다. A와 B, 개수의 합은 항상 일정하더라. 그럼 전체 몰수는 C가 생성된 만큼 늘어날 거야. A가 7만큼 반응했으니 C도 7만큼 생성이 됐을 거고, 그러면 전체는 8에서부터 7만큼 증가해서 15분의 1입니다. 니은 맞는 보기요. 자, 마지막 D급 가겠습니다. 우리가 A만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B와 C의 개수는 같아요. 자, 개수는 같은데 질량 B가 B와 C가 4대 7이라고 했으니 그게 바로 분자량 B더라.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이제 5번으로 가볼까요? A로부터 BC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와, 또 1차 반응이야. 반감기 떠올랐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B의 반응 개수가 가려져 있어요. 그럼 왠지 얘를 찾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이유는 처음에 A만 들어가 있지 않고 헬륨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존재를 좀 계속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부터 갈까 하다가, 아, 여기 숫자. 살짝 큰 숫자가 보여. 그래, 이렇게 가자. 헬륨이 4만큼 있고, 전체 기체가 27이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압력비가 몰수비더라. 그럼 헬륨은 계속 4개 있을 거고, 여기 전체 기체가 20이었을 거야. 그럼 헬륨이 4개 계속 있었을 테니까, 여기는 24였을 거야. 여러분, 변화량 보이나요? 4 변했죠? 2 변하고 1 변하면 딱 맞아 떨어지지? 오케이, 반감기가 뭐라고? 반감기가 T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처음에 들어가 있는 A와 헬륨의 양을 지금 찾았는데요. 전체 20 중에 헬륨이 4만큼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헬륨 4, A는 16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 반감기 한번 지나가 볼게요. 한번 지나가 보면 지금 여기에서 A는 8 남아있지. C는 반응한 A의 절반만큼이니까 4 생성이 돼요. 24 중에 헬륨이 4였으니까 나머지 A, B, C를 합치면 20이 돼야 됐고, 그러려면 B가 얼마? 8이더라. C가 4, 그럼 B가 8, 반응 계수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뭐 지금까지 그냥 요 몰수 변화, 그리고 여기 전체 몰수 변화를 이용해서 반응 계수를 찾는 것도 많이 해왔으니까 저는 그게 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접근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B는 2입니다. 바로 확인을 했고요. 니은 3T일 때, 여기일 때 B의 몰분율은요.

그냥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8생성이 됐고, 그럼 반감기 한번더 지나면 4생성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엔 2생성이 될 거야. 이거지. 전체가 얼마였죠? 네, 27이었어요. 27 중에 14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T, 그, X는요. 우리 헬륨의 개수 변해, 안 변해? 계속 얘기하지? 헬륨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전체는 20에서 4만큼 4증가. 그럼 그 다음에는 2증가. 그리고 나서 1증가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더라. 근데 지금 계속 패턴이 비슷한 거 보이지? 1차 반응인 거 확인했고, 반감기 체크해서 변화량을 찾아가자. 자, 근데 그 물질들의 양에 대한 정보가 압력으로 제시가 될 때가 있고, 몰농도로 제시가 될 때도 있고, 질량이 포함이 돼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자료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라고 한다면, 겁먹지 마. 겁먹지 말고, 반감기 먼저 찾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될까? 질량이라면 분자량과 연결지어서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정도면 이제 연습만 조금만 해보면 충분히 다 반응 속도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뒤로 넘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우리 시작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테마 7이랑 8을 한 번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테마 8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볼 건데, 테마 8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었냐면, 바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주로 1차 반응을 많이 다루고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1차 반응을 예시로 설명을 해본다면, 자, 그럼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번째. 그쵸. 바로 반응물의 농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기체라면 압력으로도 표현을 했고, 고체라면 표면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반응 속도 상수 K가 커져도 반응 속도는 커지겠네. 그럼 이 반응 속도 상수 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누가 있니?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도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많아지면서 유효 충돌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럼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촉매. 자,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으니까 반응 속도 빨라져요. K 커져요.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K 값도 작아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왔더라. 자, 그러면 이제 수능 2점 테스트 2번 문제부터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델타 H가 나와 있고요. 자, 표는 온도 T에서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똑같이 A를 1몰을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대요. 처음에 사용하고 있던 A의 농도는 일정하게 둔 거지. 반응물의 농도는 일정하고, 다만 여기에서 촉매를 첨가를 할 거야. 자, 온도 일정하고 A의 몰농도가 일정해. 그럼 촉매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건데,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진 거 보이죠?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얘네들은 정촉매를 사용을 한 거고, 정촉매를 사용을 했으면 여기, 그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겠더라. 그럼 얘가 가. 인거 확인을 합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델타 H는 네, 0보다 작은 발열 반응입니다. 맞는 표현이었고, X는 정촉매입니다. 기억은 아유 가라고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바로 촉매랑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였을 거예요. 우리가 촉매를 다룰 때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거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촉매라고 하는 애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델타 H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절대 주지 않는다. 델타 H는 항상 일정하더라. 이 델타 H를 총 활성화 에너지랑 관련돼서 계산하는 법도 공부했을 텐데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부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서 나타내자라고 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촉매는 이 반응이 종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절을 해요.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양에는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착각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정촉매를 썼으니까 B도 더 많이 만들어질 거야? 아니야. 만들어지는 양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똑같아요. 다만 빠르게 완결시켜 주는 거예요.
양과 관련된 거는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평형과 관련돼 있는 거고, 얘네들은 빠르기와만 관련이 돼 있더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6번으로 넘어갈게요.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A에 대해서 1차 반응입니다. 그럼 반감기 이런 거좀 떠올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개 강철 용기에 물질의 양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넣어준 종류도 다르게 해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T1일 때가 T2에서의 두 배이다. 그럼 반감기가 더 길어졌네? 아마 온도는 더 낮았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하면서 자료를 볼수 있겠죠. 네, 얘네들 한번 자료 좀 살펴볼게요. 처음엔 A만 넣었어요. 전체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A분의 B에 대한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숫자를 크게 잡았습니다. A를 좀크 양이 많아서 여기가 반감기가 몇번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A가 4개 남았다고 해보자. 그럼 B는 네, 이만큼 8이 돼야 2라고 하는 값을 만족시키겠죠. 근데 A와 B의 반응 계수 비를 보면 2대 4, 1대 2예요. B가 8 만들어지려면 A가 4 반응했어야 되니 처음에 A가 8 있었던 거야. 그 중에서도 4 남아있네. 여러분, 반감기 몇번 지났다? 반감기 한번 지났다. 확인이 되네. 자, 그래서 가일 때의 반감기가 2분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의 반감기는 얘네들의 절반입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는 반감기 1분. 그럼 여기가 바로 반감기 한번 지났을 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여기 6만큼 가지고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A와 B가 각각 얼마씩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상대적인 숫자를 잡습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잡아요.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A의 개수비가 2대 1로 바뀌었어. 이거는 확실하죠. 자, 2대 1로 바뀌었으니 X라고 하는 값을 만족하려면 B라고 하는 애들은 2X가 존재했어야 되는 거고, 얘는 6X만큼 존재했으면 되겠네. 아, 선생님, 그럼 A가 4이었으면요? 그럼 그냥 똑같이 두 배, 두배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 보자. A1만큼 변했어요. A1만큼 변하면 B는 얼마만큼 생성된다고요? 2만큼 생성된다고요. 근데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돼? 4X만큼 생성이 됐어. 그러면 결국 4X가 얼마이다? 2이다. 따라서 X는 2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X가 2분의 1. 그러면 전체 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A가 4개 있었고 B가 2개 있었다라는 것으로 초기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일 때 가에서 전체 기체 양 그리고 나에서 전체 기체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2분일 때를 생각을 해 볼게요. A, B 합쳐서 12만큼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C의 반응 계수가 B의 4분의 1. BC 반응 계수 B가 4대 1이니까 생성되는 양 4대 1은 이만큼 더 생성이 돼서 전체 기체 양은 14인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나에서도 여러분 그냥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변화량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2분이다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두번 지났어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A를 4 있다라고 시작을 했었으니, 자, 반감기가 두번 지나면 여기는 A가 1만큼 남아있는 상태죠. 자, 이 반응식 잘 봐봐. A가 2 사라지면 BC 합쳐서 5 증가하거든? A가 2 사라지면 B 플러스 C가 5만큼 생성이 돼요. 그럼 결국 전체는 그치, 3만큼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소리야.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A가 4에서부터 1로 3만큼 반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네. 1.5배 사용했으니까 증가하는 양도 1.5배겠죠. 네, 4.5만큼 증가합니다. 처음에 6만큼 들어가 있었는데요. 걔네들의 4.5만큼 늘어났으니 여기가 10.5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수 있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 X까지 곱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X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x 2분의 1까지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5분의 7, 3분의 2, 답은 4번이요.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 A로부터 B, C 만들어지고 있고, 역시 1차 반응입니다. 강철 용기, 부피가 같고요. 같은 양의 A를 사용을 했어요. 오, 처음에 A만 넣었네. 좀 고마운 거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는데, 일단 가부터 확인을 해보면, 여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X고요. 여기 8분의 X래요. 반감기 몇번 지났다는 거지? T에서부터 3T로 가는 동안 반감기가 3번 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2t, 똑같이 2t 차이네. 그럼 0에서부터 2t로 오는 동안도 반감기가 몇번 지났다? 3번 지났다는 거야. 3번 지났어? 원래 양의 8분의 1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원래는 얼마 있었니?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A는 4몰 농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몰수, 같은 부피, A4 몰농도 있었고요. 걔네들이 2로 줄었으니까 아래 두 번째 나에서는 반감기가 T. 그럼 여기에서도 반감기가 T, 반감기가 T. 여기가 2분의 1. 확인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A의 반감기는 T1과 T2. 자, T2일 때는 반감기가 T라고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T1일 때는 2t 동안에 반감기가 3번 지나갔어요. 그럼 반감기는요, 여기에서가 t2일 때가 더 기네요. 자, 반감기가 길다.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온도가 더 낮았다. 이렇게 쭉쭉쭉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t은 2t일 때 B와 C의 양은? 이라고 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뭐. ET일 때 A는 2분의 7만큼 사용이 됐어요. 얘들아, 봐봐. 반응 계수가 똑같지? A가 2분의 7 사용됐다라는 건 B가 2분의 7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자, 나에서 C의 양은요. 우리 지금 반감기 확인해 보면. 네. A가 3만큼 변했고요. C의 반응 계수는 2대1이니까 변환 양의 절반만큼, 2분의 3만큼 생성이 됐으니 3분의 7입니다. 딩동댕 맞는 보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부피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몰수 B가 몰농도 B입니다. 그래서 쌤이 더 이상 뭐 부피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 몰농도의 차이를 가지고 몰수를 계산을 했는데 여러분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가끔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실 때가 있어. 여기선 1리터, 여기선 2리터. 그러면 몰농도 차이 곱하기, 그치, 부피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몰수를 물어본다, 압력을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 부피가 얼마더라,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로 가볼게요. A로부터 BC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초기에 A와 헬륨을 같이 넣었어요. 자, 그렇게 반응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10분일 땐 A와 B, 10분일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B의 농도와 내가 처음에 넣어줬던 A의 농도가 서로 같다고 했고요. 20분과 30분, 여기 어딘가에 정촉매를 넣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쨌든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을 겁니다. 라는 소리죠. 쌤, 이건 그럼 반감기를 어떻게 찾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미지수가 나와가지고 변화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아,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준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쌤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만약에 B가 이만큼 생성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B가 2라는 건 처음에 A도 이만큼 있었다는 소리죠. B가 이만큼 생성이 되려면요, A는 1만큼 반응했어야 돼요. 내가 넣어준 양의 절반만큼이 반응했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반감기였다. 반감기가 10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1대 2라고 하는 이런 반응 계수에서는요, 반감기 한번 지나면 내가 처음 넣어준 반응물의 농도와 여기에서 생성된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케이스들을 막다 외워서 하려는 것보다 그냥 주어져 있는 정보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감기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4분의 20이죠. 쌤은 역시 숫자가 조금 약해가지고 그냥 분모 4, 4 제거하고요.
아픈 자들만 보겠습니다. 자, 20에서부터 반감기 두번 지났더니 29가 됐다라는 건 여기가 4분의 20.

0: 생성되니까 전체 기체는 1씩 증가한다. 그럼 6 증가했다라는 건 A가 얼마만큼 반응했어? 6 반응했다는 거니까 처음에 들어가 있는 A가 12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우리 20 들어가 있기로 했었으니까 여기는 헬륨이 8만큼 추가로 들어가 있었네. 헬륨의 개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여기서도 29 중에 헬륨은 8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니은이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마지막 30일 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촉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30분일 때를 물어보네. 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확한 숫자를 찾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라고 정보가 나온 거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으로 하나 잡는 거야. 기준을 잡고 그것과의 크기만 비교하는데 그럼 그 기준은 무엇으로 잡을 거냐? 촉매가 없을 때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촉매가 없을 때. 만약에 촉매가 없었다면 30분일 때는 방금 이게 한번더 지나와 있던 상태이네요. 그럼 A의 개수 확인해 볼까? 12, 6, 3, 1.5. 그래서 A가 1.5 존재한다라는 소리. 그럼 A가 10.5만큼 반응을 했던 거니까 B는 10.5의 두 배, 21만큼이 생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뭐 찾자고요? 질량 찾자고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특히 반응 속도에서 이런 관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려면 A 하나 반응할 때 B 두개 생성될 때 질량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비가 2대 1이더라. 2대 1이더라. 자, 그럼 A 봅시다. 1.5. 그럼 분자량을 2라고 한다면 B 21 존재합니다. 분자량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3분의 21이니까 7이 돼야죠. 자, 7. 이거는 촉매가 없을 때. 자, 근데 우리는 촉매를 어떻게 써? 사용을 했어. 반응이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거고, 그럼 A의 양은 더 줄어들고, B 양은 더 늘어났을 거야. A의 질량은 더 감소했을 거고요, B의 질량은 더 늘어났을 테니까, 이 분수값은 7보다 더 커졌습니다. 디귿이 맞는 복이요.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쌤이랑 1차 반응과 관련된 이전 문제들을 위주로 뽑아서 봤습니다.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1차 반응 반감기 체크하자. 그리고 나서 물질의 양, 몰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하고 압력인지 또는 뭐 부피인지, 몰농도인지 아니면 몰수인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 체크할 게좀 많다. 네. 질량까지 나왔다면 분자량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쌤이랑 몇 개의 문제를 풀면서 거의 패턴이 비슷했던 거는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패턴 생각하시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다양한 개념들 다 정리해봤죠? 기온과 강수, 바람이 3대 기후요소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기온과 강수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뒤쪽에 문제 풀어보셨다면 아마 어려웠던 문제들은 거의 다 그런 문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바탕으로 하나씩 찾아갈 순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구나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을 갖는 지역들 먼저 찾고요. 그리고 그거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전체 답안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0페이지의 기본 문제부터 실전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단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형성평가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들어갈 적절한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수능특강 기본문제 1번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의 문항인데요. 일단 이 보기 자체가 여러분들께는 어려울 겁니다. 왜? 아직까지 저 지역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은 친구들이 질문 같은 거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도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면 좋고요. 또 알아야 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에 막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지역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지역들 하나씩 위치를 직접 표시해 가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질 것이고 몇 군데 지역 익숙해지면은 또 익숙해진 지역들 말고 나머지 몇 군데만 알면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자주 보는 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습 게시판에도 백지도 올려두었으니까요. 그거 출력해서 공부할 때마다 옆에 두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저 지역들의 위치를 좀 표시해 볼게요. 공간이 좀 여유 있진 않아서 여기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위에 그려볼게요. 마침 포항이 나와서 자, 그래서 포항, 강릉, 전주 그리고 장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강릉은 요즘 위치하고 있죠. 강릉. 다음 포항은 우리나라 꼬랑지쯤 위치하고 있죠. 포항.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 가운데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항이랑 위도가 비슷해요. 전주. 다음 장수. 장수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이렇게 지나가는데 소백산맥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 장수, 아이고 장수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냥 장수. 자, 그래서 이 강릉은 전주, 장수, 포항보다는 조금 더 고위도에 위치하는 지역들이고요. 전주, 장수, 포항은 위도가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포항은 동해안, 전주는 내륙에, 장수는 해발고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작성한 답안 좀 볼게요. 이 친구는 지금 답안이 다 맞았습니다. 맞으면은 요 모양으로 붙여주는 건데 다 맞았어. 그래서 3점을 받은 거죠. 그 얘기는 요 사례 가나다에 적합한 사례를 제대로 연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포항은 강릉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대요. 자, 포항은 강릉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나요? 높습니다. 왜 높죠? 포항은 강릉보다 남쪽에 위치하니까 저위도에 위치해서 기온이 높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위도의 차이로 인해서 포항은 강릉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사례는 기억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전주는 포항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대요. 전주와 포항을 비교해보죠. 포항은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내륙이에요. 자, 비슷한 이도에서 동해안이 가장 따뜻하고 그 다음이 서해안 그리고 내륙이 가장 기온이 낮다 그랬죠. 1월달에. 그래서 전주는 포항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왜? 포항은 동해안이지만 전주는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륙 분포 차이에 따른 기온 차이이기 때문에 다의 사례가 됩니다. 다음 장수는 전주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낮대요. 자, 장수는 전주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낮아요. 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8월 여름철에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들이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장수는 전주보다 해발고도가 높아서 위도는 비슷하지만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아.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가안하다가 기역, 디귿, 니은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번.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자, 2번 문제 역시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주로 기후 관련된 문제들은 이 기상대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만 찍혀 있는데, 점만 찍혀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의 정확한 지명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위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에 위치하느냐, 동해안에 위치하느냐,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느냐, 어쨌든 표시된 지역들의 위치적인 특성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이 친구는 양구입니다. 양구. 이 친구는 울진, 경북의 북동쪽 구석에 위치해요. 다음 얘는 충주입니다. 충주. 그리고 여기는 당진 옆에 서산. 아니죠, 이제 태안 옆에 서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또 비슷해요. 서산, 충진, 울주는 위도가 비슷한 세 지역인데요. 서산은 서해안, 충주는 내륙, 울진은 동해안입니다. 양구는 내륙이면서 위도가 높아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것은 8월 평균 기온과 1월 평균 기온이거든요. 8월과 1월 평균 기온. 그러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수 있듯이 8월 평균 기온은 지역에 따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1월 평균 기온은 8월 평균 기온보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큰 편이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1월 평균 기온은 8월 평균 기온보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볼게요. 자, 8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교 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월 평균 기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8월 평균 기온과 1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기온의 연교차가 되는데, 요게 비슷하니까 요게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는 커지는 거죠. 반면, 라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최한월 평균 기온과 대체로 반비례한다고 얘기해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대체로 커지는 편이죠. 자, 그럼 일단 네 지역 중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어딜까요? 예, 연교차는 북쪽으로 가면서, 내륙으로 가면서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고위도에 위치하면서 내륙에 위치하는 양구가 기온의 연교차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양구가 가가 됩니다. 가. 자, 남아있는 세 지역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평균 기온으로 비교해 볼게요. 자, 위도가 비슷한 세 지역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은 동해안이 가장 높지. 그래서 남아있는 나다라 중에서 동해안에 위치하는 울진이 라가 됩니다. 라. 반면 내륙이 1월 평균 기온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나가 충주가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서산이 됩니다. 그래서 위도가 비슷한 세 지역, 서해안, 동해안, 내륙의 최한월 평균 기온과 기온의 연교차 비교하는 내용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양구는 서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단풍 절정 시기가 이르다. 자, 단풍 절정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 단풍은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나무들이 잎을 노랗게 붉게 물들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추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단풍이 더 빨리 들어서 절정 시기가 빨리 오는 곳도 더 추운 곳이죠. 추울수록 단풍이 더 빨리 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단풍은 대체적으로 북쪽에서부터 시작돼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더 추운 지역에 단풍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단풍 절정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낮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다는 얘기예요. 더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단풍 절정 시기가 늦습니다. 다음, 다는 라보다 무상 기간이 길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상 기간.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무상, 서리가 없는 기간이에요. 서리가 없는 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겁니다. 따뜻하니까 서리가 없는 기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다는 나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틀렸죠. 다음, 나는 내륙이고요. 라는 동해 아니니까 틀렸네요. 다음, 라는 가부터 라 중에 겨울강 수량이 가장 많대요. 라, 울지는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로 북동풍이 불 때, 북동풍이 불 때, 북동풍에 의해 지형성 강설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강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국지적 기상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학생이 생각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볼게요. 산간 분지에 나타난 기온의 수직적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군. 자, 봤더니 밤이에요.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분포가 원래대로라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지금 고도가 높아지는데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 나타난 건가요? 요 구간에서 지금 기온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산간 분지에서 나타난 기온의 수직적 분포를 통해 우리는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 역전 현상. 아,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가에는 기온 역전 현상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보죠. 여름보다 봄이나 가을에 발생 빈도가 높은 현상이군. 자,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은 일단 일교차가 크고 바람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맑은 날 기온 역전 현상 잘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지표면 부분이 냉각이 됩니다. 밤이 되면서. 근데 찬 공기는 밀도가 커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거거든. 그러면 일교차가 커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면은 찬 공기가 더잘 흘러낼 수가 있겠죠? 낮보다 더 차가운 공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니까. 또, 맑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날 일교차가 커지게 되거든요? 낮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가 밤에는 또 많이 떨어지니까. 또, 찬 공기가 직접 쌓이려면은 바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야. 그러면, 여름보다 봄이나 가을. 자, 여름과 봄, 가을 중에 언제 일교차가 더 큰가요? 건조한 시기에 일교차가 크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봄에는 너무 건조해서 산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만큼 기온의 일교차가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봄이나 가을에 발생 빈도가 높아요. 맞습니다. 다음,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군. 아닙니다. 맑은 날에 잘 발생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다음, 밤이 깊어지면서 A에서 B로 흘러내려온 찬 공기가 집적돼요. 맞죠? 밤이 깊어지면서 A가 냉각이 됩니다. 경사져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분지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찬 공기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바닥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아, 다시 4번. B에. 과수원이 있었다면 과수재배 농가는 서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군.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와서 쌓이게 되면 지표면 부근에 찬 공기가 가득 차게 되니까 당연히 농작물들은 냉해를 입거나 서리가 발생하겠죠. 맞습니다. 다음 C 구간. C 구간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기온 역전층에 해당하는군. 고도가 높아지는데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역전층에 해당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이라고 합니다.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고르래요. 우리는 나시기의 특성을 찾아줄 겁니다. 자, 쉬운 문제죠. 가에 어느 날 다녀온 스키장, 차가운 밤공기, 눈 덮인 슬로프, 서핑보드는 쇼보드지. 나의 어느 날 다녀온 해수욕장, 뜨거운 태양. 당연히 가가 1월이 되고요. 그리고 나가 8월이 됩니다. 예.
요즘엔 스키도 많이 타지만 보드도 많이 타죠. 마침 강의 찍고 있는 요 시즌이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즌입니다. 밀라노에서 어저께 최가원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딴 다음 날입니다. 와.

아,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시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강의를 찍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과 이걸 여름에 본다면 또, 아, 맞아. 그땐 그랬었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보고 있으니까, 야, 너무 스키 타고 싶더라고요. 보드도 타고 싶고. 어쨌든, 최고원 화이팅입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나시기, 요, 8월의 특징. 대류성 강수는 발생 빈도가 높네요. D 지워주고요. 월 평균 기온의 지역차. 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8월은 1월보다 기온의 지역차가 작아요. 자금 쪽으로 가야 되니까 C 지워주고. AB, 정오의 태양고도.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사실 세계지리나 과학 배우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오의 태양고도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니? 조금 옆에 있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름에 더운 이유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바로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엄청 더운 거고요. 겨울에는 살짝 비스막이 있어요. 그래서 덜 더운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되게 그길 걸어 다니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중에 일몰지음이 있거든요. 일몰지음에 해가 질때 태양이 되게 낮은 곳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막 옆으로 막 태양빛이 막 들어옵니다. 그만큼 태양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반면 8월은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아요. 머리 위에서 내리쬐니까 뜨겁게 달아올라서 여름이 더운 거예요. 그래서 B로 가줘야겠죠?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기후 단원의 형성 평가지이다. 학생의 답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기억부터 미음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계절별 기후 특징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초봄에 서해안 지역에서 꽃샘추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꽃샘추위는 오호츠크해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음,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높새바람이 불때 영동지방과 비교한 영서지방의 기온 및 상대 습도의 특징은 기온이 낮고 상대 습도가 높은 게 아니라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불어내리면서 고온 건조해진 상태로 불어내립니다. 엄청 덥고 건조해요. 그러니까 기온은 높고 상대 습도는 낮겠지. 다음, 여름에 남동, 남서 계절풍이 불 때의 기압 배치는, 자, 남동쪽에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남고북저, 겨울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죠. 다음, 가을 장마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가을 장마. 한반도 전역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다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서 만납니다. 장마 전선이 만들어져. 그리고 세력 다툼을 해요. 장마 전선에 북상과 남하가 반복되다가 결국 누가 이겨요? 북태평양 기단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을 위로 올려버려요. 그러다가 가을 찾아오면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면 올라갔던 가을 장마가 다시 내려오면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오면서 가을 장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겨울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해양성 기단이 아니라 대륙성 기단이고요. 냉량 수분한 게 아니라 한랭 건조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띄우시 맞아요. 정답은 3번. 다음 6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누적 강수량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면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것임이라고 나와 있죠. 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드리면, 자, 누적 강수량은 얘기했듯이 1월부터 N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것을 N월의 누적 강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3월의 누적 강수량은, 누적, 얘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1월, 2월, 3월의 누적 강수량을 합한 거예요. 다시요. 1월, 2월, 3월의 월 강수량을 합한 게 3월의 누적 강수량이 됩니다. 반면, 2월의 누적 강수량은, 1월과 2월의 월 강수량을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3월의 누적에서 2월의 누적 강수량을 빼면 남는 게 3월이죠? 그래서 3월 누적 강수량과 2월 누적 강수량의 차이가
3월의 월 강수량이 됩니다.

월강수량. 또한 12월의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N월까지 합한 게 N월의 누적 강수량이야. 그러면 12월의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12월까지 합한 겁니다. 1년은 12달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합한 강수량은 곧 연강수량이 됩니다. 요게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요.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일단 지도부터 좀 볼게요. A, B, C, D 네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즘에 표시가 되는 지역은 딱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단 A는 구성이라는 곳이고요. 구성. 구성보다 살짝 더 내륙 쪽에 희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희천. 어쨌든 구성이랑 희천의 공통점은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북한의 다우지이면서 남서풍에 의해서 특히나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었죠. 한강 유역과 청천강 중상류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다음 B는 울릉도입니다. 울릉이라고만 적어볼게요. 울릉. 자, 울릉도의 가장 큰 특징은 겨울 강수량 가장 많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C. C는 안동입니다. 안동. 안동. 자, 안동은 이렇게 태백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영남 내륙 지역입니다. 영남 내륙 지역은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의 대표적인 소우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남한의 대표적인 소우지. 소우지라고 적어볼게요. 소우지. 안동은 남한의 소우지. 이렇게 적을게요. 소우지. 다음, D. D는 여기 거제입니다. 거제. 우리 지난번에 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는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다우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D는 다우지입니다. 자, 그러면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제일 많은 곳은 어딜 것 같아요? 연강수량 제일 많은 곳은 거제가 아닐까요? 거제. 왜냐면 구성도 다우지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북한은 남한보다 연강수량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의 최다우지,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제가 연강수량 가장 많을 겁니다. 12월에 누적 강수량이 연강수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라가 D예요. D 거제입니다. 다음 달을 볼게요. 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여강집이 겨강집보다 높습니다. 여름의 강수가 집중돼요. 그런데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으면서 겨강집이 가장 높은 데가 울릉도입니다. 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각 달의 요 편차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라 같은 경우에 이때는 지금 강수량이 거의 오지 않잖아. 12월 누적에서 11월 누적 강수량을 뺀요 값이 12월의 월 강수량이에요. 11, 19, 8, 7이면 8월 누적에서 7월 누적 강수량을 뺀 값, 요 값이 8월의 월 강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 요만큼 내린 거야. 그래서 7월 누적에다가 8월 월 강수량을 더해서 8월의 누적 강수량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달마다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11월, 그다음에 아직 12월, 그리고 1월 요만큼이겠지? 그다음 2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거의 없잖아. 그래서 강수 편차가 작고 특히나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 다가 울릉도가 됩니다. B예요. B. 남아 있는 것은 가와나 구성과 안동인데요.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볼게요. 가봅시다. 가. 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요때 여름철이 되겠죠. 여름철에 비가 요만큼 내립니다. 그런데 나 보세요. 나는 여름철에 가보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그 얘기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 구성이 되고요. 나가 구성. 그러니까 A. 남아있는 가가 안동이 됩니다. 그리고 기온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교차라던가 최하늘 평균 기온 통해서 지역들을 비교해 줄수 있습니다. 방금 남아있었던 A와 C, 구성과 안동은 상대적으로 구성이

겨울철에 평균 기온이 낮다. 훨씬 더 고위도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ABD입니다. CABD 정답은 4번이고요. 누적 강수량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볼게요. 그림은 가나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울릉도와 제주도 중에 하나이고요. 자, 나는 우대기가 있네요. 비가 우대기. 그러면 울릉도. 다음 가는 부엌 쪽에 아궁이가 있네요. 그런데 이 아궁이가 바깥쪽 벽을 향해 있습니다. 온돌이 없는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보죠. 기억. 나는 가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죠. 겨울 강수 집중률이 워낙에 높은 곳이니까. 제주도는 남해, 울릉도는 동해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다음. 제주도의 아궁이는 대부분 방에 온돌과 연결되어 있지 않죠. 온돌과 연결되려면 방 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다음 우대기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설벽입니다. 리을 리을 맞아요. 정답은 4번. 다음 8번입니다. 다음은 카드 게임을 활용한 수업 활동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부터. 자, A는 백두산 옆에 있는 삼지연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B는 여기 대동강 하류에 있는 남포라는 곳입니다. 다음 C는 태백산맥에 있는 대관령이고요. D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쯤에 위치하는 산청이라는 곳이에요. 왼쪽에 게임 방법 예시 볼게요. 기역과 니은 사이에 지표를 놓고요. 기역과 니은 중에서 지표 값이 큰 지역을 선택하여 아래다 적어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A가 삼지연이고요. B가 남포입니다. 두 지역의 무상 기간을 비교해서 지표의 값이 큰, 바꿔 얘기하면 무상 기간이 긴 곳을 아래다가 적어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지연과 남포 중에 누가 더 무상 기간이 길까요? 아까 얘기했었지. 무상 기간이 길다는 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남포가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남포 여기 이겁니다. 다음 대관령과 산청 중에 기온의 연교차 더큰 곳은 고위도에 위치하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내려옵니다. 그러면 남포와 대관령 중에 해발고도 높은 곳은 네, 당연히 대관령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가해 전통 가옥에는 겹집 구조와 정주간이 나타난다. 자, 정주간은 관북 지역의 전통 가옥입니다. 하지만 남포는 가는 남포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다해. 대관령의 전통 산업으로 천일제어모블? 아니, 천일제어모블 이 산에서요? 안 됩니다. 다음, 대관령은 남포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대요. 해발고도가 높아서. 다는 대관령은 AD 중에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다. 대관령은 다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5번.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시기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1월과 8월 중에 하나이고요. 지도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는 한반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중강진 또는 중강이란 곳입니다. 다음 얘는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남림산맥이 지나갑니다. 아, 해발고도가 높은 남림산맥 부근에 위치하는 곳이구나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얘는 장진이란 곳입니다. 장진. 여기 원산이고 원산 아래쪽에 장전이 있거든요. 장전은 연강수량 많은 곳, 장진은 해발고도 높은 곳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 얘는 인천이겠죠? 그다음에 울릉도. 기후 관련된 문제에서 울릉도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울릉도가 나와줘야 좋은 거예요. 자, 가와 나시기 평균 기온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8월보다 1월 달에 평균 기온 차이가 큽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갖고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프는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뺀 것입니다. 어쨌든 같은 값을 빼준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가 있는데 ABC.

자, A는 10도, B는 0도, C는 영하 1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 지역의 평균 기온은 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0도를 다 똑같이 빼주는 거야. 그러면 값이 10도. 얘는 영하 10이 나오겠지. 그럼 포인트 뭐냐? 결국 원래 그 지역의 기온이 높으면 평균 기온 차이도 크게 나오고 그 지역의 기온이 낮으면 평균 기온 차이도 작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값을 빼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나시기에는 D의 기온이 가장 높고 A의 기온이 가장 낮다는 얘기예요. 가시기에는 C의 기온이 가장 높고 B의 기온이 가장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평균 기온 차이의 차이가 더큰 시기는 상대적으로 1월이 될 겁니다. 평균 기온 차이가 크면 당연히 평균 기온 차이의 차이 값도 커지겠지. 무슨 얘기냐? 더 넓게 흩어져 있는 시기가 언제냐는 얘기죠. 가시기는 요만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고, 나시기는 이만큼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평균 기온 차이의 차이가. 그 얘기는 나시기가 가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 1월이 되고, 가가 8월이 됩니다. 자, 그럼 찾아보죠. 8월 평균 기온, 다시요. 1월 평균 기온 제일 높은데 어딜까요? 1월 달에 가장 따뜻한데. 저 위도의 서민 울릉도가 가장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D가 울릉도가 됩니다. 울릉도가 D. 됐죠? 다음. 중강 장진보단 당연히 인천이 더 따뜻하겠죠? 1월 달에. 그래서 C가 인천. 인천. 남아있는 게 중강과 장진인데, 자, 두 지역은 1월 평균 기온은 비슷해요. 그치? 그런데 8월 평균 기온이 A가 B보다 높아요. 자,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한데 8월 평균 기온이 더 높다. 그 얘기는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1월 평균 기온은 비슷해. 근데 A가 B보다 8월 평균 기온이 높은 거야.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A가 더큰 거죠. 중강은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장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겠죠. 그리고 장진은 해발고도가 높아. 얘기했듯이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은 8월의 평균 기온이 낮아. 그래서 B가 장진이고요. A가 중강이 됩니다. 이렇게 A, B. 요 기온은 양쪽에 적어두는 것이 문제 풀기에 편합니다. 자, 볼게요. 가시기 8월은 1월보다 서고동저영의 기압 배치가 우세하다. 아니죠. 남고북저 서고동저. 다음 전통가옥에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인천이 아니라 울릉도입니다. 중강은 인천보다 연평균 기온이 어유 높으리가요. 장진은 중강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방금 그 이유 얘기했었고, 자, 울릉도는 장진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죠. 한반도 전체에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요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중강의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한국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탐구 장면과 해당 일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상 관측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으로 오른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부터 좀 볼게요. 지도부터. 얘는 강릉입니다. 강이라고 적을게요. 얘는 대관령. 얘는 원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원주, 대관령이 나와 있죠. 자, 학생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4월의 어느 날, 4월이면은 봄쯤 되겠죠. 봄인데 좀 늦은 봄이라고 얘기할까? 강원 지역에서 특정 기상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볼수 있었어. 봅시다. 자, 풍향이 중요해요. 풍향은 북에서 북동풍이 불었네요. 동해 쪽에서, 북에서 북동풍. 자, 그런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은 지금 흐려요. 흐리고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은 기온이 갑자기 높아졌네요. 오후가 되니까. 뭐야? 심지어 서울의 기온이 더 남쪽에 위치하는 대구나 부산, 제주보다도 높아요. 엄청 기온이 높아졌네. 대전도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온이 굉장히 높아졌네.

알려줍니다. 북동 풍이부는 4월에 동해안 쪽은 기온이 낮은데 서쪽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이 훨씬 더 기온이 높게 나타나네. 북동 풍이 불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높새바람이 분 거죠. 높새바람이 이렇게 불어내리면서 서쪽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강릉, 대관령, 원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새바람이 불었을 때 습도가 높아진 지역은 강릉이 될 거예요. 강릉. 그래서 3시와 15시를 비교해 보았더니 상대 습도가 낮아졌어요. 다도 낮아졌어요. 근데 나는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은 낮아졌네? 기온 낮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 곳이 유일해요. 나입니다. 나가 강릉이 되는 거죠.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 다는 일단 기온이 가장 낮아. 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거든. 그래서 다가 대관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강수량 많은 지역이라 상대 습도 되게 높죠. 가의 경우는 3시에는 기온이 요 정도, 습도가 이만큼이었다가 15시에는 기온이 확 높아지면서 습도는 낮아졌습니다. 아, 고온 건조해졌구나. 영서지방에 위치하는 원주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가와 나는 각각 첫 서리일, 마지막 서리일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봤었죠? 첫 서리일이 더 늦은 날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리일이 더 날짜상으로는 이른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해 보면 점점점점 기온이 높아지면서 다시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첫 서리가 이때 발생을 합니다. 첫 서리. 그리고 서리 발생하다가 봄쯤에 다시 기온 높아지면 마지막 서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 서리일부터 첫 서리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기는 여름쯤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첫 서리부터 마지막 서리 사이의 기간은 겨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첫 서리일은 늦어지고, 기온이 높을수록 마지막 서리일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무상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볼게요. 첫 서리일에서 마지막 서리일 사이의 기간. 첫 서리일에서 마지막 서리일 사이의 기간을 쉽게 얘기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요 시기가. 요 시기가 겨울인 거죠. 겨울. 겨울에는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나요? 아닙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가. 첫 서리일이 이른 지역. 서리가 빨리 내리는 거야. 그 얘기는 춥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이른 지역은 기온이 낮다. 나가 이른 지역. 마지막 서리일이 이르다. 서리가 일찍 끝난다. 서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은 기온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가 이른 지역은 기온이 높은 지역이에요. 노지재배. 맨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대체로 짧겠지. 왜?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A가 B보다 무상 기간이 짧은 이유는 A는 B보다 첫 서리가 일찍 시작되고 늦게 끝나요. 무상 기간이 짧네. 해발고도가 높아서 그렇죠. 다음. C는 D보다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길대요. 자, 요거는 사실 지도 보지 않고도 알수 있어요.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길다는 건 기온이 낮다는 건데,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 그러니까 서리 내리는 기간 길겠지? 그리고 날짜 통해 확인해 볼수 있고요. 다음, 봄꽃의 개화 시기가 가장 이르다는 것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하니까 기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꽃이 빨리 피는 겁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는 저위도의 동해안에 위치하는 D가 가장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날짜상으로도 지금 마지막 서리가 가장 빠르죠? 그 얘기는 서리가 가장 일찍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온이 높아서. 정답은 1번.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B는 기온의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계절별 강수량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부터 볼게요.

얘는 홍천. 홍천. 얘는 강릉. 얘는 장수. 얘는 서귀포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온의 연교차와 최나널 평균 기온부터 찾아야 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뭐지? 그러면 계절별 강수량 비율로 좀 봅시다. 자, 홍천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죠? 여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강릉 서귀포는 상대적으로 격앙집이 높은 지역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네 지역 중에서 홍천이 여강집이 제일 높을 거야. 여름 강수 집중률. 그러면은 네 지역 중에 오! 라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라가 홍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이 라. 홍천. 그러면 A와 B는 기온의 연교차와 최나널 평균 중에 하나인데, 홍천은 B가 가장 크네. 홍천이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클까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을까요? 홍천은 고위도의 내륙 지역이니까 연교차가 가장 클 거예요. 따라서 B가 연교차. 홍천이 가장 커야 되니까. 그리고 A가 최나널 평균 기온이 됩니다. 그러면 네 지역 중에 기온의 연교차 제일 작은 데 어딜까요? 제일 작은 데 서귀포라고 얘기했었죠. 서귀포. 그래서 서귀포가 가가 됩니다. 서귀포. 다음 나와 다 중에 다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네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에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낮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다. 장수가 됩니다. 장수. 남아있는 나가 강릉 되겠죠. 다 이렇게 되죠. 볼게요. 나는 라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다음. 다는 나보다 겨울철 북동기류 유입에 따른 강설 빈도가 낮죠. 강릉이 북동기류 유입에 따라 많은 강설 발생하는 곳입니다. 다음, 라는 가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겠죠? 가는 가부터 라 중에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 장수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 다는 장수는 가부터 라 중에 연강 수량이 가장 많다. 아니죠. 연강 수량은 서귀포가 가장 많습니다. 정답은 1번.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ABC기 원주와의 평균 기온 차이와 연강 수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평균 기온 차이는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지역의 기온이 높으면 평균 기온 차이도 큽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평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얘는 원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울산 될것 같고요. 얘는 김제 되겠네요. 김제. 자, 그러면 지금 AB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에서 먼저 AB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1월이 8월보다 지역 간의 평균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B 시기보다 1월 달에 지금 평균 기온 차이가 크죠? 그래서 A가 1월, 그리고 B가 8월이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평균 기온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1월 달에 기온 제일 높은 데는 저위도의 동해안인 울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나가 되고요. 나 울산. 반면 1월 달에 평균 기온 제일 낮은 데는 고위도의 내륙 지역인 평양이 되겠죠. 평양이 다가 됩니다. 평양. 평양. 딱 원산과 김제 중에서 얘네 둘은 1월 평균 기온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8월로 비교해 줍니다. 원산과 김제 중에 8월 평균 기온 높은 데는 김제가 되겠죠. 그래서 라가 김제. 얘가 원산이 됩니다. 원산이 가, 김제가 라. 볼게요. 나는 울산은 가부터 라 중에 기온 연교차가 가장 크지 않겠죠. 저위도의 동해안이니까. 그다음 라는 가부터 라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가와 다 원산과 평양은 원주보다 여름철 장마 시작 시기가 이르대요. 장마는 남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와 다보다 원주가 더 이르겠죠. 다음 다와 라의 강수량, 여름 강수량 합은 가와 나의 여름 강수량 합보다 적겠죠? 원산도 다우지, 울산도 김제보다 강수량 많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평양 원산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평양과 원산.

난 간에 1월 평균 기온 차이는 김제와 울산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두 기후현상의 최장 계속일수 및 우리나라 주변 기단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나는 일 최고 기온이 0도 미만, 되게 추운 거예요. 그냥 추위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하루 동안에 가장 낮은 기온이 25도 이상이라는 것은 밤에도 덥다는 얘기예요. 열대야입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가는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발생일 수가 많고요. 저위도에 특히나 해안 지역에서 발생일 수가 많네요. 제주도 굉장히 발생일 수 많고요. 열대야가 되겠죠. 반면 나의 경우에는 중부 내륙 지역, 고위도의 내륙 지역과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일 수, 계속일 수가 많습니다. 얘는 그냥 추위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추위. 그리고 A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자, 대도시의 포장 면적 증가와 인공염 발생량이 많은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 추위가 아니라 열대야가 됩니다. 다음, 열대야의 주요 출현 계절은 추위의 주요 출현 계절보다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강수량이 많으니까 상대 습도는 여름이 높겠죠. 다음, 열대야는 냉방용 전력 소비량, 더우니까 추위는 난방용 전력 소비량 급증과 관계가 깊겠죠. 다음, 열대야는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 그리고 추위가 시베리아 기단과 관계가 깊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다시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가나시기 A부터 C 지역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보면 얘는 백령도죠. 백령도고, 다음에 이 친구는 목포, 그리고 얘는 청주입니다. 자, 지난번에 바람장미 봤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정온이거든요. 정온. 정온은 바람이 불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C는 정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온. 아, 바람이 불지 않는 기간이 비율이 되게 높구나. 왜? 내륙에 위치해서 주변에 장애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청주가 C가 됩니다. 청주가 C. 그다음 목포와 백령도 중에서 상대적으로 풍향이 전방향에서 고르게 부는 게 섬이 되겠죠. 섬. 섬. 그래서 B가 백령도가 되고요. 남아있는 A가 목포가 됩니다. 목포, 백령도. 자, 그리고 가는 상대적으로 북풍과 북서풍의 풍향 빈도가 높고요. 나는 남풍 계열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8월, 얘가 1월이 되겠죠. 1월은 8월보다 열대저기압의 통과 횟수가 적습니다. 8월은 1월보다 남북 간의 월 평균 기온 차이가 작죠. 다음, A는 C보다 김장 적정 시기가 이다. 김장 적정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춥단 얘기예요? 아니네요. 다음, 백령도는 청주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전통 가옥의 까대기 설치는 나시기 8월이 아니라 1월 달에 목포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마지막 8번.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라고 합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고산, 성판악, 성산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자료이고 지표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고산은 제주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성산은 동쪽입니다. 성판악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성판악은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겠죠. 성판악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가가 8월 평균 기온이 됩니다. 8월 평균 기온. 다음, 고산은 서쪽에 위치해서 1월 달에 겨울에 풍속이 엄청나게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고산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나가 1월 평균 풍속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연강 수량이 됩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섯 번째 주제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일곱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선택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5강에서요, 우리 순자의 성악설 같이 한번 쭉 공부했었고요. 여러 예치사상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너무 중요한 거 이제 드디어 들어갔죠. 송나라 시대 때 유학의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그 성리학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았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듣는 복습 내용들, 이기론과 심성론의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복습하면서 다 외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희, 성리학사상 같이 공부했어요. 자, 주희는요, 스케일이 큰 우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펼쳐나가면서 성리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성리학의 우주론을, 그렇죠, 우리 이기론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에서는, 좋아, 잘 기억하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과 만물이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원리, 그렇지, 기는 재료.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치? 자아를 버리라 그랬지, 얘들아. 이는 원리, 기는 재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너무 오글거려. 얘들아. 부끄러움은 내가 다 가져갈게. 부끄러움은 나의 모.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다할수 있어. 해보자. 이는 원리, 기는 재료. 떠올려 보시면서 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 이치 까닭이었습니다. 형태가 없는 무형과 형 이상의 것이었죠. 반면에 기는 재료, 클레이, 찰흙 같은 재료를 생각해봐. 재료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유형, 형 이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성리학의 구구단 공부했어. 구구단 알아야지 미적분 풀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성리학의 구구단 알아야지 이후에 펼쳐질 성리학의 미적분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쫄지 말고 지금 그냥 바로 이해했으니까 바로 외워버려. 첫 번째 해보자. 하나의 이. 이는 하나야. 다 천리라고 했지. 이는 하늘이 부여하는 천리로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이가 모든 만물에게 나누어져서 부여가 됐습니다. 얘들아, 달은 하나잖아. 근데 그 하나의 달빛이 어때? 모든 만물에게 부여되잖아. 잔잔한 호숫가에도 달빛이 부여되어 있고요. 또 지나가는 차창 밖의 유리창에도 그 달빛이 다 비춰져 있습니다. 그 달을 바라본 여러분의 눈동자에도 달빛은 다 담겨 있는 거지. 하나의 달빛이 모든 만물에게 나누어서 비춰지는 것처럼, 아, 그 천리가 하나의 천리가 모든 사물에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일분수야. 그런 의미에서 이는 다 똑같아. 하지만 만물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 때문이야. 차이는 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같지만 기는 달랐죠. 이동기이였네요.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즉 개념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섞일 수 없어. 이기불상잡입니다. 이는 원리, 기는 재료로서 잡탕밥처럼 섞일 수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사물에서는요, 오히려 어때? 아, 이별할 수 없어. 아, 이와 기는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이와 기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해봐. 이일 분수 이동기이 이기불상 잡 이기불상 리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 했습니다. 이왕 바로 수업 시작한 김에. 수업 시작해서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김에 바로 삐뽀 삐뽀 외치고 너무 중요한 오늘의 꿀팁 대방출합니다. 얘들아 잘 봐봐. 성리학에 따르면 하나의 이, 즉 천리가 모든 사물에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 다 나누어져서 부여가 됐어. 따라서 얘들아 너무 중요해. 처음부터 가져가세요. 삐뽀 삐뽀 가져가.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이치, 즉 천리가 부여되어 있어 없어? 있어. 사물에도 이치가 있다. 너무 중요해. 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얘들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봐봐. 수능특강, 이 훌륭한 교재를 쓰신 분들이 주희의 성리학 사상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셨어. 사물의 이치 규명 강조라고 요약하셨다는 거야. 아, 성리학에서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사물에도 이치가 있다. 사물에도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수학론을 파헤쳐가다 보면 아,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를 통과한다 그랬어? 그렇죠.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합니다. 통은 통솔한다는 거야. 주제한다는 거죠. 괄은 포괄한다는 거야.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렵다고 심통 부리지 않기로 했어.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한다. 심통성정. 오늘 저 불후의 명곡이 쏟아지고 있어. 인월리키는 재료와 더불어서 심통성정, 심통성정, 심성정이야.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과하는 거야. 너무 중요했어. 성이 뭐고 정이 뭐였지? 얘들아 기억나니? 선생님 그때 어떤 그림 그렸었는데 이 성은요. 그렇지 우리 본성. 와 뭔가 안에 딱 깊숙이 그 본체로서 심겨져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 씨앗과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 그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었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 마음의 본성이야. 얘들아, 본성으로서 마음의 무엇이었어? 그렇죠. 가장 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어.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마음의 본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본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가장 본 모습, 마음의 가장 근본, 본체야. 얘들아, 이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물과 만나기 전의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얘들아, 이 씨앗의 이름 뭐였는지 기억하니? 어우, 좋았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좋아, 좋아. 의, 예, 지혜, 사덕이었잖아. 이 인, 의, 예, 지혜, 이 사덕. 이것이 바로 이 씨앗의 이름이었는데, 이 씨앗은 바로 누가 심어 놓은 거야? 그렇지. 하늘이 심어 놓은 거였잖아. 즉,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에게 본성으로서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 본성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렇구나.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치를 부여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지.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 이런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즉 무엇이야? 아, 하늘의 이치.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천리라고도 지난 시간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본성, 그것이 바로 하늘이 부여한 이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우리는 성직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성직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이 성직리에서 앞글자와 끝글자를 타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이름까지 정해질 정도로 아, 또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 성은 곧 이이다. 즉, 아, 그 본성, 그 본성의 그 인의예지의 사덕, 그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천리, 이치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성이 곧 이이다, 성직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일에서는 이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정리해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이야. 이대로 쫄거 없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본성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그래,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것이 주의의 성리학이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당연히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그 선한 본성은 누가 준 거야?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성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 즉 천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세 글자로 줄여서 성직리라고 방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씨앗, 그 씨앗의 예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어? 그게 바로 인, 의, 예, 지였기 때문에 아, 그 인간의 본성에는 그 성에는 인의 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그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었어요. 심통성정. 자, 우리 마음은 이런 본성의 상태가 있어. 하지만 본성의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도 있어. 그것이 활짝 드러난, 활짝 작용한. 활짝 발한 감정이라고 하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해석해낼 수 있었어. 그림도 그려봤었잖아. 어떻게 그렸었지? 오, 좋았어. 감정이니까 활짝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새싹과 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봤었습니다. 이 새싹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옳지. 우리 1강에서부터 등장했었던 그 유명한 측수사시였었죠?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그렇죠. 십이지심까지. 아, 바로 사단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생각해봐, 얘들아. 측은지심이 뭐야? 측은해, 불쌍해. 이런 마음이잖아. 측은해, 불쌍해.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아, 측수, 사시. 이런 사단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얘들아, 드러나

이런 감정은 어때? 마음이 발한 것, 마음이 드러나고 활동한 것, 즉 마음이 어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성이 마음의 본체인 것에 반해서 정은 마음이 드러난 무엇이야? 작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들어 이렇게 새싹이 피려면 햇빛도 맞고 바람도 맞고 비도 맞아야 되죠? 즉 외부 사물과 만나야 되겠네. 외부 사물과 만난 상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발해서 무엇이 되는 거였었지? 신통성정. 그렇지. 기억하네. 성발위정. 좋아. 이거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 자,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하는데 그중에서 그 성이 발해서 무엇이 되는 거야? 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성이 발해서 무엇이 되는 거야? 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은 성이 발한 것이다. 따라서 정은 성의 활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다. 다 했네. 복습을 다 했네. 천천히 생각해 보자. 결론은 길게 말했지만 결론은 하나야. 심통성정.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하는 거야. 통솔하고 주재하는 거야. 포괄하는 거야. 성의 상태는 본성으로서 본체야. 정은 무엇이었어? 감정으로서 드러난 작용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씨앗과 같은 본체는 본성이었지? 하늘이 심어놓은 그 본성, 즉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부여한 천리로서의 그 본성, 그 씨앗의 이름 얘기해봐. 인, 의, 예, 지혜, 사덕이었어. 이건 다 주희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심성론의 큰 판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속속들이 면모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주희의 그 성리학의 심성론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공부했어. 심통성정. 이제 나오지? 좋아. 마음은 성의 상태와 정의 상태를 통괄한다. 성발위정. 옳지. 그런데 그 성이 발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다? 좋아요. 감정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그 심성론을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내 것으로 나 완전히 가져갈 거야. 쫄지 마. 쫄지 마.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눈 땡그랗게 뜨고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을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자. 자, 심통성정. 이 중에 우리 한번 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성은 결국 무엇이었어? 그렇지. 결국 본성이었어. 본성. 선생님이 그림 어떤 그림으로 계속 표현했었지? 그래. 씨앗과 같은 이러한 본체, 본모습,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봤었죠. 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성도요, 결국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성리학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것, 본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겠네. 그렇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잘 보자. 성 중에서 이 이의 측면만을 가리키는 성을 뭐라고 불러? 본연지성이라고 불러. 성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본연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반면에 성에서 이와 기의 측면까지 모두 아우른 성, 즉 기까지 아우른 성,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성, 그런 성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기질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 어렵지 않네. 성도 이와 기의 결합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켜서 본연지성이라고 부르고, 기까지 아울러서 기질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성을 뭐라고 불러? 기질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이 중에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 본연지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방금 얘기 다 했네. 본연지성은 무엇이었어? 성 중에서도 그 성을 구성하는 무엇만을 지칭한 거야? 그렇지. 오, 잘했어. 이만을 지칭한 거야. 천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담긴 게 본성인데, 그 본성의 찐, 그 이의 측면, 그 본연의 찐 천리만을 가리켰기 때문에 본연지성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성을 구성하는 찐, 그 천리만을, 찐, 그 본연의 이만을 가리키는 성이 무엇이었어? 그것이 바로 옳지, 본연지성이었어. 그러면,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만을 가리킨 거야? 성의 이만을 가리킨 거야? 그런데 그 이는 다 무엇이? 그렇지. 하늘이

힘을 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천리라고도 할수 있었어. 얘들아, 기억나? 그찐 씨앗, 그 씨앗 그 자체, 정말 그 씨앗 그 자체의 찐 성을 우리는 본연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본연지성, 천리로서의 그 본성의 이 씨앗의 이름은 다 무엇이었어? 우리 다 배웠잖아. 그래, 이게 바로 인의예지였네. 아, 결국은 인의예지는 사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네.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거 완전히, 완전히 내 것으로 완전히 가져가셔야 해요. 해보자. 본연지성은 본성의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거야. 그 이는 하늘이 부여한 천리고, 그 천리로서의 찐 본성. 그것이 바로 인의 예지의 사덕이기 때문에 본연지성이 이고, 이가 천리이고, 천리가 인의 예지의 사덕이다. 완전히 가져가야 돼요. 쌤. 근데요, 저 이거요. 지금 당장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왜안 되겠니? 찍어드립니다. 자, 이거 처음부터 너무 한꺼번에 다 가져가기 버겁다. 이런 친구들은 얘들아, 뭐를 딱 기억하면 되냐면, 잘 봐봐. 천리로서의 본성. 그것이 바로 인의예지의 사덕이다. 일단 이거 두 개부터 가져가세요. 아, 주희는, 성리학은 우리의 본성의 그 천리, 천리로서의 본성. 그것이 바로 인의예지의 사덕이라고 보았구나부터 정확하게 가져가시고, 시간 날 때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해보세요. 얘들아, 한열 번만 해도 어렵지 않아. 다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성리학에 따르면 인은 하나죠. 천리 하나야. 그 하나의 천리가 온 우주 만물에 나누어져서 부여되어 있어. 우린 그걸 이일분수라고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그 천리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부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 모두가 다 천리로서의 그 이치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이거 어떨까? 인간과 사물 모두 형 이상학적인 본성에 인의예지를 갖추고 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얘들아, 이거 실제로 기출되었던 선지다. 이거 그 당시에 진짜 변별력 높았고요. 이거 진짜 불맛이었어, 불맛. 정말 킬러 선지였었거든요. 이거 5일까 X인가 한번 생각해볼까? 졸지 마. 천천히 보자.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과 사물 모두 형 이상학적인 본성의 인의예지를 갖추고 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일단 얘들아, 우리 지금 본성 배우고 있잖아. 본연지성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집중해보자. 본성 중에서 형 이상학적인 본성이래. 형 이상? 안 보인다는 거네. 형태가 없다는 거네. 형태가 없으니까 원리겠다. 이거 이다. 이. 본성 중에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거네. 본성 중에 이해 측면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본연지성이라고 부르지. 아, 이거 즉 괄호친 요거 본연지성이라는 소리네. 본연지성? 본연지성은 이인데 그 이는 인간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도 다 부여되어 있는데. 그런데 얘들아, 그 이라고 하는 것,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게 다 부여되어 있는데, 인간과 모든 사물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본연지성,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 그 천리,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 인의예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해봐. 인간과 사물 모두가 다형 이상학적인 본성, 즉, 본성의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그 본연지성에 인의예지를 갖추고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구나.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들에게도 이렇게 형 이상학적인 본성 안에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알수 있어요? 따라서 주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에 부여된 그 하늘의 이치를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걸 어려운 말로 궁구한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게 부여된 이치도 열심히 탐구하고 궁구할 것을 이야기했죠. 아, 사물에게 부여된 이치를 열심히 궁구해야 한다고 보았구나. 이러한 공부의 자세, 수양의 자세를 성리학에서는 궁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모든 사물이 생겨날 때 이치를 부여하고 사물은 그것을 본성으로 삼았다. 즉, 이치는 인간의 마음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부여되어 있어. 사물에도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이해 측면만을 가리킨 찐, 그 찐, 본연의 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연지성은 이이고, 이는 천리고, 그것이 인의예지의 사덕이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성에서 이뿐만 아니라 기의 측면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렇죠. 기질지성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본연지성, 그리고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아주 아주 아주 가끔씩은 이 본연지성은 하늘이 부여한 그 천리, 그 자체로서의 성이기 때문에 천지지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으로 등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만 두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본연

본연지성과 기지지성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다시 본연지성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본연지성은 찐그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거야. 그런데 어때? 하늘은 인간에게 본성인 본연지성을 부여해 주었어. 그런데 그 하늘이 부여해 준 본연지성은 당연히 순선무악하겠지. 다 맹자의 성선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늘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해 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하늘이 부여한 그 본연지성은 아 순선무악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의예지의 사덕은 어때? 다 순선무악한 천리로서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자, 반면에 기질지성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질지성은 성을 구성하는 이와 기질이 결합된 상태예요. 기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냥 쉽게 이와 기가 결합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현실적인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기질지성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의 측면뿐만 아니라 기의 측면까지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아 천리 즉 본연지성으로서의 그 이와 기질이 모두 아울러진 요런 상태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기억나니? 이렇게 이의 측면만을 가리키는 그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과 사물에게 다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게 있어서 순선무악한 것으로 동일해. 하지만 기질은 동일하지 않았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었지. 바르고, 어때? 통하는 기, 그리고 치우치고 막힌 기가 있었고, 또 사람 안에서도 맑은 기, 흐린 기, 맑은 기, 탁한 기의 차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질은 차이가 있어.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모든 사람과 사물은 순선무악한 동일한 천리, 동일한 본연지성, 동일한 인의예지를 본연지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질, 어떤 기질에 담겼느냐에 따라서 기질지성은 선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가선가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릇이 맑으냐 탁하냐에 따라서 기질지성은 어때?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구나. 정리해보자.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하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 혹은 치우친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어. 따라서 사람들은 다 하늘이 부여한 인의예지의 순선무악한 본연지성을 본성으로 부여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선을 행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며 주희는 성리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건 바로 무엇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기질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기질이 치우쳐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볼까? 얘들아, 뭘 변화시켜야 돼? 그렇지. 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수양을 강조하겠죠? 성인이 되려면 탁한 기질을 맑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수양을 강조하겠구나.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탁한 기질을 맑게 변화시키는 기질의 교정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내신 시험 보거나 또 가끔씩 학력 평가 같은 거 보면요. 요런 선지 나오거든, 얘들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한번 천천히 보자.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쌤, 지금 저 이미 머리가 멘붕이에요. 지금 너무 정신없어요. 잠깐만요, 쌤.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기질지성은 가선과학해.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해. 그러니까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맞는 거죠?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이거 과연 맞을까? 쉽게 생각해보자고 했지. 본연지성은 뭐였어? 본성의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거였어. 우리 씨앗과 같은 거라고 했죠? 인의예지에. 사덕 생각하면 돼. 기질지성은 그 씨앗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야? 기질이라고 하는 그릇에, 기질이라고 하는 재료에, 기질이라고 하는 화분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화분에, 이 기질에, 이 그릇에 맑고 탁한 것 정도에 따라서 기질지성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가선과악한 속성이 있어? 그런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화분에 담긴 씨앗을 그냥 씨앗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니?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양은 뭐야? 얘들아, 이 본연지성 자체는 원래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순선무악한 것으로 동일해.
그러니까 그거는 지키기만 하면 돼.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함양하고 유지하고 확충하고 실현하면 돼. 문제는 뭐야? 기질이었잖아, 기질. 이 기질을 탁한 기질을 맑은 기질로 변화시키는 기질의 교정을 강조하는 것이지.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오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답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선지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심통성정 성발위정을 바탕으로 성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는 그 성이 발해서 드러난 감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쌤, 잠깐만요. 저 지금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지금 성도 지금 겨우겨우 헉헉거리면서 왔는데, 이렇게 감정을 또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얘들아. 괜찮아, 쫄지 마. 주위의 성리학은요, 거의 대부분의 논의를 성에 집중해서 하고 있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그 성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요. 정은 심플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야. 그러니까 차분하게 같이 한번 감정도 파헤쳐 봐야 되겠죠? 자, 정은요, 말 그대로 성이 발해서 드러난 마음의 상태야. 그러니까 어때?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 그것이 새싹처럼 활짝 피어난 좋아요, 마음의 작용이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아, 뭔가 이렇게 드러난 새싹과 같은 감정, 그런 마음이니까 작용이야. 자, 이것은 외부 사물과 이미 만난 상태의 마음이다라고 했고요. 어디까지나 성발위정, 성이 발해서 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은 성의 활동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인은요, 그 감정, 정을 이야기할 때두 종류가 있다라고 보았어. 하나는 사단이야. 사단? 우리가 아는 그 사단? 맞아, 측수사시의 사단입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 얘들아, 이런 측수사시의 사단은 어때? 오, 이거 순수무악한 그런 감정이죠? 맹자도 성선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의 착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잖아? 이건 순수무악한 어떤 감정이야? 도덕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단도 뭐라는 거야? 감정이라는 거야. 그걸 꼭 가져가세요. 사단도 결국 감정이기 때문에 성에서 발한, 성발위정한 감정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친구들이 오해할 수 있어. 사단은 순선무악하니까 왠지 순선무악한 본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사단이 순선무악해도 사단은 결코 본성이 아니야. 사단은 무엇이야? 본성이 아닌 감정이다. 잘 정리해 두시면요, 웬만한 오답선지들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사단은 본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자, 맹자는 사단은 인의지 사덕의 단이다.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하고 시크하게 툭 던졌다고 했죠? 그것을 주희는 이렇게 해석했어. 사단은 사덕의 단이긴 단인데 어떤 단이냐? 어떤 실마리냐? 사덕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한다는 것, 즉 진짜로 인의예제 사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실마리다라고 주장했어요. 당연하지. 성리학에 따르면 인의예제 사덕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천리로서의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내재하고 존재해. 그 인의예제 사덕이 본성으로서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단서이자 실마리가 사단이다.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세요. 사단은 사덕이 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 실마리라고 하는 이런 성리학 입장을 단서설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단서설은 지금 공부하는 성리학자 주희뿐만 아니라 조선의 성리학자인 이황, 이이 모두 다 인정하는 성리학의 기본 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앞으로 선생님이랑 이황, 이이 다 공부한 이후에 조선의 실학자인 정약용의 사상 공부할 거거든요. 정약용은 이러한 성리학의 단서설을 비판하면서 또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해. 너무 재밌을 것 같잖니. 선생님 앞으로 하나하나 또 인사 공부하면서 다 공부할 내용인데 미리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순선무악한 도덕감정이 사단이라면,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현실적인 감정으로는 칠정, 즉, 7개, 또 칠정이 있대. 자, 칠정은 친구들이 흔히 희노애락이라고 짧게 줄여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감정인데요. 이걸 정식적으로 좀 길게 다 소개해 보자면, 희노애구애오욕. 이렇게 7개를 들수 있어요. 희, 기쁨이죠. 노는요, 말 그대로 분노, 화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애는 슬픔이야, 슬픔. 구는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애는 사랑이 되겠다. 오는 미움, 즉 증오를 뜻하고요. 욕은 욕구, 욕망이 되겠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희라고 하는 기쁨은요, 어때? 얘들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그런 선한 측면의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아유, 고소하다. 이렇게 이런 기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현실적인 감정을 칠정이라고 불렀다. 아, 정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은 4단과 칠정이네.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주희 성리학의 심성론에 관련된 원전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은 마음의 이이고, 정은 성의 활동이며, 왜? 성이 발에서 정이 되는 거니까, 마음은 성과 정을 취재한다. 통괄한다. 심통성정. 기억나지, 얘들아? 심통성정. 성발위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에서 인의예지는 무엇이었어? 천리로서의 본성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성의 본체이고요. 측은 수호 사양 12사단이 되겠죠? 사단은 어디까지나? 그렇죠. 감정이었기 때문에 성이 말한 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암호와 같은 이 문장을 이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본연지성 볼게요. 본연지성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기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성은 있다. 자, 성은 곧 이이다. 성증이를 이야기하면서 성에는 인의예지가 따갖추어져 있다. 아, 천리로서의 본성, 그것을 인의예지로 주희는 해석하고 있네요. 성은 발하자마자 정이 된다. 성발위정. 정에는 선악이 있지만 성은 완전히 선하다. 아, 천리로서의 그 본연지성은 순선무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희의 성리학에서는 어떤 수양을 강조할까요? 결국은 다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요. 수양을 통해서 군자, 성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겠죠? 자, 어떤 수양의 자세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고난 그 천리로서의 선한 본성을 잘 지켜야 되잖아. 인의예지라고 하는 천리로서의 선한 그 본성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함양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경건함에 머물러야 되겠다. 머물 거를 써서 우리 거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항상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천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물에게 부여된 천리. 사물에게 부여된 이치를 하나하나 열심히 무엇해야 돼? 공부해야 돼. 탐구해야 돼. 아, 사물에게 부여된 이치를 열심히? 그렇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경궁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주인은요, 거경과 궁리가 늘 함께하면서 서로를 촉발한대. 거경은 궁리를 도와주고 궁리는 거경을 도와주면서 서로 촉발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궁리 한번 볼게요.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하고 공부하는 건데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궁리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아직 모르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래. 쌤,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는데요? 얘들아, 주위의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거잖아. 맹자의 성선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이 무엇인지 아는 양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그러니까 주위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양지를 갖고 타거나 태어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양지만 가지고는 천리를 꿰뚫을 수 없어. 따라서 양지만으로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리까지 통달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탐구하는 궁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열심히, 사물에게 부여된 천리를 하나하나 열심히 궁구하고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그렇게 궁리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정말 화려하니, 뻥 막힌 게 뚫리듯이 천리까지 꿰뚫어 알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지를 활연관통이라고 불렀어요. 아,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하면서 활연관통할 것을 성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천하만사에는 각각의 일마다 각각의 이치가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끝까지 그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탐구할 것을 강조해 나가고 있네요. 거경궁리의 자세였습니다. 이 밖에도요, 타고난 선한 양심을 잘 보존하고, 타고난 천리로서의 인의예지의 그 순수무악한 선한 본성을 잘 함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잘 성찰하고 반성하고 살필 것을 이야기하죠. 존양성찰의 수양의 자세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이 부여한 순선무악한 천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존해야 되겠다. 아, 천리는 잘 보존해야 되겠네요. 반면에 인욕은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얘들아, 인욕이 뭐야? 우리 유교 공부할 때 청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지. 그래, 유학자들이 모든 욕과 욕망을 제거해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악으로 흐른 욕구는 분명히 제거하라고 얘기했어. 유학자들이 악으로 흐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옳지. 인욕, 사욕이라고 하면 악한 욕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거해야 돼. 아, 악한 이런 인욕은 제거해야 되겠네요. 너무 중요해. 존천이 거인욕의 수양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와, 경물치지의 수양까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들아,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 눈을 사로잡는데요. 지금 친구들이요, 아마 지금 머리가 또 어질어질해졌을 거야. 쌤, 오늘 굉장히 숨차고 벅차네요. 지금 성리학 심성론, 지금 본연지성, 기지지성 겨우겨우 왔는데 지금 수양론까지.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 얼굴 모니터에서 자꾸만 끄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친구들이 있지, 얘들아. 잠깐만, 안 돼. 선생님, 끄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다 왔어. 다 왔어. 이게 끝이야. 진짜 끝이에요.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 다 왔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쫄지 마. 한자가 막 쏟아져서 나와서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한 거지. 차분히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 지금 1도 없어요. 낯설어서 그런 것일 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또 이런 걸 배우겠니? 우리 마음에 있는 세밀한 구조를 이렇게까지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그 선한 것을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뜨거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수 있어요. 자, 우리 경물치지 수양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물치지는 사실 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한 말은 아니고요.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기본 경전에 있던 문구를 주의가 주의 스타일대로 해석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성리학자인 주의는 이 경물치지 중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힌트.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천리가 어디에도 다 부여되어 있다? 옳지. 사물에도 부여되어 있지? 잘했어. 이 물을 사물 혹은 그 사물에 부여된 이치로 해석했다는 게 너무 중요해. 격은요, 다가간다 라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경물은 사물에 다가가서 그 사물에 부여된 천리, 사물에 부여된 이치를 열심히 탐구하는 것, 이것을 경물이라고 해석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다 보면 우리의 앎이 지극해져. 우리 앎이 천리를 꿰뚫을 정도로 활용관통할 정도로 지극해지는데 그것을 치이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성리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렇게 어때? 항상 경건하게 계속 공부했잖니. 아,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이러한 수양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궁구해야 한다라고 주인은 주장했는데요.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주인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선후, 즉 먼저와 나중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알아야지 이후에 똑바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알고 공부해야 한다고 본 거야. 쌤, 근데요, 선지후행이라고 하면 너무 머리만 이따만큼 큰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머리만 가득 차 있고 막 손발은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거 진짜 오해다. 왜냐하면 주인은 순서상으로는 아는 것이 먼저인 건 맞지만 뭐가 더 가볍고 뭐가 더 무겁냐, 즉 무엇이 더 무겁다, 즉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따지면 아는 것은 가볍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아는 것보단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앎은 가볍고 실천은 행동은 더 무겁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직영 행중을 이야기했어요. 정리해보자. 순서상은 아는 게 먼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따지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앎과 행함은 어때? 항상 나란히 가야 한다. 얘들아,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아는데 왼쪽으로 행하면 그거 도덕적인 사람 아니잖아. 그건 유학에서, 유교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자의 모습이 아니잖아. 앎과 행함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가 나란히 전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앎과 실천은 나란히 가야 한다. 지행명진까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평가원에서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마지막 파트예요. 앎과 행함, 즉 앎과 실천에 대해서
주인은 서로 의지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지행 상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한자가 어려우면 일단 한자는 잠깐 내려놓고요. 그 의미를 파악하면 돼. 자, 눈과 발의 비유를 듭니다. 자, 눈은요. 발이 없으면 어때? 갈수 없지. 반면에 발은 눈이 없으면 볼수 없잖아. 눈과 발이 서로 의지해서 함께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암과 실천도 서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입장들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주희의 수양론과 관련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거경과 궁리라고 하는 두 가지에 달려 있고 서로를 촉발한다. 그래서 거경, 궁리의 자세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사람에겐 본래 타고난 알민 양지가 있지만 그 양지만 가지고 궁리를 하지 않아 사물이치를 공부하지 않으면 천리를 꿰뚫을 수 없겠죠. 따라서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지만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사물이치를 학습해야 한다. 이론적인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주희는 강조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리학 사상이 송나라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이르기까지 어떤 메인스트림의 관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말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명나라가 되었어. 자, 명나라 시대에 왕수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주류를 따라서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아, 그리고 주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물에 천리가 부여되어 있어. 나도 사물에 부여된 천리를 궁구할 테야 해서 왕수인이 자기 그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대나무에 부여된 천리를 공부하려고 막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 대나무의 이치를 막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그 후에 왕수인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 별거 없네. 이거 아닌 것 같아. 왕수인이 큰 병만 걸리고요. 뭐별 깨달은 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수인이 아 성리학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해 내죠. 그러면서 양명학 사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왕수인이 양명학 사상을 제시하는데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양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양명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왕수인이 정리한 학문이다.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왕수인은 주위의 성리학에서 비판할 부분들을 비판하지만 여전히 양명학도 유교였어. 그럼 당연히 맹자의 성선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그도 받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자, 왕수인은 맹자의, 그큰 선생님이었던 맹자의 성선설은 뭐, 의심 없이, 뭐, 완전히 뭐, 다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그 맹자의 성선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양지에 있다고 보았어. 자, 왕수인은 이 양지야말로 맹자의 성선설의 가장 하이라이트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양지를 바탕으로 양명학 사상을 전개해 나가죠. 자, 양지가 무엇인지 우리 다 공부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지는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나는 선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도덕 자각 능력을 의미하죠. 이건 에브리바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타고나는 참된 알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맹자를 비롯해서 뭐 주희도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고요. 당연히 왕수인도 다 인정할 법한 기본적인 진술이야. 자, 그런데 양명학 즉 왕수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양지의 위상과 위격을 확 올려요. 자, 어떻게까지 올리냐면 그 양지,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진짜 찐 본모습이다. 이게 우리 마음의 본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본체다.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선한 본성을 심겨주었다. 그 천리가, 선한 천리가 본성으로서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양지야, 그게 바로 양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양지의 위격을 진짜 완전 올렸어. 마음의 본체이자 천리, 그 천리로서의 본성, 그게 바로 양지야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양지를 이렇게까지 치켜 올린 사람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왕수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어? 이 양지야말로 우리 마음의 본체이고 그것이야말로 천리이면서 그것이야말로 아 우리의 본성이다. 이 양지는 타고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양지를 얻기 위해서 단계 단계 스텝을 밟아서 공부했니? 아니지. 태어났을 때부터 양지를 갖고 태어났지? 마찬가지야. 양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아는 능력이 아니라 사려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따라서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스텝을 밟아서 추론해낸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즉각적으로 아는 그러한 알미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왕수인은 더 나아가서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4단계

집단 중에서 십이지심과 같은 것이다. 얘들아, 십이지심이 뭐였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아, 그러니까 왕수이는 마음의 본체도 양지, 천리도 양지, 본성도 양지, 대박 급기야는 사단도 양지로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양지라고 하는 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구나. 감정도 양지. 아, 다 양지로 보고 있네. 그러니까 답 나왔다.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야, 얘들아? 양지야, 양지야, 오늘의 주인공. 아, 이 왕수인의 양명학의 주인공은 양지구나라고 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양지를 중시하면서 왕수인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구조를 새롭게 설명하기에 이르게 되죠. 천천히 보자. 왕수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마음의 본체, 그것이 본성이다. 그리고 그 본성은 바로 이치, 즉 하늘이 부여한 천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요, 양명학이 아니라 이거 성리학 아니에요? 성리학? 방금 공부했던 성리학 같은데. 성리학에서는요, 심통성정 하면서 그 성, 본성이 마음의 본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서 성진리를 얘기하니까 이거 성리학인데? 이렇게 찾은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 진짜 소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꺽쇠친 이 문장은 왕수인이 한 양명학이 한 말이야. 양명학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성리학의 입장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제시문에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 성리학인지 양명학인지 알수 없어요. 이 뒤에 블라블라 추가 설명을 더 보고 나서 성리학인지 양명학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아, 이런 문장 자체는 두 주희와 왕수인이라고 하는 두 사상가 모두가 성립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왕수인이 한 걸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자. 왕수인이 보기에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치래.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잖아. 마음의 본체가 뭐였어? 양지야, 양지였잖아. 어, 마음의 본체 양지였지. 마음의 본체는 양지였어. 그런데 그 양지가 뭐래? 아, 그게 본성이래. 아, 근데 그게 뭐래? 아, 그게 천리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마음의 본체였고,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에 갖추어진 천리가 양지였네. 그 마음 안에는 이치도 결국 뭐야? 양지네. 오늘 밤 주인공은 뭐야? 계속해서 양지야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지라고 하는 천리는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 그러니까 복잡하게 우리 마음을 막 나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마음의 본체 그 자체가 바로 양지고 그게 바로 하늘의 이치이니까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그냥 이치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의 성증리와 대비되는 양명학의 심증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심증리의 측면에서 한번 마음을 바라보자. 얘들아, 양지라고 하는 건 사물에는 없잖아. 양지는 사람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바깥에는, 즉 사물에는 양지인 그 이치가 없겠지. 그런 의미에서, 아, 마음 바깥에는 양지라고 하는 천리가 있을 수 없어. 심외무리라고 왕수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 마음 바깥에는 무엇도 없다. 사물도 없다라고 하는 심외무물까지 이야기하죠.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우리 심외무리와 심외무물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왕수인은 이야기합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듯이 개별 사물에서 이치를 찾는 거다 쓸데없는 일이다. 따라서 궁리라고 하는 것도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인 그 양지를 극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이의 이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인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내 마음에 있는 그 인, 그것도 결국 양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양지, 그 인을 극진히 발휘하는 것, 그것이 인의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들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고백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세미너들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특훈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집중해 주실 거고 시너지 팍팍 내주실 거죠? 우리들의 멋진 만점 파이널을 만들어가 봐요.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리학의 분류겠죠.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가가 이야기하는 핵심 과제는 도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실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 관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라는 기술 윤리학 관점이 명확하네요. 그리고 나번은 윤리학은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학제적 접근, 이거 하나 챙겨놓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핵심 과제다. 아하, 실천 규범 윤리학적 접근. 그러면 제시문 정리한 상태에서 1번부터 선집판단 갑니다. 1번 가. 도덕의 추론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메타윤리학에게 가까운 진술일 것이므로 가에게 적절하지 않겠다. 2번 도덕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아이고야, 뒷부분에서 틀렸네요. 기술윤리학은요, 도덕현상과 관습 등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도덕적인 딜레마 자체를 해결하는 거에는 큰 관심이 없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윤리학이죠. 따라서 2번도 부적절. 3번다. 한 사회 도덕적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 나에게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도덕적 관행, 관습 혹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사실 자체를 과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게 좀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천 윤리학은 관행에 대한 설명 자체라기보다는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도덕적 딜레마 해결하는 거에 더 많은 관심 있잖아요. 4번, 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이거죠.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 도덕적 딜레마 해결, 실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가와 나.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편적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만약 핵심 과제로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이론 규범 윤리학에 더 큰 비중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가번은 보편적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에 가까운 것이고,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실제 문제에 적용한 해결과 실천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가와 나의 부합하는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겠고 4번이 정답이다. 깔끔합니다. 그럼 2번 갑니다. 토론의 핵심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통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갑에게서 시작된 언급이 을에 동의합니다까지 가면서 그렇습니다 라는 동의의 표현까지 가면서 둘 다 긍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포인트가 뭔지 짚어보면요. 갑번은 통일은 이산가족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성취돼야 될 바람직한 목표다. 그러려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모두 그렇습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합의에 기초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조금 이따 선택지하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둘 다 긍정이에요. 단, 통일은 정치체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교류와 협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번이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건 맞지만 교류와 신뢰가 우선된 다음에 문제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 우선돼야 된다라는 건 교류와 신뢰인 것이다.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 이 지점이 차이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아보자면 정치체제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나요? 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을번이죠. 갑번은 교류와 신뢰가 우선되어야 된다.

훼손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이므로 4번이 핵심 쟁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를 빨리 보면 남북한의 문화적 교류의 확장이 필요한가? 둘다 긍정은 하고 있는데 을 사상가의 을의 입장의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교류와 협력이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교류와 확장 필요 교류의 확장 필요는 하다라고 둘다 긍정할 가능성이 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둘다 긍정한 것이기 때문에 둘다 긍정할 질문입니다. 또 3번 가보면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갑을이 부정할 내용이 아니겠어요. 5번 선지 가보면 통일의 조속한 성취를 위해서 국민의 합의와 무관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둘다 국민의 합의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5번의 경우에는 둘다 합의와 무관하게 시행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인 것은 깔끔하고요. 나머지의 내용들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때잘 언급되는 소스들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연자의 주장을 살펴보니 우리의 성격이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모방된 음악을 듣는 것은 모방된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리듬이나 선율만 떼어내도 다양한 표현에서 공감을 자아낼 수 있게 되고 음악은 쾌감에 속하고 덕은 올바른 방식으로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선한 성격과 훌륭한 행위의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들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듬과 선율은 우리에게 분노, 온유, 용기, 절제 및 그와 반대되는 감정들과 그 밖의 모든 성격의 상을 그 어떤 것보다 실상에 더 가깝게 제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인간에게서 그런 예술이 어떠한 특징들과 기능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중에서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과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1번 선지에서처럼 음악은 인간의 감정,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1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세팅이 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 봤을 때 옳지 않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요. 2번, 음악은 쾌감에만 관계되므로 덕을 습득하는 것과는 무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시문 속에 이 부분, 음악은 쾌감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덕이 올바른 방식으로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들과 관계가 되면서 리듬과 선율이 이러이러한 뭐 품성들이나 감정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계성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음악이 쾌감에 속한다고는 했지만 덕을 습득하는 것과 무관한 거냐라고 한다면 무관하다라고는 할수 없지요. 3번, 음악은 단순한 자연의 모방일 뿐입니까? 이것 역시 아닙니다. 모두 금지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연의 모방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리듬과 선율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과 품성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모두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음악은 종류와 무관하게 인간의 영혼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류와 무관하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겠어요. 좋은 리듬이나 혹은 우아함, 조화로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것들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무관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음악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교육 없이도 정서를 순화한다라고 한다면요. 교육이 없이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법 배우고 습관화하고 하는 과정들의 교육들, 습관화하는 과정들이 거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정답은 1번. 이 전체 내용을 잘 압축하고 있고 나머지의 내용들 속에서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훈련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평가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시문의 조합 같아요. 갑번은 배우고 제때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따라야 될 올바를 도리가 생겨나게 되고 효제라는 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의 근본이 효제로 연결된다면 유교의 입장인 것이고 공자의 제시문입니다. 1번은 배움을 향하면 날마다 보태지지. 그런데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져. 이 사상가는 덜어내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덜고 또 덜어내어서 무위에 이르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무위에 이르면 무위를 행하게 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는 무위 무불위가 되기 때문에 천하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일거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노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지식이나 배움을 덜어내고 도에 가까워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선지. 타고난 자연성을 회복하여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제시문 구성에서 공자에게서 정확한 제시문 정오 판단을 할수 있는 핵심은 이 부분에 있겠어요. 공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옳고 그름 선악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옳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인격 완성으로 가고 군자가 되는 방법이겠어요. 군자가 되는 수행의 방법인 거죠. 따라서 시비의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에게 적절한 내용이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공자는 우리가 천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 뭐 천명, 천도 같은 것들을 따름으로써 인륜의 도를 실현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들에 더 가깝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어요. 1번 X 명쾌하고요. 2번 덕이 아닌 법령과 형벌을 바탕으로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 공자에게서 정명사상은 핵심인 것이 맞지만 덕이 아닌이라고 한 지점에서 덕치를 강조하는 공자에게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통치자는 도에 따른 삶을 통해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한다. 맞습니다. 무위자연의 도에 따른다면 정치적인 간섭을 하지 않고 무위 지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소박하게, 순수하게, 무욕하게, 무위하게, 그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인륜이 구현되고 문명이 발달하려면 무지의 덕을 회복해야 합니다. 노자 입장에서는요, 무지의 덕에 대해서 순수하고 소박한 삶의 연결점으로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인륜이 구현되어야 된다거나 문명이 발달해야 한다라는 목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자와 어울리지 않죠. 오히려 무위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5번. 현재를 숭상하여 백성 간의 다툼을 멈추게 해야 된다. 이건 노자에게서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노자에게 정확한 아예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죠. 불상현 3인 부쟁. 현명하다고 하는 자를 숭상하지 말아라. 그래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라고 보는 그의 입장을 보면, 현자를 숭상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백성 간의 다툼을 멈추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로 엮더라도 옳지 않다라고 빼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 그럼 5번 갑니다. 가의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적절한 거 찾아보시라라는 건데 갑은요 모든 유기체가 자기 고유의 방식

성경화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는 존재는 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유기체예요. 즉 생명이 있는 존재여야 도덕적 지위를 지닙니다. 따라서 테일러의 입장에서 비판할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목표지향적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님을 간과하는구나. 테일러의 입장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테일러는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에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들어가요. 기계 역시도 목표지향적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단, 이 중에 기계는 인간이 설계한 목적을 수행하죠. 따라서 얘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유기체만이 스스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표 지향의 삶의 중심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는 모든 존재, 유기체와 기계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아니요, 그 중에 유기체만 고유한 선을 지니니까 유기체와 기계 모두가 고유한 선을 지님이라는 것은 테일러의 기본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핵심이죠. 3번, B입니다. 레건 E 테일러에게 성장한 포유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님. 레건의 입장에서는 지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테일러는 그 점을 간과하느냐? 아닙니다. 테일러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모든 유기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한 포유 동물도 유기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유정적 존재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레건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은 쾌고를 느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지각과 기억 등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유정적인 존재로서 쾌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레건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삶의 주체로서 고등 포유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고등 포유류에까지는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만 고등 포유류가 아닌 존재들은 유정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는 할수 없다. 라고 레건은 생각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모든 유기체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당신은 나의 이런 생각과 다르구나, 간과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5번. 생명 공동체를 포함한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간과한다. 이건 레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 레건은요, 도덕적 지위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와 같은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건이 테일러에게 생명 공동체를 포함한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런 걸 훼손하면 안 돼. 그런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비판의 구도로 나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명쾌하죠. 그럼 자연과 윤리 문제도 클리어 해봤습니다. 그럼 6번 가볼까요? 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갑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대등 여유가 중요합니다. 샐러드 그릇 모델이 나왔으니까 갑번의 입장은 다양한 문화의 대등한 공존. 1번은 한 사회 내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국수 대접 모델처럼. 1번.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라고 하는 구분이 갑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등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류 비주류의 구분점보다는 그야말로 대등하고 평등한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각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샐러드 그릇 모델처럼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그것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존중받으면서 대등하게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3번에 을로 가는데요. 비주류 문화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의 동화? 아니요. 을은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서로 공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 아니요. 을은요, 주류, 비주류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지,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섯 번째, 사회 내에서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된다. 이건요, 을에게서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의 구분점이 있고, 그 상태에서 국수에게서 주재료와 부재료가 있듯이 주류 문화가 존재하고 통합의 구심점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갑의 경우에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5번도 정진술이 아닌 선택지이고요. 5번의 경우에는 이런 샐러드 그릇과 국수대전 모델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선지화된 거여서 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었고요. 국수대접과 샐러드 그릇 모델 정리해 봤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성과 사랑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출산, 결혼. 그래서 일탈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사안이라고 보는 보수주의적 관점. 나번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시킨다. 성적 책임의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자유주의적 관점. 그럼 1번 가. 결혼은 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인가?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결혼의 틀 내로 한정한다라는 점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이라고는 할수 없는 것이 결혼한 관계,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출산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된 책임과 관련성이 더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다. 2번. 성은 사회적 일탈과 혼란을 유발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줄. 성으로 인한 일탈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이런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전제로 했을 때.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3번 가볼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성적 관계는 모두 도덕적이냐? 아니요. 상대방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 네 번째, 자유로운 성에 있어서는 해약금지의 도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은 사적인 행위므로 도덕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워야 되느냐? 가, 나 모두 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 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둘 다에게 적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얘기했던 2번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8번 가볼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직업윤리에서 갑번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양태는 신이 지정해준 초소와도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 이리저리 방황할 수 없다. 신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를 따라 신의

전부를 다 안다고 할수 없다라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칼뱅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1, 2번 선지를 먼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볼게요. 1번은요, 신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할 의무를 신이 미리 지정해준 초소와 같은 것으로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정도를 따라서 신의 의무를 다 소명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의 의무를 다한다고 할수 없는 그 중요한 지향점과 방향점이 되는 기준을 지정하였다. 이게 정답인 건데요. 8번은 먼저 1번이 정진술인데, 그럼 2번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나 칼뱅에게서 왜 틀린 걸까요? 성실함을 통해서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보장받는다. 아, 이거 중요한 게 구원 예정설의 개념을 토대로 한 오진술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신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직업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구원 역시도 보장을 받게 된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부는 신에 의해 예정되고 결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알수 없어요. 다만 구원될 것이다라고 믿는 이 종교적인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신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의무를 다하고 정도를 따라야 되는 성실함을 강조해서 네가 그런 성실함을 통해서 직업적인 성공을 갖게 된다면 그건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긴 하죠. 어떻게?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일종의 징표로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것이 보장이다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징표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층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나오는 선택지였어요. 그럼 1번 얘기하면서 3, 4번 가볼게요. 1번은 예의란 귀하고 천한 등급을 매겨주는 것으로 분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의 지위, 녹,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된다. 서로 분별되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자에게서 예에 기반한 분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덕과 능력에 따라서 지위를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분배하고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입장으로 연결되겠죠. 그럼요, 3번에 보시면 사회적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덕과 능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집니까? 아, 여기까지는요.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인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를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형성하게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적절하지 않겠어요. 네 번째, 개인에게 직업을 분배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순자는 예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직업을 분배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분배할 수 있을 테니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다섯 번째, 자신이 맡은 직분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까? 특히 유교, 순자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덕과 능력을 헤아려서 지위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 그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도 수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라는 기준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거니까 순자에게서 맞지 않고 칼뱅 혹은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도 네가 맡은 직분, 신이 주신 소명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일을 수행해야 돼,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 깔끔하고 나머지의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 사상가들의 조합에서도 잘 나오는 소재들이 복습해 볼수 있는 요소가 되었어요. 9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 이거 하버마스잖아요. 의사소통 행위를 바탕을 형성하는 상호 이해 지향적인 언어 사용은 참여자들이 주장한 언어 행위의 타당성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모든 언어 행위는 상호 주관적인 인정을 겨냥하는 비판 가능한 타당성 주장이 제기되게 된다. 화자가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 올바른 근거로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장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언어 행위가 조정력을 갖게 된다라고 했네요.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꼭 나오는 거죠. 담론에 참여한 다수가 승인할 때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아니요. 모두라고 해야 되죠. 두 번째, 담론을 통해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의 요청이 배제? 아니요. 상황이 바뀌었거나 또 다른 근거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재논의할 수 있고 재논의 요청할 수 있지요. 세 번째, 담론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을 하죠. 그 과정이 결국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규범에 합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네요. 4번, 의사소통 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의사소통에서 발화 내용이 참되면 발화자의 어떤 태도도 수용돼야 한다. 아닌데요. 발화 내용이 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요. 참된 것이 전제된다면 어떤 태도도 수용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근거로서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신뢰할 만한 보장을 함께 제시해야 이러한 조정력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태도도 수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서로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건 정진술이 될수 없겠죠. 하버마스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10번 갑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형벌에 대해서 갑번은요,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건 딱 칸트의 입장에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죠. 1번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사회계약으로 입법자에게만 속하고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건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베카리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회계약론이면 루소도 좀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때 병번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좋아요. 형벌이 자주 행해지는 건그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징조인데, 범법자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상실한 거예요. 조국에 대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루소의 입장인 거죠. 그런 루소에 비해서 을 제시문은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법률을 통해서만 형벌이 가능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백하리아구나 라는 게한번더 명확해집니다. 정리했어요? 그럼 1번 A. 칸트가 백하리아에게 보복법에 근거한 형벌은 법적 정의에 위배됨. 칸트는 보복법에 근거한 형벌이 정의롭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칸트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가 제기할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B.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형벌은 범죄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

집행되어야 함이라고 베카리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건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그 형벌로서의 효과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부합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것이 범죄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벌을 시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베카리아 자체 입장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판의 구도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C와 E. 살인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이건 칸트에게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는데, 칸트는요, 살인한 자, 살인에 가담한 자, 사형에 명한 자,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함을 간과하지 않고 강조하는 사람이므로, 특히나 이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판단 근거를 심어둔 선지입니다. 4번, D.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는 부당한 형벌임.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 있고 그래서 더 적절한 형벌일 수 있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칫 그것을 사형은 범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베카리아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사형은요, 그 강도의 측면에서 그 순간에 엄청나게 강렬한 강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도가 낮다는 거죠. 이 측면에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종신 노역형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과가 종신 노역형에 비해서 적다라는 이 진술이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요. 그 순간에 강렬한 강도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D번의 부당한 형벌임까지의 문장에서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5번. 칸트가 루소에게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함. 칸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인자에게는 사형만이 응보적인 정당한 형벌인 것이죠. 응보주의에 맞는 적합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루소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추방형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 사형 말고 다른 형벌도 가능하다고 하네? 그건 부당한데 왜 그걸 간과하지?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교정적 정의의 3원형 비판의 정답이 5번에 가 있는 이 구도. 우리 익숙합니다. 훈련도 많이 되었어요. 잘하셨습니다. 11번 가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건 사회계약론에 관련된 것일 텐데, 갑번은 사람들은 공통의 권력이 없이 생활하는 동안에는 전쟁 상태에 있다. 전쟁 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짧다. 라고 말하는 홉스적인 관점에서 자연 상태에 대한 전쟁 상태의 설명을 체크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1번은 사람들 간의 분쟁을 재판할 공통된 우월자가 부재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서 전쟁 상태를 초래한다. 요거 평가 문항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지난해 6월에 나왔었는데요. 자연 상태에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부재하게 됐을 때 전쟁 상태에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운다라는 거 로크의 제시문이에요. 잘 어울리는 매력

0: 화학적인 조합인데요. 1번 갑. 절대군주는 시민과 맺은 신의 계약을 자의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1: 아?
0: 홉스는 사회계약을 신의 계약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요. 이 신의 계약은요, 시민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죠. 그 계약의 당사자에 절대군주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절대군주가 이 신의 계약을 자의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따라서 X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계약을 통해서 절대군주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이 힘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이 힘을 쓰는 거, 집행하는 거, 이것이 리바이어드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 계약을 자의적으로 파기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2번 갑. 다수에 의해 선포된 주권의 설립에 항의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 홉스 입장에서는요. 주권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대로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의 계약, 시민들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다수에 의해서 선포된 주권이 설립되었고,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군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들 간의 신의 계약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항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동이라고 홉스는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홉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홉스가 지금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살을 붙여보면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의 구분이 없었죠. 자연 상태에서는요. 그런데 그 자연 상태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들, 개인들이라고 해야죠. 자연 상태가 주어니까.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우리 자연 상태에서의 이런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자연법을 인식하게 되죠. 그런 자연법을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연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계약을 수립했을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의가 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없다고 할지언정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다. 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신의 계약을 맺은 우리 이 시민들은 절대 군주에게 그 절대군주의 통치에 따라야 하는 것이 정의, 옳은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2번 정진술이고 홉스의 내용을 좀더 살을 붙여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3번 갑니다. 로크에게서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위반을 심판할 권력을 갖지 못하냐? 갖고 있죠. 왜요? 자연법에 기반해서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은 없었지만 각자는 그 권력을 갖고 집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포기하고 사회 상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권의 집행권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에 따라서 각자가 판단하고 집행권을 발휘했다라는 것에 연결점이 이어지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4번, 국가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긴 해요.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건 계약의 철회 근거가 돼버리죠.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5번, 국가 설립 이전에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로크의 입장에서는요, 국가 설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을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홉스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로크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갑과 을로도 맞지 않다라고 빼줄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사회계약론 문제.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제시문은요, 비종교적인 인간에 대해서 초월성을 거부하고 존재의 의미마저 의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 및 동인으로 간주하는 초월적인 것을 거부하는 존재로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종교적 인간조차도 위장된 신화와 타락된 의례를 여전히 풍부하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인간의 후예로서 자신이 성스러운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기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되죠. 1번.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성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즉, 성스러운 실제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비종교적 인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2번 선지는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과 구별되며 종교적 인간과 무관하냐? 무관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중에서도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장된 신화와 타락한 의례를 여전히 풍부하게 보존하고 있으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 인간은 현실을 초월해야만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함을 믿게 된다. 아니요, 현실을 초월하지 않고서도 현실과 세속 속에서 성스러운 존재가 현현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종교적 인간은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성의 현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4번 적절하지 않네요.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들은 무의식적이지만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만이 정답이었어요? 좋습니다. 엘리야대 문제 역시나 한 문제씩 꼭 나오고요. 1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이 이야기하는 덕은요. 삶의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인 걸알수 있는 단서였고, 진정한 행복은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이 드러났으니 밀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문장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과질에서도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밀. 정리됐죠. 그럼 1번은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덕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성취하게 해준다라는 맥킨타이어의 입장입니다. 덕윤리의 관점이고요. 전통의 담지자가 되어 전통 속에 내재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강조점을 두고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갑. 쾌락에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의 구분 없이 오직 양적 차이만 있다. 아니죠. 밀은 좀더 고상한 쾌락, 바람직한 쾌락과 그렇지 않은 쾌락의 구분이 있는 것이고,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번. 타인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3번 가겠습니다. 인간은, 아이고, 여기 틀렸습니다.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덕을 발휘해야 선을 성취할 수 있다. 아니요.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4번. 한 개인의 삶에 서사와 정체성은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전통의 담지자가 되어 전통 속에 내재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삶의 서사구조 속에 형성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이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된다라는 덕윤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정답입니다. 5번. 갑과 을을 함께 덕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도덕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넓게 이야기해보자면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도덕 원칙과 원리로서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이나 유용성과 공리 원리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을의 경우에는 그런 도덕 원칙 자체보다는 우리가 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성품,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은 갑과 을을 함께 엮은 정진술로 볼수 없다. 역시 빼줍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14번 갑니다.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기역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요,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불허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태아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생명권. 지금 이 지점이 태아는 인간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한 지위로서 생명권을 갖는다.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걸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구성으로 가보자면, 대전제는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 대전제로 들어왔고요. 소전제는 그렇다면,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가지며, 그러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반론인 거잖아요. 그 반론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핵심은 이거겠죠. 반론은요,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러한 생명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보는 기억에 비해서 그 반론은 태아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반론의 근거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 점에서 정답은 명쾌해요. 바로 5번이에요.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지위 갖지 않는다. 요게 정답이고요. 나머지의 선지들은 기억의 근거가 될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 임신부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태아부터 성인 모두 동일한 인간종의 일원인 것이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반론의 근거는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잘하셨습니다. 15번 문제 가보죠.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합니다. 그럼 갑을 사상가는 갑의 경우에는 분배정의의 1차적 문제를 할당적 정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분배정의의 할당적 입장은 공리주의적 견해가 된다.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롤스에게서 핵심 입장이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1번은 분배의 정의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적어도 열려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는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합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비정형적 원리와 역사적 과정을 따져보고자 하는 노직의 입장을 잘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기역선지부터 봤을 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나요? 롤스 노직에게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롤스가 생각하는 절차적 정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한다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노직이 이야기하는, 노직 역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긴 하지만, 노직이 이야기하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 이렇게 명명해 볼게요. 그런 정의가 실현된다면 경제적 불평등 존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기역선진은 둘다 긍정인데, A는 예와 아니오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역을 빼내죠. 니은번과 디귿번은 롤스에게만 묻습니다. 개인 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하여도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네요. 기본적인 자유라는 것은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는 정의의 원칙으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유가 절대적이냐, 무제한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느냐, 보장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왜 그러냐?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끼리 조정함으로써 조율이 되고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했을 시 그들 간의 제한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럼 디귿번.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만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가? 이건 좀더 강렬하게, 강하게 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롤스 입장에서는 이건 노예요. 왜 그러냐면, 자, 롤스가 생각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이 디귿선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적 자연적인 우연성의 영향성을 줄여 나가는 사회 구조와 제도,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롤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만인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롤스 입장에서는 시기가 각 생애의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에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라고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분배 마지막 단계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에 이것들을 조정해 줄수 있는 부의 집중을 피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라는 점에서 얘가 X예요. 그래서 이건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죠. 1번. 분배 과정에서의 국가 개입이 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왜 그러냐면요. 분배 과정에서 최소 국가가 오히려 불의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했을 때 개개인들의 소유권을 잘 보장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 국가의 역할, 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하고 니 아, 니은하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16번 시민불복종이네요. 자, 갑번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정치적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된 정의 간에 의거하게 된다. 시민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행위다. 롤스의 입장이죠. 1번은 시민불복종은 해당 문제를 다수에게 알리는 시도이거나 국가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시민불복종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시민불복종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를 저울질해봐야 된다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보는 싱어의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이 내용을 두고 기업범 시민불복종 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을 행할 수 없다. 맞지 않아요. 물론 롤스에게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그 처벌이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경우, 평등한 자유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되는 불의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불복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범 빼줘야 되고, 니은범, 시민불복종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이시죠.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그 이유는 시민불복종이 이렇게 합리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 초래될 문제점을 우리는 심사숙고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디귿범, 일부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네. 싱어의 경우에는 동물의 이익 옹호 혹은 환경의 문제 등과 관련되어서도 불복종의 정당성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리을범, 민주주의 정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정체이지만 불이한 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위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죠. 그런 것들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손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17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법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파멸로 몰아넣으며 싸우다가 무덤에서나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이 이러한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이념에 의해서는 국가들이 이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구상 대신 소극적인 대안으로서 연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맹이 점차 확산되면 법을 혐오하는 호전적 흐름이 차단될 거다. 야, 이건 칸트의 입장에서 각국의 공화 정체를 유지하면서도 연맹을 맺는 단계로 가야 하고, 이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권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 공화국과 같은 것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칸트에게서 꼭 나오던 선지였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판단해 볼수 있는 중요한 제시문입니다. 그럼 칸트를 두고 1번 선지 보시죠. 평화연맹에 가입된 국가일지라도 국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럼요. 평화연맹에 가입된 국가는 이 국제법의 적용을 따르면서 보편적인 우호를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1번 적절한 걸로 정답인데요, 바로. 2번 평화 유지를 위해 무장훈련은 국가 안에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 이거 틀리죠. 칸트 입장에서 물론 평화 유지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국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의 침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훈련 혹은 무장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훈련,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X. 3번.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예비조항 및 확정 조항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평화조약뿐만 아니라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킴으로써 영구 평화로 가고자 해요. 근데 앞에 있는 평화조약이라는 게 문제예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있지만 모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서는

중에서는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니 평화 연맹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조심해서 봐야죠. 5번. 세계시민법에 근거해 개인은 지표면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오, 아닙니다. 칸트 입장에서 환대권이라는 개념으로 출제된 선지일 거 아니에요? 환대권은 지구 표면을 공동으로 소유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국가, 타국에 방문했을 때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환대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구 표면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동으로 땅을 디딜 권리,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 X입니다. 칸트에게서 영구 평화론으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18번 가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악의 인식은 더 직접적이고 설득력이 강하고 의견 차이에 별로 시달리지 않는다. 그러니 악의 인식, 공포의 발견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요나스행에서 이 지점은 꼭 등장하고 있네요. 두 번째, 그러나 선에 관해서는 대개 악을 우회하여서야 비로소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최소한의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한 채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지는 심히 회의적이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도덕 철학은 인간에게 주는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요나스 입장 맞죠? 그렇다면 그의 입장에서 기역번, 동시대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호혜적인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틀리죠. 그에게서 우리가 비호혜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건 현세대 인간이 미래세대 인간이나 자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의 주어는 동시대의 인간들 사이에서 동시대의 인간들 간에는 서로 도덕적으로 존중하고 호혜적으로 상호 간의 책임이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 기역번은 빼줘야 되겠습니다. 니은번. 기술 문명으로 인한 비의도적 결과도 윤리적 책임 범위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적이고 사전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디귿법. 인간에게 책임 있는 행위를 북돋우는 공포와 희망을 논의해야 된다. 안 되죠? 책임 있는 행위를 북돋우는 공포를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했던 거예요. 희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에 관해서는 악을 우회하여서야 비로소 확실성을 확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선이나 혹은 희망, 앞으로의 낙관적인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이 책임 있는 행위를 북돋울 수 있다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디귿번도 빼줍니다. 리을번.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인간의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요나스가 봤을 때 우리의 책임 대상의 확대는 현세대 인간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까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책임 대상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러니 포함된다라는 진술은 맞는 진술이 되겠죠.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택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아기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고통을 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한 이유 없이 말에게 같은 양의 고통을 가하는 건 역시 동등하게 잘못이라고 간주해야 된다. 우리는 종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종차별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피터 싱어를 사상가의 관점으로 두고

상황은 주름 개선 화장품을 개발 중인 A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실험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터 싱어의 관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1번 선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을 명심하세요. 맞지 않아요? 왜일까요? 싱어가 동물 중심주의라고 분류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센티언스 빙으로서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물로 해당이 되는 뭐 편형 동물, 절지류 같은 것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정확히 갖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까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고를 이어가 본다면요.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가 체크가 됩니다. 2번.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 아니요.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익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쾌락을 증진하고자 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존재들이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유정성을 지닌 존재. 지금 말한 대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감정 생활을 하는 유정성을 지닌 존재는 어떤 실험의 대상도 될수 없음? 아, 그건 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유정성을 지닌 존재에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실험 설계가 가능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엄청난 이익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세팅이 되고요. 그 실험을 통과한 약이 인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병을 치료해 줄수 있는 획기적이고 큰 이익을 가져온다. 라면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해보자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4번. 동물 실험을 통해 동물을 착취하는 것은 종차별적 행동임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종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의 입장을 제시문 속에서 넣으면서 싱어의 종차별주의적인 입장,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만들어 놓았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화장품 개발에서 인간의 이익을 동물의 이익보다 중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쾌락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익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동등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중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린 종족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비판으로 연결이 되니까. 정답 4번입니다. 이건 지난 평가원에서도 출제된 유사한 구도입니다. 마지막 문제 20번은 해외 원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갑번은요, 원조에서 세계주의적 견해의 궁극적인 관심은 개인들의 복지이지 사회들의 정의가 아니더라. 반면, 만민법의 중요한 관심은 질서정연한 만민사회의 구성원인 자유롭고 적정한 수준의 사회들이 올바른 이유에 근거한 정의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롤스의 입장인 거예요. 롤스가 나는 만민법에 근거했을 때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세계주의적인 견해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 라는 평가나 주장과 관련된 것이죠. 반면 1번. 원조에서 모든 사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혜택을 크게 낼수 있는 곳에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운 좋게 우리 사회의 시민이 된 사람에게만 풍요로움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싱어의

정연한 사회라면 정치 문화가 이미 잘 만들어진 곳, 그러한 전통이 확립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가 필요하다라고 할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이론을 모른 채로 보면 빈곤한 나라니까 정치 문화의 개선을 위한 원조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잘못 접근할 수 있겠지만요. 롤스는요, 원조의 대상은 자원과 뭐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화의 결핍이 있는 곳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대로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정치 문화가 이미 잘 자리를 잡힌 곳이기 때문에 원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니까. 디귿범. 원조 주체는 모든 사람의 복지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아니요. 싱어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는 할수 없다. 1번. 절대적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가 될수 있다. 아, 롤스도 싱어도 모두 절대적인 기아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면 보편적인 의무의 관점에서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들어간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모두 해결을 해봤는데요. 내가 조금 더 복습해야 되는 포인트들 잘 챙겨서 확실하게 내 실력으로 만들어 놓기.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추는 기출의 미래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저 여러분 32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네모 어휘에 대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그에 이어서 네모 어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포인트를 짚었었냐면요. 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어휘가 뭔가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의어인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오늘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진짜 그 네모 어휘 안에 있는 단어들이 반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풀 문제는요. 3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You can't have a democracy if you can't talk with your neighbors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신은 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주고 있냐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지문 혹시 정치에 관련된 지문인가?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can talk with your neighbor, 여러분의 그 이웃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about matters of mutual interest or conc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통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혹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조금 들죠. 뭔가 이웃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질 수 없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해라?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냥 좀 쭉 읽어보세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had an enduring interest in democra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없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came to a similar conc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었다, 도출해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비슷한 결론을 도출해내었다는 말인즉슨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 뭔가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흥미가 없으면 뭐를 이룰 수 없다? Democracy,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He was,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는데 뭐 하는데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Understanding the danger of concentrated 혹은 limited pow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concentrated 하면 집약된 이런 표현이거든. limited 하면 제한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그 권력이 concentrated, 집중된 것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혹은 그 힘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한번 내용을 마저 읽어볼게. Whether in cooperation, 어떤 기업에 있어서든, 혹은 political leaders, 정치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든, 혹은 어떤 배타적인 정치적 기관에 있어서든, 뭐가 위험하다는 건 선견지명적으로 알았다. 아, 뭔가 아직은 이 A 부분에 대한 클로가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읽어봐야겠죠. 자, 그런데 direct involvement of citize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정치 지문이다 보니까 얘들아,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의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요, was what had made the American Revolution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A번으로 살짝 넘어가 봐도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인 즉슨 힘이 지금 집약되어져 있는 거야, 혹은 힘이 퍼져 있는 거야? 모든 지금 시민들이 힘을 가지고 시민혁명,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그 말인 즉슨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예견한 거야? 아, 이렇게 힘이 너무 한 곳에 집약되어져 있을 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미리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면 좋았겠어? concentrated으로 흘러가면 좋았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힘이 어떤 한 곳에 너무 집약되어져 있는 거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로 이어지고 있어? 아,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혹은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미국 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And given the new republic vitality and hope for the fu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공화국에 무엇을 주게 되었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지. 뭐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권력이 한쪽으로 모아져 있다기보다는 시민들, 각각의 시민들에게 쫙 힘이 퍼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ithout that involvement, 이러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the republic woul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은 아마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 공화국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eventually 결과적으로 he saw a need, 그는 무엇의 필요성을 보게 되었냐면요, for the nation to be blended 혹은 subdivided into word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을 봤대요? 그 국가가, 얘들아, blended 하면 섞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섞이는 것을 필요로 했는지 혹은 subdivided 이라고 하면 세분화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을까? 혹은 섞일 필요가 있었을까? 어디로? into words 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words는 지방의회 구성 단위인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곳도 하나의 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의 구로 과연 섞였어야 될까? 혹은 세분화되어져야 됐을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 구라고 하는 거 너네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단위인데, 너무나도 작은 정치적인 단위여서, that everyone involving there,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could participate directly to the political pro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뭐 됐어야만 했다? 이큰 국가가 세분화되어져야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럼 이때는 subdivided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세분화돼야 된다. 세분화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발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the representatives for each ward in the capit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representatives이라고 하면 대표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하는 구의원, 시의원 이 정도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수도에 있는 각각의 구의 대표들은요, would have to be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요, resistant. 얘들아, resistant 하면 저항하다예요. 자, 누구에게 저항해야 됐나요? To citizens organize in this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들에게 얘들아 저항해야 돼? 아니요, 얘들아.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분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저항하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저항하는 역할이 아니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responsiv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각 구의 대표들은요, 그 시민들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the vibrant democracy conducted loc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성되어진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would then provide active basic un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적극적인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뭐에 대한 기본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을 거냐면, for the democratic life of the re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화국의 국의 민주주의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제공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국가가 하나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게 세분화해서 쪼갰을 때더 사람들이 본인의 그 시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잘낼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With that kind of involvement, 이러한 종류의 참여는 the republic might survive and prosp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그 공화국이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요.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업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치? 하나로 쫙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안 좋다고 했었어. 그래서 공화국의 활력을 위해서 국가가 구 단위의 작은 정치 단위로 뭐 해야 된다? 세분화되어야만 하고요. 모든 시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direct involvement이라고 했었죠. 직접 참여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의 요구에 뭐 해야 된다? responsive, 반응하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수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수능이지만 한번 수능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 titling giant grebe was a large flightless bir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지금 대문자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A titling gian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얘들아, grebe라고 하면 논병아리거든요. 새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논병아리는요, 굉장히 크지만 날수 없는 새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that had evolved from the much more widespread, 훨씬 더 널리 분포되어져 있고, 조그만 작았던 그런 어떤

물병아리의 한 종류로부터 had evolv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진화되어진 애들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1965년도에는요, There were only around 80 birds left on the Lake Atitl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티틀란 그 레이크라고 호수죠. 호수에는 8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적은 수만 남아있던 것 같은데 One immediate reason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직접적인 이유, 이렇게 적은 개체수만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was easy enough to sp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알아채기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 거지. 아, 하나의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나 봐요. 어떤 이유냐면요, The local human population,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was cutting down the reed beds at a furious r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매서운 속도로 깎아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파괴시킨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갈대밭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영향을 지금 낳은 거야? 아티틀란 그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랬을 때 this accommodation 얘들아, accommodation 무슨 뜻이에요? 수용이잖아요. 얘들아 지금 여기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을 때 accommodation 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destruction 하면 파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this라고 하는 이 지칭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앞 문장일 텐데, 앞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줬어?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this destruction, 파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파괴는요, was driven by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파괴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The needs of a fast-growing mat-making indu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매트를 만들어내는 그 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파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다 연쇄작용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어버렸어. 갈대밭을 쓸었더니 어떤 개체수가 줄었어? 논병아리의 개체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뭔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하지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there were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들도 있었대요. 자, 다른 문제가 뭐냐면, An American airline was intent on developing the lake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미국의 항공사가 어떤 작정을 했냐면요, 그 호숫가를 개발할 작정을 한 거죠. 어떤 걸로 개발할 작정을 해내었냐면요, As a tourist destination for fisherm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낚시꾼들을 위한 어떤 tourist destination,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로서 이 호수를 개발할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갈대밭이 싹 쓸려 나갔는데, 여기를 뭐로 만들고 싶대? 이제는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however, there was a major problem with this ide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생각에는 주요한 문제점이 있었대. 무슨 문제점이냐면, the lake, 그 호수는 lack any suitable sporting fish 일까? 혹은 supporting any suitable sporting fish 일까? 둘중 하나거든요. 자, lack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supported이라고 하는 지지하는 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내용이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반의어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 호숫가는요, 이때 등장하는 sporting fish라고 하면 스포츠 물고기라고 하는 건데 방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낚시꾼들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낚시를 할 만한 적절한 뭐가 없었다?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이런 낚시꾼들을 위한 관광 명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겠죠. 잘 지원이 되었었더라면 문제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고 있는 problem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고기들이 부족했다라고 이어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to compensate for this rather obvious fa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렇게 다소 명백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치? 지금 여기서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 낚시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지금 낚시를 할 만한 물고기들이 없어. 자, 이거를 보충해내기 위해서 A specially selected species of fis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엄선된 물고기. 지금 여기서 어떤 물고기라고 말했냐면요. 큰잎바스라고 하는, 큰잎농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was introduced,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잎농어가 지금 여기 호숫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The introduced individuals, 그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 여기서 말하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체들은 큰잎농어겠죠? 그 큰잎농어들은요, immediately turned their attention to 그들의 관심사를 즉각적으로 어디로 돌리게 되었냐면요, the crabs and small fis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나 개 쪽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돌리게 되었는데, 얘네들은 원래 어떤 애들이냐면, that lived in the lake,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애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thus,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큰잎농어가 얘네들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냐면, competing 하면 뭐예요, 얘들아? 경쟁하다 라는 뜻이고, cooperating 하면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도 뭐야? 얘도 서로 반이어네, 그지? 그래서, 아, 이 네모 어휘 같은 경우는 반이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그 결과 경쟁을 할까? 혹은 협력을 할까? 누구와? With the few remaining grips for f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식을 위해서 남아있는 굉장히 소수의 논병아리와 뭐 하게 된 거야, 얘들아, 이제는? 경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종이 아니었는데 큰잎농어가 이 호숫가로 들여와지게 되면서 이제는 먹이를 위해서 뭐 하게 된 거야? 경쟁하게 된 거지. 경쟁하게 됨으로써 아, 그런 논병아리의 개체 수가 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지금 또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re is also little doub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뭐를 의심할 여지가 없냐면 that they sometimes gobbled up the zebra stri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누굴까 얘들아 그러면? They sometimes gobbled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자,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대. 누구를? 그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새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데이는 누구예요? 앞에 등장한 큰잎농어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심지어는 그 논병아리의 새끼들까지 먹어치워 버린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아, 이런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 수가 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는 갈대밭의 파괴, 맨 처음에는 갈대밭의 파괴가 됐었어. 그래서 서식지를 잃었고요. 두 번째, 낚시 관광업을 위해서 도입된 큰잎배스가 원래 호수에 부족했던 스포츠용 물고기를 대체하게 되면서, 기존의 논병아리와 먹이 경쟁을 하거나 새끼를 잡아먹어서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아티틀란 자이언트 논병아리의 개체 수가 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2019학년도 4월 학력 평가 3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The conscious preference for apparent simplic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건데 무엇을 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되냐면요.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인데 어디서 선호하게 되었냐면요. In the early 20th century, modernist movement in the prose and poet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근대주의적 움직임이 있었냐면 in prose and poet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rose라고 하면 산문이고요. poetry 하면 운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런 근대주의의 움직임, 어디서의 산문과 운문에서의 근대주의 움직임에서 무엇에 대한 의식적인 선호가 있었다? 지금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뭐만 이해하는

하면 돼. 아, 명백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장 아직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야?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백한 단순함을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이런 것이요. 어디에 투영되게 되었냐면 what is known as the inter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국제 건축적 양식에까지 투영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원래 초반에는 어디서 시작했어? 이런 운문과 산문에서 시작한 단순함에 대한 선호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야? 건축 양식에까지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new literature,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avoided, 피했을까? 혹은 embraced, 포함시켰을까? 둘중 하나라는 거는 얘들아, 뭐야? 얘네도? 반이어 관계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확 바뀐다는 거겠지. 자, 이런 새로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old fashioned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들, 그리고 elaborate이라고 하는 정교한 이미지, 그리고 grammatical inversion, 문법적인 도치. 그리고 and sometimes 때때로는 even meter and rhy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군이나 운율 같은 것들을 얘들아 피했을까 혹은 포함시켰을까? 지금 여기서 쌤이 어떤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뒤따라 나오는 이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야? 뭔가 부가적인 내용이야. 운문과 산문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뭔가 멋을 내기 위해서 정교한 이미지를 쓰는 거, 그리고 어떤 old fashioned words, 오래된 스타일의 단어를 선택하는 거 자체가 뭔가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단어 어떤 거 선택해야 돼? avoided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피하게 됐다는 거지. 왜?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그랬을 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얘들아, 여기서 같은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중요시해야 돼? 단순함, simplicity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돼.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arly modernist architec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근대적인 그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중 하나는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 뭐야, 얘들아. 건축에서도, 근대주의 건축에서도 was that every part of the building must b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의 모든 부분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뭐를 강조한다?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빌딩에서도, 건물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 must be decorated. 얘들아, decorated 하면 장식한다는 거거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얘들아, functional 하면 뭐야? 기능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딱 기능을 할수 있는 애들만 단순하게 딱딱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에? 건물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function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이 다 어때야 된다? 기능적이어야만 한대요. without 뭐 없이 without any unnecessarily or fancy addi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필요하거나 혹은 뭔가 값비싼 첨가물들 없이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aggressively ban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제적인 그런 건축 양식들은요 아주 극적으로 반대했대, 혹은 금지했대. 무엇을 금지했냐면요, molding, 그 건축물에 있어서의 몰딩이나 혹은 and sometimes even window or door fra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문 틀 혹은 문틀 이런 것도 어떨 때는 극심하게 반대했다, 금지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의 틀이라고 하는 거, frame이라고 하는 거나 molding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 봤을 때 뭐야? 지금 decorative, 아 뭔가 꾸며주는 요소를 뭔가 다

지식했구나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like the prose of Hemingway and Samuel Becket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prose 하면 산문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산문과 가치. 자, 그럼 얘들아 like 뭐뭐와 가치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뭐를 중시해야 돼?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의 산문에서와 같이 it proclaimed 그것은 주장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it은 뭐야,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은 앞에 등장했었던 국제 건축 양식이겠죠. 그래서 산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 건축 양식은 뭐라고 주장하고 때때로는 어떻게 증명을 해내었냐면 역시나 that less was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덜한 것이 결국에는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계속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 산문에서든, 운문에서든, 즉, 문학에서든, 그리고 건축 양식에서든,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but 이라고 하는 키워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But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여태까지 말하고 있는 바랑 반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다는 거야. 하지만 some modern architects,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몇몇 현대 그 건축물들은요, design buildings, 어떤 건축물들을 짓게 되었냐면 that looks simple and elegant, b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겉보기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아해 보이는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But didn't in fact function very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잘 기능하지 못한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랬을 때 their flat roof leaked in wet clima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평평한 지붕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비가 샜고요. 그리고 and their metal railing and window frames rus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금속으로 만들어낸 난간이나 혹은 창틀 같은 경우는 녹슬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simplicity, 단순함이 최고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뭔가 잘 기능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solute complexity. 자, 이러한 절대적인 얘들아 복잡성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한 번도 짚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는 remained in ide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뭐보다는 rather than re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요. And in the early 20th century, 그 20세기 초반에는요, complex architectural decorations, 이런 복잡한 건축적인 decoration, 장식들이죠. 장식들이 continue to be used in many private and public build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조금 복잡한 장식물들 같은 경우가 많은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건물들에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지문을 정리해 보면요, 20세기 초에는 문학에서 화려한 수식어나 고풍스러운 단어를 뭐 했어, 얘들아? Avoided, 피했어. 그래서 뭐를 유지했어? simplicity라고 하는 단순함을 유지했거든요. 그랬는데 건축에서도 모든 부분에 functional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모든 부분이 다 기능적이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했지만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좋았어? 아니었죠. 이런 절대적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보다는 뭔가 이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즉, 단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저희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16학년도 6월 모의 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The desert locus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locust 하면 메뚜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 메뚜기는요, lives in two remarkably different sty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 개의 굉장히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지. 첫 번째,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food 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식 자원의 가능성, 가능함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가능할 때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 사는지, 혹은 두 번째, and the density of the local locust popul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 메뚜기의 개체수의 density 하면 밀도거든요. 그 밀도에 의존하면서 사는지 두 개의 현저하게 다른 스타일로 사막 메뚜기가 살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짚어줄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when food is scarce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음식이 부족할 때. 자, 그런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as it usually is in their native desert habit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사막 서식지의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대요. 그쵸? 사막의 경우에는 음식이 막 엄청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때 음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are born with color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근데 어떤 색이냐면요, design for camoufl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즉,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And lead,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solitary lives 하면 얘들아, solitary 하면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social lives 하면 어떻게 사는 거야? 무리지어서 사는 거거든. 지금 역시나 반이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얘네들이 혼자 사는지, 여럿이 무리지어 사는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왔거든? 그럼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하지만,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hen a rare periods of significant rain produce major vegetation growt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에 대해서 나왔는데, but when rare periods 엄청나게 드문 경우가 있대. 어떤 드문 경우가 있냐면, 풍부한 비가 뭐를 만들어낸 거야? 이런 초목들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요, everything changes.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는, at first, the locusts continue to be lone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요, 계속해서 혼자 지낸대. 얘들아. 혼자 지내는지, 무리를 짓는지, 그게 바로 A번에서 궁금했던 거잖아. 그러면 음식이 풍부해졌음에도 사막 메뚜기는 초반 부분에는 혼자 산대. 그러면 원래는 혼자 사는 애들이었겠지. 그래서 음식이 부족할 때는 얘네들이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음식이 풍부해졌는데 그 초반 부분에는 여전히 혼자 있다고 합니다. Just feasting off the insufficient 혹은 abundant food supp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살면서 먹어치우는 거죠. 무엇을? 부족한 음식의 공급일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일까? 자, 얘들아, 바로 위에서 어떤 내용 나왔어? 지금 초목이 많이 자랐다고 했어. 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서 초목이 자라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풍부한 음식의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초반 부분에는 음식이 이렇게 풍부해졌음에도 초반 부분에는 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면서 혼자 생활을 한대. 자, 그런데, but as the extra vegetation starts to die 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부했던 그런 초목들이 점차적으로 죽어나감에 따라서 그렇겠지, 얘들아. 지금 사막 상황인데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많았던 초목들이 죽어나가겠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막 메뚜기들은요, find themselves crowded together. 이제는 무슨 생활을 한대?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suddenly, baby locusts are born with bright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자, 갑작스럽게 그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난대. 얘들아,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위장색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거든? 왜, 얘들아, 혼자 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빨리 위장해야 되잖아. 숨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아기 메뚜기들은 어떤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대.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 함께 있으니까. 많으니까, 개체 수가. 그랬을 때, 밝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And a preference for compa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단을 선호하는 아기 메뚜기들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180도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stead of avoiding one another, 서로서로를 피하기보다는 그 서로서로 메뚜기들끼리 피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through camouflage and inactivity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때 얘들아, instead of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ing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메뚜기들끼리 서로 피하기보다는 그리고 뭐 하기보다는 hiding from predators, 포식자들로부터 숨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숨어냈냐면요. 이런 위장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포식자들을 피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룹 생활하잖아,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these locusts gather in vast groups. 이러한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큰, 거대한 그룹으로 같이 모이게 되면서 feed together, 같이 음식을 먹고요. And overwhelm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야? 압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는 왜 나왔겠니? 반이어는 아닌 것 같고 over이라고 하는 아 접두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단어 뜻 잘 구분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메뚜기들은요. 그들의 포식자를 단순히 뭐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포식자들을 과대평가하게 됐을까? 혹은 이러한 포식자들을 압도하게 됐을까? 지금 수가 많아졌잖아, 그치? 단체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지금 수로 그 포식자를 압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 자,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이 포식자들이 너무 무서웠겠죠. overestimate, 과대평가했겠지. 그런데 이제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수로 포식자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먹이가 부족할 때는 위장색을 띠고 혼자 생활하는 생활을 하지만 비가 와서 식물이 풍부해졌을 때 즉 초목들이 풍부해졌을 때 다시 먹이가 줄어들게 되면 서로 밀집하게 되면서 즉 서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화려한 색을 띨 수 있게 되었고요. 군집 생활을 할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머릿수로 포식자를 어떻게 한다? overwhelm, 압도하게 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 몰랐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overwhelm, 압도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전에 같이 나왔었던 단어 뭐예요? overestimate 하면 과대평가하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요. 7번입니다. 2018학년도 7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According to Derek Bickert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이 사람에 따르면 human ancestors and relatives such 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의 선조들 혹은 인간의 친척들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인간의 선조들은요 may have had a relatively large lexicon of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리들의 선조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어휘 목록의 각각은요, each of which related to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 그 어휘 목록은 a mental concep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뭔가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근데 그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such as meat, fire, hunt, and so f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기라든지 불이라든지 혹은 그 hunt라고 하는 사냥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개념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어휘 목록이 풍부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까? They were able to string such words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냐면 단어를 서로서로 연결할 수 있었대.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ey는 누구야?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친척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단어들을 서로서로 연결할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뒷부분이죠. But could do so only in nearly arbitrary 혹은 consistent fash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들을 연결해낼 수는 있었는데 오직 이렇게 할 수 있었대. 어느 경우에만 거의 arbitrary 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뜻이지? 임의의 라고 하는 뜻이잖아. 우리 저번에 각주로 한번 등장했었거든. 무작위로 의미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이고요. consistent 하면 일관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나 두 개의 단어가 반이어네요. 그쵸? 그러면 임의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는지 혹은 일관된 방식으로 단어들을 연결할 수 있었는지 뒤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Bickerton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recogniz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This could result in some ambigu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모호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그럼 this는 뭐야?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연결한 단어들이 어땠다는 거야? 너무 인위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인위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낳았을 거야? ambiguity라고 하는 모호성을 낳았겠죠.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다고 쳐봅시다. 일관적인 방식으로 단어를 연결했으면 얘들아 모호성이 없었겠지. 그런데 지금 인위적인 방식으로 단어들을 막 연결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어떤 걸 가졌다?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번에는 일단 arbitrar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Would man killed bear have mea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Man killed bear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 문장이요, have meant 이런 의미일까? 첫 번째, that a man has killed a be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곰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인지 두 번째, or that a bear has killed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곰이 남자를 죽였다는 의미인지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호성이 있다는 거지. 왜? 임의적인 방식으로 막 문장을 만들어냈으니까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Ray Jackendoff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Cognitive Scientist, 인지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을 시사해내었냐면 That simple rule such as agent first, 행위자가 먼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규칙들, 즉 여기 이 상황에서는요 The man killed the bear 이 됐겠죠. 행위자가 지금 먼저 온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그 곰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have increased the potential ambiguity. 그러한 잠재적인 모호함을 높였을까 혹은 줄여줬을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역시나 얘들아 네모 어휘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반이어가 나오고 있잖아. 서로 지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단순한 규칙을 줬어. 아, 행위자가 먼저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규칙을 주면 이 잠재적인 ambiguity, 모호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지죠. 왜? 행위자가 먼저 온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러한 모호성은 줄여질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아, 아,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성을 줄여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potential utterances would have been severely limi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한 규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해질 수 있는 utterance 하면 발언들이거든요. 즉, 가능한 발언들의 수나 가능한 발언들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제한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지. 왜? 너무 규칙이 단순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The transformation of such proto-language into langu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뭐에서 뭐로의 전환?
이러한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의 전환은요,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대요? The destruction 하면 얘들아 뭐였어? 파괴였잖아, 그치? Evolution 하면 뭘까요? 탄생이겠지. 자, 파괴일까?

탄생 혹은 뭐 발달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발달일까?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grammar,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됐다일까? 문법의 파괴를 요구하게 됐다일까? 얘들아, 지금 문법의 규칙이 등장하게 되면 모호함을 많이 없애주게 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발언이 많아지게 될 거냐. 더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러한 문법의 발달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rules, 이러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은 규칙인데 어떤 규칙이냐면, define the order, 어떤 순서를 규정해 주는 건데, 그 순서, in which a finite number of words can be strung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무한한 수의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한한 수의 단어들이 꿰어질 수 있는 그 순서를 가리키는 게 뭐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발달되게 되어야 원시 언어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변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 거야? 인류의 조상은요, 단어를 나열할 수는 있었어. 그치? 그런데 그 방식이 거의 어떻다고 했었어? 임의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rbitrary, 얘들아, 이 단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rbitrary, 임의적이어서 의미의 모호함, 모호함도 뭐였죠? ambiguity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의 모호함이 발생했으며 행위자가 우선이 된다라고 같은 단순한 규칙이 이러한 모호함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 grammar,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유한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지문인 8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36번 문제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단위가 굉장히 짧죠? In the past, 과거에는 economy and thrift were the order of the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thrift라고 하면 얘들아 절약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were the order of the day. Order of the day는 유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라고 하는 거,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Nothing was thrown away. 아무것도 쉽 버려지지 않은 거죠. No matter how little value it seemed to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언제? 과거에는. 자, 그랬을 때, 과거에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경제와 그런 절약을 일삼았는데요. Every purchase product wa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내가 구매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했고요. And every dollar was worth s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낭비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절약하면서 살았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무슨 느낌이 싹 오냐면 과거 얘기를 했으니까 현재에는 이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들죠. 그러면 현대와 뭔가 비교해 주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products are les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품들은 덜 어떠하다. 그리고 and are meant to be disposed o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dispose of 하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모든 상품들이 버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옛날에는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쉽게 물건을 버리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얘들아, less durable. 얘들아, durable 하면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 durable 하면 견딜 수 있는 이란 뜻이고, fragile 이라고 하면 잘 부서지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얘네도 반이연애? 맞지? 잘 깨지는, 잘 부서지는과 오래 견디는, 버티는 이런 뜻인데, 오늘날에 만들어지는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앞에 less라고 하는 반이어가 있다는 거야. 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그래서 튼튼하지 않게 만들어져서 상품들이 많이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igarette lighter, 뭔가 담배를 붙이는 그 라이터라든지 contact lenses, 여러분들이 끼는 그 렌즈들, 그리고 and even watch or cameras have become throwa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시계나 혹은 카메라 같은 경우도 무엇이 되었다? throwaways라고 하면 얘들아,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일회용품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그 컨택 렌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알것 같아요. 그쵸? 컨택 렌즈, 일회용 렌즈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일회용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오늘날에.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얘들아, 이 키워드가 중요하지. 이와 유사하다는 거는 오늘날에 많이 버리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 같아. 자, 이와 유사하게 옷, 의류나 액세서리들도요, are perishable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perish이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는 죽다, 소멸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perishable이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perishable 하면 지금 이 맥락에서는 버려질 수 있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perishable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음식에 붙으면 잘 상하는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의류들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또잘 버려질 수 있대. 어떤 관점에서 잘 버려질 수 있냐면요. That once they are out of style, 만약에 그 의류나 액세서리들이요, 유행에서 벗어났을 때, 즉, 유행이 지났을 때, Their usefulness, 그 옷이나 액세서리의 유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expire가 prevails일까? 이거 두개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 expire 하는 거 뭐야, 얘들아? 만료되다라는 뜻이야. 끝난다는 거거든. 그런데 prevails라고 하는 것은 만연하다. 아직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야. 즉, 얘네도 뭐야? 반이연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유행이 딱 끝났어. 유행이 끝나게 되면 이 옷의 유용함, 이 액세서리의 유용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만료되는 거지. 오늘날의 상품들이 그렇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expires, 만료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in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는요. The new shopping trend, 새로운 쇼핑 트렌드에 관해서는 This means that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비자들, 그 소비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던지 간에 오늘날의 소비자들은요, are becoming more used to living in a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세상을 사는 데더 익숙해지고 있냐면요, 어떤 세상이야? Whether things are disposed of quickly and readi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물들이 버려지는데 너무 재빠르게 그리고 너무 쉽게 버려지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지 간에 나이가 있던지 간에 사람들은 사물들을 뭔가 잘 버리고 쉽게 버리고 빠르게 버리는데 익숙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And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이요 or bought 사지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버려진 물품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막 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s the pace of life increases steadi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there is more demand for more throwaways 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throwaway products이라고 하면 얘들아 한번 쓰고 버리는 거거든. 즉 일회용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거죠. 한번 쓰고 버리고, 한번 쓰고 버리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our emotional attachment, 얘들아, attachment 하면 애착이거든?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혹은 aversion 하면 뭘까, 얘들아? 좀센 단어긴 한데, 혐오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애착인지, 감정적인 혐오감인지, 뭐에 대해서 personal produ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개인 물품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일까, 혐오감일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쉽게 폐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유행이 딱 지나게 되잖아. 그럼 그 물건의 유용성이 expires, 만료되는 소모품적인 성격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물품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고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고 이 문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오늘도 역시 네모 어휘에 대해서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네모 어휘는 뭐다? 서로 반의어적인 관계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네모 어휘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대전은 산성의 도시라 알려져 있을 만큼 산성이 많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개족산성은 백제가 축조한 산성입니다. 네, 지금 저는 개족산성 남문 앞에 와 있는데요. 개족산성은 대전 근처에 있는 수십 개의 백제 산성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둘레에 있는 성벽에 길이만 하더라도 1037m에 이를 정도고요. 산 정상 주변에 마치 띠를 두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쌓는 것을 태매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산성은 자연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다듬어 켜켜이 쌓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족산성은 물을 모아두던 연못인 집수지입니다. 산성한 군사들이 마실 물로 쓰거나 불을 끌 때 쓰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집수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개족산성에 오르면 멀리 산 아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쪽으로는 대청호, 그 건너에는 옥천군이 보이고 북동쪽에는 충북 보은이 있습니다. 쓰러져간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지. 신라 장군 김유신은 부흥군을 막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1: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부귀를 기약한다.
0: 그러나 백제의 부흥군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고 결국 수천 명이 전사,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집니다. 당시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우두머리는 부역

0: 태풍입니다. 위자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부흥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당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부여 융이, 역시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그가 당나라 군을 이끌고 옵니다.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백제를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부여풍, 그를 제지하려 했던 부여융, 역사의 쓸쓸한 단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백제의 혼이 서려 있는 두 번째 산성은 노고산성입니다. 이곳 역시 산 정상 부분을 둥그렇게 두른 태매식 산성인데요. 성 둘레는 원래 300m 정도인데 대부분 허물어져 현재는 성곽의 윤곽선만 겨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산성들은 신라와 접경을 이루던 백제의 변방지역으로 백제로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들이었습니다. 노고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격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아래 천샘마을엔 오래전 치열했던 전투 이야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1500년 전에 백제 성왕이 이곳에서 신라군과 백제군하고 치열한 전투를 해서 피가 냇물을 잃었다고 해서 피꼬리라고 합니다.
0: 노고산성 할미바위, 무심코 지나가면 놓치게 되는 바위죠. 산성을 쌓을 때 할머니들이 앞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다고 해서 바위 이름이 할미바위, 산성 이름도 노고, 즉 할미산성입니다. 해발 250m. 노고산성에 오르면 동쪽에 대청호가 보입니다. 남서쪽은 개족산성과 바로 연결되죠. 노고산성은 위치상 개족산성의 전초 기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 고문산성은 백제 말기 신라와 전투가 치열했을 때에 축조되었습니다. 현재 대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성벽은 흙을 깎아 급경사를 만들고 바깥쪽에 돌을 쌓아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보문산성의 유일한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문터입니다. 보문산성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서 예전에 옹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위쪽에 옹성이란 성 앞을 둘러싸고 있는 보조성곽을 말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보문산성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장대루, 해발 400m에 불과한 작은 산성이지만 이곳에 오르면 주변 산성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쪽으로는 칠현성, 능성, 가련성, 개현산성, 남서쪽으로 비파산성 산자락이 보이죠.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보문산성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위급한 상황을 다른 산성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0: 따뜻한 봄이 찾아온 서울 아차산. 꽃과 나무로 풍성해진 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산행을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 사람, 오늘의 주인공 안소린 양과 친구들이다. 이들에게 식물은 단순히 보고 감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1: 이게 도래? 이게 도래인데? 저기 이쪽도 다 도래야.
2: 아, 되게 좋다더라. 그럼 뭐 지금 봤고.
1: 토종 식물이라서 그 외래 식물처럼 막 번식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0: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 파괴에 대한 호기심, 그 관심은 소린 양을 숲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찾게 된 생태복원 전문가라는 꿈.
3: 고등학교 때부터 스터디 3년 동안 했었거든요. 소린이 생물 생태 관련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았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고스란히 성과로 이어졌고, 이런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4개의 명문대에 합격한 소린 양.
1: 이거 산수유 아니야?
2: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그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0: 서울대 입학 후에도 버릇처럼 자리 잡은 소린 양의 습관. 아침 일찍 오늘 해야 할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1: 저는 원래 플래너 같은 거 쓰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도 플래너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공부에 많이 활용했어요.
0: 고등학교 때부터 정리했다는 학습 계획표. 과연 소린 양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1: 저는 플래너를 아침에 작성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들이 있으면 여기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용 시간을 계산했어요. 가용 시간은 제가 그날에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그날 가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량을 작성했어요. 공부량을 계획할 때는 과목별로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계획 하나하나를 세울 때는 1시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0: 매일 아침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 동안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계산한 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짰던 소린 양.
1: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다양한 색깔들의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수행한 공부를 각 과목 색깔에 맞춰서 색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의 경우는 분홍색 형광펜을 이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제가 이날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0: 각 과목 공부가 끝날 때마다 과목별로 정한 고유의 색을 계획표에 칠해 수행 여부와 달성한 시간을 표시했다.
1: 그날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날 공부에 대한 소감이나 부족했던 점을 맨 아래에 써요.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색칠한 것들을 한 줄로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공부 시간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별로 제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나오니까 어떤 공부를 너무 조금 했다 아니면 너무 많이 했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를 계획할 때도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0: 그날의 공부를 끝낸 후 부족했던 점을 계획표 하단에 표기하고 하루의 공부 시간을 모두 합쳐 막대 그래프로 총량을 표시했다. 소린 양의 학습 일정 계획표를 종합해보자면 매일 아침 공부할 수 있는 최대 가용 시간을 계산한 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공부한다. 계획대로 수행한 공부는 과목마다 정해놓은 색으로 표시를 했고 공부를 마친 이후에는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을 합해 막대 그래프로 그렸다. 전체 공부량의 통계를 내며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2: 시간을 나눠서 할애해서 한다는 거는 자기 부족한 걸 또 보완하고 또 쉬운 건 조금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활용도 면에서 보면 어떤 친구는 50% 하루를 활용했다 치면 이런 친구는 150% 활용한 게 되는 거죠.
3: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할 때.
2: 플래너를 작성하는 그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두게 되면 엉뚱한 데 시간을 더 많이 두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얼만큼 실행하고 내실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0: 공부 분량의 통계를 내며 효율적으로 학습했던 소린 양. 특히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사실 이 공부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때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했던 소린 양. 영어 원서를 보며 해석하기도 하고 영어 일기도 써봤지만 소린 양과는 맞지 않았다. 좋아하는 팝송의 가사를 적는 것도 공부와 연결되지 않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외국 드라마를 받아 쓰는 것도 공부와 연결시켰을 땐 시간 낭비가 된다.
1: 제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영어 공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다 해보면서도 시간을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공부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공부법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0: 내신 영어 공부에 필요했던 건 영어 원서도 영어 일기도 아니었다.
1: 분석 노트를 만들 때는 이 교과서와 해설서를 참고해서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분석 노트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일단 저는 교과서의 본문을 검정색 볼펜으로 한 줄 한 줄 띄어서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할 때는 해설서랑 그리고 교과서에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해설서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문법이나 접속사를 표시하는데 이용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필기한 부분은 문법이에요. 문법은 시험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를 했어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한 것은 접속사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한 것은 학교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분석을 할 때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성향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 노트에도 적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띄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주제와 개요를 정리했어요. 먼저 주제를 정리할 때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개요를 작성할 때는 그 지문의 중요한 흐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글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0: 소린양의 내신 영어 분석 노트 만들기. 가장 먼저 지문을 문장별로 필사한 후 해설지를 참고해 문법은 빨간색으로 정리, 접속사는 파란색 세모로 표시하고 담당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0: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이후 노트 상단의 해설서를 참고해 지문의 주제를 쓰고 지문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호와 간단한 단어로 개요를 정리했다.
1: 그래서 영어 내신 기간 동안 이 노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신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2: 분석을 하면서 혹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나 선생님이 강약 조절한 걸 보면서 공부를 입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남한테 보여주거나 그냥 표시만 해놓고 나 이거 다 했는데 겉으로 보긴 다 했는데 이런 데다 함정에 안 빠지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해했나의 정도 이걸 반드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지 그냥 표시해놓은 것만 하고 만족하고 넘어가지 말기를.
0: 그렇다면 소린 양은 어떻게 암기를 했을까?
1: 저는 암기를 할 때 이 노트만 보고 암기를 했어요.
0: 소리 내어 읽고 몸을 움직이며 암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억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공부법과 흡사한데
1: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암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가만히 읊조리듯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암기가 더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Then he exploded. How absurd, how ugly. You will not receive one florin, do you hear? You are not an artist. Get out of my sight. 감정이 실려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의, 뭐, 그 주인공의 역할을 따라서 연기한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화나는 장면이 있으면 저도 스스로 화를 내면서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감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이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그 꽃향기를 연상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 맛을 최대한 상상해서 암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지문의 느낌이나 그런 뭔가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그거를 암기하는 데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딱딱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자주 이용했어요.
0: 소린양의 효율적 분석 노트 암기법. 계속 움직이며 소리 내어 읽고 지문 속 주인공의 역할에 따라 감정을 실어 읽는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상황을 오감으로 연상하며 암기한다. 다음 날 1대1 멘토링을 앞두고 멘티 선정을 고민하던 소린 양 제작진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1: 제가 공부법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쪽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쪽지 보낸 친구가 있는데 되게 인상 깊은 친구가 있어서 멘티로 걔를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공부의 왕도에 멘티 신청을 했었다는 쪽지? 1회 주인공이자 국어 공부법을 알려줬던 이윤범 군의 멘토 선발 당시 영어 공부 멘토링을 신청, 선정되지 못한 학생이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산 소린 양. 멘트를 위해 특별히 김포에 위치한 양곡고등학교로 향했다. 오늘의 멘티 김예나 양. 긴 공부 시간에도 불구 영어 내신 등급이 오르지 않아 늘 고민이라는데.
3: 멘토에게 직접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받고 싶어서 신청했고 제 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쪽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한 7, 8번 정도.
0: 과연 소린 양은 예나 양에게 내신 1등급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수 있을까?
1: 학교 안에서 말고
4: 혹시 예나야 너 플래너 같은 거 쓰니?
3: 네 쓰고는 있는데 지금 사진밖에 없어요.
1: 되게 깔끔하게 잘 쓴다. 일단은 너가 이게 검은색으로 색칠한 게

0: 수행했다는 표시지.
1: 네, 맞아요.
0: 근데 반만 했다거나 공부를
1: 네.
0: 그러면은 반만 색칠하고 그런 거야?
1: 반만 했을 경우에는 아예 안 색칠해요.
2: 예나양의 학습 계획표를 본 소린양. 자신의 일정표를 꺼내 비교해 주는데.
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반 칸만 색칠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이 공부량에 반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좀더 눈에 띄게 하려면은 과목별로 색깔을 지정해서 그 수행한 공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면 좋거든. 일단 하루 공부를 다 끝내고 이걸 한번 싹 훑어보기만 해도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잖아.
1: 혹시 막 그날 못한 건 다음날로 넘기셨어요?
0: 맞아, 맞아. 이렇게 뭐 형광펜 칠덜돼 있거나 안돼 있는 계획이 있으면
1: 네.
0: 다음날 계획을 세울 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달성해야 되는 계획으로 잡았어. 그래서 그 밀리는 공부 없이 계획한 건 모두 공부할 수 있게 한 거지.
1: 이게 제가 수업 듣고 본 외울 때 분석한 건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0: 자기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필기도 잘하는 것 같고, 되게 잘했어.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설명해 줄게.
1: 네.
0: 내가 분석 노트 썼던 거고, 이렇게 한 줄씩 띄워서 썼잖아.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거든.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빨간색 볼펜을 이용해서 문법 요소를 다 체크했어. 그 다음에는 비코즈 아니면 이븐이프 이런 거는 파란색 볼펜으로 쓰고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접속사를 표시한 거야. 특히 문장 삽입 같은 문제나 아니면은 뭐 글의 흐름에서 무관한 것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할때 접속사 있는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 표시한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이야.
2: 그 중에서도 소린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0: 나는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을 분석하는 데 되게 노력을 했거든. 특정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는 보통 이런 경향을 띠더라. 이거를 너 스스로 결론을 내는 거야. 내신은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일단 선생님의 그런 눈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주제를 쓰고 여기에 개요를 썼거든.
1: 근데 여기 주제랑 개요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일단 주제는 그 문단을 한 문장으로 딱 축약했을 때 무슨 내용인가, 이게 포인트고, 개요는 이 문단이 대략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하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중에 이 문단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1: 맞아요.
0: 거. 이런 거를 가끔 문제로 출제하시는데 이 주제를 생각해놓지 않으면 갑자기 헷갈리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제를 일단 썼던 거야. 그리고 개요는 그 어려운 문제 유형인 뭐 무관 문장 찾기나 아니면 문장 삽입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거야. 둘다 역할도 다르고 대비하는 문제 유형도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2: 공부해야 하는 양을 정하고 정리 노트를 만든다는 공통 분모를 가진 두 사람. 그래서 더 궁금한 것도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하는 예나양. 멘토가 알려준 공부법대로 분석 노트를 만들어 보는데.
1: 본문을 정리하면 뜻이나 특별히 단어를 정리하진 않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 또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이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 며칠 후.
0: 인형 일단 좀 활용하고 그거 이용해서 너만의
2: 소린양과 예나양이 다시 만났다.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공부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 서로를 대하는 것도 스스로.

0: 부담스러움이 없어졌는데.
1: 아 진짜?
2: 네. 모르는 단어 있는 자리에서 자꾸 눈길이 가는데 모르겠고 해석은 안 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3: 일단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2: 네.
3: 나 같은 경우는 단어장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어. 일단 이거를 보면 attend를 정리를 한 거야.
2: 네.
3: 근데 뭐 보통은 참석하다 이 뜻만 딱 외우잖아.
2: 네.
3: 근데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뭐 주의하다라는 뜻으로도 나오고 집중하다, 돌보다, 처리하다 이런 뜻들이 나와.
2: 네. 그래서
3: 이런 게 다 하나하나씩 암기하는 게 힘드니까 이미지를 딱 하나로 정리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텐드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쏠리고 네. 가고 뻗어가는 이미지야.
2: 네.
3: 그래서 여기에 앞에 어떤 어근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각 네. 단어 뜻이 정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것들은 이렇게 한 7, 8가지 단어 정도가 되는데 이게 텐드로 다 연관이 되는 단어들이니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예를 들면 attentive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친절한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AT 부분이 to를 의미하잖아.
2: 네.
3: 그리고 attentive는 tend에다가 형용사,
2: 네.
3: 전미사,
2: 네.
3: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은 거잖아.
2: 네.
3: 그러니까 그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2: 네.
3: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2: 그러니까
3: 더 뭐 친절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쓴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그런
2: 네.
3: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
2: 아.
3: 또 extend 같은 경우는 익스가 아웃이라는 의미잖아. 밖으로
2: 네,
3: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웃 그리고 텐드가 더해졌어. 그러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미지잖아.
2: 네.
3: 그러니까 연장하다, 더 길게 만들다, 더 크게 만들다, 더 넓게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이미지를 잡으면 좀 다른 예문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를 한 번에 외우면 더 헷갈리잖아.
2: 네,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as이나 con, x 이런 접두사들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한 번에 정리했을 때 더 잘 외워지고 그 차이점도 더 극명하게 드러나서
2: 네.
3: 암기가 더 효율적으로 됐어.
0: 소린양의 영어 단어장 정리 방법. 하나의 단어를 두고 그와 연결되는 비슷한 단어들을 노트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한다. 이후 단어에서 접사와 어근 등을 구분해보고 어떤 뜻들이 모여 생긴 단어인지 파악한 후 이미지화해서 외우면 쉽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다.
3: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림을 이용해서도
2: 네.
3: 필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림을 통해서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될 때는
2: 네.
3: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단어 밑에다가 정리를 하기도 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분석 노트 만들어봤어?
2: 네,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렇게 개요 정리하는 게 확실히 범위가 정해진 시험에서 흐름 문제 준비하기 용이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0: 소린양에게 배운 대로 분석한 본문 개요.
3: 개요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적는 게 진짜
2: 네.
3: 도움돼. 그냥 딱 영어 본문만 쫙 이렇게 있으면은
2: 네.
3: 한 번에 이거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흐름만 딱딱 적는 게 좀 몇 번 보기만 해도 딱 눈에 익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었어. 맞아.
2: 아, 그래서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국어 시에도 적용해봤는데 확실히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3: 근데 진짜 다른 과목까지
2: 네.
3: 좀 확장시켜서 이용한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각각 부분에 세부적인 것들만 체크해서 분석한 거잖아.
2: 네.
3: 근데 시 같은 경우는 그 시 전반적인 특징이라던가
2: 네.
3: 뭐 전반적인 주제라던가 이런 게 출제가 잘 된단 말이야.
2: 네.
3: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아.
2: 언니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언니가 사전에 전 선생님이 분석해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이 두 분이시고 또 매년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도 바뀌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3: 일단은
2: 네.
3: 지금 시험 출제를 하실 영어 선생님이 계시잖아.
2: 네.
3: 또 영어 선생님한테 무조건 자주 찾아가서
2: 네.
3: 질문을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어.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
2: 네.
3: 선생님이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하시는지가

0: 눈에 보이거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하면 그걸 중심으로 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지.
2: 잦은 질문을 통해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부분을 파악한 것이 첫 번째.
0: 그리고 학교 족보를 찾아서 분석하는 것도
1: 네.
0: 되게 열심히 했거든.
1: 네.
0: 어떤 선생님이 출제 들어갔으면 어떤 네. 문제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거를 나만의 결론을 냈거든.
2: 최근 5년간 담당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지를 구해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나.
1: 모의고사처럼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랑 완전 내신형으로 문법 같은 걸 강조하신 선생님이랑 분석 방법이 다른지 좀 궁금해요.
0: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건 똑같은데
1: 네.
0: 대신 뭐에 더 집중을 하느냐는 달라지는 거지.
1: 아~
0: 그러니까 문법 중요시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1: 네.
0: 그 빨간색 표시로 문법을 체크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지.
1: 네.
0: 되게 보통 같았으면 안 나올 문법이라도 이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체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1: 아~
0: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대신에 반대로
1: 네.
0: 수능 중심으로 내시는 분은 보통 내신엔 잘 안 나오는데 수능엔 자주
1: 네.
0: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서 배열인데
1: 네네.
0: 장문으로 순서 배열하는 거 내신에 보통 안 나오는데
1: 네.
0: 뭐 수능엔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1: 아...
0: 더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 네.
0: 다양한 파트별로 체크를 했어.
2: 가장 중요한 건 담당 선생님의 출제 유형을 알고 그 내용을 분석 노트에 반영하는 것이다.
0: 일단 내가
1: 네.
0: 너한테 알려줬던 공부법들 있잖아. 그거 잘 적용해보고 그리고
1: 네.
0: 너무 그거에만 따라가기보다는 그걸 흡수해서 너의 공부법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1: 네.
0: 딱 너한테 제일 효율적인 공부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1: 아,
0: 그리고 끝까지 네. 지치지 말고 열심히
1: 네.
0: 공부하고 꼭 원하는 대학 학과 합격해서 네. 다시 보자.
1: 네. 지금 막 대학생 되신 선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고등학생 때 직접 해오신 얘기를 듣고 그 비법들을 전수받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저는 언니가 알려준 방법들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한 번에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언니랑 같이 학식도 먹고 영어도서관도 다녀보고 할 거예요.
2: 이에나 양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소린 양도 멈춰있지 않을 생각이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꿈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3: 제 꿈은 생태보건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생태적으로는 인식이 약간 낮은 측면이 있어서 쉽게 망가진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4: 자, 끝났습니다.
5: 언니는 서울대잖아요. 루틴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0: 하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안 해. 너도 대학 와서 미팅하고. 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구의 풍류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게? 아아, 여기는 펭수. 상사태 지무 발견. 상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아,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왜 자꾸만 작심 3일로 끝나는 걸까요?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마도 목표 설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자 이슈는요. 바로 스마트하게 목표 세우기입니다. 자, S는 specific이에요. 아,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가 아니라 오늘 밤에 영어 단어 30개 외울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M, measurable입니다. 아, 나 그냥 공부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영어 모의고사 세트를 2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놔야 내가 계속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 achievable입니다. 아, 나 이제 4시간만 딱 자고 하루에 16시간씩 맨날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볼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자, 이런 것보다는 아,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할래 같은 조금 더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R, relevant입니다. 나에게 관련이 있는 목표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 그냥 누가 좋다고 해서 엄마가 시켜서 세우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정말 필요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T는 time bound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번 달 안에는 이 책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전부 다 공부할 거야 와 같은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마감일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마트하게 목표 세우고 스마트하게 실력 키워가지고 스마트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다다라 보자고요. 자, 오늘도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3회 모의고사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듣기 1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익숙하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책, 도서, 도서, 도서관. 뭔가 책이랑 확실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1: Hello, students. This is Miss Taylor from the school library. Do you want to read more but find it hard to keep up the habit? Well, then join our Pages and Friends program.
0: 자, 여기까지. Hello, students. 자, 저 누구누구인데요. Do you want to read more? 더 많이 읽고 싶지만 find it hard to keep up the habit. 자,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join our Pages and Friends program. 우리 프로그램에 함께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엄청

0: 중요한 힌트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이랑 함께하지? 우리 프로그램 가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이 글의 목적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좀더 봅시다.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1: You'll set your own reading goals and track your progress each week. It's a fantastic way to help you stay on track and finish the books you start.
0: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you will, set your own reading goals. 자, 목표를 설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따라갈 거예요. 당신의 progress. 자, 그런 진행을 따라갈 겁니다. 매주요. It's a fantastic way to help you stay on track. 자,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 And once a month, you'll meet with other students to talk about the books you've been reading. It's a great chance to exchange different ideas and make new friends who also love books. The program starts next week, and it's open to all students, so don't miss out. Stop by the library and sign up by this Friday.
0: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exchange different ideas.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그리고 make new friends.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next week에 시작을 합니다. It's open to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자, 여기 와가지고 stop by the library. 도서관에 들리셔가지고 sign up 하세요. 등록하세요.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뭔지 알겠죠? 뭡니까?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려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영자의 시크릿 픽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뭐 하는 문제냐면은, 의견, 남자의 의견, 또는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자, 그 의견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내가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핵심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I think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라고 대수능에서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자, 여기서도 I think 뭐라고? I think 뭐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자, 그러니까 think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바로 정답의 결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듣다가 I think 이 표현 나오면은, 아, 여기가 정답의 근거구나.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Help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Social media, help me understand. 자, 이것이 help me focus. 자, 이것이 help maintain baby's body temperature.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에 정답의 근거가 들어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자, 이렇게,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어. 그럴 때는, what about? What about listening to fast tempo music? 빠른 음악을 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른 음악을 듣는 게 좋아? 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평서문이나 부정문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Overconsuming protein is unhealthy. 그냥, 아, 이것이 healthy하지 않아요. 라고 등장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you shouldn't 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부정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의견을 드러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1: Hey Daniel, do you always use paper instead of a computer for your class notes?
2: Yeah, I prefer handwriting to typing.
1: But don't you think it's inefficient?
2: Not really. I actually think handwriting helps me remember things better.
1: Really? How so?
0: 자, 봤어, 봤어? 내가 힌트 줬는데 봤어? 아, 너무 중요한 힌트 여기 나왔었잖아. I actually think. 난 이렇게 생각해.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의 결정적 근거일 겁니다. 자, 너 종이를 사용하더라. 컴퓨터 대신에. 항상 그래? 나 핸드라이팅, 손으로 쓰는 거를 타이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했더니, I actually think, 나는 사실 생각해. Handwriting helps me remember things better.

0: 라이팅을 하는 것이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준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자의 의견 이겁니다. 이거 핸드라이팅을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나머지 확인차 들어봅시다.
1: Well, when you write by hand, your brain is more active. The hand movements engage more parts of your brain.
2: That's interesting. But you can't write down as much information when you write by hand.
1: True, but that's actually a good thing.
2: In what way?
0: 여기까지. 자, 손으로 쓰면은 brain이 더 active해져요. 더 활동적이게 되고 engage more parts of your brain. 뇌의 더 많은 부분에 관여를 합니다. 어, 흥미롭네. 근데 문제는 you can write down as much information when you write by hand. 손으로 쓰면 정보를 너무 많이 못 쓰지 않아? 라고 했더니 but that's actually a good thing. 좋은 거야, 그게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잉,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더니요, 남자의 대답은요.
1: Since you can't write everything down, you have to think about what's really important and summarize it. It makes you pay more attention while listening.
2: Now that you mention it, I just type everything without thinking.
1: You should try using a paper and pen. I'm sure it'll help you remember the information better.
2: Okay, I'll try that next time.
0: Okay, 이렇게. 자, 모든 거를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는. 그래서 적을 때 what's really important?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하고 요약을 해서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pay more attention, 더 집중을 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 나 그냥 타이핑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적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you should try using a paper and pen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paper랑 펜으로 한번 사용을 해봐. I'm sure it will help you remember. 자, help라는 동사가 여기 나오면서 또다시 힌트를 주고 있어요. help. 자, 도와줘. Remember the information better.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손으로 필기를 하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죠.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자가 하는 말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골라볼게요.
2: Good morning, everyone. I'm Susan Lee from Healthy Living Radio. Do you often feel stressed or overwhelmed in your daily life? If so, here's a simple idea that might help you feel better.
0: 자, 여기까지. 자, 나 누구누구입니다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Do you often feel stressed or overwhelmed in your daily life? 스트레스 받고 압도당한 기분이 드십니까? If so, 그렇다면 here's a simple idea that might help you feel better. 자, 여기에 나의 심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심플 팁이 뭔지를 들어보면 되겠죠?
2: Try keeping a small plant in your room or workspace.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fancy. Even a common plant that's easy to care for works well.
0: 나왔네. 심플 팁이 뭐래요? 자, 여기 명령문 나왔잖아. 명령문 나오면 귀 쫑긋. 자,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요지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뭐를 해야 되냐면 small plant, 자, 작은 식물을 방이나 아니면은 일하는 곳에다가 덮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 뭔가 되게 비싸고 좋은 거에 필요 없고요. 그냥 common plant that's easy to care for. 그냥 다루기 쉬운, 키우기 쉬운 그런 흔한 식물들 그런 거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 Having plants around you creates a more calming environment. When you look at plants or take care of them, it helps lower your stress levels.
0: 자, 여기까지 볼까? Having plants around you. 자, 주변에 뭐를 해요? Having plants, 식물을 두는 것은 a more calming environment, 더 more 안정적인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lant를 보거나 plant를 키우거나 하면은 자, 이번에도 이 동사 나왔다. Helps, 도움을 준다고요. Lower your stress levels, 당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안 들어도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는 말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게 뭐겠습니까? 식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하는.

0: 거겠죠. 자,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1: In fact, studies show that people who have plants in their indoor living spaces feel more relaxed. So, if you're looking for an easy way to reduce stress, consider keeping a small indoor plant. It might make your day a bit more comfortable.
0: Okay, okay. 다시 한번 또 반복해줬어요. 못 들었을까봐 두 번, 세 번씩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studies, 연구들도 보여준다는 거죠. 이 plant를 가지고 있으면 더 relaxed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쉬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면 consider, 자, 이렇게 명령문 나오면 잘 봐야 되죠? Keeping a small indoor plant. 자, 실내에 식물을 가지는 것을 잘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답 찾읍시다. 답 몇 번입니까? 실내에 식물을 키우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문제 준비됐어요? 해볼게요.
1: Hey, Mike. I heard you moved to a new place. How do you like it?
2: It's great, Emma. My family arranged the living room like a book cafe. Here's a photo.
0: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항상 그림 문제 보시면은 초반에는 배경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 너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구나. 어때? 했더니 아, 우리 패밀리가 living room, 거실을 북카페처럼 만들어놨어. 사진 있어, 사진.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정답과 관련된 정보는 아직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Wow, the bookshelf under the clock is filled with so many books.
0: 자, 여기 나왔다. The bookshelf under the clock. clock 아래에 있는 책장은 it's filled with so many books. 엄청 많은 책들로 채워져 있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 Yeah, and see the round table near the window? I can read while enjoying the sunlight there.
0: 자, 오케이, 오케이. Round table near the window. 자, 윈도우 앞에 가까운데 round table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 What a perfect reading spot. Oh, I like the addition of the plant in the striped pot.
0: 그리고 난 또 뭘 좋아하냐면 the addition of the plant in the striped pot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더했냐면 plant in the striped pot. 자, stripe이 뭐예요? 줄무늬잖아. 줄무늬 화분에 있는, 줄무늬 화분에 있는, 자, 요 위에 있는 식물을 좋아해. 나 그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줄무늬 화분과 식물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그림이 되겠고요.
2: That was my wife's idea. She really loves plants.
0: 우리 와이프의 의견이었답니다. 와이프가 플랜트를 좋아한대요. 자, 그리고요.
1: That's nice. I also really like the airplane painting hanging on the left wall.
0: 여기 보니까 I also like the airplane painting hanging on the left wall 이라고 했어요. 왼쪽 벽에 달려있는 비행기 그림이 마음에 든대요. 자, 근데 여기 봐봐라. 무슨 그림이니? 자동차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아니라. 아, 4번 틀렸네.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부분 확인해 볼게요.
2: My son painted it. It's really special to me.
0: 우리 써니 그린 거야. 그래서 나한테 너무 특별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 That's wonderful. And the sofa looks so comfortable with those two cushions.
0: 자, 그리고 sofa looks so comfortable. 자, 이 소파가 너무 편안해 보여. With two cushions. 쿠션 두 개와 함께 이것도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끝이 났어요. 들어볼게요.
2: That's my evening reading spot. I spend almost an hour there every night.
0: 여기 앉아가지고 저녁에 책을 읽는답니다. 그래서 almost an hour there every night. 매일 밤에 한 시간씩 거기서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요.
1: This is such a nice room. You gave me ideas for my house.
2: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0: 우리 집 꾸밀 아이디어도 내가 얻어간다. 그래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문제 잘 풀어봤고요.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이제 익숙할 것 같아요. 남자 그리고 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들어봅시다.
1: Hi, Tom. The first video shoot for our channel is scheduled for tomorrow. Are we all set?
2: I think so, Jenny. Let's go through our checklist.
0: Okay.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0: 번째, the filming location, 장소는 확인했어? 예약했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1: Yes, I have the school studio booked for tomorrow afternoon.
2: Perfect. I finished reviewing the script last night.
0: 자, 그래서 스튜디오 booked 했대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예약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erfect. I finished reviewing the script last night. 나 뭐도 했냐면은 이제 스크립트를 검토하는 것도 지난밤에 끝냈어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 Excellent. Did you confirm our guest for the video?
2: Oh, not yet. I totally forgot.
0: 드디어 forgot 한 게 나왔어요. 볼게요. 자, did you confirm our guest for the video? 자, 우리 비디오에 올 게스트, 초대 손님이 있나 봐. 초대 손님한테 확인했어? 라고 물었는데 Oh, not yet. 나 안 했다. I totally forgot. 나 완전 까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5번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I totally forgot. 나 완전 까먹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까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해야겠다 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1: Don't worry. I'll call him this afternoon to make sure he's coming.
2: Thanks.
0: Okay.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 will call him this afternoon to make sure he's coming. 그가 오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에게 전화를 할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남자가 할 일 여기 나왔네요. 그에게 전화를 해서 오는지 확인을 하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좀 풀고 올까? 문제 풀고 나머지 들어볼게요. 자,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몇 번입니까? 초대 손님, 게스트에게 전화를 하는 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었고 나머지는 편하게 한번 쭉 들어볼게요.
1: And please don't forget to finish the editing by the day after tomorrow.
2: No worries. I'll get it done. I think we're ready for our first video.
0: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자, editing, 편집하는 거,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까지 끝내는 거 잊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걱정 마, I'll get it done, 내가 그거 해놓을게 라고 했는데 여자가 한다고 한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남자가 할 일이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드립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I think we are ready for our first video. 자, 우리 이제 준비가 된 거 같아 라고 했더니
1: I'm so excited. This is going to be fun.
0: 아, 나 너무 신나. 엄청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요? 자, 가격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거 다 적어놨다가 그 중에 어떤 거 선택하면 되는지 딱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새로 사잖아 항상. 한 가지만 사지 않죠. 두 번째 사는 물품의 가격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디스카운트가 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죠. 디스카운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1: Welcome to Pure Scent Candle Shop. How may I help you?
2: Hi, my friends recommend I come here for your handmade lavender candles. They love them.
0: 여기까지가 서론이죠. 캔들샵에 왔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나 여기 와보라고 했어요. For your handmade lavender candles. 핸드메이드 라벤더 캔들. 이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They love them. 자, 그들이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보 나옵니다.
1: Thank you. The candles come in two sizes, large and small. Large ones are $30. And small ones are $20 each.
0: 그렇지. 자, 여기에 이번에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네요. 자, large one은요, 30달러래요. 그리고 small one은요, 20달러랍니다. 자, 이렇게 적어놔야 되죠. 그러면 이 여자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2: Great. I'll take one large and one small, please.
0: 아, one large and one small. 두 개 다 사네. 하나 하나씩 사겠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 하나씩 하니까 두 개 합쳐서 지금 $50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살 물품은 뭘까요?
1: Excellent.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We also have decorative candle holders.
2: Oh, that sounds nice. How much are they?
0: 자, 두 번째로 뭐 사냐면은 뭔가 장식용 candle holders. 자, 캔들을 이렇게 잡는 홀더가 있나 봐. 자, 촛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것도 있는데 그거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가격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1: They're $10 each.
0: 그렇지, 얼마래요? $10 each, 하나에 $1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Holder니까 H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데 그건 몇 개 살까요?
1: And they fit both candle sizes.
2: Perfect.

0: Perfect. I'll take two holders as well.
1: 자, 이거 사이즈는 두개다 맞아요. 그랬더니 I'll take two holders as well. 이것도 두 개. 살게요 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20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합해서 지금 70달러인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들어봐야 되겠죠?
2: All right. So that's one large and one small lavender candle plus two candle holders. Is that correct?
1: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그리고 두개 맞죠? 확인 한번 시켜줬고요.
0: Yes, that's right.
2: You don't have a membership card, do you? Members get $5 off the total.
1: You don't have a membership card, do you? Membership 카드 없으시죠? 아, 그거 있으면 5달러 할인해드리는데? 라고 했어요. $5 off the total. 전체에서 5달러 할인해드리는데? 그랬더니,
0: Actually, I do. I signed up online. Here it is.
2: Great. Let me apply the discount for you.
0: Thank you. Here's my credit card.
1: I sign up online. 나 온라인으로 등록했대요. 나 멤버 맞대요. 그랬더니, let me apply the discoun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적용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70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달러 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65달러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잘 골랐니? 이제 계산 문제 안 틀리죠? 잘했을 거라고 믿어.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대화를 듣고 여자가 농구 경기 관람을 다음 주말에 하려는 이유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대화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자, 나 이럴 거야. 왜?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아, 그럼 이것 때문이야? 아니야. 그럼 왜? 아, 사실은 이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 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2: Hey, Lisa. I heard you got basketball game tickets. Are they for this weekend's game?
0: No, they're for the game next weekend.
2: Oh, were the tickets for this weekend already sold out?
1: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배스켓볼 티켓 구했다며? 이번 주 게임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Oh, no, they are for the game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것 때문이야? 하고 일단 물어보기 시작하죠. 뭐부터 물어봤냐면, 자, were the tickets for this weekend already sold out? 자, 이번 주 티켓이 이미 sold out 되었어? 다 팔려버린 거야? 라고 물었더니,
0: No, there are plenty tickets still available.
1: 여전히 plenty tickets still available. 많은 티켓들이 남아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 I see. So why didn't you get tickets for this weekend's game? Do you have to study for midterm exams?
1: 그래? 그러면은 why didn't you get tickets for this weekend game? 이번 주거왜안 갔어? Do you have to study for midterm exams? 중간고사 공부해야 돼서 그런 거야? 라고 물었더니
0: No. My last exam is this Friday.
1: my last exam is this Friday. 아니야, 시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 금요일에 끝나.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럼 그것도 아니고 다음 들어볼게요.
2: Then, is your friend Tina busy this weekend? You said you were going with her.
1: 너 친구 티나가 바빠서 그런 거야? 같이 간다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0: No, she's free both weekends.
1: 자, no, she's free both weekends. 둘다 시간 돼. 티나 때문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2: Then maybe next weekend's game is against a popular team.
1: 그러면 다음 주에 있는 경기가 against a popular team, 인기 많은 유명한 팀이랑 경기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더니, 자, 그 다음에
0: No.
1: 아니래요. 그러면서
0: Actually.
1: actually가 여기선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actually. 사실은 나 이것 때문이야. 진짜 이유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Actually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0: The game this weekend is against the most popular team. But next weekend, my favorite player is playing.
1: 아하. 자, this game, the game this weekend. 이번 주 경기가 가장 유명한 팀이랑 경기를 하는 건데, but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my favorite player is playing.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경기를 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여자가 다음 주에 가는 이유가 여기 나오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 Oh, he's not playing this weekend?
0: No, he's not because he's injured. He's returning next weekend. It'll be his first game back.
2: Ah, that explains it. It'll be great to see him play again.
0: Exactly. I've been waiting for him to return.
1: 그래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경기 안 해? 그 선수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0: He's not because he's injured. 부상을 입었습니다. He's returning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돌아온대요. 그래서 it will be his first game back. 돌아와서 하는 첫 번째 게임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다 설명이 되지. 그를 다시 보는 거 아,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바로 그거야. I've been waiting for him to return. 그가 돌아오기를 나 진짜 기다렸어.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찾아볼게요. 뭐 때문입니까? 좋아하는 선수의 경기를 보고 싶어서이겠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굿. 자, 이제 8번 가볼까요? Stargazing Night 행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급되지 않은 것 소거시키면 되는데 자, 이 문제 풀 때요. 자, 그 활동 내용이 뭔지 주체 단체가 뭔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에 집중하기로 했었지? 그 앞에 나오는 의문문. 그 의문문을 들으면은 여기 등장했구나 하면서 소거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1: Hey Sarah, did you see the event poster for Stargazing Night? It's this Saturday.
2: No, I didn't. What's it about?
0: 이렇게. 자, Sarah, 저 포스터 봤어? 자, 이거 Saturday. 이번 주 Saturday야. 그랬더니 I didn't. 아니, 못 봤어. What's it about? 뭐에 대한 건데?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다라는 시그널이야. 활동 내용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뒤에 내용이 훨씬 어렵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자, 뭐에 대한 건지 드러나 봅시다.
1: It's an event where people can observe stars and planets with telescopes. How about going together?
0: 이렇게. 자, 이벤트인데 사람들이 stars and planets. 자, 이 행성과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죠. 활동 내용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요.
2: Yeah, maybe. Who's hosting it?
0: Yeah, maybe. Who's hosting it? 누가 그거를 주최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뭐가 등장해? 행사 주체가 누군지를 언급이 되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볼게요.
1: The City Astronomy Club. Their events are popular.
0: 이렇게. 자, 여기서 City Astronomy Club이라는 데서 주최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이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2: Oh, nice. Where is it taking place?
0: Where is it taking place? 뭐라고요? 어디서 열리는데? 장소가 언급이 되겠네요.
1: It'll be held at Green Hills Park, away from the city lights.
0: 자, 그래요. 뭐라고요? Green Hills Park에서 열릴 거고요. Away from city lights. 어떻게요? 도시 불빛에서 떨어진 곳에서 열릴 거야. 자, 그리고요.
2: That's the perfect location.
0: 완벽한 장소네요. 자, 그다음.
2: Do people need to bring anything when they go?
0: Do people need to bring anything when they go? 자,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올 필요가 있어? 갈 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물 같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 Nope. They're providing telescopes, blankets, and even hot chocolate.
0: 근데 다 거기서 준비를 해준대요. 텔레스코프이랑 망원경, 담요, 그리고 심지어 핫초콜릿까지요.
2: Wow, that's great. How do we sign up?
0: 어떻게 등록하는데?
1: We just need to register online through their website. I read that space is limited, though.
2: Then let's register right now. I don't want to miss it.
1: Good idea. Let me go to the website.
0: Okay,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space, 자리가 limited, 자,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들었어. 그랬더니 아, let's register right now. 지금 등록하자. I don't want to miss it. 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let me go to the website. 웹사이트에 가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내용, 주최단체, 장소, 제공, 물품까지 나왔고 참가비, 얼마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뭐 how much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번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9번, Recycled Art Festival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들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틀린 얘기 있는지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거 선택지 한번 읽고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자, 1번, 10월 5일에 시작해서 2주 동안 진행이 된다. 2번, Central Community Hall에서 열릴 것이다. 일상의 폐기물로만 만들어진 조각품 그림 설치 작품이 전시될 것이다. 4번,

0: 작품 제작 워크숍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작품 재료를 직접 가져와야 된다. 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볼게요. 첫 번째.
1: Hello, everyone. This is Ava Johnson from City News Radio.
0: 언제나 자기소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 Are you interested in art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If so, come and check out the Recycled Art Festival.
0: 아트랑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으시면 와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확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1: It begins on October 5th and runs for 2 weeks.
0: 나왔네. 1번. 뭐요? October 5th, 10월 5일에 시작을 하고 run for 2 weeks,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라고 했네요. 1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 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1: The festival will be held at Central Community Hall.
0: 이 페스티벌은요. will be held at Central Community Hall. 여기에서 열릴 거래요. 2번 선택지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
1: Where you can see amazing artworks created from recycled materials.
0: 당신은 엄청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작품들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from recycled materials. 재활용된 재료들로 만들어진 엄청난 예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1: Local artists will display sculptures, paintings, and installations made entirely from everyday waste items.
0: 여기 또 나왔네. 자, 여기 로컬 아티스트들이,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뭐를 보여줄 거냐면, 자, 조각품들, 그림들, 그리고 설치 작품들. 근데 그거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entirely from everyday waste items. 매일매일의 일상의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진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전시할 것입니다. 선택지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요.
1: On top of that, Visitors can join free workshops and make their own art pieces.
0: 게다가 자, 이 visitors들은요. can join free workshop. 뭐 할 수 있어요? free workshop. 무료로 워크숍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신만의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요.
1: And don't worry about materials. The festival provides all the recycled materials you'll need.
0: 여기 중요한 정답의 근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Don't worry about materials. 자, 이거 재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페스티벌에서 모든 이 재활용된 재료들을 다 제공을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직접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서 알아서 다 제공을 해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틀린 부분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가볍게
1: Such as plastic bottles, cardboard, and old magazines.
0: 예를 들어서 plastic bottles, cardboard, 그리고 magazines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답니다.
1: This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see how trash can be turned into treasure. Come join us and discover the beauty of recycled art.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쓰레기가 어떻게 예술, 보물로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come and join us. come join us. 우리한테 와서 함께 하고 discover the beauty of recycled art. 자, 이런 재활용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일치하지 않는 거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직접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표 문제죠.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이번에는 텀블러네요. 텀블러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속어속어 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알죠? 해볼게요.
1: Hey, Eric. Can you help me pick out one of these tumblers?
2: Sure, Luna. Let me see the options. What size do you need?
0: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 Can you help me pick out one of these tumblers? 자,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좀 도와줄래? 했더니 Let me see the options. What size? Do you need? 어떤 사이즈가 필요해? 자, 첫 번째, capacity라고 하면 용량이잖아요.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 I want something that holds at least 500 milliliters.
0: I want something that holds at least 500 milliliters. 최소 500ml는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지워지겠네요. A, out.
2: Well, then this one's too small. What about the material?
0: 이번에는 What about the material? 재료는 어떤 게 좋아? 라고 물었습니다.
1: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0: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니? 했더니

0: I'd recommend stainless steel or silicone. They're more durable than plastic.
1: 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I'd recommend stainless steel or silicone. 나는 stainless steel이나 실리콘이 좋고요. 그게 플라스틱보다 더 내구성이 좋아라고 했어요. 자, 그럼 플라스틱은 싫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Plastic out.
2: Good point. And they don't release harmful chemicals.
1: 해로운 화학 물질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0: Right. Now, do you need it to keep drinks hot?
2: Yes, definitely. So I need an insulated one.
1: 아, 자, 너 이거 드링크를 hot, 따뜻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Yeah, definitely.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온이 되는 게 필요하대요. 보온 안 되는 제품은 out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0: That narrows it down to these two options. Do you have a lid type preference?
1: 자, 마지막은요. A lid type preference. 자, 뚜껑 타입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2: I've wanted to try a straw lid for a while. It seems really convenient.
0: I've used one before, and it works really well. Especially while walking.
1: Okay, 자, 항상 뭐를 해보고 싶었냐면 straw lid 있는 거를 써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해 보인다 라고 했더니 남자가 나 써봤는데 진짜 편해 라고 맞장구를 쳐줬죠. 자, 이걸 보면은 straw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Good.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자, great and I'll buy this one, thanks 라고 하면서 끝났고요.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대화를 듣고 이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 찾는 11, 12, 13, 14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짧은 대화니까 귀 쫑긋 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0: Hi, I'd like to check out some books for my research project.
2: Sure.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0: Yes, I got these 5 books. Can I check them all out at once?
1: 자, 이렇게. So I'd like to check out some books for my research project. Research project를 위해서 나 책을 check out 한다 하면 뭐야? Check out? 대출하는 거거든요. 대출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Did you find everything you need? 필요한 거 다 찾으셨어요? Yes, I got these 5 books. 이렇게 5개 찾았는데 Can I check them all out at once? 한 번에 이 5권 다 빌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대답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선택지를 봅시다. 자, no, the library closes early on weekends. Library는 주말에는 일찍 닫아요. 아니고요. Of course, I'll send you the book list by email. 아, 이메일로 북 리스트 보내줄게. 아니고요. 3번, actually, you can only check out 3 at a time. 아, 사실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데 3 at a time. 한 번에 3권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이거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You need to scan your student ID to get a seat. 자, 자리를 얻으려면 student ID를 이거를 스캔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없고 자, 이해합니다. I'll extend the due date until next Friday. 자, due date 마감일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늘려줄게요. 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어요. 정답 3번 이렇게 고를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같은 유형의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2: Hey David, I have an important presentation tomorrow morning and I'm really nervous about it.
0: I totally understand. Have you practiced it yet?
2: A few times by myself, but I'm not sure if it flows well. It would really help if someone could listen to it once.
1: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David, I have an important presentation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돼. I totally understand. 진짜 나 너무 이해돼. Have you practiced it yet? Practice 했어? 연습했어? 라고 했더니 A few times by myself. 혼자서 몇 번 했는데 But I'm not sure if it flows well. 제대로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It would really help. 진짜 도움이 될 거야. If someone could listen to it once. 누군가가 그걸 한번 들어주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게 뭐가 될까요? 자,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1번, it's alright. 괜찮아.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거 아니죠. 2번, thanks. I'll practice by myself more tonight. 아이, 고마워. 나 혼자서 연습할게. 오늘 밤에. 남자가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2번 아니고요.

0: 3번, then practice with me. I can be your audience. 아, 그러면 나랑 같이 연습해. 내가 청중이 되어줄게. 이거 어때요? 아, 나 혼자 연습하니까 힘들어. 아, 그래? 내가 같이 들어줄게. 이게 정답이겠네.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Great. I heard everyone liked your presentation. 아이고, 좋아. 나 듣기로 모두가 너의 발표를 좋아했다고 들었어. 발표 아직 안 했잖아. 4번 아니고요. 5번 볼게요. I know. I'll send you my part before the deadline. 자, 데드라인 전에 내 파트를 보내줄게 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3번. 잘 풀었어? 잘 풀었지?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이에요. 똑같은 유형인데 이번에는 대화가 길어집니다. 자, 대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만 들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같이 따라가야지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1: Hello, Adventure Camp Rentals. How may I help you?
2: Hi, I'm calling to report a problem with my rental. My name is Elizabeth Wilson.
0: Okay.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은 Adventure Camp Rentals. 자, 캠핑 장비를 빌려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I'm calling to report a problem. 문제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With my rental, 내 렌털에 대해서. 제 이름은 Elizabeth Wilson입니다. 그랬더니
1: Let me pull up your rental.
0: 자, let me pull up your rental이라고 했어요. 자, pull up your rental 무슨 뜻일까요? 너의 정보를 꺼내볼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1: Yes, I see you rented a tent and two sleeping bags. What seems to be the issue?
2: One of the tent poles broke while I was taking it down.
0: Okay. 자, 그랬더니 텐트 빌리셨고 침낭 두 개 빌리셨네요. 뭐가 문제십니까? 했는데 텐트의 폴, 이 막대, 장대 이것이 broke, 고장 났어요. While I was taking it down. 텐트를 해체하다가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1: Thanks for letting us know. Unfortunately, there's a replacement fee for broken parts.
2: How much is it? I hope it's not too expensive.
1: The replacement cost for a tent pole is $30.
2: Okay, that's not too bad. I'm not very experienced with camping.
0: 여기까지 한번 끊어갈게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근데 replacement fee가 있어요. 자, 고장낸 부분에 대해서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얼만데요? 아, 너무 안 비쌌으면 좋겠는데요. 했더니 replacement cost는 a tent pole, 텐트 폴에 대해서 $30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I'm not very experienced with camping.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라고 했어.
1: Just so you know, we have an insurance service that covers damage for just $5 per rental. You won't pay extra if anything breaks.
0: 자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알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We have an insurance service. 보험 서비스가 있어요. 데미지가 났을 때 커버를 해주는요. Just $5 per rental. Rental 한 번 할 때 $5예요. 그러면은 뭔가 고장이 나도 추가 요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게 뭔지 읽어볼게요. 자, 1번.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I'll try to protect the surrounding nature. 주변 환경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고요. 자, 2번. Perfect. I'll use my discount coupon next time I rent. 다음번에는 제가 디스카운트 쿠폰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 아니죠? 3번, Sorry, I'll be sure to return the broken pole right away. 자, 내 그 고장낸 폴을요, 지금 당장 반환을 할게요. 그것도 아니고요. 다음번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4번, I didn't know about that. 몰랐네요. I'll use that service next time. 다음번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죠. Too bad. 아유, 안 됐네요. You need to take better care of the equipment. 자, 이 장비를 더 잘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이것도 아니죠. 여자가 할 말이.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자스 퀵퀘즈 하시면 끝납니다. 다음을 듣고 빈칸을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등장했던 문장입니다. 자, 그거 한번 쭉 같이 들어볼게요. 귀 쫑긋.
1: Let me pull up your rental.
0: 가운데 두 단어 적어주시면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5강이고요. 아마 이제 5강 정도 되면 우리가 5강에서는 케플러 법칙, 중력 법칙,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건데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잡고 있는 학교들 많을 것 같고요. 어떤 학교는 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 시험만 한번 보는 학교도 있어서 요 부분도 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쭉 정리하고 마지막에 문제 세 문제 가져왔거든요. 그 세 문제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케플러 법칙이나 중력 법칙도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념 잡을 때 또는 공식을 좀 암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케플러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죠. 그래서 1법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법칙은 바로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오, 지금까지 봤더니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고 있었어. 타원 궤도 법칙이에요. 타원으로 돌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이라면 어떤 중심에서부터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 거지. 태양이 있으면 뭐 어떤 행성, 지구를 합시다. 이렇게 원 운동을 합니다. 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나 반지름이 일정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이 일정하게 저렇게 원 운동하면 등속 원 운동을 하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그리고 이때는 작용하는 힘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또는 만일력이라고 하는 중력이 이렇게 있고 이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구를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타원으로 돈대. 타원으로 돌면 일단 이렇게 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특히 도형의 특성 중 타원은 초점이 두 개 있으면서 그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값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길이랑 더한 거 모든 점의 자치들이 다 두 초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다 같은 그런 점의 자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지? 떨어진 거리가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타원으로 돌게 되면 원과 다르게 몇 가지 용어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초점 한쪽 초점에 태양이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그걸 우리 근일점이라 부릅니다. 근 가까울 근 일은 태양일자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태양으로 가까운 점 근일점이 있을 것이고 또 태양에서 제일 먼 점이 있겠죠. 원, 일, 점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타원은 찌그러져 있어서 지금처럼 여기 타원의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타원의 중심이고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요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보통 짧은 반지름이라는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걸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긴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리에서는 영어로 기호를 쓰기 때문에 몇 가지 겹치는 게 많죠. 뭐 주기 쓸 때도 T라고 쓰는데 온도를 쓸 때도 T라고 쓰고 줄이 물체를 당기는 장력도 T라고 쓰고 이렇게 막 겹쳐서 쓰듯이 여기는 긴 반지름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씁니다. 여러분 A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맞아요. 가속도죠. 가속도도 A라고 쓰는데 여기 있는 케플러 법칙에서의 긴 반지름도 A라고 쓴다라는 걸 잘 명심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제 영어라서 헷갈릴 뿐이야. 우리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그죠? 그런 부분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법칙은, 모든 행성들이 저렇게 타원으로 태양주위를 돌고 있구나. 태양계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1법칙이고 자 다음 2법칙이에요. 2법칙은 법칙 이름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바로 면적속도 일정법칙입니다. 자 속도는 속도인데 면적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속력이나 속도 하면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적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에 태양과
어떤 행성, 여기는 뭐 지구면 지구, 그런 행성하고 이렇게 이은 점, 이렇게 있는 선분이 쫙 휩쓴 그런 면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행성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온다면 이렇게 휩쓴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 면적이 같다면, 면적을 뭐 예를 들면 S1과 S2라고 쓸게요. 같다면 이때 시간 T1과 이때 시간 T2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과정도 성립해요. 시간이 휩쓴 시간이 같다면, 움직이는 시간이 같다면 휩쓴 면적도 같다. 휩쓴 면적이 같다면 시간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고, 저걸로 우리 뭘알수 있냐면, 자, 태양에서 가까운 쪽은요, 면적을 만들 때 이렇게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 이만큼의 이제 넓이가,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걸 우리 S2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저쪽 원일점 근처로 갈 때는 여기가 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얇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얇아야 겨우 이것들을 더한 게 얘랑 같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걸 S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S1과 S2가 같다면, 면적이 같다면 이때 시간도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성 또는 뭐 지구가 움직이는 시간과 이쪽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시간이 같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여기부터 이만큼 가는 시간이 되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돼요. 이쪽은 느리게 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건 성큼성큼 가야죠. 이쪽은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타원 궤도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은 어디다? 맞습니다. 바로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요. 가장 느린 곳은 어디다?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라는 걸알수 있는 법칙, 바로 이 법칙이고,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요 내용들 아주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법칙입니다. 자, 이 3법칙은 케플러 법칙을 위대하게 만든 법칙이죠. 물론 1법칙과 2법칙을 통해서도 케플러의 법칙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떠올리지만, 여기는 3법칙을 가장 중요하게 물리학에서는 칩니다. 왜? 이 3법칙을 통해서 누가? 우리 뉴턴이 중력 법칙. 예전에는 여러분이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중력 법칙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교과서에서 만유인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만유인력을 쓰던 중력이라 쓰던 상관없습니다. 이제 우리 EBS 교재도 이렇게 중력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중력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만유인력과 같은 뜻이고요. 어떤 교과서에서 만유인력이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만유인력이라고 쓰던 아니면 중력이라 쓰던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만유인력 법칙 또는 중력 법칙을 케플러 3법칙을 이용해서 뉴턴이 아이디어로 이제 제공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3법칙의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요, 행성이. 우린 그걸 공전이라 합니다. 공전. 그리고 공전 주기하면 뭐 지구 같으면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그걸

공전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공전 주기를 T라고 쓰면 그 공전 주기의 제곱이 바로 김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하기 때문에 상수를 K라고 써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고요. 또 내신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만드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T제곱이 A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두배 돼요. A가 두배 되면 8이야. 근데 T제곱이니까 루트 8이죠. 그러면 T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2루트 2만큼입니다. 만약에 A가 3배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T는 3루트 3만큼입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4배가 된다.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 64를 만드는 제곱은 그쵸, 8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A가 2배일 때 T가 2루트 2, 그 다음에 A가 4배일 때 T가 8배 된다는 거, 요건 세트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어두고 갈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1, 2, 3 법칙이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 수능 개념 강의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이나 또는 수능특강 강의를 통해서 익혔겠지만, 이 부분이 시험으로 나올 때는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쓴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케플러 법칙으로 만들었던 바로 뉴턴 중력 법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력 법칙은 똑같은 말 뭐라고요? 만유력 법칙.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만유력, 중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그때 중력의 크기 F는 만유력 상수, 그리고 두 물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G값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뉴턴 제곱미터 퍼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마이너스 11제곱이라고요. 옆에 있는 내 짝과 나는 서로 질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서로 당기는 거못 느껴. 왜? 질량이 워낙 작으면 여기 있는 요 만유력 상수가 마이너스 11제곱이기 때문에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느끼거나 볼수 있는 건 지구 정도 되는 질량.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딱 눈으로 보이죠. 오, 만유인력 또는 중력 때문에 움직이네 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물체가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물체는 지구를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중력 또는 만유인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동일 직선상에 있는 두 쌍, 한 쌍의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지구고 이게 인공위성이면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만큼 인공위성도 지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구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끌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어쨌든 작용 반작용 쌍의 힘이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체와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바로 이제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때 만유인력 F는 G 그리고 R 제곱분의 라지 M small m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중력을 뭐라고 썼어요? mg라고 썼죠. 그래서 mg라고 이렇게 부르면 여기는 m과 m이 지워지고 나면 남는 중력 가수도 g를 다음과 같이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중력 상수 또는 만유력 상수 그리고 지구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대부분 10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더 계산을 손쉽게 할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9.8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바로 중력 법칙과 케플러 법칙의 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중력 법칙이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유도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더 쉽게 아니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건 당연히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단계별로 잘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입니다.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라, 우리가 뭐 어떤 물체의 운동을 쓸때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하고는, 뭐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력장 내 포물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풀어내잖아요. 실제로 저항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구는 살짝 타원이긴 하지만 거의 원에 가깝다라고 하고 정의를 지금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서 어떻게 뉴턴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 또는 만유력 법칙이 만들어졌을까? 라는 겁니다. 케플러 법칙 제3법칙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건 이제 김반지름의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의 움직임이, 행성의 움직임이 거의 원운동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냥 반지름이 R로 고정된 이런 부분들로 대신 쓸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원운동의 주기 중에서 V분의 2πr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운동, 등속 원운동의 공식들 여러 개를 정리했는데, 그 등속 원운동 다음에 바로 케플러 법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여기다 t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게 되면 v제곱 되고, 이쪽에는 4파이 제곱에 여기는 r 제곱, 그리고 k에 r 세제곱,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운동하게 되면 구심력이 있고요, 구심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것도 공부했는데, 바로 r분의 v제곱이었거든요. 그중에 이걸 v제곱으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a r이 되겠죠. 그걸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집어넣게 되면 4파이 제곱 그다음에 r 제곱 나누기, 요거 a하고 r이고 k의 r 세제곱이에요. 요렇게 하나 지워지고, 요거 지우고 나면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그때 A를 주인공으로 만들 겁니다. 주인공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K, 그 다음에 요거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중력 또는 만유력, 어차피 힘이기 때문에 질량 M을 곱하면 MA가 될 것이고요. 그때 K 4파이 제곱은 어차피 요거 숫자, 상수예요. 파이도 숫자, 상수입니다. K도 어차피 상수였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상수인 것이고, 거기에 M만, 여기는 R제곱과 M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우린 이때 이 상수를 다음과 같이 중력 상수와 지구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구 질량도 질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력 또는 만유력은 G R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이런 식으로 만유력 또는 중력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G값이며 이런 것들은 뉴턴이 그걸 발견한 이후에 뭐 캐번디시나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200년 넘게 지나 완성된 최종적인 식이고요. 뉴턴은 바로 이렇게 역제곱 법칙, 아,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전기력으로도 확장되고, 얼마나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크게 공헌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케플러 법칙이 중력 법칙으로 탄생하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안내를 해드려봅니다. 보통 뉴턴이 이 중력 법칙을 만들 때 많이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갔을 뿐이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멀리까지 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놓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겸손스러운 그런 말을 하셨는데, 바로 요거 케플러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의 중력 법칙이 있다라는 요런 흐름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고 재밌게 물투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가 쉽고 재밌고 하려면 이제 성적이 좋아야죠. 중간고사를 망치면 굉장히 많이 실망해서 실망스러워서 다음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또 갑시다. 다음은 인공위성의 속력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 머리 위에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고, 그 인공위성을 우리가 통제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처럼 그냥 책상 위에서, 책상에 앉아서 인공위성의 속력 얼마일까? 막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들, 이런 게 진짜 물리학의 참 묘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원 운동하는 속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지구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서 울퉁불퉁 울퉁불퉁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땐 높은 산막 그렇게 뭐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높은 산도 조금만 멀리 가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지구를 만날 수 있듯이, 그냥 지구가 동그란 구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있으면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가 여기서 V라는 속력으로 뿅 갔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뺑돌수 있는 등속 원 운동하는 그때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 R일 것이고요. 이때 인공위성의 질량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은 라지엠이라고 써봅시다. 저렇게 인공위성이 어떤 물체가 지구 표면을 빙글 돌려고 한다면 원 운동을 하니까 바로 구심력이 필요하죠. 그때 구심력은 어떤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바로 만인력 또는 중력입니다. 그래서 만인력이나 중력이 저 물체나 인공위성이 등속 원 운동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힘 F는요,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의 역할하는 힘은 만인력 R 제곱분의 G 라지엠 스몰 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G를 앞으로 상수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 내려오고 위에 또 분자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이럴 때 복잡하니까, 저렇게 위로 올려서 좀더 편리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여기는 R과 R은 지워지고요. 여기는 M과 M은 지워집니다. 그때 속력이니까 V를 주인공으로 정리해주면 루트 R분의 G 라지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지구라면 지구의 반지름, 중력 상수, 지구의 질량,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V를 계산할 수 있고, 그 V를 만들 수 있는 발사체만 있다면 얼마든지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지구지를 계속 돌수 있는 그런 물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구 표면을 돈다기보다는 지구로부터, 지구 반지름을 라지 아래 할게요. 고도 H만큼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인공위성이 지구에 속박되어서 지금과 같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면 구심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때 구심력은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또는 만인력이 될 테니, F는 R분의, R이 지금 이거잖아요. 따라서 라지알 플러스 H, 이게 바로 인공위성의 원운동 궤도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MV 제곱입니다. 질량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을 낮에 의미할 때. 그 다음에 만일력 떨어진 거리가 r 플러스 h의 제곱 g 라지 m 스몰 m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m과 m 지워지고요. r 플러스 h랑 하나 지워집니다. 따라서 그때 v는 루트 r 플러스 h 분의 g m이 되어서 위에 있는 이 아래쪽의 분모에 플러스 h만 고도만 더 더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G값 알죠? M값 알죠? R값 알죠? 따라서 우리가 나는 여기부터 얼마 높이에 H에 해당하는 높이에 인공위성을 돌리고 싶어 라는 것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때 V를 얼마로 하면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학교 시험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2번처럼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H를 포함시킨 인공위성이 등속 원운동할 수 있는 그때의 속력 조건 이런 것들을 서수정 주관식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좀 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두면 우리 인공위성의 속력까지 해서 등속 원운동,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정리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시작은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의 경우에는 수능에서도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긴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 또는 기차,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원판, 회전 원판. 그 중에 학교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올 법한 버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버스가 점점 오른쪽으로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손잡이는요,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고, 그걸 버스 밖에 있는 관찰자 A가 봤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관찰자 A가 이 버스의 손잡이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당연히 기울어진 채로 버스의 가속도와 함께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A가 보는 저 손잡이에 작용한 힘 한번 써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mg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줄이 이 물체를 다 잡아당기는 장력,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장력을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죠. 중력을 벡터로 표현하면 질량은 벡터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중력 가속도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합력, 알짜 힘이 바로 이 물체를 가속도 운동시키는 것이고 이때 물체 질량 M이라고 한다면 M과 A 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A가 볼 때 이 물체의 힘에 대한 조건, 관계를 써주면 장력과 중력의 벡터가 합성되어서 MA 벡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죠? 자, 이제 똑같은 거 한번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예요. 운동바에 이쪽이고요. 가속도도 이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제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은 B라고 할게요. 저 버스 안에서 이 손잡이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이 손잡이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스를 많이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떠올리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손잡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치? 나도 버스 안에 타고 있잖아. 얘는 정지해 보입니다. 정지해서 보일 것이다. 정지하려면 알짜 힘이 0이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 물체에는 이렇게 중력,

여기 있는 F 프라임 벡터는 요거 넘기면요. 마이너스 T 벡터, MG 벡터 될 것이고, 요때 T 플러스 MG는 바로 MA가 되니, 결론, 아, 요때 F 프라임은 마이너스 MA 벡터가 되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함께 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관찰자 B가 이 물체가 정지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갖고 있던 이 MA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가상의 힘을 도입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힘을 바로 관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개의 상황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혼동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두 상황을 보면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혼동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관성력이란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쓸수 있습니까? 바로 이쪽에 있는 B만 쓸수 있어요. B가 누굽니까? 바로 손잡이와 함께 버스 안에서 같이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입니다. 이쪽에 있는 버스 밖에 있는 A는요, 관성력이란 말을 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관성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건 오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관성력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관찰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실제로 막 공식 나오고 식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자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물리학 1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울 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우주선을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거나 아니면 우주선 안에서 함께 움직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관찰자가 있듯이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관찰자는 밖에 있는 A, 안에 있는 B 두 개의 이런 식으로 좌표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1번 버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 좀더 강조 있게 받았는지를 잘 배웠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그림을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상황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위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이때는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다가 점점 빨라지는 뭐 그런 경우겠죠? 여기도 운동 방향은 속력이라는 것은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나 버스나 이런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느낄 수 있는 가상의 힘이고, 그것은 엘리베이터 또는 버스의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저 친구는 질량을 m이라 한다면 원래 무게인 mg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성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관성력 크기는 질량 m과 가속도의 크기를 곱해서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죠. 곱해서 이렇게 ma라고 쓰고 방향은 엘리베이터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면 중력의 관성력이 뭐 합니까? 더해지겠죠, 그죠? 더해지면 아, 체중계의 눈금은 뭐 한다? 증가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따져서 우리가 관성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질량만 준다면 이때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까지 구해낼 수 있겠죠. 거기까지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운동 방향은 위쪽으로 똑같이 가고 있지만 가속도가 없어요. 여러분, 가속도가 없으면 등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란 얘기고, 가속도가 0이면 관성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때는 철수의 무게인 mg가 그대로 여기 체중계에 담길 것이고, 가속도 없으니 관성력 없고 이걸로 일정할 겁니다.
몸무게가 변하지 않겠죠. 몸무게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아랫방향, 반대 방향이라서 점점점 느려지고 있대요. 자, 이때는 철수 무게 mg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나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는 가속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 관성력을 받게 되고 그 관성력 크기는 사람의 질량과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엘리베이터 가속도 크기인 A를 곱한 거죠. 하지만 요거랑 요거랑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죠. 선생님, 여기서 여기 빼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이게 더 크다면 이 사람은 붕 떠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요게 더 크기가 크고 요게 작으니 mg-ma가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때는 체중계의 눈금은 어때요? 원래 자기 몸무게보다 눈금이 감소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이고, 요건 아니고 요거죠. 여기다 여백에다가 적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에는 회전하는 원판이에요. 회전하는 원판.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를 여러분이 잘 따져가시면서 정리하되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회전하는 원판이 있는데 그 회전하는 원판의 중심축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거기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걸 원판 밖에 있는 A가 가만히 서서 이 물체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회전하는 원판과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물체는 원운동하는 걸로 보이죠. 원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알짜임이 필요하죠. 알짜임은 바로 구심력입니다. 요게 바로 구심력이죠. 그래서 이 관찰자 A가 보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요거 구심력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구심력 크기는요 mr 오메가 제곱 아니면 r분의 mv 제곱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관찰자가 한명더 있습니다. 회전 원판과 함께 도는 친구예요. B라 합시다. 이렇게 함께 돌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넘어질까 두려워서 이렇게 썼지만 그냥 뭐 꿋꿋하게 잘 일어서서 본다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B는 원판과 함께 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원판과 함께 도는 이 친구가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저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죠? 정지해 보이겠죠. 지금 우리 지구 돌고 있는데 여러분 방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나와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B가 볼 때는 이 물체는 정지해 보여야 합니다. 정지하자면 알짜임이 0. 근데 여긴 이미 구심력이 있거든? 알짜임은 0을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관성력을 여기다 넣어줘야 하고요.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성력이 도입됩니다. 이때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받는 관성력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원심력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원심력이 드디어 물리학 2에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크기만 놓고 본다면 이 공식을 그대로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운동, 물체를 원운동하게 하는 알짜 힘인데, 이렇게 회전 원판 위에서 물체와 함께 도는 이 사람은 이 물체가 정지한 걸로 관찰되기 때문에 가상의 힘인 원심력을 도입해야만 정지한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원은 뭘 원자죠? 중심으로부터 먼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중심에서 먼 쪽으로 작용한다라는 원심력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는
원심력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심력이란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은 항상 원운동하고 있는 같이 원운동하는 그 사람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잘 정리를 해 두시면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스부터 회전 원판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관성역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좀 내용들 함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아니고 등가 원리라고 읽어주시고요. 같은 가치를 갖는다. 어떤 같은 가치? 지표면에 있네.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네. 왜?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중력에 의해서 저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텅빈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이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 운동합니다. 그러면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관성력을 얻기 때문에 그 관성력이 여기 있는 요, 만약 질량을 M이란다면 여기 있는 건 mg만큼의 어떤 관성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질량이 m이라면 여기도 mg만큼의 중력을 받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관성력에 의해서 저렇게 공이 포물선 운동하게 되는데 이 관찰자는 이 공이 포물선 운동하는 것이 중력 때문인지 관성력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등가 원리의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은 어차피 같은 거야라는 뜻이에요. 뉴턴은 이 관성력을 가상의 힘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관성력을 실제로 작용하는 힘인 것처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가 상당히 물리학에서 중요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빛의 휘어짐입니다. 빛의 휘어짐은 어떤 천체, 질량이 있는 이 천체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시공간이 휘어집니다. 보통은 시간과 공간은 뉴턴에서는 서로 별개의 것이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줄여서 다음과 같이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있는 천체는, 어떤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빛도 쭉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휘어짐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항성 주변의 시공간이 다음과 같이 휘어져 있는데 더 중력이 수축돼서 밀도가 커지면 더 시공간이 많이 휘어질 것이고 정말로 밀도가 매우 큰 그런 천체가 된다면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휘게 되는데 우린 그때 블랙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블랙홀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죠? 중력 또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배우지 않은 거지만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탈출 속도가 증명이 안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요걸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떤 천체에서 물체를 뿅 던져서 다시 중력을 받아 돌아오지 않고 무한대인 곳까지 가게 하려면 이 행성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때의 탈출 속력을 구할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이 되어서 이 부분을 옆으로 넘기게 되면 는이라고 쓸수 있고 이걸 V로 정리하면 루트 R분의 EGM이라는 탈출 속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탈출 속력식은 여러분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꼭좀잘 정리해 두시되, 요거는 우리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지우겠습니다. 대신에 요 공식이 왜 나왔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식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외우지 말고, 아, 저런 단계를 거쳤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요 탈출 속력을 좀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블랙홀의 경우에는 빛보다 빛도,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탈출 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홀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물리학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쭉 배웠던 케플러 법칙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학교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로 한번 쭉 보면, 46쪽에 있는 3점 테스트 7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력의 크기가 떨어진, 천체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9만큼, 1만큼, 오, 9배나 되네요. 왜냐하면 중력 크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라기 때문에 9배가 크다는 건 여기는 떨어진 거리는 오히려 1대 3만큼이구나라는 걸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1대 4예요. 1대 4란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떨어진 거리가 지금 1대, 여기가 오히려 3대 1이죠. 3, 여기가 9F니까 1, 3 맞고요. 여기도 1대 2. 이렇게 우리가 떨어진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가져왔고요. 자, 또 하나는 관성력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게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가속도죠. 그런데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플러스고요. 따라서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속도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 물체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물체가 벽 Q에 딱 붙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때 관성력을 받기 때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A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A'의 가속도가 있고, 그때 받는 관성력은 가속도 방향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있어서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런 다음에 P에 딱 충돌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기도 보면 그런 A가 보는 좌표계와 또는 B가 보는 좌표계를 구분하게 해 놓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도 정답 미리 보지 마시고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왼쪽은 지표면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쵸. 중력이 작용하는 곳일 것이고, 여기 있는 건텅빈 우주 공간인데 우주선 자체가 저 가속도 방향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도 지구 환경과 똑같은 그런 환경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기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념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성취감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 저만 숨가팠을까요?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최대한 제가 뭐 원칙적인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요령으로만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조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시험이 이게 어떤 데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의 요령이라든지 원칙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도암수의 활용 파트까지 다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시 그걸 배우고 와서 그거를 다시 본다라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언급해 드리는 내용만 체크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들만 여러분들이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 오늘도 숨가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2도 존재하는 거고 또 X는 2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너란 함수의 극한값 존재합니다. 3으로 가면 얼마야? 4 존재하죠. 자, 이 함수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이 3으로 가까이 간다면 3에서 1 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런데 x equal 2에서 fx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게 돼 있잖아요. 그래, 너가 6이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f2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4로 나누니까 2분의 3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 그냥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미분 가능이다라고 했을 때 연속임은 당연히 성립한다. 연속임이 성립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니? 이거에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얘는 미분해버리면 2x야. 그죠? 그럼 당연히 0에서 미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0 넣어주면 2 나오잖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너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런 의미가 있겠네. 미분해주면 2x, 미분해주면 2. 근데 0 넣어주면 여기가 얼마가 되지? 0이 돼버릴 거고 너는 2가 돼버리는 거잖아, 미분계수. 그럼 좌미분계수 0, 우미분계수 2.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면 직관적으로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0에서 매끄럽죠? 접선 존재하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렇게 내렸겠네.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x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거는 0에서 애시당초 불연속이니까 미분 가능성을 논하지 않는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2x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럼 좌미분계수 얼마야? 2. 우미분계수 얼마야? 2. 이거 미분 가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0에서 0이잖아. 그 이것도 0에서 뭐야? x equal 0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래, 미분 가능성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아니, 여기 좌미분계수가 2고 우미분계수가 2니까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연속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연속일 때 미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거지, 불연속일 때는 그런 거 논하지도 않는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미분 가능한 거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안 그린다면 이렇게 함수 모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디귿번은 또 그런 게안 보이잖아요. 그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겠지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제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죠. 1 넣어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여기다 일러줘 우극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이거를 미분해버리겠습니다. 미분하면 2x 플러스 A 얘는 4x 그러면 좌미분계수 1로 가까이 갈 때 좌미분계수는 2 플러스 A 우미분계수는 4 그게 같으면 미분가능 따라서 A값이 2가 됩니다. A값이 2이니까 B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34번이었습니다. 자, 35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져 있나요? 복잡해 보여요? C로 가까이 가면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그 얘가 뭘 나타내는 거죠? F'C가 B 플러스 2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한다라는 뜻이고 그게 이거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X equal C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미분 가능하니까 C 넣어줘. 그러면 2 C제곱 플러스 A가 우 극한값 함수값은 C제곱 플러스 AB 이게 성립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너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4X 미분하면 2X 플러스 B X가 C보다 작을 때 X가 C보다 클 때 예, 이렇게 되겠죠. 물론 미분 가능하다는 거 알았으니까 뭐 등을 넣어줘도 상관없겠지만 여기다 C를 넣어줬을 때 4C가 2C 플러스 B가 돼야 된다. 이런 사실 나오는 거다. 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줄 거니까 아 B가 2C였네요. B가 2C. 그럼 B 대신에 2C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준다면 2C제곱 플러스 A는 C제곱 플러스 B 대신에 2C 넣어주면 2C제곱 이렇게 돼버리니까 2C제곱, 2C제곱 없어져. 그러면 A는 C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왔죠? 근데 아니 이게 나오고 A값, B값, C값 이걸 다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또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 이게 F'C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아니죠. 이건 연속에서 나왔던 거고 얘죠, 얘. 얘가 뭐가 돼야 돼? B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좌미분계수, 이게 우미분계수, 그게 같은 거고 그게 바로 미분계수 값 이거 아니었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B 플러스 2가 이거다라고 하면 B 없어져 EC가 2야. 따라서 C가 얼마? 1. C가 1이니까 B값은 얼마야? 2. C가 1이니까 A값은 얼마야? 1. 이렇게 나와버린다. 예. A값 얼마? 1. 그 다음 B값 얼마? 2. 그 다음 C값 얼마? 1.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F-1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네. 그러면 3 나오겠죠? F3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9에다가 2, 3, 6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려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아니, 다 맞춰낼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자, 36번. 뭐 이게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A, B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연속이라 했으니까 우린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랑 예, 우극한값 함수값과 같은 거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 뭐, 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와 없앨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 보니까, 아, 또 요걸 묶어낼 수 있네. 마이너스 b로 묶어내면 a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도 묶이네요. a에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로 다 묶어낼 수 있죠. a 플러스 1로 묶어내니까, a 마이너스 b 이퀄 제로. 아, 이런 식이었던 거야. 얘랑 얘를 곱한 게 0이 나온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랑 b가 같은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미분, 요걸 미분할 거야. 그러면 2a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상수니까 그냥 없어지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우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로 주면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얘가 6 되고 6 되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 그럼 미분 가능이지. 아, 너안 되는 거죠. 너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에서 이제 당황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A값, B값은 어떻게 구해?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식은 없잖아. 근데 구하라는 걸 보면 A-B거든요? A값, B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같은 값을 뺐으니까 얼마? 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 거다. 다 구해놓고 못 풀면 안 됩니다. 아, 요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 빼면 0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0이다. 라는 사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아, 요걸 채택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유형 또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는 37번이죠. 자, 이건 너무 쉽죠? 그냥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게 0이다? 그러면 3,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가 f 프라임 x가 돼버릴 거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0이 될 거니까 a 값은 얼마면 정답? 5면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그냥 끝납니다. 쉬운 문제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미분한 다음에 2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 돼버릴 거고요. 2 넣어주면 4, 3, 12 플러스 8 마이너스 8을 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2다라는 최종적인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함 수거한 다음에 2 대입하면 되지. 아, 이거가 있으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때 x-2분의 fx-fe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미분 계수를 구해라? 그럼 도함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대입해도 상관없다. 네. 자, 39번 가보겠습니다. fx, gx 이렇게 돼 있고 hx 이거 h 프라임 3 이란 얘기는 h 프라임 x라는 거는 각각을 미분해 주고 거기에다가 실수배해서 빼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h 프라임 3이라는 거는 f 프라임 3, g 프라임 3에다가 두 배한 걸 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f 프라임 x는 2x입니다. 그러면 너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 넣어주면 6이 되겠죠. 6. g 프라임 x 구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4. 계산해 주시면 6 플러스 28이니까 3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40번 가보겠습니다. fx에 대해서 곡선 fx 위의 점 e, f2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5다? 이게 F'E가 5란 뜻이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A 값 찾고 미분한 데다 1, F'X 구합니다.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여기다 2를 넣어준 값이 5가 된다. 그러면 2의 제곱 4, 6에 24. 2를 넣어줄 거니까 4의 2 플러스 1을 해준 게 5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25에서 20을 빼줘야지 5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5다. 그러면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25에서 마이너스 20 하면 5 나오겠네요. 자, 이제 구하라는 건 F'1이니까 1 넣어주면 6. 그 다음 1 넣어주면 2a,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을 해줄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돼 있어. f1이 0이래. 미분해서 f'1이 마이너스 1이래. 식두 개, 미지수 두개다 풀려버리는 거죠. 1 넣어줘.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 그냥 냅두겠습니다. 미분의 F'X를 보면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 1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연립해서 풀 거니까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A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얼마? 4. A 값이 4였습니다. 그럼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A. A는 4.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 그래서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41번, 어려운 문제 아니죠? 42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너를 구해라, 너를 구해라. 그러면 원칙은 f1이라는 거는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게 돼 있죠. 그러면 1로 가까이 갈때 너가 0이 아니니까 너로 나눠버릴 수 있는 거죠. x-1분의 x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 0분의 0꼴이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1로 가면 0이고 1로 가면 0이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가 돼버릴 거고 여기에다 x에다 얼마 대입? 1 대입해주니까 7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얘는 1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의 fx라는 것은 fx가 x-1분의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예.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되네? 이거 미분 나 모르는데? 분명히 얘가 0으로 갈때 0으로 갔고, 얘도 1로 갈때 0으로 갔잖아요. 그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1이 아니야? 그럼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의 조립제법. 1, 2, 0, 마이너스 3. 1이라는 인수 갖는다고 그랬죠? 1, 1, 3, 3, 3, 3, 0.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얘가 x-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x-1 약분해버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다라는 게 나오죠. 1이 아닐 때. 그때 미분해버리면 f'x라는 거는 2x 플러스 3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2 넣어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돼버리는 거죠. 7. 그래서 7에다가 7을 더하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14다. 이게 7이었죠. 7 더하기 7은 14. 이런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1이 아닐 때의 fx를 조작할 수 있겠니? 딱 이 문제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래. 그 뭔가 복잡하고 자시고보다 그냥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미분해주고 이거 미분해주면 돼. 이거 미분한다라고 할 때 앞에 곱의 미분이죠. 앞에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미분해봐요. 3x제곱 마이너스 2.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4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 1. 3에서 2 빼면 1. 1은 곱하라 말하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이게 얼마야? 7. 여기가 1이죠. 너 7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2니까 너는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일단 위에 줄은 7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1 넣어주면 5.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1.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죠? 저는 설마 했어. 정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를 냈을까? 봤더니 아닐까 다를까. 이거를 먼저 조작하고 할래?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 뭔가를 조작해가지고 미분이 더 간편해진다. 그냥 하면 되는 게 뭔 차이인데. 근데 이게 너무 비슷했던 거야. x3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 근데 x로 묶어내버리면, 그리고 이쪽에다 주면 x3제곱 마이너스 2x가 돼버릴 거고, x 묶어냈으니까 3x 마이너스 5가 돼버릴 거고. 그러면 너가 있으니까 x3제곱 마이너스 2x로 묶어내버리면 너에다가 너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3x 5에서 마이너스 5 더하면 0이니까 아 너가 fx였던 거야. 그럼 이것도 그냥 전개해버려. 2x5제곱 플러스 3x4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이게 fx. 그 곱의 미분을 쓰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10x4제곱 플러스 12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12가 돼서 너 없어지고 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혹시나 했어. 아닐까 다를까? 예, 저도 이거를 묶어낸다라는 거를 이 문제를 막 풀지 실제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풀까 궁리하고 풀지 않아. 그냥 곱의 미분법 두 번 쓰면 끝나는 건데요 뭐.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예, 볼 수도 있다. 네, 그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근데 0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1 0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1 0 넣어줄 거야 0 곱하기 뭐 관심 없어. 그래서 너 두 개를 곱하니까 얼마 나와? 1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45번 가보겠습니다. fx, gx가 주어졌고
자, 이거에 대해서.

세세히 미분 계수. 그럼 우리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해준 다음에 일러주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구해봅니다. F1을 구해보니까 일러주면 3. G1을 구해봅니다. 일러주니까 마이너스 3. 자, F'1 구해보겠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2X 플러스 3이야. 일러주면 5. 자, 미분해주면 12X제곱 마이너스 7. 일러주면 G'1도 역시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두개 곱한 거에서 너두개 곱한 거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얼마?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하니까 0.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 4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여기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죠. 연속에다가 연속을 곱했어. 너 연속입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실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걸 곱했으니까 당연히 곱의 미분법도 적용이 되겠죠. 그 G'2를 구해봐라. 그러면 G'X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FX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죠?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죠. 그래서 F2,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넣어줘야 G'2. 2 넣어주니까 4, 3, 12에서 2 빼면 10 곱하기 F2는 1 플러스 2 넣어주면 8에서 2, 4를 빼니까 4 곱하기 F'2는 마이너스 3. 그래서 10 마이너스 12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47번 가보겠습니다. 3개짜리야. 3개짜리. 그리고 미분해서 0 넣어준 게 10이다. 그래서 A값 찾고 F'3을 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 F'X 3개짜리 곱인데 구해보겠습니다. 맨 여기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나머지. 나머지.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 2x에 나머지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에 나머지 곱해주세요.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 넣어줘. x에다 0 넣어주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3a에 2니까 6a. x에다 0 곱해버리면 싹다 0. 0 넣어주면 1, 0 넣어주면 a, a를 빼줘. 그러면 5a가 10이 된 거니까 아, a는 얼마?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f'3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3 넣어버리면 얘가 0이니까 너 0. 여기다 3 넣어버리면 너가 0.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에 3 넣어주니까 7 곱하기 3 넣어주면 9에다가 a, 그러면 9에다 2 더하면 11. 그래서 마이너스 7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죠. 예. 자, 48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그냥 차분히 해보면 돼. 식을 만들어 보시는 거야. 자, 이 곡선 두 fx, gx는 다항함수야. 그리고 거기다 x를 곱하더라도 너 다항함수. 다항함수에 다항함수 곱해도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5 넣어줬을 때 10. 아, 여기다 5를 넣어줘. 그러면 5에 G5가 10이다라는 얘기니까 아, G5의 값이 2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아내는 거고 이걸 알아냈고 접선의 기울기를 했으니까 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Y'이라는 게 그때 여기에다가 5를 넣어줄 거야. 5를 넣어주면 2 더하기 5배의 G

프라임 5. 이게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5로 나눠버리면 G 프라임 5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지금 두 개 얻어냈습니다. 자, 또 5, 여기에서 여기다 5 넣어주니까 FO, GO 맞네.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여기다 5를 넣어주겠죠.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한 데다가 5를 넣어줘. 이게 기울기인데 너가 1이다. 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 근데 GO가 2였으니까 아, 두 배의 F 프라임 5. 그 다음에 G 프라임 5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F 5. 너가 1이다라는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가 조건에서 두 개, 나 조건에서 하나의 식을 찾았죠. 자, 이제 문제는 너의 5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2x 이거에 gx 플러스 여기 fx 플러스 x 제곱 뭐 중괄호 대신 이렇게 괄호를 쓰고 있네요. 에다가 g 프라임 x 이렇게 된 거죠. y 프라임이 그 여기다 5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5 그러면 f 프라임 5 플러스 10 x에다 5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G5가 얼마였죠? 2를 곱해 2배 여기 20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5를 넣어줄 거죠. 여기다 5를 넣어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F5 플러스 25 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 값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F'5에서 F5를 빼준 게 얼마야? 1. 그리고 20에서 마이너스 25 했으니까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식이 조금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게 함수가 구성됐다 뿐이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대입하다 보면 답이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8번 끝났고요. 4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바로 읽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나요? 4분의 3의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거 원칙, 아니 원칙도 3H에 곱하기 여기 3, 그리고 4, 4분의 3. 그럼 얘가 F 프라임 1. 뭐 원칙도 이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번 여러분들이 뭐 또 이거를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써서 난 할 거야? 아니, 그냥 보이는 게 최고야. 그냥 보이는 게. 그럼 이거 구한 다음에 4분의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1이다. F 프라임 1도 쉬워. 우리가 F1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F1이라는 거는 계수의 합을 의미해 준다고. 계수의 합. 그러니까 F'1 이라는 거는 미분한 다음에 계수의 합을 얘기해 주는 거야. 미분해봐. 6x제곱 계수 6 마이너스 2x 계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해주면 1. 그래서 정답 여기다 1 넣어주면 4분의 3 바로 정답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F'X를 구해서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여기다 1 넣어줘서 아 1이야. 이게 아니고 계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빨리 읽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왕 나온 김에 그러니까 1을 대입해준다라는 거는 그냥 다항함수에서 1 대입하는 건 계수들을 더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또 이것도 있어. F 프라임 0의 의미가 뭔지.

이거 꼭좀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준 적도 있어. F'0은 당함수에서 1차 항의 계수야. 1차 항의 계수.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0이 뭐냐라고 물으면 x 앞에 계수 c야. 그냥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게 미분해 보세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근데 x에다 0 넣었으니까 뭐나 뭐 c 이렇게. 그래서 아, F'0이라는 게 1차항의 계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사항 하나 더 첨가합니다. 예. 자, 그다음 5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여러분들 이런 게 쉬워? 뭐 쉬우면 다행이고. 그냥 얘는 얘가 이렇게 보이죠. fx 마이너스 fe 여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1분의 fx 플러스 fe 이런다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런 형태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x가 2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뭘 나타내? f'2가 되는 거고 여기다 2를 넣어주면 fe 당함수잖아.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잖아. fe 더하기 fe는 두 배의 fe 이렇게 나온다. 이게 원칙. 그래서 2를 넣어줄 거니까 2의 제곱 16에서 2의 4, 2,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6. 해주면 2가 되겠네. 아, 너가 2야. 미분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2 넣어주면 8, 4, 3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하면 21. 이렇게 되겠네요. 21. 여기가 21. 그러면 21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8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요령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0분의 0꼴 맞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습니다. 너 미분하면 0이죠. 너만 미분하면 되네. 그러면 fx가 x가 된 거야. 그럼 x제곱을 미분할 거니까 2x가 되겠네. x제곱을 미분하면 x에 fx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x제곱에다가 요 x자리에 fx를 넣어준 합성함수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린 얘를 갖다가 다시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x에다 얼마 넣어줘? 2 넣어주면 똑같은 결과잖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 EBS 미적분 1 이걸 가르치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대부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때 미분할 줄 알면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도움이 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원칙 안 가르쳐 드리지 않잖아요. 예. 자, 다음 문제 51번 문제.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하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건 하가 아니야. 왜? 이거를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 조작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작이 어렵대도요? 조작이. 여기에다가 그 F2를 빼주고 F2를 더해주면 돼.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데? 아니, 지금 여기에서 F1-X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분모를 볼때 1-X인데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를.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1이 되려면 플러스 2가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 2가. 여기 이해되세요? 플러스 2라는 거? 예.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1.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하면 x 플러스 1 나오잖아. 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f2 이렇게 한번 조작을 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형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근데 마이너스가 내려와 버리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x분의. 그럼 이거 그죠? 마이너스 얘 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시계 변화가 없는 거라고.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 이거 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봐. 2에서 2 빼면 0, 0분의. 너도 0, 0꼴. 이런 꼴이 돼버린다 이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분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분의 0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돼버릴 거고, 마이너스, 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f 프라임 2다. 이게 원칙인데, 아, 이런 생각이 쉽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요, 이런 조작이 어렵지만, 그걸 무너뜨려 버릴게요, 제가. 자, 마이너스 1로 가니까 0이야. 마이너스 1로 가면 f2, 마이너스 1로 가면 f2 빼면 0, 0분의 0 꼴이네.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고, 요거 미분. f 프라임 1 마이너스 x. x에 대해서, x가 변수잖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근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가 2. 마이너스, 요거 미분. f 프라임 3 플러스 x. x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1, 곱하나 마나.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너가 2. 보세요. 똑같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래서, 아, 이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가 아니다. 결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제가 설명드립니다. 원칙 앞에 내용입니다. 그 식의 변화를 이렇게 조작해서 아, 이게 미분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예. 서술형이었으면 난리 났죠. 그죠? 그래서 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얘를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돼버릴 거고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다 마이너스 2 해줘서 얼마? 1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52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조작은, 이게 그래도 간단하지? 얘는 fx 마이너스 x. 뭐, 요런 식으로. 예. 네. 근데 0으로 가, 3으로 가면 0으로 가죠? 3 넣어줘봐. 3f3 마이너스 9가 0이 될 거니까 f3이 3이 되는 거죠. f3이 3. 그래, 이 조작도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은 거죠. 얘도 이제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원칙대로 한번 가볼게요. x라면, 아, 여기 fx로 묶었겠네. 그럼 마이너스 f3이 있으면 땡큐. 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여기에 x 제곱이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x 제곱. 근데 이게 생겼으니까 플러스 x f3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 f3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x로 묶어내버린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예. 근데 f3이 여기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f3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x-3, x-3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 x가 3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3배의 f 프라임 3 마이너스 여긴 1이 돼 버렸으니까 3. 이 값을 구해내는 문제네. 예. 그래서 f 프라임 x를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이 9, 3, 27에서 7 빼니까 20. 얘가 20이야. 20. 그럼 60에서 3 빼니까 얼마? 57이라는

이런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여러분들이 잘할줄 안다면 전혀 지장 없겠죠. 그런데 나는 조작이 잘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0분의 3, F3,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당연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값이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한 거겠죠. 그 0분의 0꼴은 되는 거야. 0분의 0꼴.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이건 곱의 미분이네.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리고 3 넣어줄 거고, 3 넣어줄 거고, 3 넣어줄 거고. 마이너스 2X니까 3 넣어주면 6.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너가 얼마야?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3F'3에서 3-6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너무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냐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느낌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 답을 내는 거와 원칙적인 걸 접근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다. 자, 53번 이거 하나 더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켜야 돼. 자, 여기다 1 넣으면 0, 1 넣어. F1 더하기 F1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두 배의 F1이 4야. 그러면 F1이라는 게 2야. 그래서 F1을 갖다가 이 지금 4라는 게 얘가 두 배의 F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얘는 의미 없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하나 작업해주고 요렇게 하나 작업해주면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칙. 그런데 그냥 저는 무시해버리고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F1이라는 게 2가 된다라는 사실은 0분의 0꼴에서 나온 거고 1 넣어줘 보세요. 1 넣어줘 보니까 2 나오는 거 확실하죠? 자, 그랬을 때 0분의 0꼴이니까 미분하면 1. 넌 필요 없고 너 미분만 하면 되네. F 프라임 X 제곱 미분하면 2X 곱해주면 되고 플러스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근데 X가 1로 갈 거니까 1, 1로 갈 거니까 너 이렇게 나올 거고. 예. 그러면 얘는 4의 배에 F 프라임 1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F 프라임 1의 의미가 뭐랬죠? 계수 미분한 거의 계수 6X 6, 마이너스 6. 0이야, 얘가. 0. 끝났지? 그냥 얼마? 0이라는 정답이 나와버린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미적분 원을 배워나가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요령만 너무 익혀버리면 그 원칙을 몰라서 나중에 그걸 기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맞출 수는 있으나 객관식 같은 거, 주관식 같은 거 맞출 수는 있으나 서술형 대비는 안 된다. 그게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조작을 해봐야지 실력이 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54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번째 시간이죠. 자, 선배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죠. 고2 되기 전 겨울방학이 입시의 골든타임이다. 자, 막 동기부여가 돼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실망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니까 꾸준히 등락 없이 가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좀 쓰러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복원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초반 러시하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독립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자, 종속이라는 것은 앞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뒷사건의 어떤 시행이나 상황 자체가 변할 때 그건데요. 가볼게요. 자, 일단 조건 요거예요.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자, B가 발생하던 아니면 B가 발생하지 않던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반대로 B도 마찬가지죠. 독립이라는 것은 대칭적이잖아요.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하든 A가 발생하지 않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요. 자, 이 중에 특별하게 이걸 좀 갖고 와볼게. 이걸 갖고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PA는 그대로 쓸 거야. PA는. 자, PA와 B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다르게 바꿀 수가 있잖아. 어떻게? PB분의 PAB의 곱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PB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PA와 PB를 곱하면 PAB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특별하게 성립하냐면 AB가 독립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사건 A가 발생하고요. A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서 B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앞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하지만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여기 있는 B 사건의 확률은 A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여기 있는 등식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정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저기 있는 저 학생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이다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독립관계도 분명히 있거든. 그런 경우는 이 판정식을 통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봐. AB가 독립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곱사건의 확률과 각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이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AB가 독립이 아닐 때, 독립이 아닌 것을 뭐라 한다? 종속이라 하고요. 같다는 것의 반대가 뭐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얘기. 만약에 A사건과 B사건이 상관이 없다면, 이건 좀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A사건과 B사건이 상관없다면 A가 발생한 사건과 B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도 어떤 관계다?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조건을 주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또 마찬가지로 AB가 독립이라면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과 B가 발생할 사건도 독립이고요. A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 B가 발생하지 않을 사건도 서로 독립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네 가지 이야기는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주더라도 나머지 세 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사건 AB가 독립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AB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발생하든 B가 발생하지 않든 A의 확률을 구할 때는 영향이 없고요. 그럴 땐 그냥 단독적으로 A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다. 그다음 B도 마찬가지죠. AB는 대칭적이니까 자리만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밑줄을 밑으로 갖고 와서 정리해 보니까 결국 독립이면 곱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이 같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두 사건의 독립을 판정하는 판정법이에요. 독립이 아닌 것은 종속이고요. 같다는 것의 반대는 아니다니까. 이렇게 해서 종속의 또 결과를 알수 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 사건이 독립이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 여사건끼리도 서로 그리고 원래 사건과도 독립이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다한 거야, 개념은. 이제 지금 배운 개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짠. 자, 22번.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자, 4의 약수눈이 나오는 사건 A. 그러니까 지금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6개가 있고요. 뭐, 4의 약수는 1, 2, 4, 3개가 있겠죠? 6의 약수 B, 소수 C. 자, 독립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건의 어떤 독립 여부가 직관적으로 파악되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곱사건의 확률과 각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것을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따져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일단 사건 A는 뭐예요?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되죠? 그러니까 세 친구를 원소로 갖는 자, 집합으로 볼수 있겠다. 그렇다면 사건 A의 확률은 뭐예요? 자, 사건 A의 확률은 6분의 3. 자, 간단히 하면 2분의 1. 이렇게. 자, B로 갈까요? 자, B는 뭐예요? 아니, A가 4의 약수네. 지금 낚였어요. A가 6의 약수가 아니라 A가 4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했네. 자, B가 6의 약수죠? 자, 순간 놀랐어요. 자, B가 6의 약수인데 1, 2, 3, 6. 자, 이렇게 따단 딴. 자, 그러면 B의 확률은 뭐예요? 6개 중에서 4개니까 간단히 했을 때 3분의 2.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자고. 자, 사건 C는 뭐예요? 자, 사건은 곧 집합인데, 주사위 중에서 소수의 눈은 2, 3, 5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C의 확률은 6분의 3. 이렇게 2분의 1이 되겠다. 자, 이제 기억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자, 기억에서 물어본 것은 A와 B의 독립 여부예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A와 B의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두 친구가 같은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A의 확률이 뭐야? 조금 전에 구했잖아. 2분의 1. 자, B의 확률은 뭐예요? 3분의 2가 되고요. 자, 두 녀석 곱했을 때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3분의 1이 되죠. 일단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표본 공간의 크기가 6개잖아요. 따라서 분자에는 두 집합의 공통 원소의 개수를 쓰면 되겠다. 자, 지금 A, B의 공통 원소가 뭐가 있어? 1이 있고 2가 있고 2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고요. 자, 간단히 나타내면 3분의 1인데 자, 두 값이 같아요, 같아요. 같잖아요. 자, 같기 때문에 독립 맞죠? 따라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자, 니은으로 갈게요. 자, 니은에서 원하는 것은 B와 C죠? 이번에는 B의 확률과 C의 확률의 곱을 구하고 두 번째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야. 일단 총 표본 공간의 크기는 6이잖아요. 근데 B와 C는 공통 원소가 뭐예요? 자, B와 C 같은 경우는 공통 원소가 2도 있지만 따단 3도 있죠? 따단 2개밖에 없네. 자, 그렇다면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2고요. 간단히 나타냈을 때 3분의 1. 그럼 B 사건의 확률은 3분의 2. 아까 구했잖아. 자, C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 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최종 결과는 3분의 1. 자, 두 결과가 똑같다. 그럼 두 값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도 독립인 것이 맞다. 참 쉽죠? 자, D끝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도 설마 같을까? 볼게요. 자, 이번에는 A와 C의 관계니까 처음에는 A의 확률과 C의 확률의 곱을 구하고 두 번째는 A와 C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야. A의 확률은 아까 구했잖아요. 2분의 1. C의 확률은 아까 구했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결과는 4분의 1. 자, 곱사건의 확률은 총 6개 중에서 A와 C의 공통 원소는 2밖에 없잖아요. 자, 짝수이면서, 4의 약수이면서, 바로 소수인 친구는 2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두 값이 어때요? 4분의 1과 6분의 1은 다르잖아요. 두 개는 같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어서, ㄷ은 어떻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기역, 니은. 답은 기역, 니은이다. 자, 할 만하죠? 실제 시험에서는 뭐 슥슥 풀면 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문제다. 자, 이때까지는 뭐 독립과 종속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니디 문제를 풀어봤다. 자, 계속해서 기니디 문제예요. 자, 이번에 특징은 12 이하의 자연수예요. 표본 공간의 크기가 뭐다? 12개다. 자, 사건 ABC는 첫 번째는 원소가 4개야. 12분의 4, 3분의 1이죠. 얘는 짝수니까 12분의 6개가 있고요. 얘는 K는 미정이지만 어쨌든 원소는 2개예요. 12분의 2. 즉 6분의 1이 되겠죠. 이것도 좀 구해놓을까 먼저. 자, 사건 A는 12분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3분의 1. 그리고 사건 B는 원소의 개수가 12개인데요. B는 짝수니까 총 6개가 있어서 확률은 2분의 1. 자, 그리고 C는, 자, 원소 K의 정체는 알수 없지만 원소가 두 개인 건 자명하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명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고. 자, 이제 기억으로 가볼까? AB는 서로 독립이다. 자, 기억을 풀기 위해서 아까처럼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고요.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과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겠다. A의 확률은 조금 전에 구한 3분의 1. 자, B의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6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인데 일단 표본 공간의 크기가 12개죠. 그러니까 분자에는 바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면 되겠다. 지금 A는 뭐예요? 1, 2, 3, 4. B는 짝수인데 짝수이면서 1, 2, 3, 4. 누구밖에 없다? 2, 4밖에 없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6분의 1. 자, 두 값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라는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됐죠? 자, 니은으로 갈게요. 자, 니은은 뭘 물어봤어요? K값에 관계없이 마치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항등식 느낌이 나지만 항등식 문제는 아니야. A와 C는 서로 종속이다. 그러니까 K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A와 C의 확률을 곱한 것은 바로 곱사건의 확률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까? 자, 볼게요. 니은이 좀 특별하네. 여태까지 풀었었던 전형적인 것과는 좀 다르네. 하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곱사건의 확률과 A 사건과 C 사건 각각의 확률을 한번 곱해보자. 일단 곱사건의 확률을 보면 표본 공간의 크기가 뭐예요? 총 1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A와 C는 어때요? 일단 공통 원소가 있어 없어? 일단 공통 원소 하나는 확보가 됐잖아요. 근데 K 값의 여부에 따라서 공통 원소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고 추가가 안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다? 한개 또는 많아봐야 두 개다. 그렇다면 12분의 1이거나 아니면 12분의 뭐다? 2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공통원소가 하나거나 최대 두 개까지 될 수가 있고요. PA는 뭐야? 3분의 1. PC는 뭐예요? 6분의 1이야. 결과는 18분의 1. 따라서 어느 경우라도 18분의 1과는 같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K의 정체가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이두 값이 다른 건 자명하다고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종속이라고 했었던 K 값에 관계없이 종속이라 했었던 니은 번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참이다. 됐죠? 자, 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ㄷ은 좀 위에다 풀어볼까? 자, 여태까지는 기역과 니은을 풀었고요. ㄷ을 좀 위에다 풀어볼게요. 자, ㄷ. 자, BC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는 6이다. 그렇다면 곱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놓고서 그 조건을 충족하게 만드는 K가 정말 6개인지를 보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랑 계속 스토리는 똑같아요. 자, BC죠? 자, 곱사건의 확률과 그리고 각각의 사건의 곱을 한번 비교해 볼까? 자, B사건의 확률은

구했잖아. 2분의 1. 자, 시사권의 확률은 이미 구했잖아요. 6분의 1 곱하면 12분의 1이죠. 그런데 어쨌든 표본 공간의 크기가 뭐였어? 10이었잖아요. 따라서 분자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요? 문제선 독립이 이제 디폴트잖아. 요즘 그런 걸 많이 쓰죠. 독립이 가정이잖아요. 두개 같아야 돼. 그럼 당연히 분자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말은 바로 B와 C의 공통 원소가 한 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벤다이그램 그려볼까?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어요. 일단 B와 C는 공통 원소 하나 확보가 됐죠. B는 짝수고 C는 2를 포함하니까 공통 원소 하나가 이미 확보가 됐는데 반드시 공통 원소가 몇 개야 돼? 한 개여야 돼. 여기 꽉 찼다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K는 어디로 가야 돼? K는 절대 여기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K는 당연히 바깥에 가야 돼. 그런데 집합 B가 어떤 녀석이냐고. 짝수잖아. 짝수를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짝수 다 쓰는 거죠. 4도 쓰고 6도 쓰고 8도 쓰고 10도 쓰고 12도 써야 돼. 그 K란 친구는 절대 짝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뭐예요? K는 어떤 녀석이다? K는 홀수라고.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면에서 홀수라고. 그렇다면 K는 1, 3, 5, 7, 9, 11.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절반인 6개. 따라서 디귿은 맞다고요. 됐죠? 그럼 답은 뭐예요? 일단 기역 맞고요. 니은 맞고요. 디귿도 맞고요. 요 문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니은의 특별한 건 뭐였어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가 이제 공통원소가 되든 안 되든, 공통원소가 되든 안 되든 절대 각각의 확률의 곱과는 같아질 가능성이 없다. 어떤 거랑도 다르잖아요. 요게 좀 특별했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바로 두 값이 같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공통 원소 하나가 확보가 됐잖아요. 이게 원소가 두개 있다는 게 아니야. 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 나머지 K는 바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짝수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K가 반드시 홀수가 돼서 이렇게 개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이렇게 미정계수 K를 이용해서 낼 수도 있다. 잘풀수 있겠지? 앞으로 또 나와도? 자, 오늘은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자, 독립인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AB의 확률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뭐 공사건은 아니야. 그런 얘기죠.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의식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이건 정의 그 자체죠. AB가 독립이면, AB가 서로 독립이면 B가 발생하든 아니면 B가 발생하지 않든 A의 확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억은 그냥 눈팅으로 맞다고 판정할 수 있다. 자, 니은 가볼까요? 지금 어떤 조건이 있냐면 A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A의 여집합과 A의 여사건과 B도 어때야 돼? 독립이죠. 한번 쫙 정리했었잖아. AB, A여 B, AB여, A여 B여. 네개중 하나라도 독립이면 나머지 세 개가 다 독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죠. 아, A와 A 여사건과 B 사건도 이렇게 독립이거든. 이걸 갖고 와봐. 얘를 갖고 와 보면 얘를 무시해도 괜찮아. 생각하지 마. 영향 안 받으니까. 따라서 A의 여사건이 되고요. 이건 그냥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네. 니은도 당연히 맞다. 자,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을 이제 좀 처음 본 학생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니까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있죠? 그럼 당연히 이 문제 풀때 어떤 개념을 써야 될까? 추론이 되니? 응? AB가 독립이면 누구도 독립이라고? AB 각각의 여사건도 이렇게 독립이라고요. 이거 한번 써볼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여사건으로 바꾸려면 여집합으로 바꾸려면 드물어가는 법칙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확률을 곱했는데 각각이 독립이니까 교집합. 곱사건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야.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도 풀고요. 반대로 가는 방법으로도 풀어볼게요. 자, 디귿에
첫 번째. 자, 지금 보면 A, B의 합사건에서 출발하잖아요. 자, 각각의 여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A와 이건 좀 가로를 크게 해야 돼. 여사건의 여사건으로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해서 지금 A 합집합 B에 이렇게 여사건에 이렇게 해서 여사건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사건의 여사건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드물어가는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자, 추억돋죠? 드물어가는 법칙. 가로가 있고요. 여기 안에도 여사건이 있는데, 자, 물결친 친구는 A의 여사건. 자, 뒤집어 줘야 되죠? 합사건, B의 여사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요게 지금 하나의 사건인 거야. 이게 하나의 사건. 네모로 봐줘, 이렇게. 네모의 여사건이죠? 그럴 때는 여사건의 확률은 1 마이너스 원래 사건이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네모를 쓰면 되잖아요. 네모. 오케이. 근데 네모가 뭐냐고. 바로 A의 여사건 합 그리고 B의 여사건이 되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안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드물어가는 법칙을 할 때는 이걸 뒤집어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뒤집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교집합, 곱사건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은 어떤 관계다? 독립관계니까 바로 따로따로 이제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건 정확히 디귿의 우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디귿은 참이다. 이렇게 됐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A, B가 다 여사건, 여사건 있잖아. 여집합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런 모양을 만들려면 드물어가는 법칙이 있죠. 그리고 여사건의 여사건은 원래 집합이잖아. 그래서 드물어가는 법칙을 적용하고 AB가 독립이면 여사건끼리도 독립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률의 곱으로 바꿨더니 우리가 원하는 디귿 모양이 됐다.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출발은 이거예요. 1 마이너스 PA 여집합, PA 여사건, 그리고 PB 여사건 이렇게. 자, 아까처럼 두 친구는 독립이잖아. 이렇게. 따라서 합칠 수 있지. 어떻게 합쳐요?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교집합 곱사건으로 합쳐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것도 드물어가는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어떻게? 1 마이너스 P 가로 열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봐줘.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뺐다는 것은 바로 누가 와야 돼요? 원래 사건이 오면 되잖아. 원래 사건 이렇게. 그 원래 사건이 뭐다? A, B 합사건이다. 이렇게. 수학적 기호 장난치는 거지, 그냥. 근데 이런 것도 능숙하게 잘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디귿도 맞다. 그래서 오늘 주구장창 기니디 문제만 풀고 있는데, 이 기니디 문제만큼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해를 잘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도 기니디일까? 또 기니디네. 자,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가볼게요. 자, 지금 A, B에 대한 뭐 특별한 조건은 없네. 자, A, B가 서로 독립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A, B가 독립이니까 A와 B 여사건 그리고 A 여사건과 B 그리고 A 여사건, B 여사건 이런 것들도 다 독립이죠? 독립, 독립, 독립이죠? 그렇다면 자, 이걸 갖고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갖고 내려와 보면 P의 여사건은 고려하지 말고 바로 A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영향 안 받는다니까. 따라서 여사건의 확률,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을 더한 거니까 1인 것이 자명하죠? 기억은 참이다. 자, 니은으로 갈게요.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자, 배반 사건 오랜만에 나왔죠. 배반 사건이 뭐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공통 원소가 없다. 바로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아니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다. 여기서 특징은 교집합이 공집합, 공사건이니까 공사건의 확률은 뭐다? 0이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한번 이용해 보자고. 문제는 이걸 줬는데, 자,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정의대로, 자, B가 발생했을 때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고요.
요게 PA.

여기서부터 이제 느낌 오지? 지금 곱사건의 확률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0인 거야. 분자가 0일 때 값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0이 되고요. 확률이 0인 친구. 일단 여기 위배되네, 여기에. 0보다 크다고 했는데 결론이 0이 돼버렸잖아요. 위배되죠? 탈락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확률이 0이란 얘기는 A가 반드시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AB가 배반이라고 해서 꼭 A가 확률이 0일 필요는 없는 거죠. 맞죠? 배반이라는 게 뭐야? 그냥 단순히 두 사건의 두 집합에 공통원소가 없으면 충분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얘가 공사건일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것이 맞다. 이렇게. 자, D귿으로 갈게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다음 얘기를 할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건데, 사건 A를 1번 영역과 2번 영역으로 나눴었던 기억나? 자, D귿 풀어보면, 일단 AB가 독립이면 얘네도 독립이지만 얘네도 독립이에요. 그걸 활용해 보면 다음처럼 볼수 있다. 자, 우리는 PA를 보고 있는데 A란 친구는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그럼 다음처럼 쓸수 있지. 첫 번째 영역은 A에 있으면서 B의 바깥에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A와 B의 공통 부분인데 얘네가 어떤 관계예요? 독립이잖아. 얘네도 어떤 관계예요? 독립이니까 다음처럼 바꿀 수 있죠? 각각의 확률에 곱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도 PA와 PB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와 일치하니까 디귿은 참이다. 자, 역으로 갈 수도 있죠. 지금 오른쪽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독립이니까 얘네를 교집합, 곱사건으로 합칠 수가 있고요. 합치면 얘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니까 결국 A의 확률이 된다. 좀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그려놓고서 보면서 하면 좋아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그냥 머릿속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만 그게 좀안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림의 도움을 받자. 벤다이그램 많이 그려보자. 자, 이제 26번 가볼게. 요 문제 좀 창의적이에요. 자, 별표.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한 장의 카드를 뽑았다. 자,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1부터 9까지 1, 3, 5, 7, 9 다섯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M의 약수. M의 약수를 모아놓은 사건이 B요. 사건이자 집합이죠. A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그러니까 곱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을 곱한 값이 같게 만드는 가능한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집합 A를 좀 써볼까? 자, 집합 A의 정체가 뭐예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이때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1, 3, 5, 7, 9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집합 B는 좀 감이 안 와. 감이 안올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갖고 놀아보는 거야. 그러면 추상적인 조건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M의 값이 4라고 해보자. 만약에 M이 이렇게 4라고 해보자. 이걸 통해서 B가 특정되잖아요. 4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1, 2,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의 값이 4인 경우는 B의 집합이 다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A와 B의 독립 여부를 따질 수가 있잖아. 첫 번째, 곱사건의 확률. 두 번째, 각각의 확률의 곱. 일단 여기 있는 시행은 자, 10개 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표본 공간의 크기는 10개고요. 그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가 있어요? 1만 공통되잖아요. 2와 4는 짝수니까 홀수가 아니어서 하나밖에 공통원소가 없네. 그 다음 A의 확률이 뭐예요? 10개 중에서 5개니까 2분의 1. 자, B의 확률은 10개 중에서 3개니까 10분의 3. 결과는 20분의 3이 돼서 자, 두 값은 다른 것이 자명하니까 독립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4란 친구는 조건에 부합하는 M의 값이 될 수가 없다. 됐죠? 근데 모든 수를 이렇게 다 검증해야 돼? 1부터 10까지 수가 있는데 그걸 10번 해야 돼? 그렇진 않아.

않는다는 거죠. 자, 문제의 본질을 딱 보면 뭐가 중요해요? 일단 A가 홀수로만 구성됐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는 뭘로 결정된다? 결국 B라는 집합의 홀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는 홀수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의 홀수가 바로 교집합의 홀수가 그대로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집합 B의 원소를 홀수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해. 잘 봐. 선생님, 반드시 이 아이디어를 풀어야 되나요? 자, 다른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이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것이 되게 좋고요. 잘 기억하자고. 그래서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두 가지 집합으로 이 안에서도 분할할 수 있다고. 첫 번째는 B 안에서 홀수들의 집합이 있고, 두 번째는 B 안에서 짝수들의 집합이 있다고요. 홀수가 A계에 있다고 할까? 짝수가 B계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전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A 플러스 B계가 된다고. 이제 A 플러스 B라는 것은 집합 B, 사건 B의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쓰이고요. 홀수의 개수는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질 때 쓰이겠지. 잘 봐.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일단 집합 B를 구할 수 있어. 표본 공간의 크기가 10개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냐고. 가정에 의하면 A 플러스 B잖아. 자, 그리고 지금 A와 B의 이제 공통원소를 구할 건데, A의 본질은 그거야. 홀수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 말은 여기 있는 홀수들이 다 인정이 받겠지? 공통원소로. 홀수 전체와 B의 교집합, 공통원소는 그냥 B에 있는 홀수의 개수인 A계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표본 공간의 크기는 10분의 A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독립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독립은 우리가 판정할 게 아니라 이용할 거예요.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AB의 관계식, 그러니까 집합 B의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의 관계식을 얻어낼 거야. 자, 가볼게. 자, 처음에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그리고 A와 B의 확률의 곱. 자, 표본 공간의 크기는 몇 개? 10개죠. 자, 교집합했더니 공통원소는 몇 개가 있었어요? A개가 있었잖아요, A개. 그러면 A의 확률은 뭐냐? 10개 중에서 5개니까 2분의 1. B의 확률은 뭐냐? 10개 중에서. 자, 홀수 짝수 다 더한 것이 A 플러스 B잖아요? 요렇게. 두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이렇게. 자, 밑에 써보면 10분의 A랑 20분의 A 플러스 B가 같고요. 간단히 했을 때 2가 되고, 크로스로 곱하면 2a. 자, 크로스로 곱하면 a 플러스 b가 돼서 이렇게 a를 넘겨봐. a를 넘기면 뭐가 돼요? a와 b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무지무지 중요한 조건을 얻어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지금 a, b가 독립이기 위한 m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단순히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 홀수 개수와 짝수 개수만 만족하면, 같으면 조건에 부합한다고요. 다 끝났지, 이제. 봐볼까? 여기 m이 있고요. 여기는 m의 약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봐. 후보는 지금 몇 명이야? 1, 2, 3, 4, 그리고 5, 6, 7, 8. 자, 밑으로 가면 글씨가 안 써지죠? 8, 9, 10. 자, 자를게요. 이거 너무 많다. 일단 5까지만 해볼까? 자, 약수를 써볼게요. 1, 2. 될까요? 안 될까요?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아야 돼. 지금 홀수가 몇 개예요? 한 개. 짝수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1은 된다고요. 자, 홀수와 짝수. 자, 안 되죠? 1의 약수 1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잠깐 다른 생각했어. 자, 약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은 안 되지. 이렇게. 자, 2의 약수는 어때요? 1과 2가 있잖아. 홀수 한 개, 짝수 한 개. 개수가 같잖아요. 2는 조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3의 약수는 뭐예요? 1, 3. 홀수밖에 없네. 안 돼. 자, 4의 약수는 3개예요. 일단 3개에서 틀렸지. 홀수 개수, 짝수 개수가 같으려면 총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자, 5의 약수는 뭘까요? 1과 5가 있잖아요. 둘다 홀수네. 같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탈락이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옆에다 한번 써봐, 이렇게 또.

자, M이 있고요. 그리고 M의 약수 이렇게. 자, 6부터 출발. 6, 7, 8, 9, 10이 있어요. 자, 6의 약수는 뭘까요? 1, 2, 3, 6이야. 짝수 몇 개야? 두 개야. 홀수 몇 개야? 두 개야. 개수가 똑같네. 우리가 찾는 녀석이야. 7의 약수는 1과 7밖에 없잖아요. 둘다 홀수네. 탈락. 자, 8의 약수는 1, 2, 4, 8. 자, 비록 총 개수는 4개지만 짝수가 너무 많아. 짝수가 3개나 돼. 짝수 홀수 개수가 달라. 탈락. 자, 9는 더안 돼. 홀수밖에 없거든. 약수가. 탈락. 자, 10은 한번 어떨지 볼까? 1, 2, 5, 10. 짝수 몇 개예요? 두 개야. 홀수 몇 개예요? 두 개야. 자,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이네. 따라서 M의 값은 총 3개가 있네요. 2가 되고 6이 되고 10이 되죠. 자, 그래서 구해볼게요. M은 2도 있고요. 6도 있고요. 10도 있으니까 다 더했을 때 답은 18. 답은 이렇게 18이 된다. 정리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여기까지는 그동안 우리가 풀었었던 문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근데 보니까 일단 홀수가 있는 사건에 여기까지 평범했죠? 그 다음이 좀 중요했어요. M의 약수인 사건을 B. 그런데 A, B가 독립이 되기 위한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의 특징은 A란 집합이자 사건이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홀수를 모아놓은 거라는 데서 중요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독립 여부 판정할 때이 곱사건, 교집합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B의 홀수가 몇 개냐가 바로 여기 있는 집합의 확률을 결정해서 우린 B란 집합의 홀수의 개수를 A, 짝수 개수를 B라고 가정해서 조건을 통해서 AB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었다. 자, 그랬더니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다음부터 뭐 조건 부합 여부 따지는 것은 어렵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낼수 있었다.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리고 문제의 설명을 들으면 뭐 이해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이런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또 어디선가 있었던 문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푼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풀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수학을 한다는 것은 꼭 펜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펜을 내려놓고서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풀었던 것을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요. 뭐 유사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 똑같은 게 나타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는 좀 다짐을 적어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잔소리를 하자면 문제를 보자마자 풀라고 하지 말고요. 펜을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각을 좀 재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제 독립인 사건의 확률의 계산. 자,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우리가 복습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독립에 대해서 배웠었죠? 독립. 두 사건이 독립이기만 하면 조건부 확률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사건의 영향을 뒷사건이 받지 않기 때문에 A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이상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AB가 독립이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할 때든, B가 발생하지 않을 때든 다 똑같다. 그리고 특별히 이 조건을 갖고 와 보면, 바로 두 사건의 독립 판정법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사건 A의 확률은 B가 발생했을 때 분의 A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PB를 넘기면, 자, PB 곱하기, PBA는 곱사건의 확률과 똑같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면 바로 두 값이 같다. 이걸 통해서 독립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강조하자면 이거지 뭐. 자, 문제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다안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AB가 독립이다. 이런 조건만 줘도 우리들은 A 여사건 B, AB 여사건 AB 여사건. 나머지 세 친구도 다 독립인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내 친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말하면 두 사건이 종속이면 나머지 이 사건들의 관계도 다 종속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짠. 자, 두 사건 A, B는 독립이고, 독립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두 사건도 독립이 되겠죠?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을 알려줬어.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문제는 연립방 정식이죠? A의 확률의 값을 A라고 두고, B의 확률의 값을 B라고 뒀을 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이 두개 필요하죠? 조건 두개 줬잖아. 각각을 이제 A와 B에 대한 관계식으로 끌어내고, 두 개를 연립했을 때 AB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사건의 확률 물어봤으니까 1-B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각이 보이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 갖고 와 볼게요. 어차피 A와 B 여사건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A의 확률을 알려준 거다. 3분의 2,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의 곱이다. 결과는 4분의 1, 이렇게. 그 다음 A의 확률을 대입해 볼까? 대입해 보면, 3분의 2 곱하기 B의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자, 조건에 부합하는 B의 확률은 뭘까요? 얘를 잘 넘기면 8분의 3. 요 값은 8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1도 아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1-PB. B는 뭐냐? 확률이 8분의 3이다. 그렇다면 답은 8분의 5. 답은 8분의 5가 된다. 끝. 너무 쉽죠? 자, 아주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 B가 독립이라고 조건을 줬지만,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인 것도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다. 자, 뭐, 특별히 의식 안 해도 되겠네. 자, A, B가 독립이고, A의 확률이 2분의 1일 때,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일 때,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합집합은 어때요? 합집합은 AB의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곱사건은 지금 독립이니까 AB가 바로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 문제도 그냥 B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A 확률은 뭐 좋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할까? B의 확률을 이렇게 좀 다루기 편하게 스몰 B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써보면 이 조건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곱사건의 확률이고요. 그리고 6분의 5예요. 이렇게 천천히 갈게. 자, 그러면 A의 확률, B의 확률. 자, 지금 두 사건이 독립이니까 각 사건의 곱으로 바꿀게요. PA. PB 그리고 6분의 5. 자, PA는 2분의 1이고요. PB는 스몰 b라고 가정했으니까 순수한 b에 대한 방정식으로 뽑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여기는 b가 되고요. 가로 열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b가 되고요. 여기 6분의 5인 거죠. 6분의 5 이렇게. 자, 마무리하자고. 자, 여기 있는 b와 마이너스 2분의 b가 만나면 2분의 b가 되잖아요. 2분의 b, 이렇게. 2분의 1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이놈과 만났을 때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 돼서 b의 값은 결국 뭐다? 3분의 2고요. 이것이 바로 pb다. 이렇게. 자, 그럼 b의 여사건은 뭐야? 두 친구의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 답은 이렇게 3분의 1이 되겠다. 깔끔하죠?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 끝.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 A의 확률과 B의, 아까랑 다른 점이 뭐예요? 아까는 두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의 확률을 직접 줬지만, 이때는 관계식 두 개를 줬으니까, 각 사건의 확률을 small ab라고 가정해서, 관계식을 풀면 되겠다. 이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시작은 요거죠. 자, 사건 A의 확률을 small a, 사건 B의 확률을 small b라고 하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 AB가 되겠네. 일단 첫 번째 조건. 자, A는 뭐예요? 3분의 2 B. 하나 끌어내.

0: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두 친구도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처럼 쓸수 있죠. PA 여사건 그리고 곱하기 PB가 되고요. 이것이 뭐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 그럼 이 친구는 여사건이니까 1에서 A 사건의 확률을 뺀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B가 되고 여기는 8분의 3이 되죠. 자, 위로 가져와 볼게요. 우린 이미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 대신에 뭘 쓰겠다? 1-3분의 2B를 쓰면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이렇게. 자, B를 분배했을 때 P-3분의 2에 B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8분의 3이 되는 거잖아. 자, 8과 3의 최소 공배수는 24니까 양변에 24를 곱했을 때 24B는 뭐가 돼요? 자, 24B-16B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9가 되겠네. 자, 방정식을 푸는 기본을 한쪽 항을 0으로 만들어주니까 싹다 넘겨보면 이렇게 돼서 이거 사실 아름다운 완전제곱식이에요. 4b 빼기 3을 이렇게 제곱한 거야. 그럼 b는 뭐가 되냐? 4분의 3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찾는 b의 확률이 되겠다. 그럼 이제 a로 가볼까? a의 확률은 뭐냐? 스몰 a인데 스몰 a는 3분의 2에다가 b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여기 있는 b인 4분의 3을 곱하자. 간단히 했을 때 뭐예요? 이거는 2분의 1이 되죠. 다 끝났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AB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다. 근데 두 친구는 독립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고요. 각각은 스몰 AB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분의 3이랑 여기 있는 2분의 1을 곱할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8분의 3. 답은 8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독립이 뭐예요?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AB가 독립이라고 줬으면 나머지 세개 조건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A와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걔네들도 독립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기는 곱사건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했고요. 이런 문제를 좀 단순하게 풀려면 적당한 미정계수를 도입해서 풀면 좋아요. 매번 PA, PB를 쓰려면 계산 양도 많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시간과 어떤 계산의 양을 좀 아끼고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해진 시간 동안 보는 거니까 단순히 푸는 것을 넘어서서 빨리 풀어서 시간을 아껴서 이제 고난도 문제 할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건데, 여러분도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죠? 선생님은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19강에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로그 방정식에 이어서 로그 부등식을 다뤄볼 차례인데요. 이 로그 부등식에서도 지수 부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체크하시고 2x-5가 또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아, x가 2분의 5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가 모두 다 만족이 되어야 이 부등식 자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x의 값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크면 이거 두개다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더라도 2분의 5보다는 다큰 값으로 x를 구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시작하면 돼요. 자, 이제 로그는 한 덩어리로 취급한 다음에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이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로그도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라고 되어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 fx랑 gx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밑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밑, 아, 1보다 크구나. 우선은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로그를 얘처럼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 그럼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요, 얘도 로그 3에 x-1, ex-5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로그의 성질을 쓴 거죠. 그리고 2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로그 3의 3을 곱하세요. 로그 3의 3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면 요 2라는 숫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진수에. 네, 즉, 로그 3의 9가 됩니다. 얘가 로그 3의 9다. 그럼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는 진수들끼리 비교를 하면 돼서, 아, x-1과 2x-5가 9보다 작거나 같구나라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에서 마이너스 7x 더하기 5인데 9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 이게 0 이하다라는 식이 될 거고요. 요거 인수분해 한번 되나 확인해 볼게요. 2x, x.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주고 여기에 플러스 1 주면은 마이너스 7x 완벽하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했죠. 이 부분. 진수의 조건. 2분의 5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5보다는 크다. x가.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를 구했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 누가 있나 하고 봤더니 2.5보다 큰 정수 3하고 그다음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두 개다. 끝. 네. 만약에 정수 x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하면 뭐 7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 진수, 이 로그가 존재할 조건도 꼭 반드시 살펴봐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85번 지나가서 86번 봅시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분모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겠죠. 네, 양수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다 로그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3에 3으로 바꿔줄 수 있죠? 얘는 로그 3에 4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죠? 4 로그 3에 3이니까 로그 3에 4제곱.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밑이 다 3으로 일치되어 있고요. 3은 어차피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진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3보다 크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얘는 3의 4제곱인 81보다 작다라고 쓰면 될 거고요. 양쪽에 양수 2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6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160. 2보다. 여기에다 1 추가할게요. 7보다 크다. 163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걔네들의 교집합을 봐주시면 돼요. 얘는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요거

0: 하나. 요거 하나.
1: 첫 번째 거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첫 번째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구나. 근데 우리 이거 물론 무리수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루트 7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요. x제곱이 163보다는 작다라는 것은 x가 마이너스 루트 163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163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헷갈리면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7, 루트 7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163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163보다는 작다. 겹치는 구역 봤더니 어디냐? 여기구나. 이것보다는 크고 이것보단 작다. 이것보다는 크고 이것보다는 작다. 그래서 해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루트 16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작거나 루트 7보다는 크고 루트 163보다는 작다. 이들 사이에 끼어 있는 정수 x의 개수를 따져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수. 근데 루트 163은 루트 169보단 작아요. 루트 169는 13이거든요. 이 숫자는요. 12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은 수여서 12. 얼마 얼마가 나오고 루트 7도 마찬가지로 얘는 루트 9보다는 작고 루트 4보다는 커요. 즉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2. 얼마 얼마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정수는 누구누구 있냐?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는 거죠. 총몇 개?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10개가 있으면 얘는 그것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총 10개가 있을 거고요. 두 개를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토탈 20개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의 계산이 조금 깔끔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져가지고 할수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해당되는 무리수가 어느 정수와 어느 정수의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요거 지나가고 나서 이제 8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얘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로그에 해당하는 진수인 x-1도 0보다 커야 될 거고요. 우선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부터 따져보게 되면은 로그 3에 x-1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0은 로그 3의 1이니까 밑이 1보다 큰 3에서 x-1이 1보다 커야 돼서 x는 2보다 커야 돼. 라는 범위가 하나 등장하고요. x는 여기서 1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다 크다 안에 얘가 조건을 만족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둘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1보다 크면서 2보다 큰 거, 둘다 만족하는 건 2보다 큰 거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시된 것을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2는 로그 2의 4잖아요. 왜 밑이 2인 걸로 해야 되냐? 지금 앞에 제일 바깥에 있는 껍데기도 밑이 2인 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 처음에는 밑이 2인 것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일치. 그러면 밑이 2고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들끼리만 비교하면 돼서 진수에 해당되는 것은 로그 3의 x-1. 여기서는 로그 2의 4니까 진수는 4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얘도 이제 밑이 3이 되게끔 하는 로그로 만들어주면 얘는 로그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밑이 또다시 1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

진수만 비교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진수만 비교해주자. 그럼 x-1이 81보다 작구나. 즉, x가 82보다 작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분명히 해가 뭐와 뭐 사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요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아, x는 반드시 2보다 커야지 저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해서 알파에 해당되는 것이 2, 베타에 해당되는 것이 82. 그래서 정답은 얼마?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84다. 반드시 로그에서는 진수와 미세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줘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는 이 로그가 존재할 조건, 진수 조건을 따진 거고요. 여기서는요, 이 로그에서 부등식을 자체를 푼 거로 진행해서 이 오른쪽의 경계를 구해준 겁니다. 자, 이제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제가 얘기했죠. 괄호로 묶어준 거는 원래 얘를 풀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한다? 로그 2의 x를 라지 x로 치환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요. 네, 진수 조건이라고 했죠? x가 0보다 크면, 오케이, x제곱, x세제곱도 다 0보다 커서 x는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치환을 해놓고 나면 남는 것이 얘는 라지 x의 제곱. 얘는요. 얘가 실은 2 로그 2의 x고요. 얘가 실은 3 로그 2의 x잖아요. 다뭐쓴 거예요? 로그의 성질을 쓴 거예요. 우리 로그 성질들을 진짜 정말 많이 활용하게 돼요. 로그 m의 k제곱. 어떻게 한다고요? k의 로그 m. 네, 진수의 지수는 실수배로 꺼내서 쓸수 있다라는 거. 그걸 쓴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 xx잖아요. 라지 x로. 그래서 x제곱이 2x 더하기 3x에서 5x가 되고,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로 묶어냅니다. 그럼 x의 범위는 0과 5 사이가 되고, 우리가 치환했던 거는 항상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x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0은 로그 2의 1이잖아요. 그죠? 얘는 로그 2의 1. 5는 로그 2의 5제곱이죠. 우리 요거 쓴 겁니다. 자, 그러면 x, 지금 밑을 보니까 2, 2, 2다 1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다. 진수가 1보다는 크고 2의 5제곱인 32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 조건도 완벽하게 만족했으니까 x의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1보다 크고 32보다 작다. 2의 5제곱 32니까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요. 둘다 등호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식을 뺀 다음에 하나를 더 빼주시면 돼서 정답은 3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터 31까지의 자연수들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0개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자에 대해서는 치환해서 풀면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9번 볼게요. 89번.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미 양의 실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로그의 진수가 다 양수가 되게끔 처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등식, 이 부등식에 대해서는요. 다 밑이 3분의 1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밑을 조심해야 된다. 밑이 지금 뭐와 뭐 사이에 있다고요? 네,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 부등식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고,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로그의 값도 작아지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개념.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의 크기 비교해서

미세 범위에 따라 얘는 진수가 방향이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밑을 1보다 크게 맞춘다고 얘기를 한번 해 드렸을 겁니다. 예. 근데 어차피 지금은 3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3분의 1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로그 3분의 1에 x는 뭐 그대로 가면 될것 같고, 얘는 나눴을 수 있잖아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가 나눠졌다. 로그에 뺄셈. 빼서 쓰자. 네, 로그 3분의 1에 27이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n이 추가된 다음에 0 이상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얘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27이 3의 3제곱. 밑과 진수에 해당하는 게 네, 거듭제곱의 꼴로 나와 있다면 각각의 지수를 밖으로 꺼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만 따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로그 3의 3이 돼요. 근데 로그 3의 3은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랑 만나면 뭐가 돼요? 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플러스 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서 풀자? 네, 치환해서 풀 거예요. 아, 나 이게 치환하자. 치환을 로그 3분의 1의 x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그의 값은요, 치역이 모든 실수 전체가 돼요. 그래서 이 라지 x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심하시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그죠? 플러스 3x 더하기 n이 0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고, 우리 지금 모든 양의 실수 x라는 거는 이 진수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양의 실수라고 제한을 해둔 거고, 결과적으로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예요. 라지 x는. 그죠? 그래서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완전제곱식으로 일단 묶습니다. 그럼 x 모든 실수라고 했죠? 그러면 라지 x 모든 실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도 포함하죠. 그래서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완전제곱식은요,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두개 합친 게0 이상인 걸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이 뒤에 보라색으로 박스 친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n도 0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반드시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이때 정수 n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4분의 9는 2점 얼마 얼마죠? 예. 2점 얼마보다 바로 직전에 큰 정수 n이 최소값이 될 거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이다. 그래서 89번 같은 문제 유형의 경우는요, 조심해야 될게 이제 치환을 해놨어요. 근데 문자가 두 개나 있어요. 인수분해 안 돼요. 해서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완전제곱으로 바꿔봐서 이게 0 이상이 되려면 이거 0 이상이니까 이것도 0 이상이 되어야지라는 논리로 문제를 풀면은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제곱식으로 꼭 바꿔줘라라는 거꼭꼭 명심해 두십시오. 자, 근데 정작 초록색 그 개념은 선생님 안 쓰인 거 아닙니까? 네, 안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써먹을 때가 있어서 일부러 추가로 써놓은 거니까요. 웬만하면 문제 풀때 마지막에 이 로그가 달려있는 부등식을 풀 때, 로그들끼리 비교할 때그 진수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는 거, 위쪽 거는 보고 잘 판단해라라는 거,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십시오. 일단은 90번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고 싶어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로그 5분의 1 x잖아요. 그래서 얘는 x로 치환을 할게요. 근데 로그는 일단 치환해도 범위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로그 값들의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다만 정의역이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만족을 해야 돼서 x는 일단 반드시 0보다는 커야 합니다. 실제로도 해가 0보다 큰 것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치환을 하고 봤더니 라지 x 제곱 플러스 a 라지 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밑이 얼마인 걸로 치환했냐면 5분의 1인 걸로 치환을 했잖아요.

그래도 밑이 5분의 1인 걸로 치환을 하게 되면 로그 5분의 1에 5분의 1로 들어갈 거고, 이게 x자리니까요. x는 로그 5분의 1에 x일 거고, 얘는 로그 5분의 1에 25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얘는 1이에요, 그죠? 밑과 진수가 어차피 같으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이 25가 5의 제곱이고,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5의 5가 남아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거 두 개만 계산해 보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 눈에 보이죠? 원래 부등호 방향에서 어떻게 됐어요? 네,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갈 텐데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서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라지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얘의 해가 얘라는 거죠. 네. 우리 요 형태로 나오려면은 얘는 어떤 꼴로 나왔어야 됐죠? 2차 부등식이? 네.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을 때이 부등식의 해가 라지 x는 마이너스 2초가 1미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개 전개한 식이 서로 어떻단 얘기예요?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끝났네요. 그럼 얘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a에 해당되는 거는 계수 비교해서 1, b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2. 문제에서 찾아라고 한 거는 절대값 붙여서 더해라고 했으니까 1하고 2를 더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90번까지 쭉 풀어봤어요. 그래서 밑이 제가 왜 0과 1 사이에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지 이 90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깨닫게 됐으니까 다음번 문제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91번은 지금 보니까, 얘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치환해야겠다라는 생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치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대체 뭐냐? 얘도 실은 얘랑 같은 수예요, 여러분. 우리 밑반환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거의 뭐 박아놓다시피 있어야 되는데 얘네 이런 상황에서는 밑과 지수의 진수가 서로 위치 바꿈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개념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는 E랑 X를 바꿔치기를 해도 된다고요.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얘도 똑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저는 얘를 치환을 라지 X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치환을 했을 때 주의사항, E의 지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겠죠. 얘는 0보다 반드시 클 거야. 그리고 얘는 라지 X 제곱이 4X보다 작다는 거고, 넘어가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 x로 묶어내면 x 빼기 4가 0보다 작아 2차 부등식에 해에서 0과 4 사이에 있어. 어차피 치환한 거에 의해서 뭐 0보다 크다도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자, 이제 치환했던 거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원래대로가 뭐였냐? 2에 로그 5에 x.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비교하면 되냐면 어차피 얘가 0보다 큰 거는 요 치환에 의해서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이 부분을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밑을 일치시켜줘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겠죠. 지수 형태에서도 조심해야 될 거,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로그 5의 x가 2보다 작다. 얘도 지금 밑을 봐야 되죠.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 건데, 2는 로그 5의 제곱, 즉, 5의 25랑 같죠. 25.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도 크기 비교는 그대로 유지. 그래서 x가 25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조건. 이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은 x, small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죠? 네. 그래서 아, 얘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은데 그 사이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x는 자연수의 개수죠. 그럼 1부터 24까지니까 토탈 24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91번의 경우도요, 범위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물론 어차피 자연수 x라고 했지만,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를 고려 안 해도 자연수로만 해서 따져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92번. 92번. 양수 x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성립될 때 예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분수가 사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수학 문제 풀때 분수 좋아하시나요? 루트 좋아하시나요? 소수 좋아하시나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분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양변에 6을 곱할 거예요. 양변에 뭐를 곱하자고요? 각각? 네, 6을 곱합시다. 그럼 6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식이 뭐가 되냐면 얘는 2 곱하기 2의 로그 x가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3의 로그 x가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1 더하기 로그 x가 되고 얘는 3의 1 더하기 로그 x가 돼요. 이제 보시오. 지수 방정식이네요. 지수 형태로 돼 있는. 지수함수 꼴에 들어있는 방정식인데, 밑이 서로 어때요? 네, 달라요. 얘네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근데 이 값이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값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얘네가 각각 0이 되면은 가능하죠. 2의 0제곱, 3의 0제곱 전부 다 뭐? 1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정보, 로그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로그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두 개를 더한 것 6분의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쌤, 얘는 x의 범위를 안 정해줘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양수 x라고 돼 있어요. 진수 조건이 이미 만족이 되고 있으니까 이 로그 x의 진수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 만족되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요. 단조건이 있어요. 근데 보통 단조건이 문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건들을 주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게 구체적인 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이 식에서 로그 2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뭐가 드러나게끔? 로그 2가 최대한 드러나게끔. 그러면 로그 2가 최대한 드러나려고 해서 푼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밑이 뭘로 되어 있어요? 네, 상용 로그죠.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을 최대한 상용 로그로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로 정리한다? 마지막에 상용 로그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쌤, 이것들을 다 상용 로그로 할까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산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얘만 그대로 두자. 봤더니 밑이 1보다 큰 로그들끼리의 비교야. 그럼 나는 진수만 보면 돼. 여기 있는 진수, 여기에 있는 진수. 1보다 큰 거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요. 그냥 32에 로그 32가 크다. 5에 4분의 x-2제곱. 여기까지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할 거라고요? 상용 로그로 표현할 거라고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미시 10인 로그예요. 미시 10이면 1보다 큰 거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상형 로그를 똑같이 쓸 건데, 부등호 방향은 밑이 10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얘도 로그 5의 4분의 x-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로그의 성질을 쓸 거예요. 로그의 성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로그 m의 k제곱은 k의 로그 m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진수의 지수로 붙었던 부분들 있죠. 진수의 지수로 붙었던 부분들, 얘네들을 실수배처럼 앞으로 꺼내어서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32 곱하기 로그 32가 되는 거죠. 즉, 로그 32 곱하기 32니까 전체의 제곱이고, 이 경우는 4분의 x-2 곱하기 로그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로그 2가 0.3이라는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32를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보면은 32, 2의 5제곱이네. 지수법칙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체의 괄호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로그 32가 5 로그 2라고 써준 다음에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계산 잘못 썼네요. 이거 로그 10이 아니고 로그 5죠? 잘못 썼습니다. 이 앞으로 가서 로그 5가 내려오고, 이 5는요, 2가 안 포함되어 있죠. 예. 그리고 5는 로그 5 뭘로 계산해야 될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5 대신에 2분의 10으로 써줍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2분의 10하고 5랑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더 풀어 쓸수 있죠.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로그의 성질. 로그들끼리 밑이 같은데 뺄셈을 하면 진수는 나누어진다라는 걸쓴 겁니다. 근데 밑하고 진수랑 서로 같죠? 밑이 지금 10으로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 빼기 로그 2가 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이 1 빼기 로그 2구나. 그럼 이제 끝났어요. 우리 로그 2 0.3이죠? 0.3에다 5 곱하면. 네, 1.5의 제곱. 그 다음에 0.3, 1에서 빼면 0.7이죠? 아, 걔가 4분의 x-2에다가 곱하기 1 빼기 0.3에 0.7. 네, 우리는 요걸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수들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소수가. 소수가 부담스러우면은 분수로 나타내면 돼요. 1.5는 2분의 3이죠? 10분의 7이죠? 0.7은? 네,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은, 아,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그리고 얘는 4분의 x-2 곱하기 10분의 7. 네. 분수도 보기 싫으니까 양쪽에 4를 곱합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또 분수 보기 싫으니까 7분의 10을 양쪽에 곱합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그래서 7분의 90에다가 2를 더한 것보다 x가 더 작아지기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략 얼만지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7로 나눴다 90을, 그럼 얘는 대략 얼마 나올까? 12. 얼마 얼마가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7에다 13 곱하면 91이 돼버리니까 12. 얼마 얼마. 그리고 2 추가하면은 결과적으로 요 값은 14. 얼마 얼마가 되겠네요. 일단 14는 넘는 숫자예요. 그거보다 작게 되는 x가 자연수인데, 그럼 1부터 14까지 가능한데, 그 자연수 x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1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93번에 대한 문제는요, 단조건을 보고, 이 문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로그 2가 최대한 드러나게 해야 되니까, 상형 로그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근데 뭐를 포함한? 예. 2를 포함한 상형 로그로 포함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93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94번 봅시다. 94번은요, 연립부등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했을 때두 개를 더하는 문제인데,
하나는 로그 부등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수 부등식이어서 둘다풀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겁니다. 이 로그는요,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라고 했죠? 네, 진수관. 얘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반드시 4보다 커야 돼를 보셔야 되고요. 일단 밑 조건을 봐야 되는데, 밑은 얘도 2, 얘도 2로 되어 있으니까 1보다 커? 그럼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라는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 2에 x-4. 얘는 2에다가 로그 2에 2, 즉 1을 곱한 건데 얘를 얹으면 되죠? 그래서 아, 얘는 로그 2에 4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더 빨리 되는 친구들은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은 그대로 가져가고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x가 8보다 작구나라는 걸 유지한 다음에 4보다도 지금 현재는 커야 되는 거죠, x가. x는 4보다는 커야 돼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는 밑을 2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나 얘나 전부 다 밑을 통일하는 게 포인트인데, 해결하는 과정에서 밑을 2로 맞추자. 네, 밑을 2로 통일. 그러면 1024는요, 2의 10제곱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3x제곱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의 3x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이잖아요. 네, 연립부등식은 각각 푼 다음에 얘네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겹치는 게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수직선 상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4부터 8까지 요걸 표시해줄게요. 4부터 8까지. 둘다 등호는 빠지고. 그 다음에 5초가 마이너스 2 미만이니까 5초가 마이너스 2 미만. 겹치는 구역은 여기네요. 그래서 경계가 5랑 8이어서 알파가 5, 베타가 8,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94번의 경우는요, 로그 함수를 포함한 부등식과 지수 함수를 포함한 부등식, 이걸 둘다풀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95번 보도록 할게요. 9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로그 2의 n이랑 x가 다 같이 나오니까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 얘는 뭐에 대한 2차 부등식이냐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걸 x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것 자체가 x에 대한 계수도 되고요. 로그 4의 n이 이제 상수항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0보다 크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죠. x축이라고 했을 때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y는 0에 해당하는 x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x축이랑 안 만나네요. 0 되는 지점 없네요.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없는 거잖아요. 방정식 관점에서는 x축이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을 방정식으로 취급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마침 여기에 계수가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로 바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로그 4의 n, 걔가 0보다 작다. 요거를 이제 풀 거고요. 그러면 얘도 밑이 2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서 앞에 해당되는 요 5랑 같이 결합돼서 2분의 5의 로그 2의 n으로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로그 2의 n의 제곱으로 써도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5의 로그 2의 n, 그게 0보다 작다. 공통인수인 로그 2의 n으로 묶어내도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n 마이너스 2분의 5, 그게 0보다 작다. 물론 로그 2의 n을 로그 2의 n이죠. 네, 로그 2의 n, 로그 2의 n을 치환을